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Right, let's have a look at Monday's news coverage. 휴대폰 사용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듣겠습니다.
2: Struggling with phone addiction? Try these remedies.
1: 스마트폰 중독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해결책을 시도해 보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휴대폰은 뭐 이제 일상이죠. 우리 떼려야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필수품이 됐는데 그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서 스스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나치게 몰두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하는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가족 단위로 휴대폰 사용 절제에 도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팁들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인트로 부분과 함께 그중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Nearly two decades after the arrival of smartphones, society is grappling with a problem that has grown worse over time. People love their phones so much that they can't put them down. And yet, as much as older adults complain that today's youths are glued to screens, few recognize that they too are part of the problem. Parents trying to enforce screen time rules on their children often fail to abide by similar restrictions for themselves. Counting hours of screen time, it turns out, isn't a great solution anyway, and there are more useful steps. So the scrolling continues.
1: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너무나 빠진 나머지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른들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화면만 쳐다보고 있다고 불평하는 만큼이나 그들 자신도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화면 사용 시간 규칙을 지키게 하려는 부모 중 정작 스스로에게는 비슷한 제한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알고 보면 화면 사용 시간을 세는 방법은 그다지 좋은 해결책이 아니고 더 유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행위를 멈추질 못하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뭐 부연 설명이 있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핸드폰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또 정작 부모 또는 이제 어른인 우리들이 그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We have a hard time grappling with this problem.
2: Yeah, so to grapple with something or someone, G-R-A-P-P-L-E, it's similar to a word in today's title. It means to struggle, right? So when you're struggling to understand something or deal with a problem or a situation, we say we grapple with it.
1: Yep.
2: A good example, if you think of

0: things like wrestling, mm-hmm. judo, MMA. These are called grappling sports or grapple sports. It's where you grab onto something yeah. and you're just struggling with it, right?
1: G-R-A-P-P-L-E, grapple with something. 무언가를 붙들고 씨름하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볼게임 같은 거 할 때 다들 공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도 grappling to get the ball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들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society is grappling with this addiction problem.
0: Yeah.
1: 사회가 지금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라는 건 다 알아요.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everyone is glued to their screens.
0: Yeah. When we were younger, Sue, our parents would always say, you're glued to the TV every yeah. day, right? Yep. But now it's smartphones. So when you're glued to something, like glue, you're listening to something, you're watching something, or you're doing something so attentively, often for a very, very long time that you can't move.
1: Exactly. Wow. To be glued to something. Glue. G-L-U-E. 풀이에요. 마치 풀 붙어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 be glued to the scree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Yeah. For example, if I saw a pretty celebrity, my eyes were glued on her. Yes, and then my wife would hit me in the back of the head and say, wake up!
1: Okay. Yes. 그래요. glue를 이렇게 동사로 쓸 수 있겠고 screen time이라는 게 이런 컴퓨터 화면, 뭐 스마트폰 화면 등등의 화면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screen time을 많이 제한한다 이런 문장을 만들 때 we limit our child's screen time to, for example, 2 hours a da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biding by something.
0: Yeah, when you abide by something, A-B-I-D-E, by something, you're following it or you're sort of obeying a sort of rule or a decision or an agreement, right?
1: 좀 어렵게 말하면 준수하다. 쉽게 말하면 따르다. 그래서 children often fail to abide by these restrictions.
0: Yeah.
1: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잘 따르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gain, very a formal expression to talk about following some rules. It is, of course, a phrasal verb, abiding by something.
0: Mm-hmm.
1: 스스로 알아서 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So children fail to abide by these restrictions for themselves. 너 알아서 screen time 갔다가 좀 쉬고 공부하고 다시 screen time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0: yeah.
1: 알았다고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겠지만 아이잖아요. 그런 self-control이 아직은 제대로 확립이 돼 있지 않으니까 It's very hard for them to abide by these rules by themselves. Alright. 자, 기사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휴대폰 중독 증상을 보여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이게 이제 자녀인지 자기 자신인지 그 대상이 누군지부터 파악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가정 내 많은 행동들이 그렇듯이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맞고 한 연구에 따르면은 부모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수록 사춘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성을 띠는 경우도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들어볼게요.
0: On the flip side, studies have also found that problematic phone use among younger people was significantly reduced when parents set limits on the family's phone use in certain situations, such as during bedtime and mealtime, Nagata said. Children slept better when phones were kept out of the bedroom, and they tended not to binge eat when the devices were kept out of the dining room. It's important that parents practice what they preach, Nagata said. If you make rules about phones at the dinner table, you have to follow the rules.
1: 캘리포니아 대학교 소아과 부교수인 제이슨 나가타에 따르면 부모가 취침 시간이나 식사 시간 같은 특정 상황에서 가족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될 법한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이

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침실에 휴대폰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니 아이들의 수면 품질이 좋아졌고, 식당, 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식당은 주방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을 때는 과식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다음은 나가타 교수의 말인데요. 부모가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식탁에서 휴대폰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했다면 부모도 똑같이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 It's like the crab, is it? Telling her young ones to walk in a straight line when she can only walk sideways.
1: I've never heard of that.
0: But... Oh, I think it's an Aesop fable or something.
1: Okay.
0: So if the parent doesn't show what the child is supposed to do. Yeah. In fact, if they do the opposite, then, you know, the child isn't really going to learn.
1: It's like the pot kettle, calling the kettle black.
0: Kind of, yeah.
1: Kind of,
0: yeah,
1: right?
0: Exactly. Yeah.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On the flip side.
1: Yeah, on the flip side is an expression we use to sort of describe something that's contrasting when you're going to introduce something that's opposite. It means on the other hand, yeah. Alternatively, or contrastly, yeah.
0: 자, 반면에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요. 저는 또 방송에서 우리 그 9시 한 5분 전쯤에 제가 see you on the flip side 그러면서 이제 노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9시에 2부 방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자, 8시가 하나의 사이드고 그 다음 사이드는 9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see you on the flip side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1: Yeah.
0: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라는 뜻으로. 자, 여기서는 이제 반면에 on the flip side. 자, 그다음에 binge eating 한번 볼까요?
1: Yeah, when you binge eat. Binge, B-I-N-G-E. You're doing something in excess usually. And if you're saying you're binge eating, you're eating too much almost. Large quantities. You use this in binge drinking,
0: yep.
1: Right? Which is not healthy for you. And also these days with OTT, sites and streaming, you can binge watch your favorite TV show, for example.
0: 맞아요. 모아서 하는 거를 binge something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폭식 binge eating, 그다음에 폭음 binge drinking.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정주행이라고도 하잖아요. 한 번에 딱 몰아서 여러 가지 드라마 시리즈를 이렇게 보는 거, 그거는 뭐 꼭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냥 그 현상 자체를 요즘에는 binge watch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시 먹는 얘기인데. 식탁에서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했더니 그냥 아이들이 폭식을 덜 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이거 좋네요. Okay, and it's important that parents practice what they preach.
1: Yeah, this is the sort of moral of this, this paragraph here. Whe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that means you're doing what you say you should do. So basically, people need to behave as you behave yourself.
0: 그렇죠. Practice라는 게 여기선 연습이 아니고요. 실천해라라는 뜻이에요. Preach는 설교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뭐 훈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했으면 그걸 본인부터 실천하세요라는 표현이에요. Practice what you preach.
1: Yeah. It's like walking the walk as if you...
0: And talking the talk.
1: Talking the talk, yeah.
0: Yep. There exactly. You go.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것. Let's continue eating.
1: So come up with a family media plan. This could be a dynamic plan that varies throughout the week. For instance, the rules could be more rigid on weekdays. No phones at the dining table on school days. But loosened on weekends to let teenagers make plans to go out with friends. Coming up with a robust family media plan is easier said than done because adults typically struggle with balancing home life with the demands of the office. Nagata confessed that if he had to break his own rule and use his phone at the dinner table, he first communicated to his family that he was on call for work.
0: 가족 미디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 것. 이를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한 계획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등교하는 날에는 식탁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처럼

0: 규칙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주말에는 이것을 완화할 수도 있죠. 10대 자녀들이 친구들과 외출할 계획을 세우게끔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탄탄한 가족 미디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은 대개 가정생활과 업무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고요. 나가타 교수 자신이 고백한 바에 따르면 자신은 만약에 규칙을 어기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먼저 가족들에게 자신이 업무상 대기 중인 상황임을 알린다고 합니다. Okay, so come up with a family media plan.
1: To come up with something, right? It means you're sort of thinking of something, you're producing something, devising something is another word, right?
0: 그래요. 생각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amily Media Plan. 이게 스크린 타임을 우리가 꼭 스마트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다른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하나의 미디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가족의 미디어 사용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드세요. 생각해 내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플랜을 내놓으면 자, 그다음에는 이제 실천을 해야
1: Yeah,
0: 되는데
1: easier said than
0: It's
1: done.
0: easier said than done.
1: Yeah, sort of a common expression when something seems like a good idea, but in actuality or in practice, it's very difficult to do.
0: Exactly. 아, 말이 쉽지.
1: Yeah.
0: 실제로 하기는 힘들다. Easier said than done.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가족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가족 단위의 미디어 계획을 잘 짜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특히 어른들부터 솔선수범 해줄 것을 당부했고요. 전화 대신 할수 있는 다른 활동, 뭐 특히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 사회성을 채워줄 수 있는 사교적인 활동을 하라는 팁도 제시합니다. 자, 다음 단락에서는요, 단순히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래 쓰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1: For much of the smartphone era, people concerned about phone use focused on screen time, the hours spent on their devices, as a metric to determine if they were addicted. But academics now generally agree that screen time is a dated concept because not all screen time is equal. A person could be spending lots of hours each day writing work-related messages or reading a book on the phone, tasks that are not problematic.
0: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휴대폰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스크린 타임, 즉 기기를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그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제 스크린 타임이라는 개념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스크린 타임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업무상 메시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든지 휴대폰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하면은 스크린 타임은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문제 행동이 아닙니다. Alright, so they used to use screen time as a metric.
1: Yeah, when you have a standard or a system to measure or evaluate something, we call that a metric.
0: 여기서 말하는 건 기준이라는 뜻이 되겠죠. A metric to determine whether or not you're addicted.
1: Yeah. Oftentimes, if you work in a company, if you're in sales, the company will use metrics to evaluate your performance, right?
0: Ah, loads of different standards, I guess.
1: Sure.
0: A system for measuring something is called metric. 자, 이어서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Cal Newport, a computer science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who has written several books on minimizing digital distraction, suggested thinking about digital content similarly to the way we think about food. Social media apps like Instagram and TikTok, which involve endlessly scrolling through random short videos, could be considered junk food designed to be addictive. Cutting off those apps should be a priority over measuring minutes spent on the phone.
0: 디지털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조지타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캘 뉴포트는 디지털

0: 콘텐츠를 우리가 음식을 생각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처럼 무작위적인 짧은 영상들을 끝없이 스크롤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앱은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정크푸드라고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느라 애쓰는 것보다는 이런 앱들을 차단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It's not how long you're on your phones, but what you're watching or looking at on your phones that matters.
1: Exactly.
0: Right, let's have a look at priority over something.
1: Yeah, so what this professor is saying is you should cut off those apps, and that should take priority, or that should have priority over measuring the minutes. So that means one thing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or more urgent and needs to be dealt with first than the second thing.
0: Yep. For many people, family is, of course, a priority over other things in life.
1: All things, a lot,
0: Or,
1: oftentimes,
0: yes,
1: yeah.
0: exactly. A priority over something이라는 게 다른 것들보다 우선순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해한 앱이 있다면은, 뭐 음식으로 치자면 정크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앱들은 그냥 처음부터 차단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스크린 타임이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단순히 시간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듯이 또 이렇게 좋은 콘텐츠도 있고 우리가 스크린 타임을 좋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가라는 얘기네요. Cutting off those apps that are considered junk food should be a priority. Over measuring minutes spent on the phone. All right, let's take a break. This is Tina Turner with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1: 자, 이어서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은퇴 후 책을 가득 실은 van을 끌고 미국 곳곳을 여행하는 어느 이동서점 주인의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2: This bookstore gets good mileage.
1: 이 서점은 연비가 좋다. Getting good mileage on a car, of course, means 연비가 좋다.
2: Yeah, it means you get a lot of miles out of it.
1: Yeah, exactly. I guess that means this van, we're going to find out later, has been around many neighborhoods and it's been very efficient in what it's doing.
2: Because there's another meaning to good mileage. It's not just about fuel. When we say something has good mileage or we get good mileage out of something, it means we get good value for what it is. Good value for money or good value for whatever we're working on or working with.
1: So I guess it has both meanings in a way.
2: It absolutely does. Yeah. And we'll find out why.
1: Yeah. 자, 연비가 좋다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정말 큰 가치가 있다. 보람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중의적인 타이틀, This bookstore gets good mileage. 자, 선생님 당황하셨나요?
2: I was shocked at your beautiful pronunciation.
1: Thank you so much.
2: Once again, I'm not AI.
1: 펜은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만나볼 뉴욕타임스 기사 속 여성은 은퇴 후에 서점을 열고 싶은 그런 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그게 어디 한 군데에 있는 서점이 아니라 원하면은 어디서나 문을 열 수 있는 바퀴가 달린 책방인데요. 밴 차량에 책을 가득 싣고 전국 방방곡곡 원하는 곳에 가서 서점을 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의 이름은 리타 콜린스. 74세 여성이고요. 올해로 13년째 이 이동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읽어볼게요.
2: St. Rita's Amazing Traveling Bookstore Textual Apothecary, its name painted on the sides and back of the van, is a vehicle for the cross-pollination of people and conversation. That's what has evolved since Collins, now 74, began imagining her retirement dream more than a decade ago. Not just selling high-quality, inexpensive books, but setting her love of people, places, and the wonders of a good read all in motion together.
1: 근데 이 이동 서점의 이름이 상당히 기네요.
2: 네.
1: St. Rita's Amazing Traveling Bookstore Textual Apothecary. My goodness. 자,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밴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그려진 문구 그대로 세인트 리타의 놀라운 이동 서점 활자 약방은 사람들과 대화가 서로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현재 74세인 리타 콜린스가 10여 년 전 은퇴 후에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부터 점점 발전시켜온 결과물인데요. 그것은 단순히 고품질의 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넘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장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좋은 책이 주는 경이로움을 한꺼번에 하나로 현실화하는 꿈이었습니다.
3: I guess people would have to shorten the name, but the concept of what's going on is what's really important, not the name itself.
2: I do love the name.
3: I
2: love the use
3: of the word. What was it again, Paul?
2: It is the St. Rita's Amazing Traveling Bookstore Textual Apothecary. But I love the use of the word apothecary.
3: Yes, me too.

0: Yeah, because an apothecary is the old word for a chemist or a pharmacist.
1: Yeah.
0: And it's the idea that these books will heal you. These books will make you feel better. These books are medicine for the soul.
1: 아, apothecary. 어떻게 쓰나요? 스펠링 알려주세요.
0: Apothecary.
1: 네. 예전에는 약방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글로 힐링을 받는 곳이다. 이런 느낌의 타이틀인 거예요. Textual apothecary. 자, 표현을 좀볼 텐데, This has been set into motion.
0: Yes, if we set something into motion, we start it. We let it begin. The idea of we press a button and a machine starts working. The machine is set into motion or put into motion. So whenever we're using it, we're describing we're starting something, beginning something.
1: 그래요. 여기 기사 속에서는 this has set her love of people and places and the wonders of a good read all in motion together. Has set something in motion이라는 표현인데요. 무엇을 움직이게 하다, 시동을 걸다라는 뜻이 될수 있고 시작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책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동 서점이 되겠습니다. 자, 리처 콜린즈는 수년 동안 선생님으로 일을 했었고 또 빵집과 카페 주인도 해봤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도 했다는데 9.11 테러 이후로는 미국을 떠나서 루마니아와 체크 리퍼블릭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60세가 됐을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살던 몬타나 주의 작은 마을 유리카에 서점을 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이야기 듣겠습니다.
0: Ultimately, she decided that Eureka didn't have the adult population to support an independent bookstore, nor did she have the desire to be tethered to a brick-and-mortar business 6 days a week, impinging on her love of travel. Still, determined to figure out how to share her passion for reading with those in far-flung places, perhaps without their own bookshops, she brainstormed with friends, Googled traveling bookstores, and got advice from the owner of the only one she could find in Swansea, Wales.
1: 결국 리처 컬린즈는 독립 서점을 운영할 만큼의 성인 인구가 그 마을 유리카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게다가 일주일에 6일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묶여 지내면서 여행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희생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멀리 떨어진 곳, 어쩌면 서점이 아예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독서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나눌 방법을 찾고자 했던 리차는 이제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다른 이동 서점을 검색해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찾아낸 영국 웨일스에 있는 스완지의 다른 이동 서점 주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Alright. What's a brick and mortar thing?
0: Well, this is, I think, a term that's become very popular in the last 20 years because it means an offline store, a shop, a store that's made with bricks and mortar, that's in an actual building that you can visit and you can buy things from. So we often use this when we're comparing offline shopping with online shopping. And we often use it when we're being nostalgic for the old days. You know, like I remember I used to go and buy movies in brick and mortar stores. Not anymore.
1: 자, brick and mortar라는 거는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나 가게나 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온라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되는 느낌으로 brick and mortar, library, or brick and mortar bookstor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엔 그걸 생각했지만 then she changed her mind because in the village she lived in, you know, basically there just wasn't enough people and she also wanted to travel. So, you know, brick and mortar was not the way to go. 자, 그다음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Impinging on her love of travel.
0: Yeah, a brick and mortar bookstore would have impinged on her love of travel. And if something impinges on something else, it has an impact on it in a negative way. It's going to cause issues. So in this case, it's if she had a brick and mortar bookstore that was open 6 days a week, She wouldn't be able

0: able to travel much. She wouldn't be able to go anywhere. It would impinge on her travelling.
1: 문제를 일으킨다는 느낌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Impinge on her love of travel. 여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6일이나 물리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면 여행 못하죠.
0: 네.
1: 그런 의미로 그걸 이제 포기하게 된 계기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brick and mortar bookstore 말고 traveling bookstore 같은 걸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And she looked, she brainstormed with friends, she googled traveling bookstores, she got advice from one person in Swansea, Wales. And so, you know, she got the idea from all these different people and places. Let's have a look at a far-flung place.
0: Yes, she wanted to go to far-flung places, and somewhere that's far-flung is very far away, because flung is the past tense of fling, to throw. So if something is far-flung, it is thrown far away from us, meaning it is a great distance. So we think of somewhere being quite isolated, quite separate from everywhere else, somewhere definitely separate from us.
1: 멀리 있는 far-flung, far-flung
0: yes.
1: places, 멀리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She wanted to share her passion for reading with people in far-flung places. 멀리 있는 곳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이 독서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traveling bookstore가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In 2013, her dream became a reality with a minimal investment. A van fitted with wooden shelves at a 15-degree angle so the 700-book inventory stays in place while she motors around the United States. Think a library bookmobile that goes well beyond a neighborhood or two. She named it after Saint Rita, the patron saint of impossible causes. Large enough for two adults to peruse the varied selections at the same time. It has the magical, cozy feeling of a grown-up playhouse. It's not uncommon to find children sprawled on the rug, deep in a picture book.
1: 2013년에 그는 드디어 지금의 van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van은 미국 전역을 누비는 동안 700권의 도서가 쏟아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15도 각도로 기울어진 나무 선반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이웃 동네 한두 곳보다 더 큰 반경으로 돌아다니는 이동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타 콜린즈는 이 밴에다가 불가능한 일의 수호성인 Saint Rita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다양한 책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이 공간은 마치 어른들을 위한 놀이방처럼 마법 같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아이들이 이 차 안에 카펫 위에 뒹굴며 그림책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Right, it's like a bookmobile.
0: Yes, if we take off the book and add auto, we get automobile, which means, you know, a motor vehicle. This American term bookmobile is for libraries that have traveling libraries. We call it mobile a library in the UK.
1: Yeah.
0: But it's a vehicle that contains lots of books. Mm-hmm. Usually, for a library, they will lend them. In the case of Rita, she's selling them.
1: Yep. And if you take out book and add bat, then it becomes Batman's Batmobile.
0: However, Batman does not sell bats from the back of his Batmobile.
1: No, that's a good point. 자, bookmobile. 두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동 도서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automobile이라고 하면은 yeah. 자동차를 얘기하고 있죠. Now, what about patron saint?
0: If you're a Christian, you may be familiar with patron saints. Certainly in the UK and the US,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have little bracelets or necklaces with their patron saint on. And a patron saint is a saint who is in charge of some particular area of life or looks after people involved, like a patron saint of travelers or the patron saint of nurses or the patron saint of teachers.
1: Okay.
0: In this case, Saint Rita is the patron saint of impossible causes. She looks after people who are trying to do impossible things for good.
1: 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성. 그 수호성인을 이제

0: patron saint라고 부르는 건데요. Saint Rita라는 이 saint는 어떤 성인이었냐? 바로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saint였대요.
1: 네.
0: 그래서 의미도

0: 그렇게 붙였고요. 자, 그다음엔 폴 선생님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Peruse.
1: Oh, I love this word.
0: 많이 쓰세요.
1: I didn't realize I did, but clearly I do. I would run.
0: 저한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전.
1: Okay. Well, I prefer to peruse than to browse. To browse just means to look, but with no intention. To peruse is when you look at something, look through something, but you have maybe a particular thing you want in mind. So often we talk about perusing books or perusing the contents of a book or a magazine, in the same way that we use browse. But there is an intention, there's a reason why you're perusing.
0: 스펠링 알려주세요.
1: Peruse.
0: 선생님이 가끔 저한테 메시지로 지금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
1: 네.
0: 우리가 뭐책 코너도 같이 진행하기도
1: 네.
0: 했었고 그랬을 때 이제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for your perusal이라고
1: Perusal, yes.
0: perusal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찬찬히 읽어봐 이런 뜻으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peruse가 이렇게 정독하는 거, 찬찬히 읽어보는 것을 그 동사 형태고요. 이제 명사 형태는 perusal이 되겠습니다. 기사 속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this van is large enough. sorry.
1: That's okay. You went quite northern British there.
0: Large enough for two adults to peruse the varied selections at the same time. 이 밴의 크기를 설명하면서 성인 두 명이 들어가서 책을 이제 정독할 수 있을 찬찬히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은퇴 후 700권의 책을 싣고 미국 곳곳을 다니며 문을 여는 이동 서점의 주인 리터 콜린즈의 사연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고요. 이분은 기증받은 책들을 꼼꼼하게 선별해서 상태가 아주 좋은 것들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양장본은 권당 한 $9 정도, 문고본은 $7, 뭐 아동도서는 $1 정도라고 합니다. 장르도 다양하고요. 미술, 음악, 여행, 소설, 건강, 요리.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은 faves라는 섹션으로 분류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예, favorites 줄여서 faves라고 합니다. 자, 가는 장소는 시장, 교회, 축제 현장, 박물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럴 때 숙식은 차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따로 잘 곳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자,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1: During her journeys, people frequently give her books, replenishing her stock, though the exchanges can go both ways. At the US Space and Rocket Center in Huntsville, Collins gifted a copy of Kristin Hanna's The Great Alone to Pat Ammons, the center's director of communications, to thank her for having the bookstore there. Ammons protested, then relented. I will bring you books in exchange. Paper will rain down, she warned.
0: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종종 리터 컬린즈에게 책을 선물해줘서 이 소장 도서를 채워주고는 하는데 이런 교환은 양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 예로 헌츠빌에 있는 미국 우주 로켓 센터에 갔을 때 리처 컬린즈는 센터 내에 서점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센터의 홍보 담당 이사인 아먼스 씨에게 크리스틴 해나의 책 나의 아름다운 고독 한 권을 선물해 줬습니다. 당시 아먼스는 안 받겠다고 처음에 했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Initially they protested and then relented.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나도 책 갖다 드릴게요. 책들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자, 그럼 표현을 좀볼 텐데 여기 동사가 굉장히 좋은 동사가 많이 나와서 빠르게 언급을 한다면은 다시 채우다, replenish.
1: To refill.
0: 그리고 조금 전에 봤었지만 저항하다, to protest.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느낌으로 relent. 자, 표현은 go both ways.
1: Yeah, if something goes both ways, then it's equally going this way and that way. It's reciprocated in some way. Say A does something for B, but B also does that for A. So we use it when there's sort of this respect between two parties or a rule between two parties.
0: 그래요. 양 방향으로 다 똑같이 적용된다. 책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리처 컬린스가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Now, what about raining down?
1: If something rains down on us or someone else or on whatever it is, it means there's a lot of it. Mm. And it's

0: coming fast and with energy. You think of being rained on.
1: Yep.
0: Rain down is similar, but it's the sense of it could be good, but it also could be very bad. Whatever it is, it's coming in a lot and it's coming with force.
1: 비 오듯이 쏟아지다. So Ammon said, I'm going to bring you some books and paper will rain down. That yeah. means they're going to bring a lot of books.
0: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aper, a lot of books.
1: 아, 처음에는 아유, 됐어요. 책 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차 그냥 하셔도 돼요. 했다가 책을 받으면서 그럼 저도 대신에 책 좀 가져올게요. 근데 경고 좀 하자면 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가만 들어보면은 리처 컬린스가 서점을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책 파는 데에 뭐 혈안이 된 것 같진 않죠. 그저 여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탈락 들어보겠습니다.
0: Unlike other bookstores, hers offers the singular advantage of one-on-one service for each customer, and the books are just the starting point. My work is talking to people, she says. When you come, you're probably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with me. It has allowed me to meet so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A natural extrovert, Collins feels enriched by sharing stories of her adventures and learning about the lives of those in places unfamiliar to her. Once in Colorado, a woman who had no money gave her 2 dozen eggs in exchange for some books. Recently in Raleigh, North Carolina, a woman showed up with a gold-framed 100-year-old lithograph of St. Rita and insisted she accept it as a gift.
1: 다른 서점들과는 달리 위처 컬린스의 서점은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1대1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독보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고요. 이때 책은 그 여정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위처 컬린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일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아마 저와 대화를 먼저 나누게 될 거고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위처 컬린스는 상당히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자신이 몰랐던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에서 돈이 없던 한 여성이 책 몇 권을 사가면서 대신에 달걀 24개를 건넨 적도 있고요.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한 여성은 금 태가 달린 100년 된 세인트 리타의 석판화를 들고 와서 콜린즈에게 꼭 선물로 받아달라라고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Right, let's have a look at singular. It's used like this. The singular advantage.
0: Yes, a singular something means it's unusual, whatever that thing is. It's very particular. It's not seen often. It could be unique. The point is that it seems like there's only one of them. Therefore, yeah? it's singular.
1: 아주 두드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Singular. So unlike other bookstores, Rita's bookstore offers the singular advantage of one-on-one service. 1대1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아주 특이한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서점입니다. And Collins is a natural extrovert.
0: Yes, if you're an extrovert, you love people. You love being around people. Being around people gives you lots of energy, as opposed to being an introvert, who prefers to spend their time alone, indoors, away from people, because meeting people, talking to people takes too much out of you.
1: Yeah, I think extroverts gain energy by meeting people, whereas introverts gain energy when they're alone. So they can do, you know, each other's things. Extroverts
0: oh, yes.
1: can be alone and introverts can socialize.
0: Absolutely.
1: But it's just a little bit more draining to
0: then
1: do
0: we,
1: that.
0: We also have ambiverts.
1: Oh, yes.
0: A-M-B-I-V-E-R-T, which is someone who's a bit of both.
1: Yeah. 자, extrovert. 우리가 보통 MBTI E 인성향을 extrovert라고 하는데요. 외향적인 사람이다. 반대말은 introvert가 되겠고요. 외향적이기도 하지만 또 내향인의 모습도 있을 때 거의 뭐 반반이다 하면은 ambivert. ambi가 붙으면은 양쪽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ambidextrous라고 한다면은 오른손잡이도 할 수 있고 왼손잡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A lot of our listeners during the week said that they'd love to do something like this and how they were in some ways envious of this lady who was able to, I guess, live out her dream, travel around the country in this van. It's not just about the book.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 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8세기 중반 이탈리아 오페라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작곡가 글루크였는데요. 당시 오페라는 화려한 기교를 앞세운 아리아 때문에 극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글루크는 이런 관습에서 벗어나 음악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오페라를 추구했죠. 또 서곡을 단순한 시작음악이 아니라 극의 내용과 연결되도록 만들었고 합창과 중창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글루크가 추구한 새로운 오페라의 방향이 잘 담긴 작품이 바로 그의 대표작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인데요. 오늘은 이 오페라 중에서 오르페오의 깊은 탄식이 담긴 유명한 아리아를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글루크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 게파로 센사 에우리디체, 에우리디체 없이 무엇할까? 카운터 테너 필리프 자루스키의 음성과 디에고 파솔리스가 지휘하는 이 바로키스티 연주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EBS FM 정경인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글루크 오페라 오르페오와 헤오르디체 중 게파로 센사 헤오르디체 에우리디체 없이 무엇할까 카운터 테너 필리프 자루스키 음성과 디에고 파솔리스가 지휘하는 이 바로키스티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입니다. 1796년 64살의 하이든이 남긴 마지막 협주곡이자 그가 금관악기를 위해 쓴 유일한 작품인데요. 당시 새롭게 개량된 트럼펫의 가능성을 살려 밝고 화려한 음색과 기교를 한껏 펼쳐 보입니다. 고전주의의 균형미와 생동감이 잘 살아있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이프레 창조 전악장 함께 들어볼까요? 윈튼 마샬리스의 트럼펫과 레이몬드 레퍼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이플렛 장조 전악장을 윈튼 마샬리스의 트럼펫과 레이먼드 레퍼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20살의 청년 쇼팽이 폴란드를 떠나 파리를 향하기 전에 작곡한 작품으로 고벨 연주회에서 고국의 청중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곡입니다. 실제로는 피아노 협주곡 2번보다 나중에 작곡되었지만 먼저 출판되면서 1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희락장은 장중한 오케스트라 서주 뒤에 피아노가 화려하게 등장하며 시작됐는데요. 힘있는 주제와 서정적인 선율이 대비를 이루고 쇼팽 특유의 노래하듯 흐르는 피아노가 젊은 작곡가의 열정과 감성을 함께 전해줍니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으로 11종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와 파울 클레츠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핑의 편의 협조구 1번 2단조 적모로 11종 희락장 할라그로 마이스터소 마우리쥬 폴리니의 피아노와 파울 클레츠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베토벤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파파게노의 아리아 한 소녀나 아내를 주제로 작곡한 12개의 변주곡 작모로 66을 피에르 푸르니의 첼로와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파파게노야리아, 한 소녀나 아내를 주제로 작곡한 12개의 변주곡, 작품으로 66을 피에르 푸르니에 첼로와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아구스틴 마리오스 망고레의 숲속의 꿈,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보험을 도입한 나라 스웨덴. 이 제도는 직장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날 때 받던 급여를 보장해주는 건데요. 앞서 나가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점. 바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 구직자, 학생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빈틈없이 챙기는 덕분에 스웨덴은 최근

0: 현재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더 많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3: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5월 23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발사 서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페라 세비야의 발사는 도니제티, 벨리니와 함께 벨칸토 오페라의 전성기를 이끈 로시니의 대표작이자 최고 인기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불과

3주 만에 완성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걸작을 쓸 수 있었던 데에는 로시니만의 남다른 비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전 작품에서 썼던 음악을 다시 활용한 것이죠. 방금 들으신 세비야의 발사 서곡도 사실은 앞서 발표했던 자신의 오페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서곡을 그대로 가져온 음악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한번 들어도 귀에 남는 생동감과 유쾌한 에너지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서곡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 G장조 작품으로 168, 유성권의 바순과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 G장조 작품으로 168 유성건의 바순과 김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브로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인데요. 그의 나이 53세에 완성한 이 작품에는 그간 쌓아온 음악적 원숙함이 깊게 배어있는데요. 보헤미아에 대한 향수와 미국 시절의 음악적 어법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습니다. 이 작품은 첼로 협주곡 중에서도 대작으로 꼽힙니다. 약 40분에 이르는 긴 호흡 속에서 첼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당당히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애틋하고 섬세한 감정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연주자에게 뛰어난 기량과 집중력, 깊은 표현력이 요구되는 곡이죠. 브람스가 이 곡을 듣고 왜 나는 첼로 협주곡을 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라며 감탄했다는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드브로자크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으로 104 중에서 격정적인 흐름으로 강한 몰입감을 전하는 1악장과 사랑의 정서와 고국에 대한 그림에 배어있는 2악장을 야노스 슈타

드브르자크 첼로 협주곡 비단초 작품으로 백사종 희락장과 희약장을 야노스 슈타코의 첼로와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파울 브라니츠키 교향곡 D장조 작품으로 52종 1악장 아다디오 마이스토소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NDR 라디오 피라모닉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도끼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의 옛 선비들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삿짐 목록에서 회화나무를 빠뜨리지 않았다 한다. 실제로 이삿짐으로 옮겨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이 지금까지 전해올 만큼 아껴온 나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집 앞마당에 풀꽃조차 심지 않고 화단도 가꾸지 않는 걸 전통 조경의 원칙으로 삼았다. 앞마당은 뙤약볕을 가리지 않고 뜨겁게 하고 대청마루 건너편의 뒤란을 대수포로 어둡게 하여 차갑게 하면 대청을 흐르는 공기의 대류가 빨라지면서 대청마루의 공기를 시원하게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잠깐의 시원함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귀한 나무, 즉 앞마당 한가운데에 심어 키워도 좋은 나무로 여겨온 단 한 종류의 나무가 회화나무다. 고규홍 작가의 책 고규홍의 나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 국악 연주곡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놀이터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오늘 문장카펫은 동아시아에서 펴낸 고규홍 작가의 책 고규홍의 나무 속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규홍 작가의 그 나무 이야기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분이어서 책 나오면 꼭 따라 읽기도 하는데 이 고규홍의 나무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건 다 읽진 못했고요. 관심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좀 이렇게 군데군데 정말 대백과사전처럼 곁에 두고 그렇게 읽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서 회화 화나무 이야기 우리 카페인 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전통 조경의 예외에 해당하는 회화나무 그럴 정도로 이 선비들이 정말 많이 사랑했던 그래서 늘 항상 그 앞마당에 풀꽃을 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회화나무라면 그럼 또 허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허할 수 있지 정도가 아니라 이사갈 때도 챙겨간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 선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성실과 또 학구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지금 권하야님이 반짝 인사하시면서 들어오셔서 회화나무 바로 찾아봤네요 하셨는데요. 유명한 회화나무들이 또 있죠. 이 궁에 가면 많잖아요. 궁궐에서 특히 사랑받은 나무가 또 회화나무여서 덕수궁 회화나무도 유명하고 창덕궁 회화나무도 유명하고 찾아보시면 기꺼이 나무를 보러 나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온 회화나무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움직이고

찍을 그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내 삶의 상징처럼 들수 있다면, 그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나무일까요, 카페인님들? 회화나무는 사실 이렇게 선비들이 의미를 부여했는데, 원래도 회화나무 저좀 좋아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저는 요거 보면서, 올해 정도? 올해 봄에 유독 눈에 들어온 나무가 저는 버드나무였어요. 버드나무가 늘 항상 제가 자주 다니는 그 산책길에 물가에 있었는데, 그냥 버드나무인 걸 알고는 있었고, 사진으로도 많이 찍어둬서 제폰 안에는 벌써 같은 버드나무가 몇 번이나 겹쳐 있긴 합니다만, 사진으로. 그렇지만 올해 봄에 버드나무 그 지나가면서 산책길에 눈에 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무엇을 상징하지?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 이성계에 얽힌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여인이 그 너무 빨리 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체할까봐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럴까봐 거기다가 잎을 하나 딱 이렇게 띄워줬다는 그 잎도 아, 버들잎이었구나. 이것도 다시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봄에 저의 저의 그 관심은 버드나무에 있는데 카페이님들은 어떤 나무 특히 애정하시는지 궁금해요. 나무에 좀 마음 실어서 사연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덕분에 또 나무 이름 많이 알아가는 거고요. 김태윤님, 오늘 카메라 구도가 다르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보라 화면 보고 계시다면, 네, 지금 이렇게 가운데 샛노랗게 이렇게 주인공처럼 확 있는 그 존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라넌큘러스 두 종류를 그 우리 카페인 서혜진님이 북카페로 보내주셨어요. 목요일 방송 끝나고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 한 주간의 방송을 다 생방은 마무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꽃선물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위로받는 기분? 네, 뭐 위로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던 게딱 이렇게 풀어졌을 때 꽃이 딱 오니까 뭔가 좀 안도하게 되는 기분? 뭔가 이렇게 좀 반가운 친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꽃분이 속에 이렇게 잘 물과 함께 잘 두고 주말 지나서 오늘 문 열자마자 저 노란 꽃이 그 사이에 더 많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환대를 해주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북카페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뒀고요. 김현정님, 반짝반짝 우리 집 마당 가운데 황금 회화나무 있는데 다시 보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 집 마당에 이게 있었네? 예. 네, 이게 누가 그 마당에 심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정님이 심으셨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나요? 다시 보게 되신다는 그 마음이 좋습니다. 이 고규홍 작가가 이 책을 쓴, 그 마음 중에 하나, 그 의도 중에 하나가 한 그루의 나무가 말없이 그 질력해온 그 경이로운 생명력, 그 안간힘,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또 전달하고 싶음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우리가 단순히 배경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책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을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보고 또 경탄하게 되더라고요. 8916 쓰시는 카페이님, 바위치꽃 얘기를 하시네요. 바위치꽃이 이쁘게 피었어요. 세 개는 짧고 아래 두 개는 길게 피는 독특한 꽃 모양인데 연한 핑크에 진한 자주색 점으로 꽃단장 한 듯한 작고 이쁘장한 꽃입니다. 바위에서도 자란다라고 해서 바위취라고 하네요. 저희 집 식물 중에 유일하게 밖에서 겨울을 나는 식물입니다. 그 추위에도 봄에 다시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작년 이맘때쯤 길상산의 산책길가에서 조경으로 길게 이어진 바위치꽃 생각납니다. 앵두마뚜요라고 하셨어요. 와, 사진 함께 보내주셨네요.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진짜 이연 핑크 흰색에 가까운 그런 연한 그 빛깔에 지금 자주색 점으로 이렇게 점이 콕콕콕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데요? 이 자주색 요점 포인트가 진짜 예쁜데요? 이거 지난주 우리 소설 부클럽 때 했던 그 애교점? 그거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더듬이 같기도 하고, 예쁘게 장식한 속눈썹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 새로운 꽃을 또 이렇게 알아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카페인님들, 지금 보라 화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음악 듣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께 오늘 회화나무 관련 이야기 전달해 드리면서 어떤 나무 내 삶의 상징처럼 좀 특별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질문을 드렸죠. 이재희님,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회화나무 심었습니다. 양반나무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선비들이 정말 많이 사랑했던 이 회화나무. 선비의 집, 궁궐 이런 곳에서 볼수 있는 회화나무 자부심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5735 쓰시는 카페이님도 저도 궁궐 안 회화나무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창경궁 정문 홍화문 지나서 왼편 아주 오래된 회화나무가 있죠. 입함나무 꽃이 흐드러질 때 여행 을 떠났다 돌아오니 모두 떨어졌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회화나무 그곳에 있는 거 우리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몇년 전에 북카페에서 또 나무 관련 초대석 진행하고 했을 때이 기억이 납니다. 이 덕수궁 들어가면서부터 회화나무를 보고 이동해서 어떻게 궁궐을 여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나무를 중심으로 궁궐 나들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2484 쓰시는 카페인님,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노래도 서투르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늘 보고 웃자, 하늘 보고 웃자 하는데 알고 보니 제비꽃이 하늘 보고 웃는다는 가사였습니다. 동네 산책길에 많이 제비꽃이 피어 있었고 우리 집 식구들에게 올 봄은 제비꽃을 만난 계절입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꽃나무들이 이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어도 내 눈에 왜 지금까지 몰랐지 하면서 올 봄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0122 쓰시는 카페인님. 예전 여름 휴가 때 남쪽에서 유난히 진분홍빛 빨간 꽃나무가 눈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백일홍, 배롱나무인 걸 알았어요. 나이 들면서 꽃 이름 하나씩 들어오네요. 노랑, 주황색, 능소화도 그렇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꽃 백, 이 백일홍, 이 배롱나무 꽃도 너무 색깔이 예쁘지 않나요? 저도 이 보고서 저거 무슨 나무지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이 나이 들면서 좋아지는 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꽃 이름, 나무 이름 이런 것들 알아가는 게 많이 늘어가는 거. 물론 사전이 사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러나 사라지기가 무섭게 난 새로 또 입력한다 하면 되는 거니까요. 서동현님. 어릴 적 뒷마당에 석류나무 언급하셨습니다. 석류가 열리면 얼음집 하는 친구네 몇개 가지고 가면 친구 어머님께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주셨거든요. 한동안 자주 가다가 아빠한테

생각나던 추억이. 집에 석류 이거 가지고 가서 친구 집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바꿔 먹던 기억. 근데 이제 아빠가 우리 집 석류를 왜 자꾸 하면서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제 혼나셨던 추억. 근데 참 정겹네요.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은희님은 마가목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마가목에 꽂혔어요. 올해는 새순으로 차를 만들어 매일 아침 일찍 한잔하고 있어요. 마가목 새순으로 만든 차. 어떤 향이 날까요? 어떤 맛이 날까요? 궁금합니다.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새 주제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뜻하는 말이죠. 화양연화. 이번 주 일카 주제로 정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하나 꼽아보신다면,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언제다, 언제였다 얘기하신다면 언제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생각하시면서 이야기 만나보시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우리는 이 찬란한 시절을 가리켜 화양연화라고 부릅니다. 1년 중 가장 눈부신 계절인 이 5월에 참 잘 어울리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왕가위 감독의 동명영화 화양연화를 보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눈부신 환희보다는 오히려 짙은 쓸쓸함과 안타까움입니다.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데 왜 영화 속 남녀의 사랑과 시간은 그토록 서글프고 아련하게 그려졌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절정 한가운데 서 있을 때는 정작 그 순간이 화양연화임을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날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지나가 버렸기에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는 그 뼈아픈 상실감이 역설적으로 그 시절을 더욱 아름답고 애틋하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르한 파묵은 자신의 글에서 과거에 빛나던 흔적을 회상할 때 마음속에 피어나는 깊고 묵직한 우수를 가리켜 휘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화양연화를 떠올릴 때 가슴 한구석에 번지는 뭉클함 역시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바로 이 휘쥔의 감정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한 시절이 지나가고 남은 다정하고도 서글픈 마음의 그림자 말입니다. 그렇기에 화양연화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만 영원히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뒤돌아본다면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이 5월의 평온한 오후 역시 눈물이 날 만큼 벅찬 화양연화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지나간 과거의 봄날을 그리워하느라 정작 지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이 눈부신 계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원한 것은 없기에 더욱 찬란한 오늘. 훗날 짙은 그리움으로 남게 될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화양연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화양연화 OST에서 우메바야시 시게루의 음악 유메지스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영화 속 이미지가 막 이렇게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 화양연화라는 말 자체를 내 삶에 들여놓고 보게 되면 우리 너무나 과거, 그 모든 것들이 빛나는 것들이 다 과거에 있다, 과거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 던지게 됩니다. 아, 9396 쓰시는 카페이님, 두 남녀 주인공들이 비 오는 날 비껴가는 장면에서 흘렀던 음악, 간절함이 떠오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영화 속에서는 애틋함이 더 커지긴 합니다만, 우리 일상의 화양연화는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과거형 말고,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계속 현재형이면 계속 내 삶에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믿어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오수미 님이 지나보니 다 화양연화였네요. 앞으로도 화양연화는 계속 되겠죠. 화양연화도 이제서야 이해되는 영화네요. 어릴 땐 멋모르고 봤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영화도 시간이 좀 지나야 이해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그 때가 되어야 화양연화도 좀 그런 영화 중에 하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짜 그 늘 과거 그리워하고 또 미래에 막연히 기다리느라 어쩌면 우리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재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만 그리워하고 아 그때 참 좋았지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는 것은 마치 휴대폰 화면 통해서 우리가 뭐 우주쇼, 별똥별 쇼 이런 것들 막 보느라고 지금 내 바로 코앞에 떨어지는 별똥별 놓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현재도 못지않다라는 거 좀 우리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정님, 저는 저희 아이들 5남매 중 넷을 5월에 출산했어요. 그래서 5월이 제겐 화양연화일까요? 초중고딩까지 다섯 아이 커가는 모습 보는 게 아쉽고 즐거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쉽고 즐거운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시간이 막 너무 빠르게 흘러가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 콕콕콕 나 지금 너무 좋아해 지금 이 순간을 하면서 티를 많이 내면 그만큼 좀 꼭꼭 씹어서 그 시간을 소화하는 기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카페가 좋은 그 기록장이 되어드릴게요. 아, 김태윤님 선곡표 안 봤는데 이승환의 화양연화 나오겠네요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아셨죠? 네, 이승환의 화양연화 그리고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두 곡 들으면서 소설 북클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 오시자마자 이 노란 꽃이 환해서 기분 좋으셨죠?
2: 네, 너무 예쁘네요.
0: 네, 나를 상징하는 꽃이나 뭐 나무, 식물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0: 아, 그냥 갑자기 드는 거 아무거나 떠올리는
1: 나를
0: 거죠?
1: 나를 상징하는 저는
0: 조금 나갔네. 나갔다 싶은
1: 저는
0: 거?
1: 고른다면 자작나무로 하겠습니다.
0: 자작나무.
1: 네. 네. 흰 피부를 항상 그리워했고 항상 워너비였기 때문에 자작나무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하얗잖아요.
0: 네.
1: 너무 부러웠어요.
0: 아, 그 하긴 나무 그 몸체 자체가 빛깔이 좀 튀긴 하죠. 그렇죠?
1: 네. 너무 좋고 이렇게 또 모여있잖아요.
0: 네.
1: 좀 모여있는 것도 좋고 근데 모여있는데 너무 빽빽하지 않는 점도 좋고
0: 네.
1: 그래가지고 항상 자작나무 숲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0: 오.
1: 그래서 만약에 될 수 있다면
0: 될 수 있다면
1: 흰 자작나무로
0: 흰 자작나무가 되고 싶다.
1: 네.
0: 네. 승숙 작가님 어때요? 그 자작나무 같이 되실래요?
2: 예전에 막 자작나무를 흔드는 고양이 막 이런 단편

0: 도 쓴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자작나무 좋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살면서 나를 나무에 비유한다거나 뭐 꽃을 뭐 상징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그 대부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북카페가
2: 그렇죠. 갑자기 한 번

0: 땅꽃 그 흰색과
1: 네,
0: 노란색 그게
1: 맞아요.
0: 작게 길에 많이 피어 있는 거.
1: 네, 항상
0: 그거.
1: 이름을 검색해서 알고 있다가도 꼭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0: 그 금자 들어가던가요? 모르게.
2: 금잔디?
0: 아니, 알았는데
1: 모르겠습니다.
0: 까먹었어요. 어떻게
2: 네.
0: 너무 미안하다. 지금
2: 네.
0: 계란꽃한테.
2: 계란꽃만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0: 그렇게 뭔진 알것 같은 거예요.
2: 그렇죠. 그런 별명으로 더잘 불리는 친구들이 있죠.
1: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길거리에 많이 피어 있어서 그냥 학교 오며 가면서 늘 귀여워하던 꽃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게 이제 승숙 작가님에게 좀 그래도 추억의 꽃일
1: 맞아요.
0: 수 있겠네요.
1: 네네네.
0: 계란꽃. 네, 카페이님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북클럽 작품도 좀 정겨운 작품 이렇게 골라 오셨어요.
1: 네.
0: 왜냐면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있어 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요즘 소설은 아니에요.
1: 아,
0: 그쵸?
1: 맞아요. 맞아요. 오늘부터 좀 근대 소설을 몇 주간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근대 소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소설 북클럽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0: 네.
1: 소개를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이태준 작가의 오늘 할
0: 네.
1: 단편 소설 달밤도 1933년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1920년대, 30년대 작품 굉장히 많이 해왔었어요. 북클럽에서도.
0: 그쵸. 맞아요.
1: 뭐, 보통, 이제, 뭐라고 할까요? 1930년대 초반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었던, 뭐, 라오서, 중국 작가 라오서,
0: 재밌었죠.
1: 기억나시나요? 뭐,
0: 네.
1: 류신의 대자본, 이웃,
0: 맞아요.
1: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 하층민의 굶주린 노동자들의 생활들을 아주 풍자적으로
0: 네.
1: 했었고, 또 중국 작가로서 어떤 무수인 같은 작가 했었죠. 우리 상하이
0: 그쵸?
2: 네.
1: 폭스트롯에서 파리 잘린 사람 이런
0: 맞아요.
1: 단편들 보면 그 도시 빈민과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 얘기를 나눴었고 또 일본으로 넘어가면
0: 네.
1: 고바야시 다키지 개 가공선이라고 기억나시나요?
0: 기억나죠.
1: 우리 함께
0: 너무
1: 얘기했었잖아요.
0: 자극했잖아요.
1: 네.
0: 네.
1: 1929년 작품입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일본의 고바야시 다키지도 그렇지만 하류층 노동자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는가를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일본을 아울르면서 계속 근대 소설 이야기를 해왔었고
0: 네.
1: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앞서 나가자면 라오서라든가 무수잉 말고도 뭐 중국 작가로서 루신, 아퀴정전 같은 작품들이 또 굉장히 순박하면서도 어리석은 인물들을 좀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0: 그렇죠.
1: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일본으로 가면 또 어떤 가와바타 야스나리 이런 식의 거장들의 작품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0: 네.
1: 근데 한국 작품은 근대 소설을 다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그러니까
1: 네.
0: 정작 우리의 근대 소설. 네.
1: 한
0: 우리 뭐
1: 일,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시기에 한중일 소설들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비슷했거든요.
0: 네.
1: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근대화의 물결들, 급작스러운 어떤 자본주의의 유입, 그 안에서 무한, 경쟁 사회로 내몰리는 이 소외된 인물들을 향한 글쓰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서양도 다르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었지만 뭐 피츠제럴드라든가 헤밍웨이라든가 많은 소설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시기에요. 헤밍웨이의 어떤 무기여 잘 있거라라든가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0: 네.
1: 뭐 체코로 가면 카프카.
0: 응.
1: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변신이 1915년 발표작인데도 1924년에 카프카의 사망 이후에
0: 네.
1: 세계적인 열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1920, 30년대에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사조의 흐름이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소시민적인 고뇌,
0: 네.
1: 어떤 그리고 또 이런 무력한 하층민의 빈곤한 생활들 이런 것들로 많이 직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한국도 다르지가 않아서 아마 근대 한국 소설 뭐가 있을까요라고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우리의 김첨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같은 작품이 있겠죠.
2: 네.
1: 인력 거꾼 김첨지가
0: 구보씨 생각했는데 소설가도 구보씨의 일을
1: 동시대죠.
0: 생각했는데
1: 동시대죠.
0: 그렇죠. 맞아요.
1: 한국 근대 소설은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그 시기에 분화되어 있었는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처럼 어떤 이 극심한 리얼리즘 계열 소설

0: 네. 도시빈민, 하층민의 실상을 고발하듯이 그쵸. 써넣는 그런 리얼리즘 소설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박태원 작가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동경이 아니라 경성의 거리를 배회하는 네. 소설가 지식인의 정말 실풍경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건 또 아주 엄격한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1: 이상의 날개도 후자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 공부하는 느낌 좋은데요.
2: 그러네요. 네.
1: 오랜만에 약간
2: 네,
1: 그려
2: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 수능 다시 본다고요?
2: 네, 지금 하면 지금 몇 점이죠, 그거? 네.
1: 지금 이거 나와야 되는데 요것만
2: 네,
1: 지금
2: 아, 이게 꼭 나와야 되는데 네. 네, 불안합니다.
0: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식민지 자본주의를 고발하는 카프 계열의 문학이 있었고
1: 네.
0: 당대의 모더니즘 리얼리즘 계열이 마구 뒤엉키면서 1920, 30년대 근대 한국 소설은 그야말로 정말 쟁점화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0: 그 당대의 사회상을 뭐라고 정의 내릴 길이 없이 지식인 사회와 하층민 노동자 사회가 마구 뒤엉켜 있는 혼돈의 시대상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하다못해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피식민자로서 느끼는 네. 이 실존적 고뇌와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밥 한 술 뜰 수 없는 굶주림과 가난의 세계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대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지금 박태원 또 누구 작품 나왔었죠? 현진건,
1: 네. 이상.
0: 뭐 이상, 뭐 이효석의 어떤 서정주의 소설도 있었고요. 메밀꽃 필 네. 무렵으로 대표되는 그런 작품도 있었고 또 최만식 같은 작가는 엄청난 냉소와 풍자로서
1: 맞아요.
0: 레디메이드 인생 뭐 1938년까지 가면 치숙같이
1: 아 치숙도 되게 재밌었죠. 네, 총괄사에서 봤었던
0: 그쵸.
1: 소설인데
0: 식민지 시기에서 정말 일본 순사의 빌붙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생존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아주 무능하고 어리숙한 캐릭터를 치숙이라고 그쵸.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계열의 소설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엄청난 지식인 소설 대표적으로 염상섭 같은 거죠. 만세전.
1: 네.
0: 네.
2: 3대.
0: 네. 딱 봐도 맞아요. 어려워요. 염상섭 작가는 정말 단편도 어려워요. 휴본실의 청계 우리는 전 아직도 여러 번 봐도 어렵습니다.
2: 맞아. 그 교과서에서도 힘들었어요.
1: 맞아요.
2: 뭘 자꾸 보기를 아무리 봐도. 네,
1: 별로 좋은 기억은
2: 있고.
1: 아니에요. 저도 지금 느낌이.
2: 네, 좋은 기억은 항상 네, 김유정 작가나 좀 더 봐서.
1: 또 느낌 다르죠.
2: 맞아요. 네, 좀 더 봐서.
1: 네.
2: 그런 작가님들.
0: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지식인 계열의 소설과 하층민의 분노를 막 방화로서 표현한 불지르고 막 살인,
1: 네.
0: 치정 이런 걸로 또 표현하는 최서의 탈출기 같은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2: 되게
0: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1: 네. 쫙 이렇게 훑어보니까
0: 네 맞아요. 그 와중에 이태준이 있었단 말이죠.
1: 아, 네. 네.
0: 이 얘기를 하려고 좀 많이 돌아왔어요.
1: 이태준을 만나려고 네. 여기까지
0: 네. 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태준이 누구야를 설명하기에 약간 모호해요.
1: 네.
0: 이태준은 정말 당대의 네로라 하는 문장가로 정말 유명했고 온갖 신문의 주필 잡지의 발행인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1: 네.
0: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었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민 많은 사람 소위 눈물 많고 고민 많은 지식인의 전형 하면 이태준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1: 네.
0: 약간 심성이 유약하고 좀 유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태준은 최서해 같은 작품 절대 못 쓰죠. 불지르고 막
1: 불지르고
0: 사람
1: 끝나고 이런 거 쓰는.
0: 이런 소설 못 쓰죠.
1: 네.
0: 나도형 같은 소설 못 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박태원처럼 막 이렇게 식민지 거리를 한량처럼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1: 네.
0: 부끄러움이 많아서. 네.
1: 날 잡고 나도 못할 것 같아요.
0: 그것도 못합니다.
1: 그것도 네. 이상해. 그것도 좀.
2: 네. 약물, 안
0: 네. 약물 중독을 경계했고.
1: 그런 것은 또.
0: 이 시대를 어떤 병리적으로 진단하는 데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이상의 모더니즘과도 또 결이 달라요. 그리고 김유정과 같은 농촌 소설? 봄봄? 뭐. 점순이 잘 못 씁니다.
1: 네 이거 없지?
2: 그렇죠.
1: 네. 몇 개 있잖아요.
0: 네, 그런 사랑 이야기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1: 이태준은 네. 누구인가? 이태준은 재밌습니다.
2: 제가, 네. 제가 표현하자면 네. 되게 예쁘게 만든 고딕체 같은
1: 정갈하고 단정한
2: 고딕체인데 좀 뭔가 예쁜 포인트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예쁜 고딕체 같은 느낌이라서 계속 쓰고 싶은 네. 고딕체
0: 맞아요,
2: 같은
0: 맞아요.
2: 느낌.

0: 자, 그 이태준의 책 소설을 오늘 다룹니다. 네. 이태준 전집 1권 소명출판에서 나온 이 소설집인데요. 여기 수록된 작품 어떤 거죠?
1: 달밤입니다.
0: 달밤으로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카페인님들 말머리를 달밤으로 할까요? 네. 이태준으로 할까요?
1: 이태준으로 할까요?
0: 오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 태준으로 해요. 태준.
0: 태준으로?
2: 네. 뭔가 옛날 소설 보면 네. 이름만 이렇게 딱 부르는 경우 많잖아요.
0: 그런가?
2: 그러면서 되게 약간 낯간지럽게.
0: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말머리 태준으로 할게요. 태준으로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문자로 샵 1045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방송 말미에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의 보헤미안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태준의 발밤으로 이야기 나눌게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는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이태준 단편소설 달밤입니다. 이 달밤 수록된 작품 이태준 전집 1권인데요. 원하시는 분들 오늘 말머리를 태준으로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지금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책 보내드릴게요. 4964 쓰시는 카페인님이 태준 자네가 궁금하오. 오늘 한국 근대소설 브리핑에 흥미가 싹 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너무 흥미로운 소개를 해주셔서 이 그쵸. 한국 소설사를 얘기할 때 이태준을 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하다고 하셨던 이 4964 쓰신 카페인 주소가 없네요. 주소가 있어야 네네.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사연 볼까요?
1: 네. 8773님께서는 소설 북클럽 한국 근대 문학 작품 전개 흐름 등 기대됩니다. 라고. 네. 앞으로의 또 작품들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7739 쓰신 카페님도 기존 근대소설 작가님들과 또 다른 결의 소설가라고 하니까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이명환님, 요즘 한국 근현대소설 읽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최근에 염상섭의 3대 읽었는데 와. 오늘 내용 많이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태준을 읽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진짜 좀 궁금합니다.
2: 맞아요. 이태준은 어떤 작가였고 또 지금 와서 우리가 한국 근대 소설을 이야기할 때 네. 이태준의 작품을 다시 읽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어떻게 보면 식민지 지식인들 그리고 그 당대의 문학가들은 아주 암울한 시대적 지배 아래 있었고
0: 맞아요.
2: 그래서 항상 선택을 종용받았던 인물들이잖아요. 뭐 근대 소설의 효시로 불리는 이광수도 그랬지만 네. 이태준마저도 사실은 이효석도 사실은 그 어떤 당대의 식민지 지식인들도 1920-30년대의 어떤 절정의 시기를 지나서 네. 해방 이전에 1940년대로 접어들면 다 친일 작품을 씁니다. 채만식도 마찬가지고요.
0: 어쩔 수 없이 이 네. 타협을 하게 된 거군요.
2: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야 됐고 네. 소위 부역하지 않으면 문학으로서 글쓰기로서 부역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체제의 순응이 있었거든요.
0: 네.
2: 이태준도 마찬가지로 1940년대 초반에 청춘무성 또 뭐 있죠? 별은 창마다 이런 장편소설

0: 들을 통해서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어떤 이 전쟁의 시기에서 이 한몸 바쳐서 애국하자. 뭐 이런 식의 소설들을 스토리화하곤 했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민지 지식인들이 해방 이후에 인정하지 않았죠. 자신의 친일 행각을.
1: 아.
0: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떤 시대적 진실의 흐름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에 바빴는데
1: 네.
0: 이태준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1: 어떻게 했어요?
0: 이태준은 해방 전후라는 단편 소설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이 가졌던 지식인적 고뇌를 토로하고 속죄했죠.
1: 글로 다시 네. 속죄를 한 거군요.
0: 네,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네. 친일 행위를.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다른 지식인의 계열로 우리가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고 그 와중에 어떤 해방과 한국전쟁의 시기에 이태준이 어떠한 고민의 결과로서
1: 네.
0: 어떠한 스스로의 자기 검열과 고뇌로서 월북을 감행했는가를 좀 진실은 알지 못하지만
1: 네.
0: 좀 당대의 정황을 유추해 보고 싶은 그런 작가로 남아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이태준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너무 격동의 시기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선택을 종용받는 시기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늘 계속 안고 맞아요. 살았던 것이고
0: 맞아요. 이효석 같은 작가는 정말 푸른탑이라든가 벽공무한 네. 이런 장편들을 통해서 오히려 아주 탐미적이고 퇴폐적인 세계로 탈주했거든요.
1: 아.
0: 오히려 국책이나 시국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1: 네.
0: 너무 희한한 고딕 소설풍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단
1: 말이죠. 현실감을 아예 초월한 듯한 이야기로
0: 맞아요.
1: 도망을 간 거군요. 어찌 보면.
0: 네. 근데 이태준은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그랬던 자신의 이력을 좀 반추하고 반성하면서 좀 해방 전후라는 글쓰기를 통해서 다시금 삶의 진실을 좀 걷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였죠.
1: 저는 이태준의 소설은 오히려 이태준이라는 작가를 제가 좀 인지 개인적으로 인지하게 된 것은 사실 수연삼방이라는 찻집에 가게 되면서 성북동에 있잖아요.
0: 네. 성북동에 이태준의 생가가 있었어요.
1: 맞아요. 네.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만든 공간이 이제 수연삼방이라는 찻집인데 거기 가면서 이제 이태준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꽤 늦었죠. 근데 왜 잘 몰랐지 싶었었는데 1610 쓰시는 카페이님 이태준 작가님은 대학 입학해서 교양 시간에 문장 강화라는 책으로 처음 알게 됐어요. 요즘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이태준의 작품들을 배우던데 우리 땐 월북 작가로 분류돼서 맞아요. 많은 분들의 비난한 문학들을 만날 수 없었거든요. 백석 시인도 그중 한 분이었던 듯합니다. 북클럽에서 오늘 이태준 작가의 소설 만난다고 하니까 35년 전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 살짝 설레어
0: 맞아요. 있습니다. 지금 윤고은 작가님께서 그 성북동 찻집 얘기하셨는데 네. 이태준이 써낸 단편 소설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성북동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달밤도 그런 성북동 시리즈의 한 편이거든요.
1: 성북동 주민으로서 쓴 네. 거죠.
2: 그 당시에 네. 그분들 거기 많이 사셨잖아요.
0: 맞아요. 네. 이태준은 성북동에서 나고 자랐고 그래서 거의 자신의 영역이었죠.
1: 내가 성북동 진골이다 네. 이런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0: 맞아요.
1: 어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다. 난 네. 여기 태어났고 자랐다. 이런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그래서 당대의 성북동에서 이제 만난 동네 사람들을 유형화하는 것에 되게 집중한 소설들이 좀 있어요.
1: 네.
0: 달밤도 그렇지만 이 소설집을 쭉 따라 읽다 보면 손거부 같은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손거부는 말 그대로 진짜 클 것자에 부유할 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이름만 놓고 보면 찐 부자여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1: 왜요?
0: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1: 네.
0: 네. 이 달밤에도 황수건이라고 하는 정말 천진난만한 천진난만함 그 자체인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앞서 얘기한 그 손거부라는 단편에서는 그 아들 셋이 손거부의 아들 세 명이 나오거든요.
1: 네.
0: 거기서는 다 한자 뜻이 다 나와요. 아들이 막 대성이, 복성이. 나중에는 막 녹성이까지 되거든요. 복록자예요, 다.
1: 네.
0: 복복자,
1: 좋네요,
0: 복록자.
1: 뜻이.
0: 그래서 다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복을 이루고 크게 이루고 막 이런 아이들이에요.
1: 네.
0: 그런데 학교도 못 보낼 지경이에요.

0: 쇠대가리니까 보내지 말라. 막 이런 정말 마음 아픈 마음 아프게 내쫓기거든요. 네. 도무지 막 가르쳐도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학교에 보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마음이 아픈데 황숙어는 뭐 뭐가 있을까요? 목숨 숫자에 내걸 건이나 뭐 빼어날 숫자에 강건할 건 뭐 다양한 한자들이 있겠죠.
1: 뭐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책에 이 소설에 나와 있는 걸로는 그 노란 수건 가지고 놀림받았던 네, 얘기가
0: 별명이에요,
1: 있어서
0: 별명. 네,
1: 네. 그 노란 수건이 네. 그 잊히지가 않아요. 그냥.
0: 맞아요. 아이들이 노랑 수건 하면서 놀리는 네. 좀 동네에 친근한 어리석은 아저씨 같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황수건. 근데 이제
2: 뭔가 학문까지는 아니지만 네. 약간 노동자의 상징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
1: 그래서 수건에
2: 네, 되게 땀 흘리고 땀이 되게 중요한 가치였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또 이태준 소설 보면 이름과 잘 안 맞잖아요.
0: 맞아요.
2: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달라요. 그렇고
1: 결국 단어적으로 그렇게
2: 노동을 잘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맞아요. 이렇게 노동자로서 너무 열심히 근로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네. 또 이름과 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1: 그럴 수 있네요.
0: 맞네요. 그래서 달밤에서는 도입부부터 이제 성북동에서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있어요. 여긴 정말 시골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말 몇 마디를 사귀지 않았는데도 황숙원이라는 작자가 나타났을 때 네. 대번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못난이로군. 이렇게 생각했대요.
1: 너무 정겹지 않아요? 못난이란 말 자체가.
0: 에휴, 못난이. 네. 네. 황숙원은 신문 배달부였는데 그것도 정식 자리를 맡아서 월급 받는 신문 배달부라기보다는 신문 배달부의 보조 배달부였던 거예요.
1: 네.
0: 아주 일부 몇 가구만 신문을 배달하는 볼품없는 일을 맡아서 네. 하고 있었는데 성북동 집에서 이사를 했었나 봐요. 이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신문 배달부라고 하면서 황숙원을 만난 거죠.
1: 네.
0: 만났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줬다.
2: 그 사람으로 인해서.
0: 네.
1: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동네 이미지가.
0: 네. 왜냐하면 신문 배달부 보통 언제 와요? 아침 일찍 새벽 네. 같은 시간에 막 눈 뜨고 일어나면 주워드는 게 신문인 네. 거잖아요. 그런데 황숙어는 밤 10시나 돼서야 신문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1: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2: 그건 네. 좀 심하지 않나요?
1: 밤 10시는. 네. 아니 황숙원 씨는 왜 그렇게 늦게
0: 그러니까요.
1: 오시는 걸까?
0: 아주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이대기, 이대기 하면서 계속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대요.
1: 네.
0: 그럼 이제 뛰어나가가지고 이 소설의 주인공이 신문이요?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랬더니 대번에 뒷짐을 지고 서서 뭐 이렇게 쬐꼬만 집을 사오셨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표현이 쬐꼬만 집이에요. 쬐꼬만 집. 내가 알았더라면 저 아래 진짜 큰 기와집 소개해드리는 건데 하면서
1: 넉살도
2: 참. 그러니까요.
1: 늦었는데 맞아요. 지금.
2: 네.
0: 그래서 그의 생김새도 또 나오거든요. 황숙어는 네.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 그리고 와 제법 큰데 싶을 정도로 골격이 컸대요. 머리가 컸다는 얘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이 소설 속 주인공은 황숙원을 장구대가리라고 묘사를 하는데
1: 못난이부터 장구대가리까지 일단 소개를 받았는데 네. 한 인물입니다. 네. 황숙원이시고요.
2: 좋게 소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듣고 보면 네. 다 너무
1: 그러니까요.
2: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어요.
0: 네.
1: 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마치 주인공 같은 인물을 만난
0: 네.
1: 거잖아요.
0: 맞아요.
1: 김수철의 소리길 서편제 OST에서 이 곡 띄워드릴 테니까 듣고 돌아와서 이 장구대가리 이 황숙원 씨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이태준의 소설 달밤입니다. 4703 쓰시는 카페이님, 태준, 네, 이렇게 태준 하셔서 오늘 주소 포함해서 샵 1045로 문자 주시면 우리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저도 요즘 한국 근대 소설을 좀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승숙 작가님이 다뤄주시니 달밤으로 시작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오늘 사연 보고 알았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요.
0: 네.
2: 내친 김에 이렇게 이태준부터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 시기
2: 네.
1: 적절했네요.
0: 맞아요.
2: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네.
0: 오수미님, 북카페 때문에 더 여러모로 무리하고 있어요. 한국 문학사도 읽고 싶어지네요.
1: 아, 한국 문학사.
0: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건 좋죠.
2: 그렇죠. 한국
1: 그렇죠.
2: 문학사 재밌지 않을까요? 네.
1: 재밌어요.
2: 네. 저도 안
0: 사실,
2: 했다는 뜻이고요.
0: 아, 그래요? 이게 딱 그냥 한국 문학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1: 근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딱요 글자로 도서관에 가서
0: 네.
1: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 현대 문학사. 네, 이것도 약간 사관 같아서
0: 네.
1: 김현이 쓴 것이 다르고 김윤식 선생님이 쓴 것이 다르고 권영민 선생님이 쓰신 게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 있으면 비교하면서 읽어보셔도 좋고 어렵지 않아요. 정말
2: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요.
0: 왜 이러시는 거예요?
1: 정말 어렵지 않고 왜냐면 이게
0: 어렵지 않다고요?
1: 거시적이고
0: 네.
1: 통시적으로 흐름을 일별한다는 것이 문학 작품을 개별적으로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0: 뭐라고 검색하라고요?
1: 한국 현대 문학사.
0: 한국 현대 문학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1: 한국을 빼도 나옵니다.
2: 현대
0: 문학사.
2: 그런 거는 미드나잇 인 파리처럼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건가요? 처음에.
1: 읽으면 쉬운데.
0: 그런 쉽게 갈
1: 재밌는데.
0: 수 있는 소설 북클럽인 거죠.
2: 아, 맞네요. 맞네요. 아,
0: 요걸 듣고
2: 맞아요.
0: 듣고 일단 조금 동기부여를

0: 부여가 되면 한국 현대 문학사 어떤 단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 중에서 문학사인가 사인가?
1: 사가 중요해요.
0: 그렇죠.
1: 현대도 그렇고.
2: 그렇죠. 네.
1: 근데 저도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좀 네. 교과서에서 배우고 하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내가 교과서에서 안 배웠으면 더 재밌게 읽었을 텐데.
0: 아, 맞아요.
1: 그때 시작을 잘못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때 배운 거랑 어쨌든 지문을 읽고 해석을 다 각자 하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0: 그러게요?
1: 때 저는 교과서는 약간 시대나 작품을 좀 더 앞세웠던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람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상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알고 이 작품을 보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더 재밌고 내 친구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그쵸. 가까이 받아들였을 텐데 뭔가 거대한 시대 뭐 현대 뭐 이렇게 근대 이렇게 묶어버리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게 좀 더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앞에 이렇게 승순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이태준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 잠깐의 정보만 들어도 훨씬 더 가깝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런 콘텐츠도 많고 하니까 그걸 먼저 보고 소설을 읽으시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0: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0: 이나라님 밤 10시에 신문 배달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1: 네.
0: 황수건, 네. 황수건님의 캐릭터 매력적이에요. 성북동 자주 가기 때문에 그 길들 그려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스팔트로 덮여서 길이 됐지만 예전에는 냇물이 흐르고 작은 골목들이 이어진 마을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도성길, 복정마을 보면 그런 정취를 느껴볼 수 있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2: 맞습니다.
0: 네. 8916 쓰신 카페님도 이태준 가옥 수연산방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2: 그러시군요.
0: 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라고. 음악 맞아요. 나가는 사이 승숙 작가님도 수연산방에 가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어요.
2: 네. 가고 싶네요. 네,
0: 그래서 약속을
1: 잡으셨더라고요.
0: 네, 잡았습니다.
2: 네.
0: 네. 네. 이야기 속으로 다시 갈게요.
2: 네. 그래서 아까 동민 작가님이 석간이라고 하셨지만 이건 거의 야간이죠. 밤 10시에 배달되어 왔으니까요.
0: 네.
2: 그러면서 신문이 늦어서 죄송하다 이런 공치례도 없이 그냥 왜 이렇게 집이 쬐끄마냐는 둥
0: 잘못 샀다는 식으로
1: 그러니까요.
2: 개는 네. 없어서 좋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이제 만류를 하는 거죠. 아니 빨리 이제 다른 집에도 신문 갖다 주러 가야죠 라고 이제
1: 퇴근을
2: 퇴근을 하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0: 이러느라 늦은 거 아니에요?
1: 늦은
0: 스몰토크를 너무 많이 해서
2: 그런가 봐요.
0: 네.
2: 황수건은 이 달밤은 사실 제목이 왜 황수건이 아닌가 싶지만 전체적으로 황수건 그는 누구인가를 네. 좀 파악해보는데 스토리가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재밌는 건 이 황수건을 바라보는 사람 이 소설의 중심인물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0: 네.
2: 보통 이태준의 단편 소설에서 소설 속에서 주인공 나로 등장하거나 그게 아니면 현으로 등장해요.
0: 현.
2: 나 아니면 현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나와 현은 동일인물로 해석이 되거든요.
0: 네.
2: 보통 이태준의 데뷔 전 필명이 이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이현에서 현자를 떼가지고 자기 작품 속에서 이태준 자신을 분신적인 캐릭터로
0: 현으로
2: 자기의 어떤 페르소나로 잘 네.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달밤에서의 나도 사실상 이태준이겠거니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태준이 빨리 신문 돌리러 가세요 하고서 이제 등더미로 보내고
0: 네.
2: 보내고 난 이후부터 신문을 가져올 때마다 계속 황수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했대요.
1: 그런 분들 계시죠.
0: 너 라디오에 모시고 싶네요.
1: 그분들
0: 재밌거든요.
2: 네. 주변 사람들이 아예 그까지 반편이랑 뭘 그렇게 대꾸를 해주냐고 핀잔을 줬을 정도로
0: 대꾸할 필요 없다 이런 평을 많이
1: 다 쓸모없는 얘기니까
2: 다 쓸모없는 얘기니까 내쫓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0: 네.
2: 근데 주인공은 아무리 오래 짓거려도 그러니까 계속 수다를 떠는 게 좋았대요. 힘도 안 들었고
0: 네.
2: 그리고 황수건이랑 얘기하면 남는 건 웃음뿐이어가지고 황수건이 돌아가고 나면 기분이 거뜬해졌다는 거예요.
1: 그럼 충분히 좋은 이야기인데
0: 네. 배달하는 것이 신문이 아니에요.
1: 네.
0: 지금 에너지를 배달해주는
1: 네.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 일이 딱히 바쁘거나
0: 네.
2: 일하는 중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태준으로서는 뭐 마감할 일이 없다면 한참씩 매일같이 그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죠. 늘 황수건은 빠르게

0: 이야기거리를 찾아내고 그 화제거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장점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질문하길 잘했대요. 윤고은 작가님도 질문 잘하시잖아요.
1: 저도 그런가요?
0: 네. 뭐 온유월인데도 갑자기 꽁고기를 잘 드세요? 이런 거.
1: 아, 그럼 대화에서 네.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질문을 던졌으니까.
0: 맞아요. 아, 오늘 날씨가 덥네요 라고 하면 그래요 덥네요 하고 말면 네. 그만인데 가령 이런 질문들. 양복 입으실 때 저고리 먼저 입으세요? 바지 먼저 입으세요?
2: 궁금하지, 궁금하지.
1: 이런 거 대답해야지. 네. 이거 왜 풀었는지도 궁금하고.
0: 그러면 좀 고민해 볼 일이 없으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내가 옷 입을 때 어떻게 입지? 그리고 뭐, 아, 그리고 소와 말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뭐 이런 것들. 세상 쓸모없어 보이는데 세상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어왔다는 거예요.
1: 네. 모든 집에서 이러는 건 아니겠죠, 지금, 황수건 씨?
2: 받아주는 데서 말할 것 같은데요.
1: 아, 그렇겠죠.
0: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아무튼 그가, 황수건이 이야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딱히 와가지고, 평생 소원이 무엇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1: 네. 아, 잊지 못할 캐릭터 네.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5년 일기장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 그러니까. 보면 내 일기만 쓰는 게 아니라 질문이 적혀 있어요. 오. 그래서 뭐 지금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걸 매년 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럼 매년 달라질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2: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0: 그러네요. 그래서 황수건이 매일 집에 수건 황수건이 매일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선생님 이 선생님 하면서
2: 신났어.
0: 오늘은 뭐가 어떻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 소원이 뭐냐고 물었는데 거기서 말문이 턱 막힌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나한테 소원이 뭐가 있지? 이런 것에 말 못하는 것이 사실은 당대의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을 보여주는 걸로 대체로는 해석이 되죠.
1: 그렇죠. 단순하게 딱 얘기할 수 없는
0: 사람. 소원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문학인이었단 말이죠.
2: 네. 아, 또 언어 영역 네. 한 문제 맞췄습니다.
0: 그런데 네. 정말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황수건이 동네에서 반편이로 불리는 황수건이 소원을 물어보니까 말문이 턱 막힌 거예요.
1: 네.
0: 말문 막힐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2: 님은 어떠세요?
0: 당신은 소원이 뭐냐라고 네. 황수건한테 물었더니 아, 그까지 소원은 누워서 떡 먹기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마치 나를 지금 조금
2: 그러니까
0: 나에게 물어라 막 이런
2: 너희같이
0: 태세로.
2: 지식인들은 말 못하지만 네, 우리는 어렵지 않다.
0: 그렇죠. 평생 황수건의 소원은 원배달이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 구체적이네요. 원배달?
0: 지금은 신문 배달의 보조니까 네. 보조자 떼고 원배달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원배달은 그 동네의 성북동이면 성북동 이렇게 구역 하나를 떼어받아서 네.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고.
1: 안정적이네요.
0: 지금은 원배달에게 아주 작은 금액을 떼어받고 있는 정도라서 네. 뭐 벌이가 시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분 떼어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일 말고 정식으로 신문 배달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이 선생님 사람이란 게 뭐든지 끝을 보고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꼭 원배달이 될 거예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2: 파이팅이 있어요 보면.
1: 네, 아, 멋있어요. 응원하고 싶은 느낌.
0: 맞아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저 내일부터 원배달입니다. 하고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구성을 짜왔네 오늘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0: 내일부터 원배달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2: 와, 되게 성장 스토리예요. 거의.
0: 그쵸.
1: 그러니까 괜히 나의 소원을 물어봤구나. 그렇죠.
2: 아, 맞죠. 대묻길 원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손거부라고 하는 단편과 짝꿍처럼 이 작품을 읽어내면 좋은데 네. 이 손거부도 정말 그 천변에 정말 오두막집 같은 거 짓고 네. 아들 셋 낳고 아내랑 살아요.
1: 네.
0: 근데 커다란 나무 판자 같은 걸 가지고 이 선생님을 찾아와요.
1: 아.
0: 찾아와서 뭐 하냐면 그걸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 뭐 호주 누구누구 손거부 장자 대성이
1: 네.
0: 뭐 차자라고 하나요? 차남 뭐 복성이 뭐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글씨 네. 쓸 줄 모르니까.
1: 네.
0: 그래서 이 선생이 막 먹을 갈아가지고 막 붓으로 검게

0: 한단 말이죠. 근데 번지수를 써야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개천변에 지었는데 번지수가 어딨어요. 이름이나 써줍쇼. 네. 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송거부도 항상 이 선생 찾아와가지고 뭐 어디서 뭘 조사를 나온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계속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뭘 판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동네의 소식통, 정보통으로서 이 선생을 보조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 선생은 말마따나 지식인이고 너무 유명한 작가인데도 그런 세간의 소식에는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1: 네.
0: 그걸 알고 계속 찾아와서 뭐 우두 접종은 언제 맞아야 된답니다. 뭐 계속 잊지 말고 맞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네.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여기 달밤에서의 황숙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이 선생을 찾아와서 수다 떨고 의논하고 뭐 나눠 먹고
1: 네.
0: 계속 그렇게 의지하듯이 하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원배달이 된다더니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나타나질 않는 거죠.
1: 왜 그런지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솔의 다정하게 아름답길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이태준의 달밤입니다. 3637 스승카페님 달밤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황숙원한테 몰입되면서 울적해졌어요.
1: 왜요?
0: 지금 너무 즐거운 황숙원의 네.
2: 저 울적해질 수 있지만 근데 끝까지
1: 맞아요.
2: 가면 괜찮아요.
1: 맞아요. 끝까지 가면
2: 네, 엔딩
1: 괜찮아요.
2: 보면 너무 괜찮습니다.
0: 네, 끝까지 가면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오수미님은 요즘 화제의 드라마죠. 모자무사의 황동만인가? 지금 아주 강렬한 인상을
2: 그쵸,
0: 받으신
2: 말도
0: 거죠.
2: 많고.
0: 맞아요.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고.
2: 그쵸,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돼요. 네,
1: 그러네요.
2: 이렇게
1: 그래요?
2: 말하는 거라든지 뭔가 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그걸 흔들림이 없잖아요. 황수근도 누가 보기에는 저렇게 살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아 이제 신문 배달 일은 그만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주소 잘못 찾는 것 같고
0: 네.
2: 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누가 권하잖아요. 황동만에게 넌
0: 맞아요.
2: 이일안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0: 네.
2: 그런 느낌도 좀 비슷하고 오히려
1: 맞아요.
2: 약간 힌트를 얻으셨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0: 그렇죠. 황수건에게서 힌트 얻었는데.
2: 그러게요. 선도 비슷하네요.
0: 시기상
2: 비슷하네.
0: 그렇죠.
1: 그렇죠.
0: 1007 시신카페님 촌뜨기 작품으로 알게 된 이태준. 그는 유독 촌스럽고 투박한 사람들 속 그 특유의 사랑스러움을 너무 귀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밴쿠버 UBC 도서관에도 이태준 전집이 있답니다. 한글 버전
2: 와.
0: 하셨어요.
1: 그렇군요.
0: 밴쿠버에 계시거나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1: 네,
0: 되겠네요.
1: 맞아요. 촌뜨기도 그렇고 뭐이 소설집에 수록된 뭐 색시도 그렇고 손거부 달밤 다 굉장히 못난인데
0: 네.
1: 이 선생 표현대로라면 못난인데 은근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아리고 또 뭔가 보듬어주고 싶은 사랑스러움이 좀 있어요.
0: 그쵸.
1: 황수건도 이 여기서 떨어진 거죠. 뭐 원배달에서 떨어졌어요.
0: 근데 될
1: 떨어져서
0: 거라고 했는데.
1: 그쵸. 시켜주려고 했다가 뭐 그까지 반편이를 어딜 맡깁니까?라고 하면서 새 신문 배달부가 와서 이 선생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이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이제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황수건이 들어오니까
0: 네.
1: 아, 저뭐 그냥 이런저런 장사나 해볼까 봐요. 참외도 떼어다 팔고 모두 팔고 뭐 장사나 해야지 뭐 그까짓 거 배달 뭐 합니까? 그러면서 뭐 허세를
0: 네.
1: 부리니까 이 선생이 돈 3원을 지어줘요.
0: 네.
1: 지어주면서 그 장사 미천하라고 그 정도 값이었나 봐요.
0: 네.
1: 그때 또 신나서 나간 거예요. 신나서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참외 3개도 갖다 놓고 막뭐 과일도 갖다 놓고 막 하면서 눈에 잘안 띄는 거예요.
0: 네.
1: 눈에 잘안 띄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선생이 뭐 참외 같은 거 갖다 주면 되게 아껴서 먹는 거죠.
0: 네.
1: 흐뭇해가지고.
0: 그쵸.
1: 이 소설의 결말 가면 황수건 씨 왔네라고 하면서 마루에서 황수건이 들어오는 걸 봐요. 근데
0: 네.
1: 포도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대여섯 송이를 그냥 손바닥 위에 해서 막이 선생님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갑자기 황수건의 뒷덜미를 채면서 아니 이 사람 포도를 훔쳐가면 어떡해? 막 그러면서 황수건 막 도망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0: 훔쳐다 준 거예요?
1: 훔쳐다 준 거예요.
0: 어떡해?
1: 근데 그 마루에
0: 네.
1: 놓아둔 황수건이 그 포도 놓고 간 거,
0: 네.
1: 그거를 또 이제 야금야금 아껴서 먹는 이 선생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다음에도 집 밖에 울타리 밑으로 황수건의 목소리인가 싶어서 내다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황수건은 알지도 못하는 일본어로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0: 네.
1: 막 휘적휘적 가면서 대로변을 걸어가는데 우리 보통 팝송이나 외국어 노래 들을 때 멜로디는 알지만 잘 모르는 대목 나오면 으흐 끌어오르는
0: 그렇죠.
1: 것처럼
0: 네.
1: 황수건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주인공이 아그 황수건이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면서 걷는 그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0: 그러면서 달빛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라는 문장으로 끝나는데
1: 네.
0: 정말 이 시기 이후로도 지금 2026년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무한 경쟁 사회란 말이죠.
1: 그렇죠.
0: 능력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계속해서 하층민으로서 소외되고
1: 네.
0: 자신의 실존을 적 의미를 되찾을 수 없는 인물들이 계속 조명되는데 이태주는 그 근대 지식인들 중에서도 냉소하지 않고 분노하거나 풍자하거나 비웃지 않고
1: 네.
0: 이들 인물을 조명했던 아주 눈물 많고 마음이 여렸던 그런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주 지극한 달밤과 같은 서정성, 서정적 미학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1: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달을 보느라 길은 잘 안 보고 걸어가는 달만 보면서 걸어가는.
2: 너무 멋있죠.
1: 네. 그렇죠.
2: 낭만파.
1: 맞아요.
0: 그럼요.
1: 옆에서는 네. 그럼 그 사람 앞에 있는 장애물이라도 좀 치워주고 그렇죠. 싶은 마음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백호의 위로 들으면서 출구상점으로 넘어갈게요.

0: 울타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소설은 이태준의 달밤이었습니다. 이제 맥동민 작가의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1: 네, 오늘은 심플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 수건 씨에게 가장 필요한 거, 수건 씨가 가장 갖고 싶어했던 거를 네. 준비했습니다.
0: 네. 가장 갖고 싶어했던 거?
1: 네, 바로 오늘은 녹색방울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작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청각적 네. 요소죠.

0: 이것도 뭔가 왠지 언어 영역에 나올 것 같은 녹색 방울의 청각
1: 네.
0: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1: 네.
0: 이렇게 하면 뭐 근대화의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열었던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황수건 씨에게는 진짜 소원과 같았던

0: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녹색방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0: 네, 녹색방울은 그 당시에 신문 배달부들이 갖고 네. 다녔던
1: 가지고 다니면서
0: 그런 방울이었던 거죠. 저희 예전에 두부 파시는 분들이 트럭에서 파시는 네. 분들이 오면 항상 이렇게 종을 울렸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네. 아니었나요? 나만
2: 맞아요,
0: 그랬나?
2: 맞아요. 네네. 딸랑딸랑. 네,
1: 그렇죠. 네. 그런 방울 소리 기억.
0: 네, 그래서 엄마가 항상 그 소리 듣고 내려가서 두부 네, 사왔던 그런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방울도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이제 신문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건데 꼭 네. 신문 올 때 누가 방울로 울릴 필요 없잖아요. 네, 왜 신문 오는데 이거 방울로 울려서 날 깨우지? 라고 생각을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당시는 말하자면 시계라든지 뭐 시각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규정화된 노동이 시작된 네.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이었다면 보통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는 또 그런 식의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해가 뜨면 가서 일을 하고 그쵸. 딱 정해진 뭐 8시에 꼭 출근하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시기부터 만약에 근대가 됐던 그 시기부터는 그런 시간이 너무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신문배달부도 꼭 몇 시까지는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1: 그 상황을 지금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니까 더욱더 수건 씨의 그 밤 야간 배달은 너무 놀라운 거구나. 네.
0: 그만큼 수건 씨가 이 시대에 얼마나 안 맞는 사람이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 시대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을 겪었을까. 네. 예전에는 그냥 해가 중천이면 그때쯤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1분만 늦어도 뭐라 그러고 막 그렇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건 씨는 묵묵히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그냥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네. 내가 할 만큼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태준 작가는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혼돈을 겪었어야 됐던 네.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도 3원이라는 거금을 주면서 이걸로 장사를 하시라, 네. 장사 미천을 하시라, 뭐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는데 그것도 저는 이태준 작가님의 약간 넓은 품이랄까, 그 상냥함이랄까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이 꼭 황수건에게만 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이 보는 그 수많은 아직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 그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돈이라도 지어주면서 이러고 싶은 마음을 소설가니까 작품을 통해서 써서 보여줬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이런 주인공이 약간 너무 어수룩하고 네. 왜 자신의 그런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황수건을 도와주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냥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봤다면 굉장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 황수건 씨는 결국은 이렇게 도와주나 저렇게 도와주나 그 장사도 말아먹거든요. 결국 심하게 말아먹고 사원도 다 날리고 그래서 캠퍼도 훔쳐서 갖다 주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을 보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마지막 장면이 달밤에 또 이 화자는 그 황수건 씨가 좀 민망해할까 봐 그 또 뒤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숨어서 보면서 맞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거든요. 근데 그 숨어서 보는 그 시선이라든지 숨어서 봤어야 하는 그 이유라든지 네. 그 안에 담긴 그런 마음씨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을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쵸.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황수건 씨는 그런 자신을 봐주는 그런 작가가 한 명 있다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또 여기서는 그 달밤에 달빛을 보고 걷는 사람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달빛만 보고 걸으면 어떻게 시간 시계도 한번 보고 그렇죠. 이래야지 신문 배달도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왜 저 사람은 달빛만 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좋았던 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달빛은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둠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달빛을 보고 걷는다는 건 어쨌든 방향은 안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네, 올바른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은 지구가 어떻게 되든 이게 뭐 한국 내에서 어떤 뭐 복작복작한 일이 있고 네. 어떤 거대한 일이 있더라도 달의 방향을 바꾸진 않잖아요. 지구의 자전을 바꾸지도 못하고 뭐 공전이라든지 이런 우주의 질서라든지 이런 걸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그런 거대한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쵸.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실패 같은 거는 되게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엔딩 부분 굉장히 좀 약간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빛 아래에 뭔가 방울소리 하나 더 들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문 배달원으로서의 방울소리 말고
1: 네.
0: 조금 더 그냥 진짜 낭만을 위한 방울소리 하나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녹색방울 같이 팔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황수건 씨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
2: 좋아하겠습니다.
1: 녹색방울.
0: 네. 이것도 어디다 팔아먹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골동품 가게 같은데 팔아서 네.
1: 꼭 필요한 사람 만나서 줬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아, 그래도 좋죠.
1: 여기 네. 뭐 뭐뭐 입지요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2: 네.
1: 뭐 그거 뭐 제가 누구에게 줬습지요? 캐릭터 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게 이 시대에도 그렇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더욱더 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혹은 하루 살아가면서 달빛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2: 맞아.
1: 의식적으로 그쵸? 하지 않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빛을 의식하면서 걸어간다. 오로지 그것만 의식하면서 걷는 사람의 그 모습이 되게 그냥 응원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0: 맞아요.
1: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달빛만 보며 걷는 사람을 등 뒤에서 몰래 숨어서 가만히 지켜봐 주는 이 이선생의 캐릭터도
1: 네.
2: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적대와 혐오가 너무 만연하잖아요. 요즘
1: 맞아요.
2: 황수건을 바라보는 이 선생의 시선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요.
1: 너무 마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0: 네.
1: 오늘 9908 쓰시는 카페님은 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쩌면 황수건에게는 이 선생의 존재가 한 주역의 달빛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와, 뒤에서 나를
0: 그렇죠.
1: 지켜주는 달빛이기도 한 거네요.
2: 맞아요.
1: 그리고 유영주님도 이 이태준 작가님이 바라는 삶의 방향성 그게 이제 달빛 보며 길을 걷는 낭만과 순수한 마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2: 네.
1: 네, 오늘 이태준의 달밤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 달밤 선물 받으실 분 두 분입니다. 3308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182 쓰시는 카페인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 나눌까요?
2: 네. 근대 소설 계속 해볼 생각인데요. 다음 주에 부처님 오신 날이더라고요.
1: 오.
2: 그래서 잠깐 1961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1: 네. 1961년?
2: 네. 김동리 작가의 등신불 함께 읽겠습니다.
1: 네. 이것도 진짜 어느 영역 시간에
0: 네.
2: 그런가요?
0: 저를 괴롭혔던 작품.
1: 맞아, 만났던 그 네, 지금 네. 이게 이렇게 다시 네. 만날 줄은
0: 네.
1: 아,
0: 네.
2: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한번
1: 주제인데 주제
2: 함께 네. 고민해 보죠. 네.
0: 꼭 네. 보기 중에서 모두 정답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1: 아, 그런 네. 거 어려워요.
0: 두 개면 네. 두 개, 세 개면 세 개 말을 해 줘야지.
1: 맞아, 원하는 수를 말하라고요.
0: 근데
1: 날 떠봐 왜?
0: 세 개 같은데. 두 개면 어쩌지?
1: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2: 네.
1: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잠시 안내해 드릴게요. 내일은 화요일 우리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내일 김소연 시인과 김상혁 시인 또 내일 사정이 있어서 내일은 오시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 북카페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윤재림 시인 모시고 시집과 또 최근에 동시 시집도 출간을 하셨거든요. 두 권 동시에 우리 북카페 에디션으로 다 다루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내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윤재림 시인과 함께하는 좀 특별한 북카페 초대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황수건을 또 세상의 모든 황동만을 이렇게 황으로 엮였는데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비타민 PD님이 또 끝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북카페 끝곡은 이 드라마 정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몇 차례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모자무사 OST에서 서영주가 부른 나란한 밤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인사는 나눴지만 두 분 이 드라마 보셨나요?
0: 네. 즐겨보고 있습니다.
2: 네,
0: 아직도
2: 네,
0: 하고
2: 보고 있어요.
1: 네. 네, 오늘 어떻게 이게 황동만이 여기 소환되는지 몰랐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카페인 네. 분들이 좀 떠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음악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Writing 시작해보세요. Writing이 쌓이면 말하기도 smooth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지난 토요일에 막을 내린 2026년 유럽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곡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주요 입상곡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0회를 맞은 유럽비전 송 콘테스트가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비너슈타트 할레에서 펼쳐졌습니다. 비엔나는 1967년, 2015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유럽비전 송 콘테스트를 개최한 도시가 됐는데요. 올해 대회 최종 우승은 불가리아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우승곡 들어볼까요? 다라의 노래 망가랑가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의 세계 음악 기행. 첫 곡은 202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불가리아의 다라가 부른 방갈랑가 소동 대혼란이었습니다. 자메이카의 크레올 언어 파투아어 제목의 노래였는데요. 심사위원 투표와 일반 시청자의 참여로 이루어진 텔레보팅 이두 부분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노래라고 합니다. 불가리아 사상 최초의 ESC 우승곡이기도 하고요. 망가랑가, 소동, 대혼란이라는 이 노래 제목은 사실 올해 유럽이전의 키워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올해 유럽이전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 다섯 나라가 이스라엘의 대회 참가에 반대해서 보이콧했죠. ESC 주최 측은 부랴부랴 그동안 참가하지 않은 나라들을 설득해서 이 동유럽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같은 나라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35나라에 그쳐서 최근 몇년 동안의 대회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 유럽전 송 콘테스트 2위부터 5위까지 네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2위를 차지한 논란의 이스라엘 대표 노암 베탄의 노래 미셸, 히브루어, 영어, 프랑스어 세 가지 언어로 부른 노래고요. 3위 곡 루마니아 가수 알렉산드라 커피타네스쿠의 초크미, 고딕 팝, 다크 메탈적인 아주 강력한 노래입니다. 4위 곡은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델타 굿램의 에클립스. 그리고 올해 산레모 가요제 우승으로 참가 자격을 얻은 가수죠. 이탈리아의 살다빈치가 Per sempre sì, 영원히 예스라는 노래로 5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네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2위부터 5위까지 네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이스라엘의 노암 베탄의 미셸, 루마니아 가수 알렉산드라 커피타네스쿠의 Choke Me, 호주의 델타 굿램의 Eclipse, 그리고 이탈리아 가수 살다빈치의 Per Sempre Si, 영원히 Yes였습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인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왜 나왔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호주는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축구 대회에서는 아시아 대회에 나오고 유로비전은

유럽으로 나오고 이 지정학적인 정체성보다는 여러 가지로 신뢰를 추구하는 호주의 모습이 또 보여지네요. 세명 플레이리스트 유럽전 송 콘테스트 ESC의 음악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던 2025년 대회 1위부터 5위까지 5곡 모아봤습니다. 대회 규정상 3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노래들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위 곡 오스트리아 가수 JJ의 Wasted Love.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해서 필리핀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가수였죠. 2위 곡 이스라엘 가수 유발 라파엘의 New Day Will Rise. 3위 곡 에스토니아 가수 토미 캐쉬의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4위 곡 스웨덴 그룹 KAJ의 재미있는 사우나 노래였죠. 바라바다 바스투. 그리고 5위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콜시의 노래 볼레보 에세레 운 두로 터프가이가 되고 싶었어 였습니다. 총 5곡 보내드리겠습니다.

0: altro che l'uso.
1: (2025년) 유로비전 송콘테스트 상위권 노래 5곡 들으셨습니다. 순서대로 오스트리아의 JJ의 Wasted Love, 이스라엘 가수 유발 라파엘의 New Day Will Rise, 에스토니아의 토니 캐시의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스웨덴 그룹 KAJ의 바라바다 바스두, 그리고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콜시의 Volevo essere un duro, 터프 가이가 되고 싶었어 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ESC 노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 말메에서 열렸던 2024년 대회 입상권 노래들입니다. 스위스 가수 네모가 더 코드라는 노래로 우승을 차지했죠. 남성도 여성도 아닌 non-binary라고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밝히고 움직이는 회전판 위에서 고개를 하듯이 노래한 이 네모의 퍼포먼스가 기억이 납니다. 자, 네모의 더 코드로 시작해서요. 2위 곡 크로아티아 가수 베이비 라자냐의 림팀 따기딤, 3위 곡 우크라이나 대표 래퍼인 알리오나 알리오나와 보컬리스트 제리 헤일이 함께한 노래 데레사 앤 마리아, 4위 곡 프랑스 가수 슬리마네의 모나무르 내 사랑, 그리고 5위 곡 이스라엘 가수 에덴 골란의 허리케인까지 5곡 이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유럽전 송 콘테스트 1위부터 5위까지 5곡 전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네모의 더 코드, 베이비 라자냐의 림팀 따기딤, 알리오나 알리오나와 제리 헤일의 데레사인 마리아, 그리고 슬리마네의 모나물, 끝으로 에덴 골란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유러비전 송 콘테스트 노래들로 함께한 3명 플레이리스트 2023년 1위, 2위 두 곡으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트에 머물고 있는 메가히트 곡이죠. 스웨덴 가수 로린의 타투, 그리고 핀란드 가수 까리아의 코믹송 차차차까지 이 두 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순서죠.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나보죠.

지금 들으시는 곡은 1998년 2월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후 세계 댄스 클럽을 차근차근 접수한 글로벌 히트곡입니다. 원곡은 Brimful of Asha. 부제는 노먼 쿡 리믹스 싱글 버전이었습니다. 노먼 쿡, Fat Boy Slim의 본명이죠. 1990년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즉 EDM이 세계를 장악했을 때 여기에 락의 에너지, 힙합의 그루브, 파티 무드를 결합한 빅비트를 주도한 대표 아티스트 Fatboy Slim 말입니다. Fatboy Slim이 재가공하기 1년 전에 발표된 원곡은 영국 팝씬, 특히 이 평단의 극찬을 받았지만 차트 성적은 당시 영국 싱글 차트 60위에 머물렀죠. 하지만 Fatboy Slim이 이 곡으로 파티용 폭죽을 터뜨리면서 댄스클럽은 물론 브릿팝 팬덤까지 파죽지세로 매혹시켰습니다. 원곡 주인장 소개가 좀 늦었죠. 영국의 인도 2세대 밴드 코너샵입니다. É que essa linha chá de nessa linha suco se belia no dinarato não de que marcar que Cornershop. 영국 레스터 태생의 인도 이주민 후손들이 오아시스 블러의 아성을 뒤흔든 순간으로 기억되는 이름이죠. 인도 억양이 강하게 밴 영어, 인도의 전통 악기가 주도하는 모던 록 사운드는 사뭇 화기애애하게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통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밴드 이름부터 그들은 반골 기질을 드러냈습니다. 모퉁이 가게라는 뜻의 코너샵은 이 영어권 나라에 정착한 아시아 이주민들이 죄다 세탁소나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고정관념을 적시했습니다. Brimful of Asha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노래에서 코너샵은 가령 인도의 영국 동일화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떠나온 고향 인도, 가난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 백일몽일지연정 꿈을 꾸게 해준 인도 영화, 이른바 볼리우드, 그 문화의 아이콘인 아샤 보슬을 소환하고 있었죠. 아샤 보슬이 상징하는 인도 영화 산업은 본토는 물론 영국에 건너온 이민자 공동체가 자랑스럽게 소비하면서 멀리 있어도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기쁘게 재확인하는 매개, 나아가 각자의 자아를 반영하는 성장의 촉매제였습니다.

브림풀 업 아샤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 대다수의 특히 영미 모던 록 팬들은 코너숍의 이름을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국 비주류 밴드의 원 히트 원더처럼 이야기되곤 했죠. 물론 차트 성적만으로

포노샵을 판단하는 건 이 그들의 문화적 궤적을 구조적으로 오독하는 행위입니다. 포노샵은 상업적 성공 이후 오히려 브랜드가 되는 걸 회피했고요. 훨씬 더 실험적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브릿팝 음악은 백인 노동계급 중심의 영국성을 재구축하는 흐름의 선상에 있었는데요. 코노샵은 이 흐름에 브리티시 아시안 디아스포라, 영국의 터를 잡은 아시아 이민 세대가 경험하고 재생산한 혼종 문화로 새로운 물길을 텄습니다. 영어로 노래하는 기타록에 시타르 같은 인도 전통악기, 볼리우드 멜로디, 인도계 언어, 인도화한 영어를 이식하는 것으로 브릿팝의 문화적 경계를 그 안으로부터 교란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려진 정체성을 당당하게 내세웠습니다. 코노샵은 그렇게 월드뮤직이라는 외부적 분류를 거부했고 서구 인디록이 암묵적으로 전제해온 문화적 동질성을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팝의 현재는 서로 다른 문화가 각자의 주체성을 보존한 채 이 막힌 세상을 넘어 소통하는 과정에 있음을 자신들의 예술로 설득했습니다. É que essa viagem é nessa linha suco se belia no dinner atom não de é que marcar que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난 세계의 음악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의 인도 이민 2세대를 대표하는 밴드 코너샵과 함께 했습니다. 혼종문화 그루브의 혁신자들, 영국계 아시아 인디팝 선구자, 평단과 매체에서 이런 또 찬사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대표곡이 바로 볼리우드의 전설적인 플레이백 싱어, 본인에 따르면은 12,000여 곡을 녹음했다.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네스 세계 기록을 또 갖고 있는 아샤 보슬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 작곡한 Brimful of Asha. 아샤는 또 언어적으로도 희망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희망으로 가득 찬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겠죠. 참고로 아샤 보슬은 올해 4월에 작곡했습니다. 팻보이 슬림 버전의 리믹스도 상당히 도움을 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메인스트림 청자들에게는 그 버전이 훨씬 더 달콤하게 또 어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원곡 버전으로 함께 했고요. 지금 뭐 결성한 지 30년이 넘은 이 코너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지속하고 있는 음악은 음악 이상의 것이다 라고 아티스트 트빈더 싱은 말하고 있죠.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아직 증명할 것이 있다는 생각에 계속하고 있다 라고 얼마 전 인터뷰에 또 밝혔다고 하네요. 보사노바가 광풍이 아니라 순풍으로 미국을 필두로 세계 음악 시장을 무릎 꿇게 만든 노래 또는 사건 또는 전설. 이바네마의 소녀 가로타지 이바니마의 영어 버전인 Girl from Ipanema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962년 안토니오 스칼루스 조빔 그리고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가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 이파네마 해변에 단골 술집을 자주 드나들던 한 소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걸로 유명하죠. Girl from Ipanema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3월 18일 이 곡을 레코딩할 당시 22살이었던 브라질 가수 아스루 지우베우뚜 역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브라질 바이아주 살바도르 태생인 아스트루드 질베르트가 Girl from Ipanema의 보컬로 참여한 건 잘 알려졌듯 완전한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뉴욕 맨하튼에 머물고 있었답니다. 남편이자 보사노바의 선구자 주앙 질베르트와 안토니우스 칼로 조빔 그리고 미국 재즈 아티스트 스탠 게트와 함께 역사적인 명반 게트 질베르트를 레코딩하고 있었죠. 그날 그들은 가로따지 이파니마를 스탠 게트의 재즈 색소폰을 축으로 새롭게 해석해 레코딩했고 초기 버전과 마찬가지로 주앙 질베르트가 또 한 번 보컬을 맡아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아스트루드가 남편 주앙을 따라서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예정이 없던 이변이 생겼죠. 프로듀서 크리드 테일러가 급작스런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어 가사로 노래한 다음에 영어 가사로 바꾸어 부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주앙 질베르트는 영어를 잘할 줄 모른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프로듀서가 영어로 노래할 가수를 새로 섭외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때 아스트루드가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Girl from Ipanema 이전까지 아스트로드 지우 배우 때는 녹음 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초보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흠뻑 젖어 자랐고 주앙 지우 배우 때와 결혼한 후 그와 함께 브라질 공연 무대에 정기적으로 올라 노래했었습니다. 영어 가사지를 들고 컨트롤룸에 들어가 마이크 앞에 선 아스트로드는 직감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Girl from Ipanema가 자신의 운명이 될 것임을 바로 그 순간 깨달았다고 말했죠. 그녀의 노래는 기술적인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영어 발음에는 브라질 억양이 강하게 배어 있었고 감정 표현은 지나칠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불완전함이 글로벌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로듀서 크리드 테일러와 스탠 게츠는 레코딩 직후 모든 게 달라졌음을 직감했고요. 조빔은 그 자리에서 아스트루드에게 또 다른 수록곡 꼴코바두도 불러달라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스트루드 지우베우트가 참여한 앨범 Get 지우베우트는 이듬해 발표되었고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96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 그래미 올해의 앨범을 포함해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The Girl from Ipanema는 전 세계에서 5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The Beatles의 Yesterday 다음으로 가장 많이 레코딩된 팝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이파네마의 소녀, Girl from Ipanema는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아수르두지 웨우뚜의 이름은 초판 LP,

크레딧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앨범은 아스루드 지우베우트를 중년의 남성 음악 스타들이 우연히 발견한 순진한 주부로 포장했죠. 아스루드 지우베우트가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길이었음을 누누이 강조한 건 상대적으로 훨씬 덜 알려졌습니다. 스탠 게트는 아스루드 지우베우트의 로열티 수령까지 막았습니다. 그녀에겐 세션 차원의 소소한 보상만 주어진 반면에 게트는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지요. 당시 언론 역시 아스트루드 지우베우트를 음악인이라기보단 이국적인 목소리를 가진 여자 이미지로 소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스루드 지우베우트는 솔로 커리어를 이어갔죠. 지금도 그녀의 목소리는 기교보단 분위기를 바꾼 절제된 미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보사노바의 여왕 아스트루드 지우벨투를 만나봤고요. 가로타 지 이파니마, Girl from 이파니마, 이파니마의 소녀였습니다. 64년도 3월 발매됐을 당시에는 아마 최초에는 그 뭐 레이블에서 레이블 특성상 재즈 오디언스를 청중을 위한 음반으로 목표했겠죠. 하지만 뭐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재즈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메인스트림 파퓰러 영역으로 그냥 확장이 돼버렸어요. 영어 보컬을 추가하기로 하는 이런 사례들은 남미나 그런 곳의 아티스트가 미국 데뷔를 할 때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업적인 결정이었는데 아스트루드의 그 묘한 뉘앙스는 어떤 미학적 판단 그런 근거로도 결정을 했겠죠. 단지 그가 영업할 수 있는 유일한 참석자였다라는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음악사 예, 기록적인 면으로도 비미국권 아티스트가 그래미의 대단한 상이죠. 올해 앨범상을 받은 최초의 앨범이었고요. 재즈 장르의 음반으로서도 그 상을 받은 최초 수상이었습니다.

0: 막 눈물이 오면 왔었다.
1: 그날 그가 그 공연을 보지 않았다면 프랑스 팝 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는 1975년, 당시 10대였던 그는

꿈나무였습니다. 그날도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음악 공연장으로 발을 돌렸다는군요. 그렇게 영접한 미셸 사르두의 무대를 보고 나온 후 소녀는 축구선수에서 가수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세련되고 부드러운 프랑스 어르신들의 샹송과는 달리 미셸 사르두의 음악은 처절하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음악 서사극 같은 강렬함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특히 이 쥐어짜는 듯한 거친 창법에 말 그대로 꽂히고 말았죠. 공연장을 나온 소녀는 축구공을 냅다 버리고 기타를 잡았습니다. 미셸 사르두처럼 음악의 광풍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무대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지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가수, 영원한 사춘기 소년, 아이돌에서 작가로의 변신에 성공한 프랑스의 팝스타 파트릭 브루엘, 그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트릭 브루엘은 북아프리카 유대계 출신입니다. 1959년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알제리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고작 3살 때 알제리 독립전쟁의 포화를 피해 프랑스에 정착하지만 북아프리카와 유대 문화는 그의 음악적 정체성의 중요한 갈래가 되었습니다. 일 예로 북아프리카 디아스포라는 파트릭 브루엘의 중반기 음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죠. 미셸 사르두가 그의 음악 인생의 도화선이 된 건 사실이지만 아티스트로 가는 길은 다소 느리게 열렸답니다. 파트릭 브루엘이 처음 이름을 알린 건 1979년 앨범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1982년 첫 싱글을 발표하고 1989년 프랑스 팝스타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를 따라다닌 건 이돌, 아이돌이라는 호칭과 함께 브루엘 마니아라는 명칭의 팬덤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파트릭 브루엘은 아이돌, 프랑스형 남자 아이돌의 전형을 확립합니다.

파트릭 브루엘의 작가주의 전환은 아이돌의 절정에서 스스로 내려온 1992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그는 프랑스 샹송의 서사 전통을 대중적인 팝과 뉴웨이브를 거쳐 수용하면서 이른바 샤우팅 창법으로 강도를 높였던 초창기 음악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후 기타 중심의 락 사운드로 변신도 꽤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의 전통 음악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초에 발표된 샹송의 고전을 재해석하기도 하죠. 이 대개의 시도들이 다행히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죠. 그렇게 프랑스 대중문화사에서 틴 아이돌로 시작해 싱어송라이터, 나아가 국민가수로 성공한 대표적인 정석이 됩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틴 아이돌에서 작가,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하고 프랑스 팝스타의 새로운 정석을 제시했다는 아티스트 파트릭 브루웰 스토리였습니다. 89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Casser la voix, 목청껏 소리 지르다 들으셨습니다. 80년 후반에 한국 또 아이돌의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었죠. 근데 좀 특이한 건 프랑스는 파트릭 브루엘처럼 이렇게 락적인 이 남성성이 좀 부각되는 이 거친 입자의 목소리의 가수를 아이돌로 치켜세운 반면 한국은 전형적인 아이돌의 이미지는 약간 좀 장르적으로는 댄스였고 거친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브루웰 마니아라는 이름의 팬덤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탈리아의 레나토 제로 또 장수하고 있는 또 다른 아이돌급의 가수잖아요. 제로마니아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아 마니아라고 이쪽에서는 표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팝발라드의 기준을 세웠다라고 파트릭 브루엘의 프랑스 팝 역사에서의 공을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제가 찾은 자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AI의 판단이지만. 그리고 아까 뭐 이것저것 많이 했다 그랬죠. 뭐 고전 샹송 20세기 초반에 발표된 그런 것들로 회귀해서 이 젊은 세대에게 그런 또 전통적인 고전 샹송을 소개하기도 했다라는 행보에서 루이스 미겔 이민 행보도 막 떠오르고요. 몰레로를 또 이렇게 다시 메인스트림으로 살려낸 그런 공이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미투 시점을 두고 봤을 때 이분은 지금 상당히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팬덤을 주체할 수 없었나?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오점이 있는 프랑스의 대형 아티스트 파트릭 브루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다. 일요일 밤 한 잠도 못 잤네.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웃어대느라 출근해야 되는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으네. 파티와 음주로 밤새고 난 후 찾아온 월요일 아침 숙취와 피로를 핑계로 출근을 주저하는 청년. 스페인 그룹 메카노의 1982년 곡 Hoy no me puedo levantar,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어의 화자입니다. 소비와 향락에 물든 청년 세대를 비판하는 노래처럼 들리죠. 그러나 당시 스페인 젊은이들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해방감은 메카노의 의도에 적중한 리액션이었습니다. 1975년 드디어 40여 년의 프랑코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의 과정을 밟게 된 1980년대 초반, 이 노래는 청춘의 송가가 되었습니다. 이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도 무사하다는 것, 기성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썼던 가면을 벗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재확인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메카노를 이야기할 때마다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의 역사 선상에 서게 되는데요. 마드리드 운동이라는 뜻의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는 민주화를 맞이한 후 스페인 청년 세대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일으킨 총체적인 문화운동입니다. 당대 예술 전반에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대중음악은 펑크, 뉴 웨이브, 글램, 일렉트로니카 등등 이 다양한 스타일과 뒤섞이면서 달라진

시대의 이념,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출현을 선언했습니다. 메카노는 그 최전선에 선 기수와 같았는데요. 아나토로화, 호세 마리아와 나초 까노 형제는 이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스페인 도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전환기 세대로서 스페인 팝의 전통적 감수성과

그 경험은 포스트 프랑코 제네레이션, 즉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유 금기의 해제와 이 쾌락과 과잉, 혼돈과 무기력과 공허를 동시에 맛본 도시 청년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언어와 감수성을 반영한 음악 서사로 구현했습니다. 1981년부터 1992년 사실상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뉴웨이브 댄스에서 이베리아 반도의 정서적 특성, 재즈, 심포닉 팝, 아트 팝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비와 일탈, 탐닉과 고립 같은 개인적인 문제부터 폭력, 범죄, 빈곤, 성정체성 등등의 사회적인 고찰까지 독백과 단편소설, 신화적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프랑코 독재 이후 그 제네레이션을 대표하는 팝 그룹, 민주화 이후의 청년 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좌절을 음악으로 대변한 스페인의 국민 밴드 메카노 만나봤습니다. 데뷔 초기와 중후반기 대표곡 각각 한 곡씩 들어봤고요. 82년도 데뷔 앨범에서 Hoy no me puedo levantar, 오늘은 일어나기 싫어 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들의 중후반기, 이제는 다른 언어로 좀 확장해야겠다, 음악적인 언어가 좀 풍부해진 시대였고, 저희 새음행 전하는 노래를

통해서도 소개한 그런 신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의 이호 델라 루나, 달의 아들이었습니다. 86년 음반 수록곡이고요. 뭐 오케스트라의 현악, 그런 편곡도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의 곡이었습니다.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가끔은 마음에도 가시가 돋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굳어버린 감정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이불 속에 쏙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몸은 귀여운 존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라는 방패를 내려놓는다고 해요. 꼬물거리는 아기들의 사진이나 강아지들의 애교 섞인 몸짓을 보는 순간 스트레스 지수가 마법처럼 뚝 떨어진다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는 거창한 위로보다 아 귀엽다 하고 웃게 되는 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달리느라 지친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귀염을 모아 전하고 싶습니다. Hi everyone, I'm DJ Jinjin and I want to be cute for 항공이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라네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첫 곡으로는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귀엽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상큼한 그런 노래죠. 오프닝에서 귀여운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공인들은 뭐 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좀 급격하게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확 받고 안 받을 때 아예 안 받는 약간 그런 극과 극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 좀 일이 끊기지 않고 뭔가 좀 쭉쭉 뭔가 앞으로 쭉 달려가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다가 이제 뭔가 딱 막혔을 때 나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스트레스를 확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 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준비 기간이 저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의연하게 대처를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열심히 노력으로 채워가는 걸 보통 저는 추구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약간 무슨 행동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폭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잡니다. 폭식과 잠, 겨울잠 자기 전에 막 곰이 엄청 먹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엄청 많이 먹고 한 번에 자면 막 14시간 막 이렇게도 잡니다. 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요소 너무 많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일단 내가 뜻하지 않는 뭔가 갑작스러운 상황, 나를 당황시키는 그 감정이 저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뭔가 내가 발표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생각을 못했던 질문이라던가 막 이런 거를 할 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잠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귀여운 걸 보면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 마음을 녹이는 귀여운 존재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는 너무 귀여워하지만 알러지가 있어서 오히려 저에게 스트레스를 좀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알러지가 바로 올라와서 고양이는 너무 좋아하지만 그 알러지가 너무 힘들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고 강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강아지만 보면 막 쪼물딱 막 찹쌀떡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귀여움을 저는 항상 강아지를 보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보면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라는 건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버거워, 그만큼 잘하고 싶어 같은 마음의 목소리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이돌 한국어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K전래동화 극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의 손오공 그리고 오마이걸의 던던댄스까지 이어집니다.

0: 네, 이번 코너는 한국 고유의 전래동화로 한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K전래동화 극장과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강영훈님, 박지음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유명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3: 음악할 때 성우 박지음입니다.
0: 와하!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3: 처음 뵙겠습니다.
0: 두 분은 또 앰퍼센드원의 캠디 막디와 함께 미스터리 K 넘버 2 코너를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 네.
0: 활약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3: 아.
0: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코너 만들어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지요?
2: 네, 저희가 또 어마어마하게

0: 활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2: 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주제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두 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좀 뭐 하는 편이세요?
3: 근데 사실 앞에서 네. 이미 찐디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2: 어떤 거?
3: 저도 약간 네. 잘 먹고 잘 자는 게 해소법이라 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네. 저는 단 걸 좋아해서 뭔가 케이크나 약간 그런 단 디저트 이런 걸 좀 먹고 잘 자려고 합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일시정지?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막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오면 또 결정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뒤처리까지
2: 맞아요.
0: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일시정지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2: 잠깐 뇌를 멈춰두고 네네, 아무것도 맞아요. 받지 않겠다 네네. 선언을 하시는군요.
0: 맞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약간 특효 처방 같은 것도 있을까요?
0: 저는 일단 일시정지이기 때문에
2: 잠깐 플레이 버튼을 네. 좀 늦게 누른다 약간
0: 저는 네.
2: 이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3: 저는 약간 긴급약 처방이라고 한다면 네. 젤리를 사서 먹습니다.
0: 젤리.
2: 달콤한 젤리를
3: 네.
2: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피를 안 마셔요.
3: 안 드시나요?
2: 네. 왜냐면 잠을 많이 자기 위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네. 저는 커피를 끊습니다. 일시적으로.
0: 네, 그러면 잠을 좀 청하기 위해서.
2: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6시 이전에만 커피를 마시지만 그냥 하루 종일 커피를 안 마시면 한 9시, 10시 되면 졸려요.
3: 네,
2: 그래서 그때 그냥 자버리죠.
0: 꿀잠.
3: 꿀잠. 진짜 좋겠네요.
2: 네, 저는 그래서 커피를 끊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스트레스 없는 K전래동화 극장 시작해볼게요.
4: 꾸벅꾸벅 졸음이 밀려오는 평화로운 오후의 서당. 글공부에 한창인 아이들을 뒤로 한 채 훈장님이 슬그머니 뒷방으로 들어갑니다.
5: 다들 열심히 글자를 쓰고 있겠지. 아이고 달달하구나. 달달해.
4: 훈장님이 품에 꼭 안고 있는 건 지난번 말잔치 때 선물로 받은 귀하디 귀한 토종 꿀.
5: 꿀맛이구나. 꽃향기가 입안에서 강강 수월래를 하는구나. 아이들까지 나눠주기에는 양이 너무 적으니 내가 다 먹어버리자꾸나.
6: 훈장님! 가나다라 마마사 아자치카타파 태종태세 분나세 여상전중 일명서까지 다 썼는데 저 뭐 더 해야 되죠?
5: 어이쿠 임마! 예의도 없이 문을 함부로 여느냐?
6: 아니 훈장님 방 안에서 되게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 등 뒤에 숨기신 건 그거 뭐예요? 혹시 호박엿? 아 저도 한 입만 주세요.
5: 어허 이건 아주 아주 매운 약이다. 어른들이 먹으면 기운이 나지만 너 같은 어린애가 먹었다간 배가 이렇게 산처럼 부풀어오르는 그런 약이지.
6: 에이 냄새가 이렇게나 좋은데요?
5: 예끼노 원래 입에 쓸수록 향은 좋은 법이란다. 그러니 이 단지 근처엔 얼씬도 말거라. 알겠느냐?
4: 하지만 그 뻔한 거짓말에 속을 전례가 아니죠. 훈장님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꿀단지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6: 얘들아, 우리 그 아주아주 매운 약 좀 구경해볼까?
4: 전례가 거침없이 뒷방의 단지를 꺼내 뚜껑을 열자 방 안에 퍼지는 달콤한 향기. 아이들이 정신없이 꿀을 나눠 먹습니다.
6: 야, 이게 그 매운 약이라고? 너무 달콤한데? 잘 먹었다. 근데 다 먹어버렸잖아. 어쩌지?
4: 바로 그때 훈장님이 서당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찡그랑!
5: 이게 뭐야? 이게 왜 깨져 있어? 누가 이랬느냐?
6: 훈장님.
5: 얘는 왜 울어?
6: 죄송합니다. 실은 요즘 아버지가 기력이 떨어지셔가지고 훈장님의 기운이 나는 약을 좀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5: 그런데
6: 그만 손이 미끄러져서 단지를 깼지 뭡니까요. 아까운 약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5: 아유 그 아까운 거

0: 네가 그걸 다 먹었단 말이냐? 네. 한 방울도 안 남기고?
1: 네. 그런데 훈장님,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저 같은 어린애가 먹었으니 곧 배가 산처럼 부르겠지요. 배가 뻥 하고 터지면 어떡해요? 훈장님 살려주세요.
2: 울음을 터뜨리며 대성통곡하는 전례를 보며 훈장님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0: 전례야, 울지 마라. 진정해. 네 배는 괜찮을 거야. 그게 실은 매운 약이 아니라 몸에 좋은 꿀이거든.
1: 네? 꿀이라고요? 아, 그러면 절 속이신 거예요?
0: 그래, 그것도 아주 귀한 토종 꿀이지. 혼자 먹고 싶은 마음에 그만 미안하구나.
2: 거짓말 때문에 호되게 당한 훈장님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 네, K전래동화극장 오늘의 이야기는 훈장님의 꿀단지였습니다.
4: 네, 이 이야기는 꿀을 혼자 먹고 싶었던 훈장님의 귀여운 거짓말에서 시작되는데요. 결국 그 뻔한 거짓말이 훈장님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본인도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3: 아하, 아주 명령기를 세우셔서 아주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4: 네.
3: 일단 두 분은 이 전래동화 알고 계셨나요?
5: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 네, 저도 네, 보니까 알겠던데요.
3: 훈장님의 꿀단지를 알고 계셨다고요? 저는 전 처음 들어보는 꿀단지인데.
5: 아예 처음 들어보세요?
3: 네.
4: 이 동화가 훈장님의 꿀단지라는 제목이 제목인 줄은 몰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동화가 있었지.
5: 네. 아, 저도 제목은 몰랐는데 내용은 너무 친숙한 동화여가지고.
3: 그렇구나.
5: 네네.
3: 사실 이 전래동화에서 훈장님이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 나는 몰랐는데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 지금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다. 약간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5: 억울하진 않은데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그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거짓말 패턴 중에서 네. 너 다리에서 주웠어. 야, 빨리 나가봐. 나가서 친 부모님 찾아봐. 나는 가짜 부모님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3: 진짠가?
5: 내 친 부모가 다른 사람인가? 이러면서 되게 어릴 때 진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믿었던 것 같아요. 맞아, 가만히 보니까 별로 안 닮은 것 같아. 이러면서
3: 저는 부정할 수 없었던 게 네. 어릴 때는 아빠 판박이었고 커보니까 엄마 판박이라 어디 와서 주웠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4: 저도 주웠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우유를 잘 먹어야 키 큰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은 우유를 구독했는데
3: 네.
4: 물 대신 우유를 마실 정도로 엄청 잘 마셨고
3: 네.
4: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에서 안 받는 체질이더라고요.
3: 아이고.
4: 네, 먹고 나면 다음날 네, 큰일 납니다.
3: 배탈이 나거나.
4: 네네.
3: 저도 사실 우유를 먹었습니다.
4: 네.
5: 오, 일부러 챙겨 드신 거예요?
3: 네. 급식까지 해서 물론 그 금요일날 초코 우유를 먹기 위해서 구독을 한 거지만
5: 그쵸.
3: 네, 저는 먹었지만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180이 넘었었어야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톱 밤에 깎지 마라.
4: 들어봤어요. 네.
3: 쥐가 먹어서 막 도플갱어가 탄생한다 막 이런 얘기들. 요즘에는 손톱 저녁에도 잘 깎습니다. 네. 생각나면 시간 상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들었던 게 한 번씩 걸려요. 뭔지 아시죠?
5: 그렇죠.
3: 손톱 깎으려다가 시간 보면 옛날엔 그랬었는데 아니 뭐 상관없겠지 이러면서 약간 찜찜한 느낌이 살짝은 듭니다.
5: 그렇죠.
3: 살다 보면 모두를 위한 하얀 거짓말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 선의의 거짓말.
3: 선의의 거짓말.
4: 네.
3: 뭐 그런 거 있죠. 야, 너 진짜 오늘 옷 너무 잘 어울린다. 그냥 그런데.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 근데 그건 정말 선의의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뭐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딱히 뭐 나쁠 게 없는?
3: 그렇다면 지은님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5: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4: 이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깔고 얘기하니까 되게 소름 돋네요.
3: 그렇죠. 이거를...

0: 찐친들끼리는 알잖아요.
1: 아, 그쵸, 그쵸.
0: 그쵸, 그쵸.
2: 아, 그러면은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1: 그냥 뭐 굳이 이거 뭐야? 너왜 거짓말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0: 찝지는 않으니까.
2: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서 물어봤습니다.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끄러워요. 약간 뭐냐 너? 오늘 뭐 좀 부렸는데 이러면
1: 정말요?
2: 괜히 약간 고장 나시는 스타일. 약간
0: 고마워는 하는데 별론가?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건가?
2: 그러니까요.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 않아요?
1: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0: 인생은 지은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네, 괜히 네.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냥 있는 칭찬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한 번은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라고 얘기까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2: 저는 앞으로도 안 하겠습니다.
0: 자, 그런 거짓말들이 있을 거고 네. 남에게 하는 거짓말 말고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나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
2: 야,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달아놓으니까 네. 되게 어색한데 네.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은 그쵸. 것들도 지켜내지 못하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맨날 운동 꼭 하고 샤워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네. 다짐을 하고도 늘 어기는 것 같아요.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 자야지.
2: 근데 커피를 마셨네.
0: 네, 커피를 마셨네. 그리고 땡튜브에 재밌는 게 많네. 이러면 이제 누워가지고 막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막
2: 시간
0: 지나요.
2: 진짜 잘 가잖아요.
0: 진짜 잘 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일찍 자야지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도 새벽 한 4시쯤에 잔 것 같아요.
2: 와우.
0: 네. 그리고 그게 익숙해요. 그 새벽 2시 이후에 자는 게 네. 저는 이제 곡 작업을 네. 작곡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12시에 집에 보통 들어가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필 받으면 진짜 해 뜨는 거 보고 자고 이게 패턴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야지 라는 게 선의의 거짓말. 네. 지금님은요?
1: 저는 오늘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내야지라는 거짓말을 항상 그 주말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다가 이제 일요일 되면 운동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책 읽어야 되는데 이러고 결국은 다시 또 침대에 눕거나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0: 토요일 일요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 마음대로 플랜을 짤 수 있는 시간인데도 네. 뭔가 항상 하나 귀찮아지면 끝까지 귀찮아져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거짓말이 주제고요.
2: 네.
0: 나는 용서한다, 못한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다음에 밥 살게 해놓고 계산할 때만 되면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가는 친구. 용서한다, 용서 못한다. 하나, 둘, 셋. 못한다! 한다! 어떤 이유로 한다?
2: 지속적으로 네. 제가 당하는 척을 해서
0: 네.
2: 미안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0: 오히려 네. 그걸 역으로 이용해버리신다.
2: 아니 뭐 친구니까 뭐 네. 그걸 용서 못해 뭐 이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막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진 않아서 근데 대신에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0: 네.
2: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행동하면서 오히려 저쪽이 미안해 하게끔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1: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그게 있으면 이런 행동을 안 할 것 같은데요.
2: 그러게요.
0: 약간 영호님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네. 울프땡 스테이크하우스에 갔어요.
2: 네네.
0: 갔는데 친구랑 단둘이 이제
2: 네.
0: 스테이크 15만 원짜리를 네. 시켜놓고
2: 네.
0: 갑자기 계산할 때 가자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영호야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먼저 나가 있어. 이 상황이에요.
2: 네.
0: 그래도 계산을
2: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0: 여러분 영호님 같은 분을 만나야 합니다.
2: 다른 걸로 제가 한번 어떻게 그렇죠. 복수를 해보도록 복수를. 하겠습니다. 네.
0: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못한다는 그냥 저는
3: 금액이 중요하진 않아요. 성의를 보여야 네네. 한다. 약간 이런 그렇죠. 마인드. 네. 저는 그래서 내가 밥을 뭐 예를 들어 친구가

0: 저보다 못 벌어요. 그러면 제가 밥을 사더라도 이 친구가 커피는 사야 돼요. 제 기준은. 그런 약간 예의는 어느 정도 차려줘야 네. 서로 간에 뭔가 존중이 있어 보이는 느낌?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친구는 못한다.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 저도 뭐 그냥 만나서 같이 N분의 1을 하는 게 낫지. 내가 밥 살게 해놓고서는 막 이렇게 피하는 건 저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먼저 얘기를 했는데 내 오늘 밥 살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 이러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밸런스 게임. 만날 때마다 거의 다 왔어 하면서 한 시간씩 지각하는 친구. 용서한다 못한다. 하나 둘 셋. 못한다.
1: 오.
0: 못한다.
2: 못한다.
3: 차라리 밥을 안 사는 게 낫지. 아,
0: 기다리게 만날
3: 하는 때마다 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친구는 별로입니다.
0: 오, 네. 확실하시네요. 영호님 네. 밸런스 게임 들어보니까 네. 오, 주관이 또렷하신 분이신 것 같고 지음님은요?
1: 아 저는. 저도 조금 지각을 자주 하거든요. 아, 한 시간까지는 아닌데
0: 그쵸, 그쵸.
1: 조금 좀좀따리 지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친구가 지각하는 것도 저는 오케이인 편이에요. 그래서 막 예전에 정말 친구가 약속을 해놓고 깜빡하고 잠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늦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다른 거 하면서 잘 기다렸습니다.
0: 그 시간에 그냥 다른 거 하면 된다.
1: 네.
0: 와인 드시구나. 네, 네. 저는 물론 10분, 20분까지는 오케이인데 1시간씩 심지어 거의 다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2: 만날 때 마다 네,
0: 마다 그리고 거의 다 왔어. 아 저는 그렇죠? 네. 그냥 아 미안해 나 몇 분까지 도착할 것 같아.
3: 그러니까요.
0: 네, 아 네. 미안해 나 차가 너무 막혀서 이거면 괜찮은데
1: 아, 솔직하게 말하면
0: 네, 솔직하면 네. 얘기하는 예를 들어 뭐 배가 아파서 나 화장실 가느라 미안해 아니면 오늘 늦잠 잤어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야 너 어디야 전화했는데 나 다 왔어 다 왔어 이래버리면 뭐야 얘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0: 네. 자 이쯤에서 오늘 밸런스 게임도 그렇고 아주 네.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3: 네.
0: 아주 재밌네요.
1: 그러네요.
0: 자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죠. 성공요정님 출동.
3: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이영호예요.
0: 네. 성공요정님 오늘 어떤 노래로 준비해 오셨나요?
3: 네. 오늘 그 훈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노래를 꼭 바치고 싶더라고요. 네, 이무진 님이 부른 욕심쟁아를 추천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욕심쟁아 듣고 올게요.

0: 자,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K전래동화 극장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1: 울음을 터뜨리며 대성통곡하는 전래를 보며 훈장님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2: Today's Korean word is 식은땀. It refers to sweat that runs when someone is extremely nervous or frightened, or abnormal sweating that occurs even when not hot due to illness. In English, it's called cold sweat.
0: 네, 오늘의 한국어 식은땀 토크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식은땀 났던 에피소드 있나요?
3: 아, 있습니다.
0: 뭐죠? 얘기해 주십시오.
3: 정해진 시간에 딱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때 이거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핸드폰을 딱 보는 순간 하고 식은땀이 정말 그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뭐 식은땀은 등골이 오싹하면서 그 서늘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저는 싫어요.
3: 네, 너무 싫어요.
0: 너무 그 식은땀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론 아파서 그런 거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 좋은 기분을 주는 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4: 맞아요.
0: 식은땀.
4: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예. 네. 네. 식은땀이 등 뒤로 흘러야 되는데 약간 겨에 차면서 이렇게 약간 좀 그쵸. 불쾌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음향시설 고장을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음향시설을 만져야 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잘 되던 게 당일날 5분 전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5분 뒤에 지금 온웨어인데 안 돌아가니까 막 말씀드린 그 겨에
0: 그렇죠.
4: 겨터파크를 개장하고 네. 막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결국 다시 껐다 켜고 정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식은땀이 아니라 정말 땀을 흘렸어요. 네.
0: 음향시설 하니까 생각나는 게 DJ분들이 음악이 갑자기 뚝 하고 끊기는 그런 음향사고들 땡튜브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발전을 해서 백업 컴퓨터라고 해서 컴퓨터를 두 대를 돌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향기기 뭐 감독님들도 서브로 무언가를 항상 구비를 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뭐 많죠. 음향사고
3: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0: 저희는 뭐 축제에서 노래가 옛날에는 이제 CD로 구워서 이제 갔던 시절이니까 저희가 행사 갈 때 CD를 했는데 매니저님이 잘못 구워온 다른 노래를 그래서 USB로 급하게 매니저님이 주변에 PC방 가가지고 막 난리 났었죠.

0: 아니고 저희 노래에 오늘 부르면 안 되는 곡이 막
1: 그러면 정말
0: 들어있다던가. 예. 네.
1: 큰 실수네요.
0: 그리고 막 MR로 얘기를 했는데 AR이 담겨져 있다던가. 막 이런 사건 사고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2: 서브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서브로 항상 구비를 해야 된다.
2: 아, 없어가지고.
0: 네, 그게 대처 방법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노하우 중에 하나죠.
2: 네.
0: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2: 맞습니다.
0: 식은땀 나는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2: 저는 공포 영화를 정말 안 좋아하고,
0: 아우, 예.
2: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0: 네네네.
2: 네,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영화는 공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1: 저는 안 좋아하지는 않고 보면 보는 편이긴 한데요. 이 여름에 공포 영화를 보면 막뭐 시원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다가
0: 그렇죠.
1: 한 공포 영화를 보고 정말 아 이렇게
0: 이렇게
1: 추워질 수 있구나를 경험해봤습니다.
0: 그거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1: 아 제목을 말해도 되나요?
0: 19세인가요?
1: 네.
0: 아, 그렇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영화가 있었다.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영화를 막 잔인한 거는 보는데 무섭고 깜짝 놀래키는 게 너무 짜증나요. 막, 헤이! 옆에서 막, 헤이! 막, 아, 막,
1: 귀신 갑자기
0: 헤이! 막,
1: 아.
2: 소리,
0: 맞아요. 저는 그 시리즈물들 중에서 그 파라노말 땡땡땡땡 그쪽이 이제 저의 공포영화 느낌인데 그 컨저 땡 이거 제가 영화관에서 그냥
1: 심지어 포스터가 속였잖아요.
0: 맞아요.
1: 무서운 장면이 없는
0: 없는
1: 공포영화다. 뭐
0: 공포영화로.
1: 이러면서.
0: 진짜 진짜 이 서라운드로 영화관 요즘 사운드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0: 옆에서 누가 옆에서 막 이러는데 소름이 너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항공이들은 식은땀 흘릴 일 없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공 요정은 누구?
3: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지은이에요.
0: 아하,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3: 네, 아, 공포영화 얘기를 해서 이 식은땀을 날려버릴
0: 아하.
3: 시원한 노래, 청아 스파클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 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 그 어딘가에 놓인 당신의 하루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들어드립니다.
1: We'll turn your ordinary or extraordinary day into a sparkling star.
2: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를 칭찬하자고요.
0: 뽁뽁뽁 클럽!
2: 뽁뽁뽁 클럽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칭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어떤 일을 했든 칭찬해드려요. 소셜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통해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아 오늘 나 진짜 시험 망쳤어 라고 해도 저희는 칭찬을 찾아드리는 코너 뽁뽁뽁 클럽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유재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춤 10년 배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솔로 대회 나가게 됐어요.
1: I learned dancing for 10 years and this is my first solo competition.
0: 야! 춤을 또 10년 동안 배우면서 첫 솔로 대회를 나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일단 춤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은 오랜 시간 동안 빠진 취미 이런 거 있으세요?
3: 아, 오랜 시간 동안 빠지고 싶었던 취미가 있습니다. 기타 연주 하는 건데요. 네, 우연한 기회로 기타를 잡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네, 기타 특히 뭐 연주곡도 나중에 매력 있어서 도전을 해보려고 했지만 코드 잡으면서 노래하는 거 네,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다가 끊어지고 꾸준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네, 취미 생활입니다.
0: 기타 줄이 끊어졌군요.
3: 아, 그렇습니다. 아. 맥이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0: 빠각! 아, 네. 아쉽네요. 지금은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3: 아, 아쉽게도 네. 제가 또 그 캐럿 마켓에
0: 아, 캐럿 네. 마켓에
3: 네. 네. 네, 캐럿 마켓에
0: 팔아버리셨구나.
3: 네. 네, 잘 보내주었습니다.
0: 근데 예. 오히려 오래 둬서 안 할 바엔 빠르게
3: 네.
0: 치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3: 네.
0: 미련이 안 남는 선에서는
3: 계속 방 구석에 저렇게 놓여 있는 애를 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0: 아.
3: 보내주었습니다.
0: 아. 지은님은요?
2: 저는 음악 감상과 노래 부르는 겁니다.
0: 노래방도 자주 가세요?
2: 네, 노래방도 자주 갔었고 네. 지금은 이제 집에 제가 연습하려고 그 부스를 설치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하고 신나게 부릅니다.
0: 야, 저도 음악을 듣고 크게 듣는 게 취미예요.
2: 아~
0: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데 저는 이제 땡튜브 뮤직을 쓰는 사람으로서 네. 계속 추천을 해달라고 해요. 그냥 새로운 장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를 검색해서 틀면 나머지가 다 추천 음악이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걸로 레퍼런스들을 좀 찾고 새로운 음악들을 좀 듣는데 와 이거 미쳤다 라고 하는 음악들을 찾을 때 희열감이 막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집에 작업실을 해놨어요. 그래서 작업실 스피커로 이렇게 딱 빵빵하게 들을 때 그 행복감.
3: 부럽습니다.
0: 네, 예. 취미 생활입니다.
2: 아, 진짜 좋죠.
0: 정말 좋죠. 그런 노래를 이제 만들기만 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2: 만드실 수 있어요.
0: 네, 어쨌든 우리 재은님께서는 10년 동안 취미 생활로 어떻게 보면 10년을 춤을 추다가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경우란 말이에요.
3: 네.
0: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17년을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와우.
0: 네, 17년째 네, 횟수로 이제 17년 동안 춤을 추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아기 때 이제 대회 같은 걸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춤 대회에서 배틀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사실 취미로 배워서는 대회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3: 네,
0: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승패 이런 결과에 다 떠나서 어쨌든 저

0: 10년 만에 취미 생활에서 본격적인 메이저로 어쨌든 올라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단한 꾸준함과 그 뭐랄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게 대견하기 때문에 우리 재은님에게 칭찬송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5, 6, 7, 8 잘한다 잘한다 재은 잘한다 잘한다 퍽퍽퍽 Congratulations!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펄무스톤 나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매일 출근하며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읽던 책도 마침내 다 읽어서 참 좋네요.
2: I commute to work every day and I'm somehow making it work. I can listen to the radio and I finally finished a book that I was reading. I'm happy about that.
0: 네. 반복되는 일상을 좀 견디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네, 너무 재미없고 항상 늘 일시정지하는 사람이라서
0: 그렇구나. 네,
3: 이럴 때 참 이렇게 하면 도움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 좀 죄송스럽네요.
0: 지은님은 혹시 있을까요?
1: 사실 저도 네.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냥 그래도 이렇게 오늘도 같은 일상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그냥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어쨌든 사건 사고 없이 매일매일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
1: 네, 네 맞아요.
0: 어쨌든 사연자 펄무스톤 나인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 영호님이 얘기했던 특효 약 하나를 처방해 드린다면 저는 끝낼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성취감을 느끼듯이 끝맺음을 항상 하는 취미 생활 예를 들어 뭐 도자기를 만든다던가 뭔가 결과물 뭐 제빵을 배운다던가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던가 뭔가 이 끝맺음이 있는 취미 생활이 멘탈 건강에 되게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1: 좋네요.
0: 그런 취미 중에서 어쨌든 우리 펄무스톤 나인 님이 좀 좋아하는 그리고 관심이 가는 그런 취미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또 출근하면서 어떻게든 살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우리 펄무스톤 님에게 나인으로 갈까요?
3: 나인으로.
0: 나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송 불러드리겠습니다. 5, 6, 7, 8
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인 잘한다 잘한다 뽁뽁뽁
3: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0: 맞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무탈하게 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1: 그럼요. 네.
0: 자, 아무튼 복복복 클럽에 사연 보내주신 항공이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칭찬받고 싶은 항공이들은 아이돌 한국어 SNS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떠들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3: 세상에
0: 마상에. 오늘 첫 호흡을 이렇게 맞춰봤는데 네. 두 분 어떠셨나요?
3: 일단 너무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0: 아닙니다.
3: 자세히 보기 전에 몰랐는데 눈웃음이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0: 감사합니다.
3: 다음엔 저도 한번 연습을 해서
0: 혹시 오프닝 얘기했던 선의의 거짓말은 아니었죠?
3: 오늘 이렇게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0: 지은님
1: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처음에 저도 약간 걱정하면서 왔는데 정말 마음 편하게 신나게 떠들다가 갑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도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끝곡으로는 흰의 주인공 연습 들으면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전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미국의 한 은퇴한 트럭 운전사가 29년 동안 무려 18번이나 복권에 당첨돼 화제라고 해요. 당첨금도 1000달러에서 최대 20만 달러까지 총 17번이나 받았고요. 최근에 스크래치 복권에 또 당첨이 돼서 5만 달러 당첨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행운의 사나인데요. 그런데 이분 인터뷰가 더 인상적이에요. 내 진짜 행운은 멋진 여자와 40년을 함께한 거죠. 그런 또 마음가짐이 운을 부른 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아내는 행운이야. 우리 남편은 로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해주세요. 네? 남편분 로또 맞다고요? 근데 잘 안 맞는다고요? 네. 자, 뭐 그러면은 매주 복권 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죠. 파이팅입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ilk Sonic, Leave the Door Open.

Good evening, everyone. 5월 20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유리님이요. 와우, 남편과 18살 때 만나 오늘 25년 되는 날에 이런 이야기라니. 민우야, 너는 내 로또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남편분 그 성함이 민우님인가 봐요. 18살 때 만나셨군요. 와우. 대박입니다. 자, 조영수님이요. It's raining, so I want to chill out at home. I took a nap too. 잘하셨어요. 이럴 때는 라면 딱 끓여가지고 하나 드시면서 책 읽으면서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Alright, 복권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0: 진짜 산다 산다 말만 하고 한 번도 못 사본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게 접니다. 근데 저는 대신에 미국에 살 때 파트타임으로 그 델리 가게에서 로또를 팔아는 봤어요.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네. 자, 한 분 모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웬지요? 웬지. 복권 살 돈으로 차라리 꽃무늬 블라우즈 하나 더 사실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크리스틴 쌤.
1: 웬지. 잘 알고 있네요.
0: 오늘 웬지.
1: Wednesday. This is not really floral. Mm-hmm. Or maybe it is a little
0: floral.
1: Yeah, it is.
0: Oh, you're it right, is. You're right.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복권에 살 돈이 블라우즈에 그리고 드레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I apologize for... You know, laughing. When
0: 아, 멋지게 소개를 했었는데.
1: The text was so great that I was know, like, right? oh, you know, I'm like, oops.
0: 발표가 됐어요. 자, 샘, 근데 그런 적 있어요. Have you ever won the lottery?
1: I don't even buy the lottery. I just don't.
0: 그죠?
1: Yeah.
0: 너무 럭이니까.
1: Yeah, but I do find that men really enjoy it.
0: 약간 generally. 그걸 좀 게임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1: I think so.
0: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당첨금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you know, yeah. who knows?
1: Who knows?
0: 해서 you just buy a ticket or two.
1: And 뭐 how about yourself?
0: 거죠. 저도 거의... 저는 좀 귀찮아서 거기까지 가서 사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1: 예, 귀차니즘.
0: 네, 귀차니즘이 발동을 했습니다. Alright,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지금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 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봐야죠. 그리고 짧은 꽁트와 함께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2: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he had postponed a planned strike on Iran, but made clear it was only a brief window. He reiterated that Iran must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warning that military options remain on the table as pressure continues to build.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보류했지만 며칠 정도의 짧은 시간만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거듭 요구하면서 언제든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2: Stock market activity among investors aged 70 and above has been far more active than that of investors in their 20s. Their trading frequency is about 4 times higher. Distinct differences are also emerging in how each age group approaches the market.
0: 70대 이상 고령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20대보다 훨씬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빈도는 20대의 약 4배 수준에 달했고 투자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 Often described as a miracle weight loss drug, GLP-1 class obesity treatments are sweeping across global markets and upending the industry. But medical experts are now cautioning that the rapid weight loss could come at a cost, a notable reduction in lean muscle mass along with body fat.
0: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비만 치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체중 감소 속도만큼 급격한 근육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 Arsenal has clinched the Premier League title for the first time in 22 years. With second place Manchester City held to a draw ahead of the final round, City failed to close the points gap, confirming Arsenal's championship victory.
0: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스날이 22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 맨체스터 시티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무승부에 그치며 승점 격차를 뒤집지 못했고 아스날의 우승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2: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he had postponed a planned strike on Iran, but made clear it was only a brief window. He reiterated that Iran must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warning that military options remain on the table as pressure continues to build.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보류했지만 며칠 정도의 짧은 시간만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포기를 거듭 요구하면서 언제든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라는 뉴스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압박성 이런 발언도 이어갔는데요.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이제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1: Yeah. So Trump reportedly recently told Gulf leaders to wait 2 to 3 days.
0: Right.
1: And he said, okay, I think we can reach a deal. This situation has been ongoing, right? Mm-hmm. I think we've reached a deal and then nothing.
0: Right.
1: And it just is dragging on.
0: Yes.
1: Right. And so he says 2 or 3 days. And then he says, or possibly early next week.
0: Mm.
1: And so while he has been saying that, he also has reached the final stage of preparations for a strike.
0: Right.
1: Before it was just called off just right before an hour before execution. So
0: right.
1: he was going to do it.
0: Mm-hmm.
1: And he's like 1 hour before. He's like, well, okay, wait, well, okay, we'll give you two or three days or possibly next week.
0: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걸프국 정상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한 2, 3일 정도만. 왜냐하면 타결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거를 오래 주는 건 아니다. 짧은 시간을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공격 직전 단계까지 원래는 갔었다가 1시간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보류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자, 군사 행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협상의 여지도 동시에 좀 남긴 상황이 됐는데요. 이란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이제 당분간은 또 계속 이어질 전망이네요. 자, 그렇다면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2: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he had postponed a planned strike on Iran, but made clear it was only a brief window.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보류했지만 며칠 정도의 짧은 시간만 부여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postpone 하는 게 이제 미루는 거니까요. 그런 스트라이크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미뤘다. 하지만 중요한 거, but made clear, 이거는 명확히 하는 거잖아요. Mm-hmm. 그렇죠? 명확히 했다. It was only a brief window.
1: A 갑자기 창문이요. That's right. Mm-hmm. So window in this context means a limited time.
0: Mm-hmm.
1: So there is like a short period of time. So if you can imagine a window being opened and being closed, it's kind of like if it's opened, it is that short time for an opportunity, a short time for you to do something. That's how you can. Yeah. So people think window as in like, oh, 창문, but this is a complete different.
0: 그래서 막
1: meaning.
0: Window of opportunity.
1: Yes.
0: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렇군요. So 이 윈도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 기회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100년 후에까지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limited 돼 있는 제한된 기회를 얘기를 하는 게 a brief you know, window.
1: Yeah. Oh. So like the window's gonna close.
0: Right?
1: You better hurry up and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0: 와, 그 생각하면 좋겠네요. 창문 점점 닫혀요.
1: Oh,
0: 빨리
1: yes.
0: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런 느낌이네요.
1: Right.
0: So a brief window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어가 볼게요.
2: He reiterated that Iran must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warning that military options remain on the table as pressure continues to build.
0: 이란의 핵 포기를 거듭 요구하면서 언제든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란이 아무래도 이제 그 핵에 관련되어 있는 ambitions, right? 야망, 의욕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다면서 reiterated 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와, 이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1: Now, this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ere is the word iterate.
0: Right.
1: And we do use this. But I would have to say that we use reiterate most often. Okay. And what that means is just to say it again, to repeat
2: your position or your kind of statement, and it is to emphasize.
0: Ah.
2: So it's you said something, and for more stress and emphasis, okay, let me reiterate this again.
0: Oh,
2: right.
0: Oh, 무서운데요,
2: Do you get that feeling?
0: Oh, yeah.
2: Let me reiterate.

0: The deadline is Friday. 어. No exceptions.
1: 와, 그러니까 iterate 한다는 게 결국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원래는 강조하거나 말을 한다라는 뜻인데 쌤 말씀에 의하면 앞에다 re를 넣는 거는 그러니까 거듭해서 강조하고 거듭해서 말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조금 강하게 말하려고 내가 말했지 그거 포기하라고.
0: That's it. 내가 말했지. 아, yes, that's right. 아, I said 말하니까 it already.
1: 확 느낌이 오네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아 이거는 그 이란이 그렇게 뉴클리어에 대한 ambitions 있지만 그거 포기해야 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거듭해서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military options 같은 것이 뭐 여전히 on the table에 remain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ight.
0: So this is a lot. This expression to be on the table usually is with negotiations or some sort of meeting or something that is a serious discussion.
1: Okay.
0: And that means if something is on the table, it is still available as an option. So it is still being considered. It is not being ruled out. So we are still considering it. So if it remains on the table, military action, we will take it if we have to.
1: Okay. 우리가 해야만 된다면은 우리가 military actions 같은 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option도 여전히 우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느낌이네요.
0: Yeah. So the opposite is true. We say it's off the table.
1: Right.
0: We're not going to consider it.
1: Okay.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제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테이블에 있다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It's
1: 그거가
0: true.
1: 배제되지 않는다. 있다 거기에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as pressure continues to build라고 돼 있어요. 이런 압박이 계속해서 build하면서라고 했거든요.
0: Yeah. Well, imagine if you're building a building, it goes up.
1: Yeah.
0: Right. It starts from the foundation, and then it keeps going up and up and up.
1: All right.
0: So it means it's getting stronger. The pressure is getting worse.
1: 계속 pile up 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pressure가 점점 build하면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쌓여가면서 이렇게 조금 강조해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ight?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he had postponed a planned strike on Iran, but made clear it was only a brief window. He reiterated that Iran must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warning that military options remain on the table as pressure continues to build.
1: All right.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go ahead and listen to Love with Paris in the Rain.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Stock market activity among investors aged 70 and above has been far more active than that of investors in their 20s. Their trading frequency is about 4 times higher. Distinct differences are also emerging in how each age group approaches the market.
0: 70대 이상 고령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20대보다 훨씬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빈도는 20대의 약 4배의 수준에 달했고 투자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고요. 저도 제 기억에 한 30대 중반 정도? 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투자라기보다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경험치를 쌓았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젊은 분들도 그렇고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 지금 뉴스에 의하면 노년층 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1: Yeah. So investors age 70 and above recorded an average of 65.4 buy transactions. So they buy the stocks,
0: yes.
1: And then 45.7 sell the stocks.
0: Wow.
1: So sell transactions per person.
0: Uh-huh.
1: So on average, this is about 2 trades a day.
0: 와, 이게 하루에 2번 이상 주식을 사거나 파는 거가 2번,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 안 하시는 분은 2번이면 별거 아닌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자주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흔히
1: right.
0: 말해서
1: It's like day trading.
0: 예,
1: yeah.
0: 단기 투자를 계속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보통 하게 되는데 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1: yeah.
0: 그게 20대의 한 4배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1: Yeah, so I mean, also you just mentioned that young people are
0: right.
1: investing, but mm-hmm. they're more like, they're just kind of investing their money and just mm-hmm. keeping it there.
0: 맞아요.
1: There's not a lot of transaction,
0: uh-huh.
1: but I guess people, you know, they've got the time mm-hmm. and if they have the money,
0: 맞아요.
1: yeah. They're trading.
0: 그런 투자할 돈이 있고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계속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이런 그 용어 아세요, 쌤?
1: Yeah.
0: 그 백화점이라 그래요. 뭐냐면은 너무나 그 여러 가지 종목을 사는 거예요.
1: Uh-huh.
0: 보통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1: oh, really?
0: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해서 그게 백화점인 거예요.
1: Oh, like a department store.
0: yes, yes. 근데 그게 점점 정리가 되고 경험을
1: uh-huh.
0: 쌓아가면서 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 Right.
0: 자, 이 현금 흐름이 적은 노년기에는요 투자금을 잃으면 이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좀 신중한 투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tock market activity among investors aged 70 and above has been far more active than that of investors in their 20s.
0: 70대 이상 고령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20대보다 훨씬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훨씬 더 more active하다. Stock market activities among investors aged 70 and above니까 좀 노년층을 얘기를 하는 거죠.
1: Mm-hmm.
0: 그쪽이 굉장히 더 active하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요. Then 누구 이렇게 안 하고 than that of investors in their 20s라고 했거든요.
1: Yeah. This is a grammatical structure
0: yes.
1: which can seem kind of difficult to
0: right.
1: understand. We use this to make comparisons.
0: Mm-hmm.
1: And so, instead of like having to repeat the nouns again,
0: mm-hmm.
1: we just say than that of.
0: Mm-hmm.
1: So for example, stock market activity among investors age 70 has been far more active than stock market activity of investors in their 20s.
0: Mm-hmm.
1: Now, here you have stock market activity
0: mm-hmm.
1: twice.
0: Okay.
1: So
0: you don't want
1: we
0: that.
1: Take that.
0: Mm-hmm.
1: We don't want that. It's too repetitive.
0: Uh-huh.
1: We take that out and we can say than that of.
0: 그것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네요. 결국에서 여기서 that은 stock market activity가 되는 거고요.
1: Yeah.
0: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My car is faster than you. 잃어버리면 내 자동차가 너보다 빠른데 that of 뭐 누구의 뭐 이런 식으로 that을 넣으면 너의 자동차의 뭐 속도보다 빨라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받아주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법 스트럭처를 맞추다 보니까 that을 넣네요, 그렇죠?
1: Yeah.
0: 안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젊은 investors보다 activity가 더 active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네요.
1: It's just too long. Yeah, we don't like long sentences.
0: 영어는 긴 거 안 좋아하고.
1: And we don't like redundancy, right. meaning repetition.
0: 반복되는 거 싫어합니다.
1: Yes.
0: 네. 자, 이어가 볼게요.
1: Their trading frequency is about 4 times higher. Mm-hmm. Distinct differences are also emerging in how each age group approaches the market.
0: 거래 빈도는 20대의 약 4배 수준에 달했고 투자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Their trading frequency is about 4 times higher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Trading이라는 건 거래인 건 알겠어요. 근데 trading frequency.
1: Yeah, frequency right? is basically referring to how often mm-hmm. these sort of trading trades happen.
0: 여기서는 그러면 그 뭐 라디오 할 때 frequency 뭐 이런 그런
1: Not frequency,
0: kind of 주파수
1: frequency.
0: 아니죠?
1: Not that okay. kind of frequency, but it's basically how much you're selling, mm-hmm. how much you're buying.
0: 아, okay. 그래서 so 얼마나 하루에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1: yeah.
0: 뭐 다음 날에는 뭐 다섯 번 사고, 여섯 번 사고 이런 식으로 빈도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Mm-hmm. 거래 빈도를 trading frequency. 근데 그게 네 배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70대 이상 고령 투자자층에서 right? 자, 그리고 distinct differences are also emerging 하고 있는데요. distinct하다는 거 굉장히 뚜렷한, 명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또 뭔가 뚜렷한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1: yeah.
0: 얘기가 나왔어요.
1: It's interesting because if you look at this, differences and distinct differences kind of overlap in meaning a little bit.
0: Mm-hmm.
1: But when you add distinct really emphasizes mm-hmm. the difference.
0: All right. 이것만의 차이.
1: Really?
0: Okay.
1: Yeah, it really stands out.
0: Okay. Mm. So 그것들이 emerge,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서요? In how each age group approaches the market. 각 아무래도 age group이 다를 텐데 mm-hmm. 각 그룹이 그 market을 approach하는 그런 방식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나 봐요.
1: Yeah.
0: Okay, 근데 여기서 market을 approach한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We often think of this as like approaching a person.
0: Mm-hmm.
1: Like coming closer to a person, right? So it's an interesting way of terming this. And this simply means the way you invest or trade. The mm-hmm. way you approach the market is
0: 네.
1: how or the method that you use mm-hmm. to trade and invest.
0: 아, 그 시장을 yeah. 다가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짧게 사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 yeah.
0: long-term investors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1: Exactly.
0: 아, 다양하게 차이가 있고 뭐 ETF에 투자를 하든 뭐 etc. etc.
1: Sure.
0: right?
1: Yeah, people are different in their way of investing.
0: Right.
1: Right. People like choose single stocks
0: yeah.
1: or they do ETF or index funds.
0: We all have different, you know, strategies.
1: That's right.
0: right.
1: That's
0: okay.
1: right.
0: So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tock market activity among investors aged 70 and above has been far more active than that of investors in their 20s. Their trading frequency is about 4 times higher. Distinct differences are also emerging in how each age group approaches the market.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Often described as a miracle weight loss drug, GLP-1 class obesity treatments are sweeping across global markets and upending the industry. But medical experts are now cautioning that the rapid weight loss could come at a cost, a notable reduction in lean muscle mass along with body fat.
0: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비만 치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체중 감소 속도만큼 급격한 근육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제가 오늘 가장 관심 있는 뉴스가 되겠는데요.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GLP-1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의 계열의 약물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살만 빠지면 근육쯤은 뭐 괜찮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살 빠지면 뭐 근육 정도, 나 어차피 근육도 많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 손실이라고 하게 되면 일상 기능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큰 부작용이죠. 그렇죠?
1: Sure, absolutely. And places like countries like America, where they have such high obesity levels.
0: Yes.
1: I mean, this is a huge problem in America. And so, of course, GLP, I'm sure that this is also used in Korea as well, but especially in the States. And this was originally a treatment for type 2 diabetes.
0: Oh, okay.
1: And then they discovered, wait a second, this can help with your weight loss. Yeah, it controls your blood sugar and does many things.
0: 아, 그 원래는 그러면 당뇨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 비만 치료제로도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네요.
1: Yes, that's right. And so this is all great. And that's why they call it like kind of a miracle drug. But of course, now medical experts are saying that it causes significant loss of muscle mass. And this can be a major problem down the line. Maybe not right now, but down the line.
0: 그렇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키울래야 쉽지가 않잖아요.
1: Well, the thing is, as we get older, we're losing muscle mass.
0: Yes.
1: So if you're taking this drug, you're like reducing it even more.
0: 아니, 이게 부작용이 나오면은 10년 이상 노화가 진행될 때 나올 수 있는 근육 감소가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크리티컬 할 수 있겠죠.
1: That it is critical.
0: Okay,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식단, 운동으로 좀 건강하게 조절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지만, 제가 또 할 말이 아닌 게 저도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좀 반성해야겠습니다.
1: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Often described as a miracle weight loss drug, GLP-1 class obesity treatments are sweeping across global markets and upending the industry.
0: 네,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비만 치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기적의 weight loss drug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GLP-1 cla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class는 수업은 아니겠죠. 그런 클래스는 아니고 어떤 계열, 어떻게 보면 category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GLP-1 class obesity treatments are sweeping across across global markets.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obesity라고 하는 거는 if you're 아까 전에도 그런 obese people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Yeah.
0: 그게 굉장히 뭐랄까, fat보다 더 강력한 느낌이 있잖아요.
1: Oh, this is clinical. So it's medical.
0: Okay.
1: When the doctor says that you are obese, it is a medical condition. So it is not simply just like, oh, I'm overweight. But when you're obese, like there is a certain measure that doctors use. And basically, according to medical terms, you are obese. It is a bit of a disease. You can think of it as a disease.
0: 거의 병에 가깝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쓸 때, 그러니까 fat보다도 더 이걸 들으면 더 충격이어야 되는 거네요, 사실은.
1: This is beyond just fat. This is just overall. This is a disease that you're living with.
0: 그래서 여기서 obesity treatments라고 해서 medical term으로 좀 쓰게 되네요.
1: Yes,
0: right?
1: Yes.
0: So 이런 것들이 이 global markets를 막 휩쓸고 있는 거예요.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upending the industry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All right. The word upend, it's one word. Up and end.
0: Right.
1: And literally it means to turn something upside down. Okay. So imagine if you are upending the industry, you are turning this industry upside down, you are completely changing, transforming, and also sometimes kind of like disrupting the industry.
0: 그러면 이게 지금 upend라고 하는 게 turning something upside down, you said, right? 그래서 위아래로 거꾸로 뒤집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뭔가를 upend 시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변화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1: It's both. It depends on the context.
0: 아, okay, okay.
1: Yeah. So in this case, it's a kind of a good thing for people who have obesity,
0: right?
1: Right? Because you know there are other treatments. There's surgery. You know, what is it? Gastric bypass, we call it. And there are, you know, other sorts of treatments that doctors gave.
0: Right.
1: But this is just, it's really not that complicated. It's like an injection.
0: 거의,
1: and,
0: right. 방금 위 절제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game changer.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면에서 인더스트리를 진짜 위아래로 뒤흔들고 있다. 아니면 뒤집어 버렸다, 판도를 바꿨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But medical experts are now cautioning that the rapid weight loss could come at a cost, a notable reduction in lean muscle mass along with body fat.
0: 네, 다만 빠른 체중 감소 속도만큼 급격한 근육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rapid weight loss를 뭐 잠깐만 보자면 rapid 한다는 것은 굉장히 quick하고 fast하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급격한 체중 감소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천천히 뭐 운동을 하면서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딱 듣기만 해도 could come at a cost 할 수도 있다. Something comes at a cost.
1: Okay, if something comes at a cost. So like, okay, you've got this weight loss. Wow, yay, great. I feel great. I look great. But then there is another side, something else that you need to pay for. It means that there are some unexpected or negative sort of side effects of this. And it's a bit of a sacrifice. So you get your weight loss, but then you're losing muscle mass. You're paying the cost of losing your muscle mass.
0: Okay. 뭔가 너 살 빠졌지, 너무 좋지. 하지만 something's gonna cost you. 그러면서 I don't know what it is, but you know, 그러면서 부작용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너에게 들 수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something comes at a cost, 대가가 따르다, 뭐 부작용이 있다
1: That's
0: 정도로
1: correct.
0: 되겠네요.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Often described as a miracle weight loss drug, GLP-1 class obesity treatments are sweeping across global markets and upending the industry. But medical experts are now cautioning that the rapid weight loss could come at a cost, a notable reduction in lean muscle mass along with body fat.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영어로 드립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people does not need to lose weight?
1: Number one, Jenny is a bit obese. Two, Chris is a little bit chubby. Three, Mayu is trim and looks fit. Four, Peter is a little bit overweight.
0: Which of the following people does not need to lose weight?
1: Okay, number one, Jenny is a bit obese. Number two, Chris is a little bit chubby. Number three, Mayu is trim and looks fit. Woof! Number four, Peter is a little overweight.
0: 뭔가 그 보기를 주시면서 잠깐 웃음을 참으신 것 같았는데 아니죠?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a song that took the world by storm.
0: Oh, yes.
1: It is from K-pop Demon Hunters, and it's Huntrix, or Huntrix singing Golden.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그 전에 박선영님이요. Definitely my you.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being fit.
2: Fit.
1: 하셨는데 저...
2: That's very nice.
1: Very,
2: It's
1: very,
2: true.
1: 베리베리 걱정해야 돼요.
2: No!
1: 자, 그래서 살을 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정답은 좀 그 실제와는 다르지만
2: okay.
1: 답이 뭘까요?
2: Well, the answer is Mayu is trim and looks fit.
1: Looks fit. Oh, well, I wish. 자, trim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slim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다듬은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fit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매가 좋은.
2: Yeah.
1: 뭐 지금 박선영님께서도 fit 얘기를 하셨는데요. chubby 한 건 약간 통통한 거죠, 그렇죠?
2: Sure.
1: chubby. 좀 뭐 귀엽다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학당 구독권 1252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홍길동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Oh,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1: Yes. 다림님이 오늘은 피터 빈트 선생님도 모셨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좀 이따가 어떤 내용이죠? 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2: I tell
1: 그렇죠?
2: you, 다리님, we were just saying this.
1: I know.
2: Before we read your comment, oh, Peter Bent needs to be here.
1: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리 다 예견을 하시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뉴스,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rsenal has clinched the Premier League title for the first time in 22 years. With second place Manchester City held to a draw ahead of the final round, City failed to close the points gap, confirming Arsenal's championship victory.
1: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스날이 22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 맨체스터 시티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무승부에 그치며 승점 격차를 뒤집지 못했고 아스날의 우승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킹 앙리 시대 이후 무려 22년 만에 우승이라고 합니다. EPL 아스날이 우승을 확정했다고요?
2: Yeah, right? and I have to just be very honest with our listeners.
1: Right?
2: I don't know much about soccer.
1: 저도 잘 몰라요.
2: Really? Okay, so I'm reading this and I don't see the significance
1: okay.
2: or I my heart is not pounding.
1: 아니, 네.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이 팬분들 중에서 굉장히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또
2: I know.
1: 아, 하신 분들도
2: But
1: 계실
2: I'm
1: 수
2: sure
1: 있어.
2: There are for those soccer fans
1: right.
2: really excited about the news.
1: Yes, yes.
2: They've reclaimed Arsenal has reclaimed the Premier League title for the first time since 2003-2004 seasons.

0: So mm-hmm. it's been 22 years and they're at the top of English football.
1: 와, 22년 만에 리그 타이틀을 탈환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축구 팬이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엄청나게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0: 두 번 이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연락을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밥 한번 사주세요.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Okay. 제가 알기로는 이쪽 팬으로 알고 있는데.
1: Oh, really? 네. Oh, so I'm sure he's jumping off, you know, the sofa.
0: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Mm-hmm. 네. 자, 그렇다면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rsenal has clinched the Premier League title for the first time in 22 years.
0: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스날이 22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Arsenal has clinched the Premier League titl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title이라고 하는 것을 clinch한다는 게 뭘까요? 얼핏 보면 clench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clinch네요.
1: Yeah, it's almost like you're grabbing it and you're securing it. It's like there, it's a guarantee. So it's not just winning the title, but if you clinch it, it does feel like it's an absolute guaranteed victory.
0: 그냥 100%.
1: It's like 200%.
0: 200%.
1: Yes.
0: Okay,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럴까요? 확정 짓는 거네요. 이거는 victory 같은 것을 그냥 이거 그래도 뭐 이제 30초 남았는데 이긴 거나 다름없지 이게 아니라 그냥 100%.
1: It's like 100%. Okay. Right. So you could clinch a deal or you could clinch the contract and it feels like you could say get the deal or get the contract, but if you clinch it, it's like it is 200% yours.
0: 아, 확실하다라고 해서 clinch한다는 거, title를 clinch한다는 것은 우승을 확정짓다.
1: Yep.
0: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1: With second place Manchester City held to a draw ahead of the final round, City failed to close the points gap, confirming Arsenal's championship victory.
0: 2위 맨체스터 시티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무승부에 그치며 승점 격차를 뒤집지 못했고 아스날의 우승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second place Manchester City가 held to a draw 이렇게 된 상태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draw에 held가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this is a very common football reporting term. If they're held to a draw, it means that they kind of end in a tie.
0: Okay.
1: Okay. It's a fancy way of saying it's a tie.
0: It's a tie. All right. So draw라고 하는 거가 비기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무승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그냥 tie라고 하면 되는데.
1: It's a tie.
0: 근데 약간 축구나 이런 경기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군요. 그래서 draw에 이 무승부라고 하는 것에 held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승부에 그치다, 뭐 이기지 못하고 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City failed to close the points gap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s, that's right. So basically, of course, you know, they wanted to reduce the difference. The gap is the difference,
0: yes,
1: right?
0: Yes.
1: And so they wanted to reduce that difference, but it was impossible because they couldn't,
0: okay.
1: right?
0: So
1: they
0: 여기서,
1: failed to.
0: 아, 그러면 close 시킨다는 거가 닫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gap 있으면 이것을 격차를 줄이는 거.
1: Yes.
0: 아, okay. 문을 닫듯이, right?
1: Yes.
0: Okay. So close the points gap, 승점 격차를 줄이다. 근데 그것을 fail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장미애 님이요. 아스날 찐팬 피터 쌤 오늘 행복하시겠네요.
1: Well, I didn't know he was an Arsenal fan.
0: 아니, 그 소셜 미디어 보면은요. 온통 축구 얘기예요.
1: Really?
0: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그렇습니다. 네. 송 님이요. 피터 빈트님, 진짜 밥 사셔야 해요 하셨습니다. 물론 뭐 저한테 뭐 비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분 좋으니까.
1: Well, I wouldn't be surprised if he like said to all his friends, call them up, hey, let's have some, you know, let's have dinner. It's on me.
0: 연락 안 오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Arsenal has clinched the Premier League title for the first time in 22 years. With second place Manchester City held to a draw ahead of the final round, City failed to close the points gap, confirming Arsenal's championship victory.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좀 굵직굵직한 것으로 골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upend the industry. upend 하는 거가 위아래를 뒤집는 느낌. So, 산업을 뒤흔들다, 판을 바꾸다.
1: The new app

0: completely upended the taxi industry.
1: 그 앱이 택시 산업을 완전히 바꿨어요. 뭐 이렇게 앱을 뭐 사용해서 부른다든가 뭐 이런 게 되나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방금 했지만 알아두면 그래도 스포츠 관련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바로 held to a draw 이러면 무승부에 뭐 그친 정도가 되겠죠.
0: The champions were held to a draw by a weaker team.
1: 네, 강팀이 약팀과 비겼어요. 그러니까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타이틀을 클린치한다는 건 이건 그냥 100%, 아 100% 아니죠. 200%라고 하셨죠? 우승을 확정짓다라는 뜻이죠.
0: Our team clinched the title with two games left.
1: 아, 우리 팀은 두 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했어요.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brief window 기억하시나요? 창문이 점점점 닫혀요.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Right? So 짧은 시간 혹은 짧은 기회를 얘기했죠.
0: There was a brief window of sunshine this morning.
1: 오늘 아침에 잠깐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sunshine의 brief한 window는 그런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항상 기회로만 쓰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something remains on the table 하게 되면 뭔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옆으로 치워버린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0: The offer still remains on the table, so think about it.
1: 제안은 아직 유효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 offer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문법적인 부분도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뭐 then that of 무엇 했는데 이렇게 that of 무엇 하면 무언가의라는 정도의 뜻이 되는 건데 이거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클리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주 활용된다고 했었죠.
0: The salary is higher than that of last year.
1: 작년보다 연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서 that이라는 게 작년에 그 the salar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Right? 자, 그리고 something comes at a cost. 오, 중요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따르다, 부작용이 있다.
0: Success often comes at a cost.
1: 네, 성공에는 늘 대가가 따르죠. 자, 이렇게 리뷰 마무리해봅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하셨고요.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0: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with a really great song. And this person actually showed up on Stephen Colbert's final ending of his show.
1: Oh, really?
0: And sang this song. It was so touching. It is Andra Day with Rise Up.
1: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보험을 도입한 나라 스웨덴. 이 제도는 직장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날 때 받던 급여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앞서 나가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점. 바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 구직자, 학생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빈틈없이 챙기는 덕분에 스웨덴은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더 많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3: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2: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3: Exactly.
2: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3: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3: Join us every day.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전쟁과 그로 인한 유가 그리고 물가 상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전쟁의 여파가 슬슬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패스트푸드 그리고 커피 소비는 크게 줄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려야죠. 자, 오늘은 영장 미션 드릴게요. 어떤 문장일까요?
2: 이번 달은 씀씀이를 좀 줄여야 해.
1: 이번 달은 씀씀이를 좀 줄여야 해. 오, 굉장히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네네. 자, 이것을 영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사실 많이 드릴 게 없어요. 씀씀이를 좀 줄여야 된다. 아, 씀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출이니까 스펜딩 정도? 네, 요 정도만 힌트를 좀 드리고요. 네. 이게 근데 쌤 정해진 건 또 없잖아요. 그렇죠?
2: 아, that is true. 네. That is true.
1: 굉장히 많은 expressions 그리고 patterns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표현을 활용을 해서

0: 좀 자신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Just do it.
0: Yes, yes. 자, 이 문장 영작해 주세요. 다시 드리면 이번 달은 씀씀이를 좀 줄여야 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Consumers aren't cutting back on fast food even as other costs climb.
0: 물가는 올라도 패스트푸드는 못 끊는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쟁과 유가 상승 속에서도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외식 소비가 예상과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기사예요. 이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지난 1분기 오히려 견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치킨 너겟, 뭐 타코, 뭐 커피 등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고물가와 그리고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또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 내용 네 파트로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1: The average price of a gallon of regular unleaded gasoline rose 35% during March, according to the AAA Auto Club. But over the past couple of weeks, many restaurant chains, including McDonald's, Burger King, Taco Bell, and Starbucks, reported strong sales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suggesting that higher fuel costs did not immediately cause customers to pull back their spending.
0: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일반 무연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5%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몇 주 사이 맥도날드 등 주요 외식 체인들은 1분기 매출이 오히려 견조하게 나왔다는데요. 즉 기름값 부담이 바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먹는 거는 결국에는 많이 변화가 없고 특히나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좀 중독성도 있으니까 계속 you know, 먹던 거를 갑자기 끊기가 좀 그렇죠.
1: Well, and I do feel that instead of dining out, because dining out has become very expensive at restaurants, so I wonder if people are turning to fast food instead of dining out.
0: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 because you have to think about tips too. You know,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먹는 걸로. 대신에 그래도 맛있는 거 내가 먹던 거는 포기는 못하겠다.
1: Yes.
0: 이런 느낌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문장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 The average price of a gallon of regular unleaded gasoline rose 35% during March, according to the AAA Auto Club.
0: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3월 동안 일반 무연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35% 올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갤런이라고 하는 건 사실 미국식 부피 단위죠. 그래서 좀 바꾸게 되면 약 3.78리터, 리터로 친다면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워낙 뭐 휘발유를 자동차에 이제 넣으려고 하면 갤런당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a gallon of regular unleaded gasoline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1: Yeah. And so a lot of our listeners may wonder why, what is this unleaded? Truth be told, before 1970s, they had leaded gas.
0: Okay.
1: And basically, leaded gas contained lead to improve engine performance.
0: 와, 납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1: So they discovered, wait a second, this can't be good.
0: Right.
1: So they changed it to unleaded. So when you go to a gas station in the States, you will always see unleaded gas.
0: 아, 맞아요. 그 보면 꼭 사인에 들어가 있어요. Yeah. 그렇죠? Unleaded. Regular. 뭐, 뭐 디젤은 거의 뭐 미국에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 게 있는데 아, regular unleaded gasoline이라고 하면은 일반 무연 휘발유. 근데 방금 말씀하신 lead, 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되겠네요.
1: And this is not like now it's just according to government law like it's all unleaded.
0: 아, 그쵸.
1: But still they say unleaded.
0: 그래서 요즘 자동차에도 아예 계기판에 그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Unleaded gasoline only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다든가 조금 고급 승용차나 막 이런 데서는 premium. unleaded gasoline 뭐 이런 식으로도 돼 있죠. 그렇죠?
1: Yes.
0: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자료가 AAA가 아니라 AAA, right?
1: AAA
0: Auto Club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0: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1: Okay, this is if you own a car in America, probably you will have AAA.
0: Yes,
1: it is short for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and the reason why you have this is because they provide 24-hour roadside assistance, towing. So if your car breaks down in the middle of anywhere, you call AAA, and they will come and get you. And so you pay an annual membership fee. Right now, I did a little research. It's about $56 a year.
0: A year.
1: Yeah.
0: Not bad.
1: Not bad. I mean, not bad.
0: For all the services they provide,
1: sure.
0: right?
1: Sure. And then they have like coupons for travel places.
0: Oh, yes.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AAA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 뭐 annual membership을 내게 되면 그런 방금 말씀하신 거 자동차가
1: Hotel.
0: 중간에 타이어가 뭐 플랫 타이어가 생겼다 그것도 도와줄 수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트래블 관련해서 그런 쿠폰스라든가 뭐 이런
1: amusement park,
0: yes,
1: hotel,
0: yes, yeah. 갑자기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뭐 보험 관련해서도 AAA 다 관련이 있고요.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But over the past couple of weeks, many restaurant chains, including McDonald's, Burger King, Taco Bell, and Starbucks, reported strong sales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suggesting that higher fuel costs did not immediately cause customers to pull back their spending.
0: 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주요 외식 체인들은 1분기 매출이 견조했다고 발표했다. 즉, 유가 상승이 소비자들의 지출을 즉각적으로 줄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유가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커스터머스로 하여금 그들의 스펜딩을 풀백 하게 만들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풀백을 했네요.
1: Okay, so imagine you're going forward, right? And then like you just whoa, pull back.
0: 누가 뒤에서 이렇게 당기거나 내가
1: That's
0: 쓰거나.
1: It.
0: Okay,
1: yeah.
0: okay.
1: So you're spending normally and if you pull back your spending, you're kind of going back. You're reducing the amount of spending.
0: 아, okay. So pull back이라고 하는 거는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 So 소비 같은 거, spending이라면 소비를 줄이거나 지출을 축소하거나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그리고 쌤, 궁금한 게 pull back 뒤에 on을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1: Yes, actually, grammatically, it is originally pull back on spending. But here, pull back their spending is totally acceptable as well.
0: So
1: it's a little informal.
0: 언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Just like cut back on something, right? Okay. 자, part one 다시 듣겠습니다.
1: The average price of a gallon of regular unleaded gasoline rose 35% during March, according to the AAA Auto Club. But over the past couple of weeks, many restaurant chains, including McDonald's, Burger King, Taco Bell, and Starbucks, reported strong sales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suggesting that higher fuel costs did not immediately cause customers to pull back their spending.
0: 네, 엄청 좋은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This is a request by our Mayu-sam. Do you want to introduce the song?
0: 사실
1: Come on,
0: 그
1: let's do it.
0: Michael Jackson 굉장히 저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Man in the Mirror이라는 노래 알고 계세요?
1: Good choice.
0: 이거는 거의 legendary so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요. Consumers aren't cutting back on fast food even as other costs climb. 물가는 올라도 fast food는 못 끊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Hold on. Wait a second. You can't just go in there and talk about fast food when you're doing Michael Jackson. I can't continue with the show.
0: I got all sweaty.
1: Dancing. I laughed so much. I mean, bravo. That was the performance of a lifetime.
0: Oh, 마이클 잭슨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 You see, the real Mayusam is coming out.
0: Woof. 지금 땀이 너무 나지만.
1: You are changing the world.
0: 감사합니다. Okay. We're gonna make a change, right?
1: We're gonna make a change.
0: Okay. Mm-hmm. 자, 전문가들은 아직 유가 상승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는 유가 급등 효과가 약 한 달 정도만 반영됐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저소득층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외식 소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이번 달 말쯤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야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1: Some chains said they had already seen some consumers pulling back. Domino's Pizza misled analysts' estimates, with sales at U.S. stores open for at least a year rising only 0.9% in the quarter. Pressure intensified, particularly in March, because of growing consumer uncertainty. Russell Weiner, chief executive of Domino's Pizza, said on a call with Wall Street analysts and investors in late April. Consumer sentiment hit COVID-level lows, and ongoing inflation continued to impact purchase decisions.
0: 일부 외식 체인들은 이미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미국 기존 매장 매출도 0.9% 증가에 그쳤는데요. CEO에 따르면 특히 3월 들어 소비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압박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는 코로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외식 체인들이 다 그렇게 뭐 사람들이 뭐 뭐랄까 계속 더 많이 사 먹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특히나 이런 뭐 피자 관련해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뭐 밑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에 따라 뭐 기호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Some chains said they had already seen some consumers pulling back.
0: 일부 외식 체인들은 이미 소비자들이 지출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풀백이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consumers들이 풀백하고 있는 게 벌써 보인다라고 나온 문장이고요. 자, 이어가 볼까요?
1: Domino's Pizza missed analyst estimates with sales at US stores open for at least a year rising only 0.9% in the quarter.
0: 도미노 피자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미국 내 기존 매장 매출도 이번 분기 0.9% 증가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Domino's Pizza missed analyst estimat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를 놓친 걸까요?
1: Okay, so basically it's not so much that kind of miss.
0: Right.
1: Okay, we got to look at the context. So analysts, we're talking about financial experts and they kind of analyze how the company is doing their sales and so forth and they make certain estimates, meaning they make certain forecast or predictions.
0: 보통은 전망을 미리 좀 하잖아요.
1: That is right. That is right. This company seems like for next year it will rise 3% in sales, yes, yes. for example. But they missed the estimates, meaning that Domino Pizza didn't reach those numbers.
0: 아, 그럼,
1: they fell short.
0: 그러면 거기에 reach 못한다는 거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까지 닿지 못했다는 그런 매스네요.
1: Correct.
0: 버스를 놓치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거기에 기대 닿지 못했다는 느낌.
1: Yeah, they didn't reach it.
0: Okay, so 여기서 missed analysts' estimate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 estimate이라고 하는 것은 견적이나 뭐 전망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nalyst의 그런 전망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 뭐 이 정도로 그렇게 밑돌았다 쓸 수가 있겠고요. 이어가 볼게요.
1: Pressure intensified, particularly in March, because of growing consumer uncertainty. Russell Weiner, chief executive of Domino's Pizza, said on a call with Wall Street analysts and investors in late April.
0: 도미나 피자 CEO는 4월 말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 특히 3월 들어 소비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압박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라고 나왔습니다. Pressure intensified 했다. 특히나 뭐 in March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it just means that pressure became stronger.
0: Okay. Okay. 그냥 압박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pressure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텐스하게 됐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더 압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on a call with Wall Street analysts and investors라고 했는데 someone is on a call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통화에서 통화 중에 정도가 되겠죠. 이어가 볼까요?
1: Consumer sentiment hit COVID level lows and ongoing inflation continued to impact purchase decisions.
0: 네. 소비자 심리는 코로나 수준의 최저치에 도달했고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구매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consumer sentiment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COVID level 수준의 lows. 그게 이제 코로나 시기 수준 최저점을 얘기를 하죠. 그것에 도달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consumer sentiment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 최저점에 도달했을까요?
1: Yeah, this is an economic term which means it's how consumers feel. How do they feel about the economy or their personal financial situation?
0: Okay.
1: How is their attitude? Are they confident about the economy or are they very fearful that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0: 아, 심리적인 거군요.
1: Yes.
0: 아, 왠지 이거 계속 오래 될 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돈을 아껴야 될 것 같다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Right?
1: So yes.
0: sentimental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네요. So 소비자 심리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1: Yes, that is
0: 그렇죠?
1: true.
0: Very nice.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Some chains said they had already seen some consumers pulling back. Domino's Pizza missed analyst estimates, with sales at U.S. stores open for at least a year, rising only 0.9% in the quarter. Pressure intensified, particularly in March, because of growing consumer uncertainty. Russell Weiner, chief executive of Domino's Pizza, said on a call with Wall Street analyst and investors in late April. Consumer sentiment hit COVID-level lows, and ongoing inflation continued to impact purchase decisions.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All right, let's go ahead and listen to Stella Chang with L'Amour, la baguette, Paris.

0: l'amour, les baguettes, Paris.
1: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Consumers aren't cutting back on fast food even as other costs climb. 물가는 올라도 패스트푸드는 못 끊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기름값과 외식 소비 사이의 관계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갈리고 있다고 해요. 일부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5를 넘으면 외식 자체가 줄고 더 저렴한 패스트푸드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한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는 20년간 외식 업종의 데이터

0: 데이터를 봐도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크지는 않다고 분석을 하고 있대요. 자, 이야기 더 들어볼게요.
1: I think when gas prices climb and breach certain psychological thresholds, there could be a short-term pullback when consumers stop spending money everywhere on anything, he said. Instead, Salah said the signs from the first quarter earnings for many large restaurant chains suggested the bifurcation in consumer spending between high and low-income households is becoming more pronounced.
0: 이 애널리스트는 유가가 크게 올라 심리적 기준선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외식 포함 전반적인 소비가 잠깐 위축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분기 실적을 보면 소비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심리적 기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닥 그렇게 또 뭐 영향이 크지만 않다라는 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1: I think when gas prices climb and breach certain psychological thresholds, there could be a short-term pullback when consumers stop spending money everywhere on anything, he said.
0: 그는 유가가 오르고 일정한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면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는 있다. 라고 설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gas prices가 오르고 그리고 breach certain psychological thresholds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지금
1: That's hard.
0: 지금 하나 자체에도 뭐, 이 단어 breach 나왔죠. psychological 나왔죠.
1: threshold.
0: I mean psychological은 뭔가 심리적인 거는 yeah. 느낌은 와요. 아,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Okay. So let's just take it real quick each the meaning of each word. Breach right. just means to cross or exceed. Mm-hmm. Okay? Now, certain psychological, we know psychological, mental mm-hmm. and thresholds is kind of your limit.
0: 쌤, threshold라는 거는 무슨 뭐 문에 문턱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 Yeah, we can say that
0: right,
1: too.
0: Okay.
1: Oftentimes we use this with pain thresholds mm-hmm. where some people have a higher threshold. Mm-hmm. They can withstand pain mm-hmm. their limit much more than other people.
0: 아, 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 같은 거 있으면 좀 잘 참는 사람이 있고
1: yes.
0: 못 참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threshold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 Okay. Okay. So here, this is talking about a psychological threshold. Mm-hmm. What this means is that if it breaches, so everybody has a certain limit mm-hmm. in their heads. Like, okay, 350 per gallon mm-hmm. of unleaded gas. Mm-hmm. Okay, that's kind of high. $4? Mm-hmm. Okay, that's like high.
0: Okay.
1: Okay. $5? Okay, you're breaching uh-huh. that psychological threshold.
0: Oh, I'm walking.
1: It is, uh-huh. it is that like you have a certain thing in your mind mm-hmm. that it is the price limit.
0: Ah.
1: And even though it's not completely scientific, mm-hmm. like you're gonna, that things are gonna go terribly, but for you personally,
0: right.
1: it's the thing that you can handle or endure.
0: 와, 지금 연기까지 딱 오니까 느낌 확 왔습니다. 그러니까 threshol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나 임계점 같은 본인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는 너무 심했다.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점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psychological threshold. 5달러는 이건 너무 비싼데 이거는 걸어야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그 threshold를 breach했다는 건 exceed하는 거
1: exceed.
0: 넘어간다.
1: Yeah, go over.
0: 아, 오케이. Okay. So 그런 것들이 벌어질 때 잠깐 동안 pullback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벌어질 수 있다.
1: You just stop spending.
0: Right. Yeah. 그럴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short-term pullback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1: Yeah. Right. Just basically like just for the term, not long, mm-hmm. but like immediately just kind of not spending for a while.
0: Because for people a panic,
1: bit.
0: You know?
1: Yeah, because of the panic.
0: Yes. yes. Mm-hmm.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정도까지의 문장이었고요. 이어가 볼게요.
1: Instead, Salah said the signs from the first quarter earnings for many large restaurant chains suggested the bifurcation in consumer spending between high and low income households is becoming more pronounced.
0: 다만 최근 1분기 실적에서 나온 신호들이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사이에 소비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분기에 있었던 그런 실적, 그렇죠? 뭐 이런 레스토랑 체인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게 된 거예요. The bifurcation in consumer spendi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Okay, anytime you hear the word buy, it's two, right?
0: Yes.
1: Bifurcation is simply originally a splitting of two separate branches. Okay, a branch that splits into two.
0: 이렇게.
1: Okay. Right. Yeah, that's right. Or
0: 갈라짐이네요.
1: Paths. Yes, okay. That's right. So this is talking about a split economy, meaning that the people who are rich and then people, the low income.
0: Okay.
1: So here, the people who have a lot of money are spending like there's no problem.
0: Right.
1: Right.
0: Mm-hmm.
1: And then there's like the low income people who are really pulling back. So it's kind of like, wait a second, for the rich, this doesn't apply.
0: Okay.
1: Pulling back doesn't apply.
0: Uh-huh.
1: Right?
0: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bifurcation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 보면 more, it's becoming more pronounced라고 돼 있거든요.
1: Yes.
0: 갑자기 pronounce 하면 우리는 발음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1: Yeah. Remember I talked about the nose being pronounced?
0: Yes.
1: It is becoming more visible,
0: yes.
1: more noticeable. Right. So this kind of spending amongst the rich and the less spending again amongst the low income is becoming more.
0: More and more and more. 그래서 결국 방금 말씀하신 pronounced라고 하는 게 더 뚜렷해진다.
1: Yeah.
0: 이런 게 이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얘기를 하게 된 거네요. So bifurcation in consumer spending은 소비 양극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becoming more pronounced 됐다는 건 더 강화되고 뚜렷해지고 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I think when gas prices climb and breach certain psychological thresholds, there could be a short-term pullback when consumers stop spending money everywhere on anything, he said. Instead, Sala said that the signs from the first quarter earnings for many large restaurant chains suggested the bifurcation in consumer spending between high and low income households is becoming more pronounce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Okay, let's listen to Post Malone with Circles.

0: Deep Dive Daily. Consumers aren't cutting back on fast food even as other costs climb.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저가 메뉴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붙잡기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다만 여러 외식 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올해 후반에는 레스토랑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소비는 버티고 있지만 하반기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In the battle for the lower-income household dollar, fast food chains are leaning into their value meal and snack propositions. McDonald's expanded its value options in April with a new menu of items priced under $3 and a new $4 breakfast deal. But many restaurant chains warned that continued higher fuel costs, as well as soaring beef prices, could squeeze profits and dampen consumer spending, especially among lower-income households.
0: 저소득층 소비를 잡기 위해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가성비 메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3 이하 메뉴와 $4 아침 세트를 새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고유가와 소고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수익과 소비 모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In the battle for the lower income household dollar, fast food chains are leaning into their value meal and snack propositions.
0: 저소득층 소비를 잡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가성비 메뉴와 간식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 lower income household dollar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dollar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의 소비나 돈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을 위한 battle에서 얘기가 나왔네요. In the battle for?
1: Yeah. So these fast food chains are fighting to get these people's money.
0: Okay.
1: These low income household money. Mm-hmm. Because lower income households are going to spend their money at mm-hmm. fast food places.
0: Right.
1: So if you're in the battle for something, you're competing for, you're fighting for it.
0: 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싸우는 거네요. Mm-hmm. 그렇죠? 우리말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So in the battle for the lower income household dollar를 뭐랄까 경쟁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fast food chains are leaning into their value meal and snack propositions라고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lean into 한다는 건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쪽에 기대고 있으니까요. 뭐 value meal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snack propositions는 무슨 말일까요?
1: Okay, the word propositions basically means that you are offering something. So snack, we know what a snack is, 간식.
0: Of course.
1: So because maybe their main meals are a little expensive, they're offering cheaper options.
0: Okay, 보통 보면 그런... 뭐 햄버거 나오고 뭐 드링크 나오고 무슨 뭐 프렌치 프라이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1: 칠리 프라이스. Yeah, for example.
0: 그런 것들 옆에 사이드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 저렴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제안을 하는 거네요. 제공을 하는 거네요.
1: That's right. So it's kind of like, "Oh, you don't want to spend $6? Well, we have this for $3.99."
0: 이거는 메인 정도는 아니지만 좀 가볍긴 하지만 저렴하거든요.
1: Yeah.
0: 오케이. So snack propositions는 간식 저가 메뉴 상품 구성이 되겠습니다.

0: 자, 이어가 볼게요.
1: McDonald's expanded its value options in April with a new menu of items priced under $3 and a new $4 breakfast deal.
0: 네, 맥도날드는 지난 4월 $3 이하 메뉴와 $4 아침 세트를 새로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So McDonald's가 expanded 했다. 그것에 its value options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Okay, so if you're expanding, it simply means to increase. And value options, and we just talked about value meal.
0: Right.
1: So anything with the word value, it feels like, oh, it's affordable. It's budget friendly.
0: Okay.
1: So these value options are items that are affordable, cheap, and maybe under $3 or $4.
0: 그리고 꽤나 satisfying 한, right?
1: Sure.
0: Yeah. 그래서 그럼 여기서 value options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 메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Yes.
0: 그 부분을 좀 넓히겠다.
1: That's right.
0: 확장하겠다.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어가 볼까요?
1: But many restaurant chains warned that continued higher fuel costs as well as soaring beef prices could squeeze profits and dampen consumer spending, especially among lower income households.
0: 네, 다만 고유가와 소고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수익은 물론 소비 자체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많은 restaurant chains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higher fuel costs, 그렇죠? 또한 뭐 beef 가격이 오른다. 뭔가 그런 것들이 squeeze profits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압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위축시킬 수 있겠다. 소비를. 근데 여기 소비가 아니라 그런 그 이득 같은 거, 수익 같은 것을 squeeze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dampen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Consumer spending을 dampen 시킬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Well, when something is damp means it's wet.
0: Yeah.
1: So you can dampen a fire meaning like it's hot. And you put water on it, right?
0: 축축하게 해서 그냥 꺼버리는 거네요.
1: That's right. So if it's dampening consumer spending, it is kind of, maybe there was like a lot of activity and a lot of spending, and then you put water on it, and it just goes, goes
0: 그러면 결국 reduce. 돈을 안 쓰게 되는 거네요. Yeah.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Okay, so dampen consumer spending 한다는 것은 정말 물을 끼얹듯이 소비를 위축시키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In the battle for the lower income household dollar, fast food chains are leaning into their value meal and snack propositions. Likewise, McDonald's expanded its value options in April with a new menu of items priced under $3 and a new $4 breakfast deal. But many restaurant chains warned that continued higher fuel costs as well as soaring beef prices could squeeze profits and dampen consumer spending, especially among lower income households.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오늘은 영장 미션이었고요. 이번 달은 씀씀이를 좀 줄여야 해.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영장문 좀 보도록 할게요.
1: 아, 7906님. 제 얘긴가요?
0: 얘긴가요?
1: Okay, 얘긴가요? This is why you need to read that. I need to watch out my expenses this month. Yeah, watch out is okay.
0: Right. You gotta 조심해야 watch. 되는 거죠.
1: Yeah. 7952님, I have to cut back on spending this month.
0: Ooh,
1: cut back on is like a very it. Good term.
0: All right. 자, 3841님이요. We should reduce our spending this month. 오, 이것도 굉장히 살짝 포멀한 감이 있지만 좋습니다.
1: 오은희님, we have to tighten our belts, especially this month.
0: Oh,
1: tighten our belts is a good one.
0: 허리띠 졸라매는 거죠. 맑고 향기로운님이요, we'd better pull back on our spending this month.
1: Pull back,
0: pull
1: ding, ding,
0: back
1: ding,
0: right there.
1: All right. 2313님, my income almost got beaten by the spending this month. Okay. Oh, that's very nice visual.
0: Creative했습니다.
1: Yes.
0: 네, 다들 너무 잘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두 분께. 하지만 선물 드리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7952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맑고 향기로운님 보내드릴게요.
1: Good job, guys.
0: Nice.
1: Congratulations.
0: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가죠.
1: Let's listen to Rosé with Toxic Till the End.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샘,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사람들 여전히 패스트푸드 사 먹는 거 느꼈어?
0: 치킨, 너겟이나 타코는 또 생각보다 포기하기 힘든 것 같네.
1: 뭐, 너만 봐도 알 수 있지.
0: What?
1: 어제 점심도 더블 치즈버거 먹지 않았나?
0: 틀렸어.
1: 뭐, 프렌치 프라이즈.
0: No, 틀렸어.
1: 틀렸어.
0: 점심은 프라이 치킨이고 디저트로 버거를 먹은 거지. 누가 버거를 식사로 먹어?
1: 어머, 세상에.
0: 가볍잖아. 자, 오늘의
1: 와, 디저트로 버거. That's a new one.
0: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Very good.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패스트푸드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는 마유의 상황 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는데요. 뭐 너만 봐도 알 수 있지라고 아주 민한 문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1: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Well, you're a perfect example."
0: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a perfect example 그러면 그냥 무슨 예문 같은 거 문장 얘기하는 건가요?
1: So, you know, you would think like, oh, you're a perfect. We could use this as like, oh, that sentence is a perfect example.
0: Yes.
1: Like literally.
0: 문법 같은
1: But
0: 데서.
1: In this way, it's a bit sarcastic. You know, it's like, yeah, you really are a good example.
0: 그치. 보면 딱 나오잖아. 너가 완벽한 예시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전형적인 좀 어떻게 보면 typical한 사례다.
1: Typical. Right. I think that's a good choice. Yeah. You're like the typical example.
0: Right. You're 그러면은 perfect 대신에 뭐 good 이런 거 써도 괜찮은 거예요. You're a good example of something.
1: Yeah, of course you could. You could say, "Oh, you're like a good example," or you know, "That's a wonderful example." But if you say it's a perfect example, you really are emphasizing that it's very typical or that it's a very very good example.
0: 그냥 너가 본보기라고 보면 돼. 그런 식으로 완벽한 딱 예시다. 요 정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So you know what I thought of?
0: What?
1: I made one for you.
0: Okay.
1: Okay.
0: What is it?
1: Mayu is the perfect example of self-made success.
0: Oh my goodness. Success까지는 모르겠지만
1: But it's
0: 감사합니다.
1: True.
0: Thank you so much.
1: No one helped you. You did it all on your own.
0: 눈물이 나려 그래요. 아까 마이클 잭슨 춤추는 거 보셨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좀 비슷하게는요. 그런 뭐 classic example이라든가 뭐 textbook example 이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전형적인 그런 예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에 나온 표현 좀 몇 개 더 살펴본다면요. 크쌤이 이런 말이에요.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뭐 그거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여전히 패스트푸드를 먹는다. 뭐 이런 느낌 나왔어요. 그렇죠?
1: Yeah.
0: 자, 뭐랑 상관없이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So, no matter, and usually it's followed by how or what, or where, or when. Yeah.
0: 그럼 뭐 뭐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어디든 상관없이가 되겠네요.
1: So it's like no matter how hard you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Review! 네, 이번 주에는 참 아름다운 것에 관한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Mm. When was your wedding day? Or when is your wedding day?
1: My wedding day was April 15th
0: mm-hmm.
1: and April 21st.
0: 두 개가 있네요. One in Korea, one in the States?
1: In, yes, in 2018.
0: 어디가 먼저였어요?
1: Korea.
0: 한국에서 먼저 mm-hmm. 결혼식을 하고 미국에서도 하셨군요.
1: Yeah.
0: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1: Two was fun, but stressful.
0: 아, 그렇죠. 저도 하나 하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편리한 게 그 웨딩 플래너가 mm-hmm. 해주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Everyone yeah. has a wedding planner.
1: Oh, the Korean wedding was much easier to plan.
0: Yeah. 근데 yeah. 미국에도 웨딩 플래너가 있기는 하죠.
1: Right, yeah.
0: Uh-huh.
1: They can be very expensive, though.
0: 그쵸,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웨딩 플래너를 쓰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1: Yeah.
0: 그래서 신부를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죠. We call them the maid of honor.
1: Mm-hmm.
0: 네, so maid of honor라는 표현이 있는데 bridesmaids라는 표현이 있죠. 신부 들러리들인데 그중에 짱, 그중에 왕이 바로 maid of honor이고요. 근데 남자들도 들러리가 있잖아요.
1: Mm-hmm.
0: You call them groomsmen.
1: Right. And the best man. Uh-huh.
0: And the best man. Best man이 이제 groomsmen 중에 최고. 로 친한 친구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요 둘이 maid of honor 하고 groomsman 중에 이제 best man이 mm-hmm. 딱 붙어가지고 많이 도와주죠.
1: Yeah, and 네. it's usually the job of that prime person mm-hmm. to plan the special party before
0: 맞아요.
1: The wedding
0: 그쵸.
1: for that person.
0: 맞아요. 그래서 웨딩 전에

0: 결혼식 전에 특별한 그런 행사를 갖기도 해요. 뭐예요? 뭐 bachelorette party, bachelor's party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싱글로서는 마지막으로 파티라는 거라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 자체에서는 이들도 같이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하죠. Did you have a wedding color for your American wedding?
1: I mean, we mostly just went with pink.
0: Pink. Lots of people go with pink.
1: It was
0: 네.
1: easy.
0: 저도 딱한번 브라이드메이드를 해봤는데, 그때 토르코이즈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정하면서 그 테마로 결혼식을 꾸미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고요. 우리는 사실 결혼 초대장을 받으면 결혼식 갈 때, 나 혼자 가기 싫어. 그래서 친구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1: It depends on the couple. Everything in America is it depends.
0: 맞아요.
1: 'Cause the couples always are in control and they can
0: 그죠.
1: control everything if they want.
0: 맞아요. 그래서 커플에 따라서 다른데, 플러스 원, 한 명을 더
1: If the
0: 데려온다는
1: invitation
0: 거를,
1: says plus one, you can bring somebody.
0: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원 데리고 와도 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누군가를 한명 데려갈 수 있어요. 남편도 그냥 데려갈 수 없어요. 남자친구도 그냥 데려갈 수 없습니다. 같이 초대받았으면 모를까, 그죠?
1: And you have to let them know ahead of time, too.
0: 미리 알려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뷔페식도 많고 그래서 미리 정하긴 하지만 그거에 조금 더 되는 양을 준비도 해놓기 때문에 플러스 뭐15% 이렇게 준비는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딱 인원수대로만 음식을 정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나 누구 데리고 가도 돼? 안 돼요라는 대답을 받는 경우가
1: 진짜 안 돼요.
0: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또 리셉션이 있어서 뭐 부부가 되고 처음으로 같이 춤을 추는 그런 first dance도 있고 뭐 father bride dance 아버지와 신부가 또 춤을 추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뭉클한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미국의 결혼 문화는 사실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이제 복습 시작해 봐야 되겠죠?
1: Let's jump right in with Monday.
0: Yeah. 자, 월요일에 배웠던 표현은?
1: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0: 아, 축하해요라는 말이 나왔네요. Congratulations. 네, S가 꼭 붙죠. 그리고 On your wedding이 당신의 결혼식을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를 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o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24쪽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책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이에 들리는 대로 딕테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2: I'm getting married.
3: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0: 조금 빨리 지나가긴 했죠. 근데 혹시 잘안 들렸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오디오 어학당 오셔서 생생 대화문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1: I'm getting married.
0: 그래서 빙탄에는
1: Getting. Getting.
0: 네, 그래서 나 결혼에는 I'm getting married.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혼 축하해.
1: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0: 자,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여기 연음되는 것도 기억나시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Did you set a date?
2: Yes, it's a month from now.
0: 날은 잡았어.
1: Did you set a date?
0: 빈칸에는
1: Set, S-E-T.
0: 네, 그래서 set a date가 날을 잡다, 뭐 날짜를 박아놓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So, did you set a date?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지금으로부터 한달 뒤야.
1: Yes, it's a month from now.
0: 빈칸에는
1: Month, M-O-N-T-H.
0: 네, 바로 한 달이라는 표현인 a month이고요. month가 이제 요 빈칸에 들어가는 거죠. It's a month from now. 요 자체가 지금으로부터 한달 뒤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일 대화문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2: I'm getting married.
3: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Did you set a date?

0: Yes, it's a month from now.
1: It's Tuesday now.
2: Okay, Tuesday, our expression was, I wish you a happy marriage.
1: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I wish you a happy marriage. I wish는 나는 소원합니다. 뭐 이런 뜻이었고요. You가 바로 나와서 나는 소원하는데 당신을 위한 소원을 하는데 A happy marriage. 행복한 결혼 생활을 소원한다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약간 좀 어색하거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건 요 자체로 그냥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 한번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올까요?
0: You look amazing today.
3: Thank you for coming.
1: 오늘 정말 멋지네요.
2: You look amazing today.
1: 빈칸에는
2: look, L-O-O-K.
1: L-O-O-K, 그쵸? You look amazing today. 오늘 정말 멋져 보입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멋지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부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Thank you for coming.
1: 빈칸에는
2: for, F-O-R.
1: 그쵸? F-O-R,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또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0: I wish you a happy marriage.
3: That means a lot to us.
1: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2: I wish you a happy marriage.
1: 네,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이 있으면 딱 요 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라고 했더니 그 말씀해주신 게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되네요.
2: That means a lot to us.
1: 빈칸에는
2: means, M-E-A-N-S.
1: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스승의 날 표현들을 배우면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That, 방금 하신 말씀은 means a lot to us.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 감동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0: You look amazing today.
3: Thank you for coming.
0: I wish you a happy marriage.
3: That means a lot to us.
1: Now it's time for Wednesday.
2: Okay, moving on to Wednesday. Our expression was, you make a beautiful couple.
1: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라는 뜻인데요. 당신들은 아름다운 커플을 만드네요.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you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you입니다.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자, 그러면 대화를 또 들어볼 텐데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Here are our wedding photos.
3: You guys look so good.
1: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2: Here are our wedding photos.
1: Here are our
2: wedding photos. W-E-D-D-I-N-G.
1: 네, wedding으로 들리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결혼식이라는 뜻이죠. Here are라고 했는데 복수의 것이 오기 때문에 are라고 했지만 아마 원어민들도 평상시에는 그냥 here is라고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그냥 그렇게 습관화돼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기는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사람 너무 잘 나왔다.
2: You guys look so good.
1: You guys
2: look, L-O-O-K.
1: 그쵸, L-O-O-K. 보이다 라는 뜻이라서 You guys, 너네들은 look so good, 참 좋아 보인다. 사진이 잘 나왔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아니, 멋져 보인다,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고요. You guys 라고 했는데 물론 guy는 남자를 뜻하지만 guys, 이렇게 복수로 사용될 때는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여자들만 부를 때도 너네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you guy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3: Aww,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Thanks, I think so too.
1: 우와, 정말 잘 어울려.
2: Aww, you make a beautiful couple.
1: 자, 요 억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끝이 올라가면 우와라는 느낌이고요.
2: 네.
1: 내려가면은 실망을 뜻하는 네. 표현입니다. 같은 감.

0: 감탄사인데 우리말은 안 되잖아요. 우와! 와, 와는 그렇게 내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영어는 가능합니다. 정말 잘 어울려.
1: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그렇죠.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문장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마워.
1: Thanks.
0: 나도 그렇게 생각해.
1: I think so too.
0: 빈칸에는
1: Think. THINK.
0: 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면서 뿌듯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것 같네요. 자, 수요일 복습 끝났고요.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2: Here are our wedding photos.
3: You guys look so good. Aw, you make a beautiful couple.
2: Thanks. I think so too.
0: Now it's time for Thursday.
1: Thursday's expression was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0: 자, 아까 I wish you a happy marriage를 복습했잖아요. The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이라고 하면 직접 대놓고 그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만약에 내가 결혼식에 참석을 못해요. 혹은 연설을 할 때, 다른 사람들, 여기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내 옆에 있어도 참석한 하객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죠.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축복을 보냅니다. 라는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죠. 자, 그럼 역시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3: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0: 카드에 뭐라고 써야 할까?
1: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0: 빈칸에는?
1: Write. You should write write. WRITE.
0: 그렇죠. write. 쓰다라는 단어를 write 써야 되겠네요. 자, WRITE이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축복을 보냅니다.
1: Aha,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0: 네, 이 표현은 알고 계시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2: That's perfect. What else?
3: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0: 완벽해.
1: That's perfect.
0: 완벽하는?
1: Perfect. PERFECT.
0: 그쵸. PERFECT라고 하면서 또 뭐가 있을까?
1: What else?
0: else는?
1: ELSE.
0: 맞습니다. What else?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개인적인 메시지도 함께 써봐라고 했어요.
1: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0: Write something
1: Personal, PERSONAL.
0: 맞습니다. 그래서 personal이라고 하면 개인적인이라는 뜻이라서 write something personal. 뭔가 좀 개인적인 그러한 메시지도 적어봐. 뭐 이런 의미였죠. 자, 목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2: What should I write in the card?
3: Best wishes to the bride and groom.
2: That's perfect. What else?
3: Write something personal too.
0: 자,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1: Okay, on Friday we learned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자, 결혼식은 언제예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를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될 텐데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Congrats.
3: Yes, I am.
0: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1: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0: Married는?
1: Married is MARRIED.
0: 맞습니다. 그래서 get married가 다시 한번 결혼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축하해.
1: Congrats.
0: Congrats나 아까 congratulations를 줄인 표현이었죠. 응, 맞아.
1: Yes, I am.
0: 빈칸에는?
1: AM.
0: 맞습니다. 네, I am은 뭐 생략해도 좋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When is the wedding?
3: It's on May 30th.
0: 결혼식은 언제야?
1: When is the wedding?
0: When is the wedding? 이 표현은 이제 알고 계시죠? 5월 30일이야.
1: It's on May 30th.
0: It's on. On
1: ON?
0: 중요하죠. 맞아요. ON인데 사실 여기선 생략해도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0th, 30번째 날. 이렇게 영어로는 날짜를 얘기할 때 서술을 쓴다.

0: 된다고 했죠. 자, 이제 금요일도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I heard you're getting married. Congrats.
2: Yes, I am.
1: When is the wedding?
2: It's on May 30th.
0: 자, 이렇게 해서 복습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빈칸 채우기 할 때는 책이 있으면 좋겠죠.
3: Yeah. Did you enjoy filling in all those 빈칸s, everyone?
0: Yeah.
3: Well, this book is almost out of 빈칸s.
0: Oh.
3: We're running out of 빈칸s.
0: 맞아요.
3: So, go ahead and head to the bookstore and grab your book for next month, and it has a whole bunch of new 빈칸s.
0: 새로운 빈칸들이 있죠.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Speak now.
3: Start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This is Juch.
0: 네. 아무리 해도 나는 easy라는 느낌이 들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혹시 느끼시나요? 근데 그게 보면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단어들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어요.
1: Right.
0: 네, 그죠?
1: It's not about the words, but it's how even easy words are put together,
0: right.
1: And when they form an expression, sometimes you just have to memorize them, use them in the proper context.
0: 바로 yeah. 저겁니다. Use them in the proper context. 거기에 적절한 맥락에 맞게 한두 번 정도 실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then it's going to become really, truly yours.
1: That's right.
0: 여러분 것이 정말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 좋은 연습의 기회가 오늘 함께하실 Weekly Review라고 생각합니다.
1: Every Saturday.
0: 네.
1: That's right.
0: 자, 오늘 23일 토요일 122쪽에서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그 집중이 잘 된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 주연 배우가 영화를 혼자 이끌어가다시피 한다라는 말도 있었고 나에게 잠깐 시간 좀 더 줄래? 라는 말도 있었고 또 그 나에 대해서 좋은 말 좀 넣어달라. 라고 할 때
1: That's right.
0: 그런 말도 있었죠.
1: We learned that word reliability.
0: Reliability. 자, 네가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언급해 줄게. I will right. mention your reliability. 바로 엊그제 했던 표현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잘 행동 좀 해라. 잘 보이도록 해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 You better get on his good side.
0: 네, 그렇죠. Right. 자, 이런 말들 지금 말씀드리니까 좀 생각이 나시죠? 자, 대화 맥락과 함께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123쪽 모두 펴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네, 월요일 right. 대화 내용에서는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야, 너 힘도 안 드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나 오늘 뭔가 좀 집중이 초집중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어요.
1: That's right. First of all, I guess Alex was saying you've been running non-stop, non-stop mm-hmm. running. Jamie says, you know, I'm kind of in the zone today.
0: I am kind

0: kind of in the zone today. 나 오늘 zone 안에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될 텐데 이게 우리말로는 존이라고 해서 뭐 스쿨 존 이렇게 말할 적에도 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right. 어떤 영역이란 뜻으로 쓰게 되긴 하는데 그러나 zone, zone 이렇게 발음해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Right, zone.
0: 네.
1: Z-O-N-E,
0: 그렇죠.
1: zone.
0: zone. Mm-hmm. 그래서 I am in the zone 하게 되면 내가 뭔가 그 초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안에 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아주 집중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You know, once I get into a rhythm, rhythm, 박자죠, rhythm,
0: 네.
1: just keep going. I just keep going.
0: I just keep going.
1: Yeah.
0: 그렇구나. 그러니까 리듬을 한번 타게 되면, 우리말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1: Right.
0: 한번 리듬을 타게 되면 계속 달리는 건 뭐 어렵지 않게
1: right.
0: 되더라. 라고 right. 해서 once I 그다음에 get into a rhythm. 이렇게 말할
1: right.
0: 수 있습니다.
1: So I think every sport, there's always a rhythm. There's always a beat and a pattern of the way you move. So the more you exercise and practice, you know that rhythm well. Baseball, basketball, tennis, golf even, right? There's a rhythm, right?
0: 그러면은 basketball, baseball 같은 경우도 rhythm이란 게 있어요?
1: Absolutely. So every time you hit or play offense or defense,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리듬을 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You get into a rhythm when you play sports. And when you're doing really well in that rhythm, you are in the zone. 오늘의 표현 바로 그게 리듬을 잘 타고 이제 뭐가 뭘 해도 잘 공이 잘 들어가고 잘 잡히고 like it's just everything is going well. You're in the zone.
0: You're in the yeah. zone. 바로 그겁니다. 자, 모쪼록 그 한 주간 내내 지내시면서 이렇게 Hey, I'm in the zone today라고 말씀하실 순간 있으셨길 바라며 자
1: right.
0: 월요일 18일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Wow, you've been running nonstop. Aren't you tired?
3: Not really. I'm kind of in the zone today.
2: I can tell. You didn't even notice me waving at you.
3: Yeah, once I get into a rhythm, I just keep going.
0: 네, 자, 응용 문제 1번 해볼까 하는데요.
1: Mm-hmm.
0: 야, 너는 아침 내내 쉬지도 않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구나.
1: You've been studying nonstop all morning.
0: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 Mm-hmm.
0: 쉬지도 않고 내내 계속해서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싶다면 거기 nonstop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ou've been studying nonstop all morn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와, 그런 분이 있구나. Maybe 그 in the get into the rhythm 해서 in the zone인 상태인가 봅니다.
1: There's rhythm in studying.
0: 네.
1: You do really well. You're in the zone.
0: In the zone. 맞습니다.
1: Yes.
0: 자, 이제 124쪽으로 가죠.
1: Mm-hmm.
0: 화요일 19일 내용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굉장히 비중이 커서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뜻으로 주연 배우가 영화를 완전 이끌어가더라라는 뜻의 표현이 있었죠.
1: Yeah, the word carry.
0: Carry.
1: Carry, right?
0: 네.
1: Oh, the story was okay, but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0: 네, 그렇습니다. The story was okay. 그 이야기 자체는 뭐 괜찮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연 배우가 영화 전체를 이끌고 가더라라고 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여기서 carried the movie라고 해도 되고요.
1: Sure.
0: carries the movie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게 되는 이유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로 그 과거의 일이지만 영화도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1: right.
0: 현재형으로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 Mm-hmm.
0: 네, 자 대화 들어보죠.
3: Did you watch that new action movie last night?
2: Yeah, I did. The story was okay, but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3: Really? That good?
2: Totally. Without him,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네, 그 without him, 만약에 그 주연 배우가 아니었다면,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the movie, 그 영화가 wouldn't be, 그 다음에 nearly as exciting,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1: Right. If something is not as nearly as exciting, it's the complete opposite meaning. It was not exciting, right?
0: 그렇죠.
1: Compared to A,
0: 맞습니다.
1: compared to something.
0: 그렇죠.
1: Right.
0: Compared to something. 어떤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그만큼 exciting 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The movie wouldn't be 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그 you'd be a perfect, you'd be a great fit for it 이런 표현이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would not

0: 같은 표현이 일상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The movie wouldn't be.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nearly exciting, as exciting. 지금만큼이나 exciting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1: It would literally mean it would just be a little bit exciting. But with the lead actor, it was really super exciting.
0: Right.
1: So the way you express super exciting, it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그렇죠. Nearly as exciting. 전혀 이만큼은 그 exciting 했을 리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그런 뜻에서 응용 문제 2번 해보겠습니다.
1: All right.
0: 그 배우가 아니었다면 그 드라마는 그만큼 전혀 좋지 않았을 거야.
1: Without that actor, the drama wouldn't be nearly as good.
0: 네, without that actor,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그 actor가 아니었다면 without that actor, the drama wouldn't be nearly as good. 아까는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이었잖아요. Exciting을
1: right.
0: 그대로 바꾼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1: Yes.
0: 그러니까 그만큼 전혀 좋지 않았을 거다. 그 사람이 다 했다. 뭐 이런 뜻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Really carried the drama.
0: Carried the drama. 그러니까 hard carry 했다라고 해서 뭐 the actor
1: That's right.
0: carried the drama hard 이렇게 말하진 않죠.
1: No.
0: 네, 그냥 영어로는 carry만 쓰네요.
1: We just carried the movie, carried the drama.
0: 아, 그렇습니다. Yeah. 네. 자, 수요일 20일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옆쪽 125쪽이 되겠습니다.
1: Okay.
0: 여기서는 택시를 이제 불렀는데 예약을 해서 몇 분 후면 곧 도착을 할 텐데 너 준비됐니?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1, 2분만 나에게 시간 여유를 달라라고 했더니 아래층 로비 입구 근처에서 그러면 만나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 Yeah. 네.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0: 바로 저 얘기입니다. 먼저 대화부터 들어보죠.
2: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3: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2: No problem.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3: Perfect. I'm just about to finish getting dressed, and I'll be right behind you.
0: 네,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로 시작하죠.
1: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여기서 should be 하면 must be 꼭 와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0: 네.
1: 그때쯤이면 올 것 같다, 올 거예요 라는 맥락이죠.
0: 그렇죠. 네. 거의 틀림없이 택시가 거의 1, 2분만 있으면 도착을 거의 틀림없이 할 상황이다 라고
1: right.
0: 해서 마땅히 그럴 것이다. should be는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The
1: right.
0: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In just a few minutes 하면은 단 1, 2분 혹은 2, 3분 있다가 라는 말이 될 텐데 자 나에게 1, 2분만 잠깐 시간 여유를 주겠니? 라고 한다면
1: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0: 네,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까지만 말해도 되겠지만 뒤에 will you를 붙여서 말하고 나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부탁하는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뜻으로
1: right,
0: will you를
1: right.
0: 붙여본 거나 다름이 없죠.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One minute or two minutes 라고 말하지 않고 a minute or two. 하루 이틀 같은 경우도 a day or two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말하잖아요.
1: A day or two.
0: 네, 그렇습니다. One day or two days. 야,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냐? 뭐 one day or two days 이렇게 말하지 않고
1: That's right. That's
0: it has happened so many times before 라는 뜻으로 한 말이 되겠죠.
1: That's right.
0: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라는 말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층 로비 입구 근처에서 만나자라는 말은
1: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0: 네, downstairs라는 말 자체가 아래층에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거거든요.
1: Yes,
0: 네.
1: that's right.
0: 자, 응용 문제 그렇다면 2번 해보겠습니다.
1: Okay.
0: 나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1: I'll be waiting downstairs.
0: 네, 이겁니다. I'll be waiting downstairs. 그러니까 아래층에서라는 말. 뭐 in이 들어갈 것이냐, on이 들어갈 것이냐 고민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downstairs. 그럼 반대로 나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한다면
1: I'll be waiting upstairs.
0: I'll be waiting upstairs 라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1: Perfect.
0: 네. 자 이제 목요일 대화로 갑니다.
1: All right,
0: 126쪽. 네. 여기서는 나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해달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1: Oh, put in a good word for me.
0: 네, put in a good word for me. Word입니다. World가 아니고 word라고 해서 word. 그러니까 word 친다 할 때 그 word가 되는
1: word.
0: 거거든요.
1: Word. W-O-R-D.
0: 그렇죠. Word. Yeah.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I'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3: Really? I think you

0: You'd be a great fit for it.
1: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0: Sure. I'll mention your reliability.
2: 네, 새롭게 그 자리가 난 어떤 그 직책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원을 해볼 생각이다. I'm thinking about applying for that new position. 그랬을 때,
3: right.
2: 야, 너라면 뭐 거기 적격이지 라는 말로
3: I think you'd be a great fit for it.
2: I think you'd be a great fit for it.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great라고 막 이렇게 great라고
3: great.
2: 하잖아요.
3: Great fit for it.
2: 그렇죠. 그만큼 이런 말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 정도로는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3: That's right, 그러니까 exactly.
2: 그렇죠. Great fit for it. 그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뜻이 되겠죠.
3: Mm-hmm.
2: 자, 그래서 부장님께 내 얘기 좀 좋게 해줄 수 있겠니?
3: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with the manager?
2: 네, 끝에 이제 with the manager. 그러니까 매니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 Right.
2: 네, 그렇죠? 오케이, 자 응용 문제 해보겠는데요.
3: Mm-hmm.
2: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볼게요. 2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 문 좀 이렇게 안 닫히도록 좀 붙들고 있어주시겠어요?
3: Could you hold the door for me?
2: Could you hold the door for me? 하시면 됩니다. Mm. 아까도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라고 했잖아요.
3: Right.
2: 자, 나를 위해서 제가 부탁 좀 드리건데 라는 뜻으로 for me를 뒤붙이면 되는 거죠.
3: Right. Could 네? you hold the door for me?
2: Could you hold the door for me? 뭐 elevator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 Right.
2: 네. 자, 이제 드디어 어제 한 내용으로 갑니다.
3: Right.
2: 금요일 22일 127쪽에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 부모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는 날인데요. 굉장히 긴장한다고 하면서 야,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잘 좀 행동을 하라는 right. 말도 있었습니다.
3: Yes, first of all, I'm a little nervous,
2: mm-hmm.
3: right? But Lena says, relax, just be polite and smile.
2: Right. But righ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사진 속에서는 좀 근엄해 보이셨거든요. Mm. 자, 그렇다면 그분의 눈에 들게끔 행동하라고.
3: Yeah,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2: 네,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3: Yes.
2: 대화 듣죠.
1: I'm meeting my girlfriend's parents tonight. I'm a little nervous.
0: Relax. Just be polite and smile.
1: Yeah, but her dad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0: Then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2: Then mm-hmm. you'd better get on his good side. His, 그 여자친구의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남성이라서 right. his side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어머님, 장모님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her side가 되겠네요.
3: Sure, if it's the mother, you mm-hmm. say, oh, yeah, you know, you better get on her good side.
2: Her good side. 그렇죠.
3: 헷갈릴 뻔했어요.
2: 근데 그것도 good, bad, 이거 빠뜨리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하도 이 표현 자체가 길어가지고.
3: 아, you better get on his side?
2: 네, 그렇게. 그거 좀 이상하죠?
3: 그 편이 돼야 된다는 표현이 되겠죠.
2: 네, 그분의 편이 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말이 되겠고.
3: Right.
2: You better get on his good side. 꼭
3: good
2: good이라는 것을 빠뜨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Good side.
2: 네, 자, 응용 문제 해볼까 하는데요.
3: Okay.
2: 어, 너 그 저기 여자친구의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고? 야, 그렇다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작은 선물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좋을걸?
3: You'd better bring a small gift.
2: 네, you'd better bring a small gift.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3: You'd better.
2: You'd better.
3: 그래서 참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2: 네.
3: You had better. You'd better. You'd better. 꼭 이렇게 해야 돼.
2: 그렇죠.
3: 안 하면 안 돼라는 네. 맥락이죠.
2: 네.
3: You'd better do it. You must do it.
2: 그렇습니다. Right. You'd better bring a small gift. 작은 선물 하나는 네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될 텐데 선생님 right. 보통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아니 주고받는다기보다도 어떤 댁을 방문할 때 가지고 간다 할 때
3: right.
2: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3: Okay.
2: 제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요? 라는 말을 할 때가
3: okay.
2: 있어요, 선생님.
3: So I couldn't come empty-handed.
2: I couldn't come empty-handed. 그렇게 right. 말해도 될까요?
3: It's okay. 분위기가 좀 특별히 북미에서는 이 문화가 되게 다양해요.
2: 네.
3: 동부, 서부, 남부 다 다양한데.
2: 네, 네.
3: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2: 어.
3: I couldn't come empty-handed.
2: 어.
3: I brought something small.
2: 그렇죠.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야겠다.
3: Sure.
2: I brought something small.
3: Yes.
2: This is nothing much.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닐지만.
3: 그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네. This is not much.
2: This is not much.
3: This is not much. 네.
2: 그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나 뭐 I just wanted to express my gratitude.
3: 맞아요.
2: 저의 감사함을 표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말이 점점 길어지네요, 선생님.
3: Because okay, so keep those two expressions in mind. I couldn't come empty-handed.
2: couldn't come empty-handed.
3: So I brought something small. Perfect.
2: 네, 그 정도로만. Right. 네, I brought something small. 내가 okay. 뭔가 작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아, 좋은 mm-hmm. 말이 되겠네요.
3: That's right.
2: 다음은 그렇게 그 어떤 집을 처음 방문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성 표현들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3: They're really important.
2: 네, yes. 자, 한 주 내내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표현,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말 표현에서 많이 쓸만한 걸 영어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모아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Mm-hmm.
2: 네, properly use 하시기를 바랍니다.
3: Always.
2: 네. 자,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ch.
2: 영어 외화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만큼 거침없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는 통에 가족이 입을 열 때마다 불안해지죠. 어떤 말은 칼보다도 날카로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야 어쨌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폭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폭언을 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행동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고대인들은 코를 골지 않았다고? 코골이를 비롯해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 우리가 너무 흔하게 겪는 이 질환이 실은 우리의 진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호흡하기 어렵게 진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불을 사용한 이후부터 산업화가 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드럽고 먹기 편하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턱을 덜 사용하게 되자 자연스레 두개골의 모습이 바뀐 것인데요. 진화가 반드시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면 잠깐만 걷거나 하다못해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앉는 행동을 통해서도 조금은 바뀔 수 있다. 그 순간 힘줄의 고유 감각이 뇌를 변화시킨다. 나라는 존재는 왜 사는지 몇 날 며칠 고민해서 득도했을 때에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누운 나, 앉은 나, 걷는 나는 같지만 다른 존재다. 뇌만 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뇌를 통제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주원 작가의 책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우쿨렐레 피크닉이 부른 몸에 좋은 생각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밤비에서 나온 책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하주원 작가의 책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여기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 하주원 작가 오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제목이 건드리고 있는 이 마음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럽게 다가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이 우리 마음이 몸속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정말 화려한 비유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뇌가 부모면 몸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도 행동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거죠. 누워있는 나, 앉아있는 나, 걷고 있는 나는 분명히 똑같은 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페인님들께 미리 좀 또 질문 드려볼까요? 이 책에 따르면 운동신경을 말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중에서 이제 몇 개만 학창시절에는 가지고 뭐 순발력, 민첩성 이런 것들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 운동신경 없어라고 서둘러서 그냥 자신을 묶어두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실 저도 제가 운동신경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면서 운동신경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한 세 번은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7년 살아오면서 세 번 정도 더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달리기는 빠르지 않지만 유연하긴 하단 말이에요. 근력 같은 건 있고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좀 촘촘하게 따지고 들면 나 운동신경 없다라고 그렇게 서둘러서 우리 결론 내릴 필요가 없겠구나 싶어진단 말이죠. 카페인님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운동신경이라면 이런 건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미리 사연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또 파악해 볼게요. 우리 카페인분들의 운동 실태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저는 운동신경은 진짜 아무리 높게 치려고 해도 별론 것 같아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성실성은 있습니다. 일단 뭘 끊으면 빠지

쓰진 않아요. 일단 갑니다. 헬스 끊으면 일단은 매일 가서 출근 도장 찍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성실성, 이것도 우리 운동신경에 넣을 수도 있는 거겠죠. 내가 운동하는 인간일 수 있는 이유 한번 찾아서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운동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고요. 박선영님, 비 내리는 수요일에도 저는 두 눈 반짝이며 귀 쫑긋 세우고 북카페와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또 북카페 왔더니 아, 이 꽃이 그쵸? 우리 카페인 서혜진님이 보내주신 꽃이 왜 이렇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더 막 생생해지죠? 지금 그래서 또 꽃이 잘 보이는 구도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이 북카페 보이는 라디오 구도 잡으시는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구도는요. 저는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있다, 앉아있다, 요 정도로만, 점이 있다, 요런 정도로만 잡아도 돼요. 이렇게 맨날 강조를 해드리는데, 지금 보면, 거기 사람이 있어요. 그 저고요. 그리고 그 앞에 노란색 꽃그늘이라는 잊고 있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란색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고요. 그 아래에, 북카페, 우리 또 카페인 분이 써주신 그 현판이죠. 그게 딱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아래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민정 작가님은 이거 생화인 거 아셨는데도 이 순간 너무 놀래서 조화인 줄 알고 다가가다가 한 2m 거리에서 이렇게 조화인 줄 알았는데 확연히 조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갔는데 손으로 딱 만지고서 생화의 감각에 너무 놀라셨다고 감촉에 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꽃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김지희님, 오늘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살짝의 반발심이 귀엽게 느껴지네요. 고은님 꾸준히 뛰시죠? 뛸 때 무슨 생각하시나요? 저 안 뛰어요. 네, 꾸준히 안 뛰고 있습니다. 지희님, 저는 뛰는 거는 그냥 전 잔거리 러너예요. 장거리 아니고 단거리 아니고 잔거리. 그냥 필요할 때 조금 뛰고요. 뛰진 않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운동은 저는 그냥 헬스 끊어서 웨이트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천국의 계단, 그리고 EBS 6층까지의 계단. 계단 오를 때, 그럴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어디 뭐, 계속 나와보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디가 끝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거만하게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운동까지 아니어도 움직임도 좋습니다. 카페인님들의 움직임 실태의 조사입니다. 보내주시죠. 김현철의 비가 와 그리고 안젤로 드 어거스틴의 타임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두곡 듣고 왔는데요. 정예원님이 오랜만에 듣는 찐 발라드 같은 느낌. 아마 이 김현철 곡 듣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찐 발라드 느낌. 비가 와. 이곡 너무 좋죠. 그리고 이 예원님 사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전 노래들에는 비 자체가 테마가 됐던, 주제가 되었던 그런 음악, 노래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를 테마로 삼은 노래들, 딱 떠올리면 저도 조금 예전 노래들이거든요. 요즘에는 왜 비를 테마로 한 노래가 옛날만큼 없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었습니다. 시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7179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운동신경이 정말 없는 편인데, 모기 잡을 때마다 놀랍니다. 내가 날아다니는 것을 잡을 수 있다니, 모기의 계절이 다가오네요. 휴, 라고 하셨습니다. 모기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이 양손으로 박수 치듯이? 아니면 한 손으로? 한손 그립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근육이 또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기 잡는 것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7179 쓰시는 카페님 사연 보니까 그러네. 이게 약간 이게 전완근이라고 하나요? 그 팔뚝 근육 이것도 쓸것 같고 삼두도 쓸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네. 이제 2부에서 다룰 이책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모든 움직임이 사실은 다 근육 자극이고 다 운동이 될수 있다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선규님, 비 오는 아침이지만 필라테스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강풍이 불어 너무 힘드네요. 워낙 달리기를 못해서 슬로우 러닝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강풍을 뚫고 서서 사연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강풍을 뚫고 서서 우산은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우산 쓰고 계신 건가요? 지금 자꾸만 카페인님들이 어떤 자세로 계신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게다 모든 게 지금 다 운동 동작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이 선규님은 지금 강풍을 뚫고 섰다고 하시니까 지금 마찰을 또 지금 느끼고 계시면서 사연을 버티기 이 근육을 쓰고 계신 거죠. 근력을 지금 시험받고 계신 거죠. 곽인형님, 저는 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아기 낳기 전엔 헬스, 발레, 수영, 프리다이빙, 운동 취미가 많았는데 지금은 엄마 껌딱지. 7kg 아기 한 손에 들고 집안일 고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운동했나 봐요.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하주원 작가님도요, 운동의 효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도 나왔는데, 그 20리터 쓰레기봉투 두 개를 양손에

뿐이 들고, 내 손에 최소한으로 닿게 하면서, 내 몸에 안 닿게 하면서 들고 딱 이렇게 집을 나설 때, 아, 이 안정감 있는 어떤 이 근육 사용법? 이런 것들. 다 운동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아이 키우는 것은 정말, 또 지금 아기를 한 손에 들고서 집안일을 하신다. 아, 이건 진짜 엄청난 근육의 소유자 아니면, 불가능하죠. 인형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8745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몇 년간 가끔 걷는 거 빼고 운동이라는 거는 전혀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실내 자전거를 중고로 샀어요. 집이 작아서 주차장에 놓고 타는데요. 동네 창피하니까 숨어서 하라는 아이 엄마 구박에 최대한 구석에 숨어서 서러워하며 타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숨어서 하라고 구박에 네 서러워하면서 하는 이 서러움으로 폭발하는 이 실내 자전거 운동. 네 그것이 또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8745 쓰시는 카페인 운동 효과 두 배로 서러운 만큼 두 배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 화이팅입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화양연화죠. 화양연화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풀러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이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나라 현대수필의 길을 연 수필가 이양하 선생은 실록 예찬에서 5월을 이렇게 찬미했습니다. 5월은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 온통 푸르른 것들의 세상이죠. 가장 연한 것에서 가장 짙은 것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고 했던 실록 예찬의 문장처럼 5월의 초록은 같은 듯 보여도 다 다릅니다. 연한 초록에서 짙은 녹음으로 우거지는 초록의 여정은 사람의 생애와 닮았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돋아나는 새순의 연한 초록은 유년 시절을, 점점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는 5월의 초록은 청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니까요.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시기, 그 생동하는 에너지가 세상을 뒤덮는 5월을 1년 중 가장 밝고 아름다운 시기라 여긴 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을 뜻하는 영어 May는 라틴어 마이움, 마이아의 달에서 왔는데요. 마이아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봄과 성장을 상징하는 여신이죠. 그 이름엔 번영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월에 유난히 이름 붙은 날이 많은 것도 어쩌면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마음만이라도 넉넉해지는 시기여서가 아닐까요? 다시 실록 예찬을 펼쳐봅니다. 이즈음의 실록에는 우리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실록을 대하고 있으면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짧아서 더욱 아름다운 5월을 눈에, 마음에, 숨에 마음껏 담아보시죠.

에피톤 프로젝트의 초록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화양연화처럼 아름다운 달이라고 한다면 진짜 1년 12달 중에서 5월 기꺼이 떠올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 5월에 대한 예찬을 만날 수 있는 문학작품이죠. 수필가 이양하 선생의 실록 예찬 속 5월로 만나봤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에요. 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졸업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 기분은 또 색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 안에서도 와 이거 참 멋있다 공감할 수 있었겠지만 나이 들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복 벗고 나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느낌 뭐 인생의 친구 같은 느낌 이걸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새록새록 너무나 반갑습니다. 초록의 일생이 사람의 생애와 닮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좀 공감이 많이 되고요. 낙엽 지고 나중에 잎이 하나 둘 툭툭 떨어졌다가 또 다시 새순이 돋고 하는 그 과정 우리 삶과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박주영님 실록예찬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아직 기억이 나는 것 보면 임팩트가 있었나 봅니다. 아 맞아요. 이 시험 문제로 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 말고도 사실 그 교과서 어떤 그 뭐 학습지 이런 데서 만났던 지문들에서 뜻하지 않은 낭만을 취향 발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록예찬도 좀 그랬던 느낌이 나요. 홍승민님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직접 얼굴 보며 방송 들으니 너무 신기해요 하셨습니다. 보라 통해서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승민님 자주 놀라오시죠. 오스카 덤바의 스프링 레인 듣고 이제 읽기의 기쁨 열어볼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일개 기쁨 만날 시간이죠. 오늘부터 이틀간 복 있는 사람에서 펴낸 시몬 베유의 책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몬 베유는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극찬한 철학자죠.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다.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볼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그 참혹함 속에서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기 불과 1년 전에 쓴 일종의 유언 같은 책이기도 하고요. 영적 고백록 같은 편지이기도 합니다. 철학자가 쓴 종교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네,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날카롭고도 투명하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니까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교가 가진

배타성에 대한 일침 부분부터 만나보시죠. 만방에 나가 가르치며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그리스도가 말했을 때 그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지 어떤 신학을 가르치라 명한 것이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 온 그가 이스라엘 종교에 이 소식을 덧붙인 것이다. 아마도 그는 사도들이 저마다 가 있게 된 나라의 종교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관한 기쁜 소식을 더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은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 탓에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어딜 가나 들이밀고 다녀야 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못 이해했다고 추정한다는 건 큰 오만이라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몇 가지 점에서 그들의 오해가 있었음은 확실하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방에 나가 가르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며 그들에게 자신의 신조를 드러내신 후에도 베드로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고 어떤 꿈을 꾸고 나서야 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기로 했으며 또한 자신의 행동을 주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그 꿈을 내세워야 했던 것이다. 바울로 역시 할례의 관습을 없애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그런가 하면 성서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나쁜 열매를 그렇게나 많이 맺은 교회를 두고 처음부터 무호했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유럽은 우리네 문명이 지닌 온갖 요소들의 뿌리이기도 한 고대로부터 단절됨으로써 정신적으로 뿌리 뽑히게 되었다. 그런데 16세기부터 그 유럽이 다른 대륙들로 가서 뿌리 뽑기를 자행했다. 그리스도교는 20세기가 지난 뒤에도 사실상 백인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가톨릭은 한층 더 제한적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은 16세기 동안이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해들은 바가 없었고 그곳의 민족들은 그리스도를 미처 알기도 전에 몹시 잔인하게 유린당했다. 선교사들의 열의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그리스도교화하는 대신 그 대륙들을 백인들의 냉혹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지배 아래 놓고 모든 걸 짓밟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말이 제대로 이해되었음에도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그리스도는 만방에 나가 가르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그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는 결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조상들이 거룩하다고 여겼던 모든 걸 부인하고 어느 낯선 민족의 역사를 신성한 책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내가 들은 바로는 힌두교도들에게 비슈누와 시바를 부인할 것을 선교사들이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 때문에 세례를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느 힌두교도가 비슈누는 말씀이며 시바는 성령이라고 믿는다면 또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기 전에 크리슈나와 라마 안에서 그러했다고 믿는다면 그가 무슨 명목으로 세례를 거부하겠는가? 중국 선교와 관련해 예수의 수도자들과 교황청 간에 벌어진 불화를 두고 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한 자들은 예수의 수도자들이다.

칼 젠킨스의 곡 The Armed Man, A Mess for Peace 10장 아그누스 데이 띄워드렸습니다. 시몬 베유의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거 서구 열강들이 종교를 내세워서 다른 나라의 문화 파괴했던 그 역사, 잔혹함을 꼬집은 그런 부분입니다. 참된 신앙은 남의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그 뿌리 위에 기쁜 소식을 얹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통찰, 지금도 새겨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무신론자 성인이라는 표현 한번 집중해서 이 낭독 들어주시죠. 힌두교도들의 말대로 신은 인격체인 동시에 비인격체이다. 신이 인격을 이루는 무한히 신비로운 방식이 인간의 방식과는 무한히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는 비인격적이다. 상반되는 그 두 개념을 두 집게발처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만 우리는 그 신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해했듯이 쌍을 이루는 무수한 반대 개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을 셋인 동시에 연속적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하려면 그를 인격적인 동시에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때론 한 분이신 신성한 인격으로, 때론 세 명의 신으로 상상하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팡됨을 진정한 신앙과 혼동하고 있다.

알게 된다. 리지웨이의 성녀 테레즈는 인격체인 신만을 상상했다. 서구에서 신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인격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의 비인격적인 면모에만 주의력과 믿음과 사랑이 쏠리다시피 한 사람들은 그들 영혼에 초자연적인 사랑이 깃들어 있음에도 스스로를 무신론자라 믿거나 무신론자라 고백한다. 그들은 분명 구원받은 이들이다. 누가 그런 사람들인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치, 불행을 포함해 그 이치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모두 설령 그들이 무신론자로 살고 죽는다 해도 분명 구원받은 이들이다. 이 두 덕목을 완벽히 소유한 자들이라면 무신론자로 살고 죽을지언정 그들은 성인이다. 그런 이들을 설득해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건 무의미하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아도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한들 이미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 성체를 받아 모신 적이 없다 해도 이미 생명의 빵을 먹은 자들이다.

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시몬 베유의 책, 어느 수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무신론자로 살고 죽을지언정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가 그런 사람이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신앙, 종교의 의미를 너무 좁고 배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꼬집어지는 문장 같기도 합니다. 확장되는 기분. 내일까지 이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그 문장도 떠올라요. 언젠가 지큐님 시간에 만났던 책이죠. 블리스로 가는 길. 그책 안에 보면 그 조지프 캠벨이 이런 표현하는 게 나와요. 누가 어떤 종교를 믿으세요라고 물으면 저는 책에 밑줄을 긋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좀 넓은 의미의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상할 수 있게 돕는 말이었는데 이 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숙님, 비 오는 오늘 제 생일 단비 같은 하루 보내야겠어요. 고님 반말 축하 부탁드려도 될까요? 괄호하고 62세 하셨습니다. 괄호 닫고 62살 된 현수가 생일 축하해. 현수가 세상에 와서 너무 고마워.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현수기의 오늘 단비같이 달콤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늘 기쁜 일 하루에 하나씩 최소 하나 이상 꼭 있을 거니까 잘 발견하길 바래. 그리고 7609 쓰시는 카페이님. 실록의 달 5월 오늘 제 동생 안정은이 태어난 날입니다. 제 동생은 도자기 굽는 작가예요. 결혼 후 아이 낳고 잠시 쉬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작업실은 없지만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전기 가마를 두고 사부작사부작 앞으로 나아가는 동생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생일 축하하고 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 도자기 굽는 안정은 작가의 언니. 이7609 쓰시는 카페이님이 지금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 전달을 해줬습니다. 아,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자매의 우애가, 이 새롭게 시작한 일, 그러니까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도전한 이 일, 하루하루 정말 즐거운 기쁨이 될것 같고요. 궁금해요. 도자기, 어떤 도자기 굽는지 나중에 북카페도 자랑 많이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538 쓰시는 카페이님, 요리를 하면서 글을 쓰는 박찬일 셰프가 롤모델입니다. 매일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북카페 재방송만 듣는데 오늘은 낮에 시간이 나서 식당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생방송을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 첫 만남이에요. 생방으로는 늘 재방으로 숙성방송으로 만났는데 첫 생방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2538 쓰시는 카페이님 작가가 될수 있는 날까지 정진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 진짜 언젠가 이 박찬일 셰프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책 쓰셔서 북카페로 꼭 알려주세요. 저 그때 사연 보냈던 그 사람인데요. 2538 쓰는 카페인인데요. 책 냈습니다.

하시면 북카페에서도 저 문장값으로 쫙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이희정님, 점심을 일찍 먹고 북카페 들으며 걷기 하고 있습니다. 비 와서 실내 걷기 중이에요. 회사 강당 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새 사람이 되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주 2회 수영 강습과 주 2회 필라테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이 새로운 결심, 새 사람이 되겠노라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5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한 3개월, 두세 달 이어진 거 아니에요. 새 사람 되신 희정님 응원합니다. 아마 오늘 2부 이야기 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새 사람 안 된 분들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 제목 기억하시면 되죠. 조시 그로반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이 성체죠? 천사의 빵, 생명의 빵 띄워드리면서 우리 2부로 건너가서 예고드린 것처럼 하주원 작가님 만나볼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연초에 세웠던 운동 계획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운동, 좋은 것도 알고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결심과 실천 사이의 거리는 멀기만 합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몸과 마음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실천 운동 가이드.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를 출간한 하주원 작가와 함께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 어른이 처음이라서 그래 등의 책으로 대중 독자들과 만나온 하주원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하주원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어요.
1: 예, 처음입니다.
0: 네.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을지도 궁금합니다.
1: 아, 저는 어쨌든 EBS가 네. 사실은 전에 라디오는 처음이지만 전에 출연이 한 30년 전에 장학퀴즈에 출연한 이후로 예, 우면동에서 네. 네, 그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와서 되게 설레었고요.
0: 아.
1: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일산에서 중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0: 네. 네,
1: 길이 뭐 낯설거나 그렇진 않았고 너무 고향에 온 느낌으로 네. 편안하게 왔습니다.
0: 아, 지금 30년 전 EBS 장학 퀴즈부터 시작해서 네. 일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어찌 보면 약간 과거로 네. 오시는 소풍 오시는 느낌도
1: 아,
0: 좀
1: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네. 네. 과거로 지금 새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책 제목을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읽기가 좀 어려워요. 제목을 이상하게 자꾸 감정을 실어서 읽게 되더라고요.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얘기 정말 많이들 하시는 얘기죠.
1: 예,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권하거나 했을 때 그런 누가 몰라서 못하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예. 많이 돌아오고 있죠.
0: 그렇죠. 그냥 잘 쉬면 낫습니다. 뭐 이런 느낌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맞아요. 이나라 님이 예. 책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요.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나요?가 아니라 모르냐고요? 라고 따지듯 아. 변명하는 어감이 귀여운 응석 같아요.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궁금해서 귀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1: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왔습니다.
0: 책 쓰시기로 마음 먹고 책 쓰고 그리고 책 쓰고 난 다음에 예.

0: 약간 생각의 변화가 생겼나요? 작가님께도?
1: 사실 저는 책을 쓰기 전보다
0: 네.
1: 훨씬 운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0: 이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도요?
1: 예,
0: 더?
1: 쓰면서 막히다 보니까
0: 네.
1: 운동을 제가 또 새롭게 해보고,
0: 네.
1: 맞다, 이 운동은 내가 안 해봤었지, 또 환자분들한테 이 운동 좋아요 하는 거 체험도 가보고, 또 제가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아무리 이제 논문에 나온 결과나 이런 것만으로 한계를 느껴서
0: 네.
1: 실제로 쓰면서도 새롭게 체험해본 운동들이 있고요.
0: 와, 이 작가 스스로도 굉장히 더 운동러가 된 거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이 책의 추천사 보니까 윤홍구 선생님 추천사에 보면
1: 예.
0: 워낙 학계에서 소문난 운동러라고 하셨는데.
1: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0: 네.
1: 저희가 마포 은평 서대문에 이렇게 정신과 의사 모임에서 등산을 한번 갔었는데 300m짜리
0: 네.
1: 인왕산에서 쓰러지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두 분이 계셨고 그두 분을 이제 그냥 뭐 일으키고 약간 이제 그런 과정을 보이면서
0: 네.
1: 조금 그게 되게 굉장히 운동이라고 인상적이셨던 것 같아요. 뭐그
0: 위기의
1: 특별히 성의
0: 상황에서
1: 예.
0: 수습하신 거잖아요, 지금.
1: 예, 어쨌든 그렇게 정신과 의사 남의 어떤 정신을
0: 네.
1: 치료해주면서 운동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300m 산에서 이제 정말 기절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시긴 하는 상황에서 좀 대조적으로
0: 네.
1: 예,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뭐 소문난 운동로까지는 사실 아닙니다.
0: 근데 이렇게 추천사 요 문장 때문에
1: 예.
0: 이제 앞으로 그 이미지가 일단은 붙어서 가는 것
1: 예,
0: 같아요.
1: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책을 쓴 후의 변화도
0: 네.
1: 사실 제가 쓴 내용보다도 추천사 덕분에 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0: 아, 내가 또내 인생으로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더 운동도 열심히 하신 거고요.
1: 아, 그렇죠. 예,
0: 아, 그렇죠.
1: 그걸 안할수 없는 상황이 이제 좀
0: 네.
1: 되어버렸습니다.
0: 이책 작업을 하신 것들이 꽤 많은데, 내가 운동에 대한 책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건 언제였어요?
1: 사실 앞에 책들을 쓰고 나서 심리학 책들이 조금 다른 분들이 써도 더잘쓴 분들이 많고, 내가 나만이 쓸수 있는 책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하게 됐고요.
0: 네.
1: 그러면서 내가 사실 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어떤 그런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공감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런데 여기 보면 진짜 저 너무너무 공감되는 문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아, 그러셨어요?
0: 찰떡 비유들이
1: 감사합니다.
0: 많아가지고요. 뭐
1: 예.
0: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책에 나온 이제 표현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근원과의 연애가 힘들었지? 그쵸? 그러니까 연애 자체가 나하고 안 맞아라고 결론 내리기 너무 성급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1: 맞습니다.
0: 부분들을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1: 예.
0: 내가 운동을 못해가 아니라 어떤 특정 운동이 나에게 안 맞았을 수 있다.
1: 예.
0: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꼭 집어주시니까, 희망이 생긴다고 해야
1: 아,
0: 될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런 비유들, 찰진 비유들. 그리고 이런 거. 운동하려고 결심을 하는 거, 다짐하는 거, 이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1: 예.
0: 이제 쓰신 표현이, 물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1: 예.
0: 아무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신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럼 물에다 우리 글씨 쓰는 거,
1: 그렇죠.
0: 그 흔적 남지 않잖아요.
1: 예.
0: 그쵸. 어떻게 이런 비유를.
1: 그런 비유까지
0: 네.
1: 다 알아봐 주신 게 일단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0: 아, 독자 입장에서는
1: 예.
0: 그런 비유가 막 마음에 확 와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네.
1: 예. 그게 왜냐면 그 결심하는 순간에 뭐가 변하는 게 아니라,
0: 네.
1: 결심은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10의 결심을 하는 것보다 1이라도 움직이는 게 사실은 변화를 줄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0: 그쵸.
1: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0: 카페님들, 물에 글씨 지금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 지선희님, 안녕하세요. 저 하주원 작가님 책 읽었어요. 진짜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군요. 저도 하주원 작가님의 폴댄스 같은 운동 어서 만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폴댄스 얘기를 하셨어요.
1: 예.
0: 네.
1: 그게 아무래도 다른, 물론 저도 자전거도 하고, 러닝, 뭐 등산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 폴댄스가 좀 특이한 운동이고,
0: 네.
1: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갖기에 되게 뭐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복장 때문에 선입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춤은 아니고,
0: 네.
1: 그냥 체력하고 비슷하고, 예, 오히려 체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예,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루함을 많이 느낀 스타일이어서, 그게 매일 가면 하는 게 다르고, 뭐를 할지 예측이 안 되고
0: 네.
1: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맞아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나에게 맞는
1: 예.
0: 운동을. 저는

0: 케이스 언급하신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했던 게 저도 궁금해서 그 폴댄스를 제가 1회 한 적이 있어요.
1: 아,
0: 1회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에.
1: 예.
0: 1회 한 경험 가지고 소설만 쓰고 이제 그만 양도했거든요.
1: 아, 소설을
0: 네.
1: 쓰셨군요.
0: 폴댄스에 대한 소설은 아니고 파리에서 들은 얘기로 쓴 건데. 근데 그게 저는 그 폴에 이제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고 막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유연한 움직임이 어떻게 생각, 이게 나의 몸으로 막 거기에 이게 부대끼면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이 살이 거기에 쓸린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바를 수도 없고 미끄러지니까. 너무 놀랐는데 그걸 이렇게 꾸준히 하신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1: 아, 당연히 처음만큼 그렇게 그런 느낌이, 그런 감각의 변화가 무엇인지 저도 알겠는데, 그 처음만큼 그렇지는 않죠.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그런 게 익숙해지고, 불편함들은 익숙해지고, 또 오히려 편한 공간이 되면서, 또그 일상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그걸 해야 이제 저는 좀 많이 잊혀지더라고요. 씻어내는 느낌? 뇌를
0: 오히려
1: 씻어내는 느낌.
0: 뇌를 씻어내는
1: 그래서
0: 느낌이요.
1: 그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책에 그렇게 비교해 두신 것도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발레 바 하고 비교를 하신 부분도 재밌었던 게 이게 사람마다 진짜 맞는 운동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예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발레바의 여럿이 이렇게 이제 발레바를 나눠 쓰는 것보다 폴댄스 그폴 하나를 내가 독점해서 할수 있는 것이 좀잘 맞다고
1: 맞습니다.
0: 쓰신
1: 그
0: 거.
1: 영역이 분명한 거.
0: 그러면 나의
1: 약간
0: 영역.
1: 분명하고 약간 그 거리 정도가 이제 그 거리가 조절이 안 되고, 사실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바로 옆에서 볼때 폴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몇 미터 떨어져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저희 어떤 평소의 어떤 심리적 거리하고 잘 맞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 얘기를 나눠도 사람마다 어떤 운동에 끌리느냐가 진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자의 기질과 취향과 이런 게 다르니까.
1: 맞습니다. 자전거 같이 그 정도의 속도, 사람들이 지나치는 속도가 자전거의 속도가 맞는 분이 있고요. 걷기가 맞는 분이 있고, 달리기가 맞는 분이 있고, 그 사람들 길가다 이제 아무래도 마주치고 눈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
0: 그렇죠.
1: 표정을 읽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그 거리가 사람마다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고, 직접 해보시면 언제가 내 기분이 제일 좋고, 언제가 내 고통이, 삶의 고통이 제일 잘 잊혀지고, 그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0: 작가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옷을 입어봐야 아는 것처럼
1: 맞습니다.
0: 그렇죠. 나에게 맞는 운동 해봐야 안다는 거죠. 여지영님 지금 제가 외치는 것 같은 책 제목이네요. 찰떡이라고 하셨습니다.
1: 제목은 사실 출판사에서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건
0: 근데
1: 아닙니다.
0: 그런데 이 제목과 또책 내용이 너무 또 찰떡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 그 마음 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상섭님 안녕하세요. 하주원 작가님 제목에 끌려서 바로 구매했어요.
1: 감사한 일이네요.
0: 읽으신 분들의 반응도 많이 접하고 계시죠?
1: 그럼요.
0: 어떤가요?
1: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실 때가 제일 감사하고요. 사실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사실 재미있게 읽었다 또 좋지만, 진짜로 내가 이걸로 다 읽지도 않았는데 운동을 시작했다, 움직임을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저는 놀랍고 감사한
0: 그렇죠.
1: 반응이긴 해요.
0: 그렇죠. 그걸 가장 기대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움직이게끔 하는 거.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고요. 북카페 에디션 어떤 거 그려주실지 정하셨나요?
1: 아무래도 달리는 사람을 그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 달리는 사람 좋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 많이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것
1: 사람이 굉장히 잘 그리지 못해도 어쨌든 달리는 느낌을 낼
0: 달리는
1: 수 있게
0: 느낌을 표현해
1: 해보겠습니다.
0: 주실 것. 네, 좋습니다. 오늘 달리는 사람 에디션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첫곡 뭘로 들어볼까요?
1: 로피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When You Break My Heart Again이라는 노래를 저는, 제가 그냥 듣고 싶은 노래, 사실은 제가 요즘 많이 가장 많이 듣고, 느리게 달리는 리듬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를 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주원 작가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도 우리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작가님이 저에게 운동하십니까? 하셔서 저는 늘 꾸준히 추파를 던져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운동에 항상 추파를 던졌어요. 요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비슷한 마음인 청취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카페인 분들도. 예.
1: 꼭 인생 운동을 찾아서 네. 막 굉장히 막 한 운동에 몰입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아,
1: 사실 운동이란 그렇죠. 게 우리 몸을 위해 내가 먼저고 내 존재가 먼저고 네. 운동이란 건 사실은

0: 이용만 해먹어도 되는 겁니다.
1: 아,
0: 그렇죠. 사람도 아니고.
1: 아, 그렇죠.
0: 네.
1: 그렇다고 운동이 실망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0: 아, 그렇죠.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내가 이용하고 버려도 되는 거예요.
1: 이용하고 버려라.
0: 그럼요. 왜 네. 인생 운동을 찾아서 왜 걔하고 이제 무슨 뭐 인간 대 인간의 관계도 아닌데.
1: 하긴 그렇죠.
0: 약간 이기적인 마음. 내가 왜 이 사람 이 운동에 충성을 달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1: 찔러나 보자 이런 마음도 나쁘지
0: 그럼요.
1: 않은 거죠.
0: 찔러보고 뭐 추파 던지고 네. 뭐 어장관리 하시다가
1: 아, 어장관리.
0: 그다음에 운동이 내가 네. 얘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딴 데로 갈아타셔도 되는 게 운동이죠.
1: 그렇죠.
0: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해도 되는 게 운동입니다.
1: 그러네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책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운동은 그런가 하면 우리를 덜 배신하는 존재
0: 맞습니다.
1: 이기도 한 거잖아요.
0: 예.
1: 뭐 우리 뭐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떤 일에서도 배신감 느낄 수도 있는데 운동은 의외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0: 예, 저는 사실 책 읽기를 운동보다 훨씬 좋아하던 사람임에도 책도 사실은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1: 책도.
0: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시끄러우면
1: 네.
0: 책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저도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런 날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너무 고민이 심할 때는 이 내용이 아무리 재밌어도
1: 네.
0: 안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1: 근데
0: 사실은 움직였을 때 괜히 움직였다 이런 경우는 정말 없거든요.
1: 아, 그렇죠.
0: 거의 없어요.
1: 맞아요. 네. 운동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움직임 이렇게만 일단 받아들여도 마음이 좀 열리는 기분입니다.
0: 예, 맞습니다.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아, 나는 그냥 이 정도만 움직여야겠어인지
1: 네.
0: 아니면 더 어떤 다른 식의 움직임을 해볼까인지 그거는 그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
1: 그렇죠. 봅니다. 진짜 운동하면 좋은 건 알지만 그런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운동을 하지 못할까? 그 마음은 어떤 건가요?
0: 원래 사람 뇌가 그 제일 처음 시동 거는 게 제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또 운동이란 걸 요즘 SNS에서 많이 접하면서
1: 네.
0: 그것을 너무 뇌 속에서 거창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1: 네.
0: 시작하기가.
1: 진입장벽을 괜히 높여둔 거네요. 실제 운동은 그런 게 아닌데.
0: 그렇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1: 네.
0: 시작을 하기가 어렵죠.
1: 좀 쉽게 접근해라.
0: 예.
1: 4972 쓰시는 카페이님. 비 오는 날 음악도 찰떡이네요. 요즘 좋아하시는 음악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러닝이 열풍인데 막상 3km든 1km든 뛰는 게 또 뛰더라도 지속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km 정도 걷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편한 마음으로. 걷는 건 운동 안 된다던데 그래도 전 운동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합니다. 어떠세요?
0: 이런 게 걷는 게 운동이 왜 안 되냐. 걷는 게 운동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실제로 그런 웨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네.
0: 러닝 하시는 분들도 그런 주장을 SNS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또 실제로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집안에서 걷는 것 정도는 운동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km 걷는 게 어떻게 운동이
1: 그렇죠.
0: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1: 그렇죠.
0: 운동이 많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을 일부러 이제 할애해서 이렇게 10km 정도 조금 빠르게 편한 마음으로 걷는데
1: 네.
0: 운동이 안 될 리는 없죠.
1: 아, 예,
0: 자기한테.
1: 운동이다.
0: 예, 그럼요. 뛰는 게 열풍이어도 나한테 안 맞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1: 맞아요. 네. 하아영님, 일상에서 움직임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할까요? 근력 운동, 유산소도 숨차게 해야 한다는 말 부담이에요. 저에게 맞지도 않는 것들 그만두다 이젠 스트레칭 하나 요거 남은 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스트레칭도 굉장히 힘든 운동이고 그것을 하다 보면 근력이 발달되기도 하고요.
1: 네.
0: 일단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부상 방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별거 아닌 걸로 하나 남았다고 하실 거 없고
1: 네.
0: 그게 맞으시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일상에서의 움직임 제가 책에도 썼는데
1: 네.
0: 가사 활동도 몇 칼로리가 있고 몇 식을 소비한다 어떤 근력에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팔이 아니라 뭐 몸통을 써서 좀 해야지 이런
1: 네.
0: 식의 운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다면 실제로 그 인식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효과가 정말 차이가 난다고 해요.
1: 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0: 예, 그럼요.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내가 일상적인 어떤 하기 싫은 집안일을 하더라도
1: 네.
0: 분리수거를 들고 갈 때도 이것이 운동이 될 것이다. 아, 이게 팔이 운동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0: 하면서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1: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들이 굉장히 지금 이 책에도 많고 또 나오셔서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하긴 정말 밥 먹고 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하고 밥 먹고 바로 좀 요란하게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랑
0: 예.
1: 소화되는 게 다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예. 그런 움직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0: 그럼요. 당연히 그런 움직임들이 쌓여서
1: 네.
0: 나의 건강 상태나 몸 상태나 그리고 그게 마음의 상태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0092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살아있는 가전입니다. 식세기, 건조기, 정수기, 청소기 없어서 제가 손수 씻고 다리고 닦고 버리고 21층 저희 집 하루 한번 엘베 대신 오르고요. 계단으로 차 없애고 걷고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네. 이제 이 엄청난 운동
0: 예. 하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많이 하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도 네. 들고 21층 계단을 한번 오르면요. 그게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저도 네. 계단을 오르다 보면 그래도 한 7, 8층이면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이 정도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거죠.
1: 그러니까요. 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숨은 운동러들 많으시죠? 사연
0: 네,
1: 많이
0: 그러네요.
1: 주시고요.
0: 네.
1: 네. 이 운동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0: 예.
1: 뭐 러닝하는 사람들도 뭐 책 관련 책들 너무 많잖아요. 예. 에세이들 보면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진짜 왜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 운동을 통해서 나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가?
0: 운동의 각자 다른 운동의 특징을 통해서 이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1: 네.
0: 내 영역이 어떤지 또 내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자연이 맞는지
1: 네.
0: 도시의 어떤 굉장히 구조화된 그런 실내에서 되어 있는 그런 게 맞는지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1: 네.
0: 조금 더 멀티를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운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1: 그쵸.
0: 그것은 어떤 되돌이킬 수 없는 인간관계나 직업 선택과 달리 조금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거 그런 움직이들 하다 보면 내 삶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누워서 하는 생각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하는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하는 생각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1: 네.
0: 뇌 혈류, 뇌에 어떤 피가 얼마나 도는지에 따라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1: 그쵸.
0: 걷다 보면 떠오르고 어떤 분은 걷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져요. 나는 뛰는 게 300m라도 뛰는 게 좋아요. 이러신 분이 계시고
1: 네.
0: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뭐가 좋다. 이런 거는 저는 운동을 덜 해본 사람, 운동에서 좌절을 덜 겪어본 사람이 생각해요.
1: 아.
0: 무조건 이 운동이 최고야, 이거는요.
1: 네.
0: 잘하는 분들 약간, 그리고 그, 진짜로 우울해져 본 사람들은 한 가지 운동으로 이게 꼭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저희 환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운동 전문가들보다도.
1: 그렇군요. 네. 그리고 책에도 쓰셨지만 모든 운동이 좀 호환되는 면이 있다. 그 네. 사실 우리 알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다 보면은 다 어떤 것 결과적으로는 이게 방향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옮겨두는 거라는 것은 되게 공통적인 것 같고요.
0: 예, 맞습니다.
1: 네. 권수현님, 운동만큼 솔직한 건 없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기도 하고요. 저는 귀차니즘이 몰려온다 싶으면 운동복이나 레깅스 입고 자기도 했어요. 이런 방법 어떤가요?
0: 주무시는 게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시려는 저도 해보진 않은 방법인데 한번 해볼까
1: 네.
0: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1: 네.
0: 많은 분들의 이런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이런 또 의견을 제가 여기 네. 안 왔으면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 그렇죠. 지금 수현님은 옷 착장이 달라지면 움직이게 되니까
0: 그런
1: 부분이 귀찮고 홈트
0: 예.
1: 26년 차라고 하셨는데
0: 예.
1: 진짜 저 그 요가 한창 했을 때 그 요가복을
0: 그렇죠.
1: 갈아입는다고 생각하면 꾀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0: 맞습니다.
1: 이걸 입고 간 거예요. 입고 가서 글을 쓴 거예요. 먼저 글을 카페에서 글을 쓴 다음에 한 2시간 쓰고 이걸 입고 있었을 뿐인데 뭔가 근육이 쓰임이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0: 실제로
1: 진짜
0: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 옷만으로도 마음가짐이 일단 준비가 돼가지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미리 착장하는 입고 있는 거 저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
0: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0: 한번 꼭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덕분에. 예.
1: 주무시는 건데 약간 혈액순환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게요. 그 네. 이제 사이즈가 어떠냐. 뭐 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장자유님은 아, 하주원 작가님의 시원시원함이 등 떠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늘 스마일 표정만 추구했는데 시니컬 하면서도 사랑스런 책 표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난해 작은 화상을 입었는데 무리한 운동을 삼가라 해서 운동 자체를 삼갔던 시간 손해인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그 손해라고 생각을 한다고 너무 이제 그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내 인생에서는 운동을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맞아요. 느끼는 것처럼요. 그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떠올리면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주시는 이 사연에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시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라디오 생방으로 소통하신 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0: 처음입니다.
1: 네, 굉장히 많이 하신 것처럼 지금 계신데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네. 우리 카페인 분들 들으셨죠? 더 많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 강렬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듣고 가시죠. 이번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0: 예,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라는 노래인데요. 이건 최근에 인기 있었던 영화 프로젝트 헬메리에 네. 예,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 원곡이 나온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노래를 부르는 맞아요. 이 노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 헬메리 같은 경우 책을 예전에 읽었었고 네. 그다음 영화를 봤는데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류는 다른 종족은 굉장히 귀납적으로 일단 네. 경험주의적으로 해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란 게 발달을 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일단 그냥 해보는 것들의 정신이 많이 사라진 거죠.
1: 네.
0: 그러나 다른 종족은 오히려 더 그냥 일단 해보지 뭐라는 정신이 굉장히 강한 그 논리적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1: 네.
0: 그런 점이 이제 제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노래를 데려왔습니다.
1: 좋습니다. 그냥 일단 해보지 뭐. 예. 해보고 결정하자. 알아보자. 예. 이 태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를 출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주원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지금 1호 4호 쓰신 카페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다 보면 된다를 실감하며 실천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하다 보면 된다. 일단 그 내가 만약에 돈을 주고 어떤 뭐 센터를 끊었다 하면 그 끊은 분량만큼은 좀 해봐라.
1: 그렇죠.
0: 하는 거죠.
1: 예, 너무 길게 끊지 말고 그래서 할 수 조금씩 제일 최소 단위로 저는 네. 예,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0: 그러니까 제가 폴댄스 3개월 끊고 1회 나간다면 포기했던 이런 사례가 가장 이제 가장 이제 최악의 사례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작게 체험하고 예, 예. 체험권 얘기도 여기 많이 하셨더라고요.
1: 예, 예, 예. 체험권이 되는 데가 되게 많고
0: 네.
1: 또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는 체험권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달 단위로 이제 하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리죠.
0: 체험해보고 예. 하시다. 김현자님, 지독한 병마와 싸우며 살기 위해 운동, 살기 위해서 운동 그까짓 거 하면 되지 하고 그동안의 결핍을 채워가려 애씁니다.
1: 와, 저도 사실 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시면 오히려 그 병이 있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해도
1: 네.
0: 병이 없다고 꼭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1: 그쵸.
0: 예, 저는 병이 없고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잘 관리하면서,
0: 그럼요.
1: 그쵸. 그렇게
0: 예.
1: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책에서, 아, 이건 진짜 하주원 작가님만 쓸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기 보면 정말 다양한 증상별
0: 예.
1: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운동 못할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강박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운동을 할때 신경 쓸수 있는 요소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럼에도 또, 아, 이렇게 하면 또할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례도 좀 들려주세요.
0: 예, 강박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이제 오염에 대한 강박인데,
1: 오염에 대한 강박.
0: 예, 뭐손 씻기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뭔가 묻은 게 이제 나한테 해가 될것 같다, 또
1: 네.
0: 병균이 이제 뭐 어떤 질병을 유발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이제 또 위생관념에도 너무 철저하셔서
1: 그쵸.
0: 땀이 나고 젖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이제 확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굉장히 못 견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뭐 일이나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에서 겪는 것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1: 네.
0: 사실 그걸 내버려 두고 그냥 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란 게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니라
1: 네.
0: 10분만 버텨도 그 불안이란 거는 쭉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1: 10분만 버텨도.
0: 그럼요.
1: 네.
0: 근데 그럼 그 버티는 동안을 가만히 참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 뭐 달리거나 걷거나 그러기만 해도 그 버티는 시간, 뇌한테 그 버티는 경험을 주는 시간이란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견디기도 쉬워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땀에 젖은 상태나 또좀 뭔가 대치, 운동하다 보면 다 인간은 다 몸이 비대칭이기 때문에요.
1: 네.
0: 대칭 강박도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좀뭐 힘이 다르거나 안 맞는 느낌, 웨이트 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고
1: 그쵸.
0: 또 확인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흘린 것 같아서 다시 갔다가 왔다가 막 하시기도
1: 아,
0: 해요.
1: 뭔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네요.
0: 예, 근데 운동에 꼭 집중을 최대한 할 필요는 없죠.
1: 아,
0: 내가 내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1: 네.
0: 건데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1: 네.
0: 내가 이거 땀난 상태에서 너무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1: 네.
0: 마음을 비워라, 뭐 내려놔라 이런 말들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환자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거든요.
1: 네.
0: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뭔가 괴로워하더라도 그 시간을 벗어나다 보면 사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뇌가 평소에 100만큼 생각하던 것을 80, 70밖에 생각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1: 네, 그렇죠.
0: 그렇게라도 조금씩 씻어내다 보면 그 강박에서 많은 생각의 양이란 게 조금씩 비워지시는 거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1: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강박에 너무 시달리는 상황에서 나 지금 여기에 지금 땀으로 흠뻑 젖었고 이게 뭐 지금 뭔가 이상하게 진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불안이 더 커져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0: 불안은 커진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의 특성상 커지다 보면 언젠가 내려와요.
1: 언제나
0: 미치거나
1: 내려온다.
0: 쓰러지지 않고
1: 네.
0: 내려오는 거. 근데 그걸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 얘기를 지식으로 아는 분하고 실제 본인이 어떻게든 견뎌서 그것을 경험하신 분하고 천지 차이죠.
1: 그렇죠. 내 몸이 알도록
0: 예,
1: 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거죠. 중독 같은
0: 예.
1: 경우도 운동이 답이 될수 있더라고요.
0: 아, 중독은 답 정도가 아니라
1: 네,
0: 제가
1: 답
0: 진짜
1: 정도가 아니다.
0: 제가 사실 그 공저로 어쩌다 도박이라는 책도 썼는데
1: 네.
0: 도박 중독 환자분들이 그래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도박이나 게임이나 코인 주식 중독이 요즘 많은데
1: 네.
0: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그만큼의 도파민을 주는 행동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운동만으로 그게 다 이겨내는 것은 아니지만
1: 네.
0: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다면 그것은 약이나 치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진짜 중독 다른 질환, 뭐 우울증, 불안 이런 질환에서도 운동은 중요하지만
1: 네.
0: 중독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와, 지금 믿고 갈수 있는, 그리고 평생 할수 있는 거니까, 운동은.
0: 그렇죠. 뭐 근데 그분들 또 이제 운동 뭐 이게 어떤 분들은 중

0: 운동이 오히려 운동에도 중독이 되신 분들이 있고,
1: 운동 중독.
0: 예, 어떤 분들은 하지만 근데 실제로 운동이란 것이 굉장히 땀 흘려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실제로 다른 어떤 원래 중독돼 있는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싸우려면 진짜 약이나 정신과에 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1: 네. 자, 지금 박진성님 하면 된다도 맞지만 되는 걸 하면 되겠죠? 의사로서, 작가로서 하 원장님 응원합니다.
0: 네,
1: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짜 되는 걸 하면 되겠죠? 이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0: 예. 아, 저도 이런 문장, 되는 거 하면 된다보다도 되는 걸 하면 된다. 되는 걸 하면 된다는 거, 이런 문장을 저도 기억하고 다음에 꼭 써먹고 싶습니다.
1: 네, 큰 울림을
0: 예.
1: 주셨습니다. 음악을 한곡더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0: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태연의 이제 꿈입니다.
1: 네.
0: 제가 80년대에 사실 이 조용필 원래 원곡의 꿈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거의 그 곡을 뭐 30대 이후에 조금 잊고 살다가
1: 네.
0: 다시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또 그게 저 어렸을 때 듣던 곡들이 기억이 또 살아나는
1: 그렇죠.
0: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또 이것도 제가 운동할 때 자주 듣는 노래라서 데려와 봤습니다.
1: 좋습니다. 함께 듣고 가시죠.

0: 덕에 우리도 음악 나가는 사이 얘기를 했는데 실험하신 게 있다고요.
1: 예.
0: 최근에.
1: 아니, 원래 운동하면 안 좋은 게 이제 너무 모든, 이제 세상의 모든 게 맛있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사실은 걷기 운동을 잘안 하는 이유가 걷기 운동을 하면 너무 모든 게 맛있어지더라고요.
0: 입맛이도.
1: 네, 제가
0: 네.
1: 북한산 근처에 사는데 등산하고 와서 너무 맛있었던 집이 있어서 그 식당을 그냥 제가 그냥 집에 있다가 한번 가봤습니다.
0: 아,
1: 궁금해서.
0: 네.
1: 다시 가봤더니 그 운동을 하고 난 이후만큼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각자의 목적에
0: 아,
1: 따라서
0: 그렇죠.
1: 걷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살을 빼고 싶으면 저 같은 사람은 걷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마다 식욕이 떨어 저는 근데 달리기를 하면 막 아무것도 먹기 싫거든요. 막 힘들게 달리기를 한 500m만 해도요.
0: 이게 운동마다 다르네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근데 어떤 분은 달리기를 하면 더 맛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적에 따라서 식욕을 돋구는 운동이 있고 식욕을 떨어지게 하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내가 지금 살을 빼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렇죠?
0: 그렇죠.
1: 근데 내가 지금 뭐 식욕보다도 우울증 개선이 목적이다 이러면 또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0: 그럴 수
1: 싶습니다.
0: 있겠네요. 예, 책에 보니까 이 MBTI별로 또 운동을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어서 너무 재미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 따라가는 게. 네.
1: 외향형이라고 해서 꼭 사람 많은 데서 운동해야 되고 내향형이라고 해서 꼭 그게 사람이 없는 데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보시면 아마 그런 내가 어떤 것이 내 어떤 내향형의 특성 때문에 뭐가 맞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마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네요, 진짜. 유형별로.
1: 예.
0: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1: 저는 사실은 그 폴댄스가 좋은 게 그 자기 영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거든요. 의미로 그래서 여러 사람과 모여서 어떻게 보면 그 대화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냥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
0: 그렇죠.
1: 그런 시간이 없는 운동을 주로 좋아하는 편이고. 예.
0: 하긴 이책 보고 느낀 게 진짜 운동 그 자체보다도 운동하는 공간에 영향받는 경우도 많고
1: 맞습니다.
0: 공간이 지하인지 햇빛이 있는 곳인지
1: 예.
0: 여럿이 같이 하는지 스몰 토크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우리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체험을 해보고 직접 가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0: 네.
1: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지금 고석호님, 저는 주위가 어수선하면 정리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정리해야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퇴근 후 집에 가는데 막 너저분하면 짜증이 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동할 수 있을까요?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근데 어차피 집안일이나 정리라는 거는 100점이란 건 없는 거거든요.
0: 네.
1: 이런 분이면 80점까지는 그래도 정리를 하셔야 운동하러 나갈 수가 있고,
0: 네.
1: 정리하는 과정 자체도 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내꼭 이게 어떤 해야 될 일이 아니라
0: 네.
1: 이거 하는 김에 내 움직임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식을 딱 가지고.
1: 그럼요. 예,
0: 그쵸.
1: 이것도 운동이다라고
0: 맞아요.
1: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그리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에 이어서 경제적인 이유도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1: 예. 경제적인 이유가 생기는 거는
0: 네.
1: 사실은 장비나 어떤 신발, 옷 같은 데 대한 그런 것도 크거든요. 수강료도 물론 있지만
0: 네.
1: 사실 러닝 같은 것도 붐이 일어나면서 뭐 러닝화 뭐가 좋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0: 그렇죠.
1: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10km까지는 일반 운동화, 뭐 특별한 러닝화가 아니어도 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뛰어도 되는 거고.
0: 네.
1: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장비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에 현혹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고
0: 맞아요.
1: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이 책에서 장비 훈수 두는 사람들 얘기를 하셨는데,
1: 예.
0: 장비 훈수에 휘말리지 말고,
1: 예, 그럼요.
0: 그쵸. 처음부터 진짜 마라톤 풀코스 나갈 거 아닌데, 왜그
1: 그럼요.
0: 신발이 필요한가?
1: 예.
0: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럼요. 왜냐하면 먼저 하신 분들은 내가 먼저 한이 지식을 뭐 나눠주고 싶기도 하고,
0: 네.
1: 좀 권위를 세우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안 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고, 운동 중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네.
1: 그치만, 안 되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런 것을 찾아보는 거.
1: 네.
0: 아무것도 못 하겠다 싶은 날. 아, 난 지금 뭐 장비 훈수까지 됐고 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이런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1: 달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앉자.
0: 아.
1: 예. 앉아야 그다음부터 앉고 서는 것부터 해야 그 자세가 됐을 때 나는 다른 존재다. 앉는다, 걷는다, 누운다 모두 다른 존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자세가 달라질 때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조언을 드리고
0: 휴대폰도 서서 받아라 라고 하신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1: 싶어요. 예, 맞습니다.
0: 앉아서 받지 말고, 그러니까

0: 허서받는 거 이것도 움직임의 변화인 거니까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제 그 삼각대를 해놓고 예, 앉아서 서서 자세를 바꾸기만 해도 네. 좀 바뀔 수 있다.
0: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0098 쓰시는 카페인님, 4972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고석호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댓글로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러면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어떠셨나요?
1: 예, 아, 너무 제가 저도 배우는 게 많았고 예,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제 책을 이런 이렇게 제 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0: 네, 덕분에 우리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또 오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오늘 스트레오포닉스 Have a Nice Day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대쇼크가 야스쿠테 오이시이 데스요.
0: 정식이 싸고 맛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맛있고 맛있어서와 같이 이 형용사가 문을 연결하는 형태에 대해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키가 크다.
1: 세가 다카이. 세가 다카이.
0: 타카이라고 하면 높다, 비싸다란 뜻의 이 형용사였죠. 그런데 세가 다카이, 하나의 관용구처럼 사용되어 키가 크다라는 표현인데요. 키가 큽니다는요?
1: 세가 다카이 데스.
0: 세가 다카이 데스라고 하면 되겠죠. 타카이, 이 형용사,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어미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가 다카이, 키가 크다, 세가 다카이 데스, 키가 큽니다. 가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키가 크지 않다는요?
1: 세가 다카쿠나이.
0: 세가 다카쿠나이라고 하면 되겠죠? 타카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정형을 만들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요. 타카쿠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연결해서 세가 다카쿠나이라고 하면 되네요. 정중한 표현은요?
1: 세가 다카쿠나이 데스.
0: 혹은
1: 세가 다카쿠 아리마센.
0: 세가 다카쿠나이 데스 혹은 세가 다카쿠 아리마센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단어 볼게요. 가볍다.
1: 가루이. 가루이.
0: 이로 끝난 이형용사입니다. 가방이 가볍다.
1: 가방가 가루이.
0: 가방가 가루이. 가방이 가볍습니다.
1: 가방가 가루이 데스.
0: 가방가 가루이 데스. 가방이 가볍지 않아.
1: 가방가 가루쿠나이.
0: 가방가 가르크나이. 가방이 가볍지 않아요.
1: 가방가 가르크나이 데스.
0: 혹은
1: 가르크 아리마센.
0: 다음 단어 볼게요. 날씨.
1: 텐키. 텐키.
0: 날씨가 좋다.
1: 텐키가 이.
0: 날씨가 좋습니다.
1: 텐키가 이 데스.
0: 날씨가 좋지 않아.
1: 텐키가 요크나이.
0: 텐키가 요크나이. 여러분 왜 요크가 된지 아시죠? 일본어의 이형용사 이, 요이, 좋다라는 뜻이죠. 활용을 할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요이를 활용해요. 그래서 텐키가 요크 나이라고 해야 합니다. 마음, 기분.
1: 기모치, 기모치.
0: 기분이 좋다.
1: 기모치가 이.
0: 기모치가 이. 기분이 좋습니다.
1: 기모치가 이 데스.
0: 기모치가 이 데스. 여러분, 문제냅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요? 선생님, 정답.
1: 기모치가 요크나이.
0: 기모치가 요크나이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종류.
1: 슈루이. 슈루이.
0: 가깝다.
1: 치카이. 치카이.
0: 치카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형용사겠네요. 가깝습니다.
1: 치카이 데스.
0: 가깝지 않다.
1: 치카쿠나이.
0: 가깝지 않습니다.
1: 치카쿠나이 데스. 치카쿠 아리마센.
0: 다음 단어 볼게요. 싸다, 저렴하다.
1: 야스이. 야스이.
0: 과일이 싸다.
1: 그다모노가 야스이.
0: 과일이 쌉니다.
1: 그다모노가 야스이 데스.
0: 과일이 싸지 않다.
1: 그다모노가 야스쿠나이.
0: 과일이 싸지 않습니다.
1: 그다모노가 야스쿠나이 데스.
0: 혹은
1: 야스쿠 아리마센.
0: 여러분, 이 형용사 활용 이미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셨을까요?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간바리마스. 간바리마스.
0: 오늘의 집중 코어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

0: 형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에는 테라고 하는 접속조사가 있어요. 이 테는 문과 문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조사인데요. 열거나 이유, 원인 등을 나타냅니다. 이 형용사도 문을 연결할 때는 이 접속조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어미 이를 먼저 크로 바꿔요. 그리고 접속조사 테를 붙이면 되죠. 즉, 이 형용사 어간에 그때라고 하는 형태가 돼요. 지난번에 이 형용사의 부정형을 만들 때도 어미 이를 크로 바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형용사는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활용할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서 활용을 한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키가 크다.
1: 세가 다카이
0: 키가 크고 키가 커서.
1: 세가 다카쿠테 세가 다카쿠테
0: 키가 크다는 세가 다카이. 키가 크고 키가 커서와 같이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조사는 바로 테인데요. 이 형용사의 이 테를 연결할 때는 어미 이를 먼저 크로 바꿔줘야 돼요. 세가 타카쿠.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뭐뭐 고, 뭐뭐 서의 의미를 가진 접속조사 테를 연결하는 거죠. 세가 타카쿠 때 키가 크고 키가 커서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 더 볼게요. 가깝다가 아니고요. 가볍다.
1: 가르이
0: 가볍고 가벼워서.
1: 가르크테 가르크테
0: 가볍다는 가르이입니다. 그런데 가볍고 가벼워서와 같이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어미 이를 먼저 크로 바꿔요. 카르이를 카르크로 바꾸고요. 문을 연결하는 접속조사 테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르크 때 가볍고 가벼워서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남자친구는 키가 크고 멋있어요.
1: 彼氏は背が高くてかっこいいです。彼氏は背が高くてかっこいいです。
0: 카레 씨와 남자친구는 세가 타카쿠테, 키가 크고라는 표현이에요. 세가 타카이, 키가 크다, 키가 크고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접속조사 테를 연결해야겠네요. 그럴 때이 형용사는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요. 세가 타카이에서 이를 크로 바꾸니까 세가 타카쿠, 그 뒤에 뭐뭐고 뭐뭐 서의 의미를 나타낸 접속조사 테를 연결하죠. 그래서 세가 타카쿠테, 키가 크고 가꼬이 데스 멋있어요. 가꼬이 멋있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으면요. 어미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되죠. 가꼬이 멋있다. 가꼬이 데스 멋있어요. 다음 문장 볼까요? 이 노트북은 가벼워서 좋아요.
1: このノートパソコンは軽くていいです。このノートパソコンは軽くていいです。
0: このノートパソコンはいい노트북은 가르크 때 이데스. 가르이, 가볍다, 가벼워서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어요. 가르이의 접속조사 테에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 형용사가 접속조사 테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미 이를 먼저 크로 바꿔줘야 돼요. 가르크, 그 뒤에 테 연결해서 가르크 때 가벼워서 이데스, 좋아요. 좋다는 이, 정중하게 하고 싶을 때는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합니다. 이는 좋다, 이데스, 좋아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테는요, 문맥에 따라서 뭐뭐 고와 같은 열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뭐뭐 서와 같은 이유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표현은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 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 요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 요인은 좋다, 괜찮다는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접속조사 테에 연결할 때도 요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요 그때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1: 天気が良くて気持ちがいいです。
0: 天気がよくて気持ちがいいですわ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종류가 많다.
1: 種類が多い。
0: 種類が 오이. 맛있다.
1: 美味しい。
0: 어이시. 이두 문장 연결해 볼게요. 종류가 많다.

0: 많고 맛있다.
1: 種類が多くておいしい。
0: 種類が 多くて 美味しい. 種類が 多い, 종류가 많다.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접속조사 태가 필요하네요. 이형용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미이를 크로 바꿉니다. 오이가 오크가 됐고요. 뒤에 태 연결하죠. 그래서 오크때 많고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일본의 컵라면은 종류가 많고 맛있다.
1: 日本のカップラーメンは種類が多くて美味しい。
0: 日本のカップラーメンは일본의 컵라면은 種類가 多くて 종류가 많고 오이시 맛있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일본의 컵라면은 종류가 많고 아주 맛있어요.
1: 日本のカップラーメンは種類が多くてとても美味しいです。
0: 日本のカップラーメンは일본의 컵라면은 種類가 多くて 종류가 많고 とても 오이시 です. 아주 맛있어요. 오이시 맛있다. 오이시이 데스 맛있어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0: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2: 야사시 일본어 쇼타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시고토와 간단데스.
1: 일은 간단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형용사에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나 형용사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유명하다.
2: 유메다. 유메다.
1: 유메다. 유명하다란 뜻의 나 형용사인데요. 유메, 유명이라고 하는 한자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유메만으로 유명 혹은 유명함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으면 유메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사전형이라고 하거든요. 사전을 찾을 때 나오는 단어의 형태를 사전형이라고 해요. 그럼 유명하다는요? 사전형인 유메 뒤에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 다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유메다, 유명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이런 형태의 형용사를 우리가 나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시즈오카는 차로 유명하다.
2: 시즈오카와 오차데 유메다.
1: 시즈오카와 시즈오카는 오차데 차로 유메다, 유명하다와 같이 문을 만들 수 있어요. 초밥
2: 오스시, 오스시.
1: 보통 초밥이라고 하면 스시예요. 그런데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오스시와 같이 많이들 이야기하죠. 편리하다
2: 벤리다, 벤리다.
1: 벤리다, 이 단어도 나 형용사예요. 사전을 찾으면 벨리 이렇게까지만 나오거든요. 의미는 편리 혹은 편리함이에요. 그런데 조동사 다를 붙여서 멜리다 이렇게 사용하면 편리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교통이 편리하다.
2: 고츠가 벤리다.
1: 고츠가 벤리다. 문장 쉽게 만들 수 있죠? 간단하다.
2: 간단다. 간단다.
1: 간단다. 간단하다란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사전을 찾으면 간단까지만 나와요. 뜻은 간단, 간단함이거든요. 이 뒤에 조동사 다를 연결해서 간단다라고 하면 간단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간단하다.
2: 레시피와 간단다.
1: 다음 단어 볼까요? 성실하다.
2: 마지메다. 마지메다.
1: 마지메다. 성실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예요. 마지메라고 하는 형태로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뜻은 성실,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메 뒤에 조동사 다를 연결해서 마지메다라고 하면 비로소 성실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나카 씨는 아주 성실하다.
2: 다나카산와 도테모 마지메다.
1: 다나카산와 도테모 마지메다와 같이 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조금.
2: 조또. 저또.
1: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죠. 저또, 좀, 조금이란 뜻입니다. 일, 업무.
2: 시고토, 시고토.
1: 시고토, 일, 업무란 뜻이에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괜찮다.
2: 다이조부다, 다이조부다.
1: 다이조부다, 괜찮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사전에는 다이조부까지만 나와요. 괜찮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뒤에 조동사 다 연결해서 大丈夫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나 형용사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시간은 아직 괜찮다.
2: 時間はまだ大丈夫だ.
1: 時間はまだ大丈夫だ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를 배워

0: 보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는요, 유매다, 유명하다, 멜리다, 편리하다와 같이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기본형은 우리말에 뭐뭐 다로 끝나는 건데요. 긍정형이어야 되고 보통형이어야 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는데요. 나 형용사는 앞서 단어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전형은 유매, 멜리예요. 그런데 기본형은 뭐뭐 다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의 조동사 다를 연결한 형태, 즉 유메다 멜리다라고 하는 형태로 기본형을 만드는 형용사를 우리가 나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제가 앞서서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 다를 연결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명사문 배웠잖아요. 학생은 각세, 학생이다는요? 각세다. 학생입니다는요? 각세です. 그렇습니다. 이 다의 정중한 형태가 데스입니다. 그래서 나 형용사의 정중형도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됩니다. 유메다, 유명하다. 유메데스, 유명합니다. 와 같이 바꾸면 되는 거겠죠?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유명하다.
1: 유메다.
0: 초밥으로 유명하다.
1: お寿司で有名だ。お寿司で有名だ。
0: 초밥으로 유명합니다.
1: お寿司で有名です。お寿司で有名です。
0: 유명하다, 유명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스시대 유메다, 초밥으로 유명하다. 오스시 초밥이고요. 뒤에 대는요, 이유 원인을 나타내요. 뭐뭐로라고 하는 의미 혹은 뭐뭐 때문에로도 해석이 되죠. 유메다, 유명하다. 유메까지는 유명, 유명함. 다를 연결해서 유명하다가 됩니다. 그럼 정중한 형태는요, 다를 데스로 바꾸면 돼요. 유메데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 이전에 우리 이 형용사 배웠잖아요. 맛있다는 오이시, 맛있습니다는 오이시 데스라고 했는데요. 이때 데스는 다가 변한 게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에는 이의 형태로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런데 정중형을 만들기 위해서 데스라고 하는 형태를 그냥 빌려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형용사에서 데스는요, 우리가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다의 정중형인 데스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형용사에 붙는 데스와 나 형용사의 데스는 서로 성격이 다르답니다. 그럼 다음 단어로 다시 연습해 볼게요. 편리하다.
1: 벤디다.
0: 앱이 편리하다.
1: 아프리가 벤디다. 아프리가 벤디다.
0: 앱이 편리합니다.
1: 아프리가 벤디데스. 아프리가 벤리데스.
0: 멜리다, 편리하다 라는 뜻의 나 형용사 멜리까지가 편리, 편리함이고요. 다를 붙여서 멜리다 라고 하면 편리하다가 되었어요. 앱이 편리하다, 아프리가 멜리다. 정중한 형태의 편리합니다는요, 다를 데스로 바꿔서 멜리데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일본은 초밥으로 아주 유명해.
1: 日本はお寿司でとても有名だよ。日本はお寿司でとても有名だよ。
0: 日本は 일본은 오스시대 초밥으로 이때 되는 이유 원인을 나타냅니다. とても有名だよ 아주 유명해. とても有名だ 아주 유명해인데요. 뒤에 종조사 요가 붙어도 해석은 아주 유명해. 다만 요가 있으면은 의미를 강조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 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일본은 초밥으로 아주 유명해요는요?
1: 日本はお寿司でとても有名です.
0: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이 앱은 정말 편리해요.
1: このアプリは本当に便利です. このアプリは本当に便利です.
0: このアプリは 이 앱은 本当に 정말 便利です. 편리해요. 편리하다는 멜리다. 편리해요. 정중한 형태는요. 다를 데스로 바꿔서 멜리데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앞서서 나형용사의 여러 단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유명하다, 편리하다. 공통점이 뭐였어요? 뒤에 하다하다가 붙었죠? 즉, 우리

0: 말에 뭐뭐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는 일본어에서는 주로 나 형용사입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주로 하다가 붙으면은 나 형용사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절하다,
1: 신세츠다,
0: 간단하다,
1: 간단다,
0: 필요하다,
1: 필요하다.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올해 1학년은 어때요?
1: 今年の 1年生は どうですか?
0: 今年の 1年生は 올해 1학년은 どうですか? 어때요? 대답해 볼게요. 성실하다.
1: 마지메다.
0: 마지메다. 마지메까지가 성실함이에요. 뭐뭐 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동사 다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메다, 성실하다. 정중하게요. 성실해요.
1: 마지메데스.
0: 마지메데스. 이때 데스는 다의 정중형입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1: すごく 마지메데스.
0: すごく 마지메데스. 아주 성실해요. 굉장히 성실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조용하다.
1: 시즈카다.
0: 시즈카다. 시즈카까지가 사전에 나오는 형태고요. 조용조용함이란 뜻이에요. 이때 다를 연결해서 시즈카다라고 하면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정중한 형태로 바꿔볼까요? 조용해요.
1: 시즈카데스.
0: 시즈카데스. 다를 데스로 바꿉니다. 좀 조용해요.
1: 조또 시즈카데스.
0: 조또 시즈카데스. 조또 좀 조금이란 뜻이죠.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젠젠 다이쿠츠잖아이 데스요.
0: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 형용사의 기본형과 정중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하지 않다라는 나 형용사의 부정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필요하다.
1: 必要다. 必要다.
0: 必要다. 필요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사전을 찾으면 히츠요까지 나옵니다. 필요, 필요함인데요. 이 뒤에 조동사 다를 연결해서 히츠요다라고 하면 필요하다가 됩니다. 필요합니다는요?
1: 히츠요데스.
0: 히츠요데스.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1: 시간가 히츠요다.
0: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시간가 히츠요데스.
0: 이번에는 조용하다.
1: 시즈카다. 시즈카다.
0: 시즈카다. 조용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 사전 찾으면 시즈까까지 나옵니다. 조용, 조용함이란 뜻이죠. 뒤에 조동사 다 연결해서 시즈까다라고 하면 조용하다란 뜻이 됩니다. 조용합니다는요,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되겠네요. 교실이 조용하다.
1: 교실이 시즈까다.
0: 교실이 조용합니다.
1: 교실이 시즈까데스.
0: 다음 단어 볼게요. 휴일.
1: 휴지츠. 휴지츠.
0: 휴일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휴지츠. 더 간단한 단어 있죠?
1: 야스미.
0: 야스미. 우리가 휴일 할 때 휴라고 하는 한자어 뜻으로 읽으면 야스미라고 합니다. 선생님, 야스미 말고도 또 있는데요?
1: 야스미노 히.
0: 야스미노 히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공원.
1: 고엔. 고엔.
0: 공원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고엔. 앞서 조용하다라는 의미의 나형용사 시즈카다 나왔는데요. 공원이 조용하다.
1: 고엔가 시즈카다.
0: 고엔가 시즈카다. 공원이 조용합니다.
1: 고엔가 시즈카데스.
0: 고엔가 시즈카데스. 나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어미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한자.
1: 간지. 간지.
0: 한자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간지. 집은요?
1: 이에. 이에.
0: 집 가라고 하는 한자어 뜻으로 읽으면 이에라고 합니다. 힘들다.
1: 다이헨다. 다이헨다.
0: 다이헨다. 힘들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사전을 찾으면 다이헨까지만 나와요. 힘듦, 큰일 이런 의미로 나오는데요. 이 뒤에 다를 연결해서 다이엔다라고 하면 힘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힘듭니다는요?
1: 다이헨데스.
0: 다이헨데스.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되겠죠. 일이 힘들다.
1: 시고토가 다이헨다.
0: 시고토가 다이헨다. 일이 힘들어요.
1: 시고토가 다이헨데스.
0: 시고토가 다이헨데스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한가하다.
1: 히마다. 히마다.
0: 히마다. 한가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 사전을 찾으면 히마까지만 나와요. 한가함이란 뜻인데요. 이 뒤에 다 연결해서 히마다라고 하면 한가하다. 한가합니다는요?
1: 히마데스.
0: 히마데스. 나 형용사의 정중형은 어미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한가해.
1: 今日は 午後から 暇だ.
0: 오늘은 오후부터 한가해요.
1: 今日は 午後から 暇です.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부정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의 부정형은 나 형용사의 어간에

0: 4의 부정형인 대와 나의를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사 배웠을 때 기억나나요? 명사에서 부정형태 어떻게 만들었죠? 명사 뒤에 대와 나의 붙였습니다. 이 대와 나의는 다의 부정형이었죠. 그런데 나형 형사도 수로가 될 때 이 다를 붙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나형 형사의 부정형도 다의 부정형인 대와 나의를 붙이면 돼요. 명사와 동일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럼 정중한 부정형은요? 대와 나의 데스 혹은 대와 아리마생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화문에서는요, 대화의 줄임말인 자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자 나이 혹은 자 나이 데스, 자 아리마생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어 싹 틔우게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필요하다,
1: 必要だ,
0: 필요하지 않다,
1: 必要ではない, 必要ではない,
0: 필요하지 않습니다,
1: 必要ではないです, 必要ではないです,
0: 혹은
1: 必要ではありません, 必要ではありません,
0: 必要だ,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전에 必要까지만 나온다고 했죠. 필요 혹은 필요함입니다. 수로가 되기 위해서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다가 연결됐어요. 명사랑 동일하죠. 그러면 뭐뭐이다가 다예요. 그럼 뭐뭐가 아니다는요, 대와 나이, 뭐뭐가 아닙니다는요, 대와 나이 데스 혹은 대와 아리마생이겠죠. 즉, 나 형용사의 부정형은 어간 뒤에 대와 나이, 대와 나이 데스, 대와 아리마생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하지 않다는 히지요 대와 나이, 회화체에서는 히지요 자 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는요, 히지요 대와 나이 데스 혹은 히지요 대와 아리마생, 회화체에서는 히지요 자 나이 데스, 히지요 자 아리마생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하나 더 볼게요. 조용하다,
1: 静かだ,
0: 조용하지 않다,
1: 静かではない, 静かではない,
0: 조용하지 않습니다,
1: 静かではないです, 静かではないです,
0: 혹은
1: 静かではありません, 静かではありません,
0: 静かだ, 조용하다 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으면 静か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조용, 조용함입니다. 다를 연결해서 조용하다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다가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뭐가 아니다가 되려면요, 다의 부정형인 대와 나이, 정중한 형태 대와 나이 데스, 대와 아리마생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용하지 않다는 시즈카 대와 나이, 회화체에서는 시즈카 자 나이, 조용하지 않습니다는요, 시즈카 대와 나이 데스 혹은 시즈카 대화 아리마생, 회화체에서는 대화를 자로 바꿔서 시즈카 자나이 데스, 시즈카 자 아리마생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여권 복사본은 필요하지 않아.
1: 파스포트의 코피와 필요ではない. 파스포트의 코피와 필요ではない.
0: 파스포트의 코피와 여권 복사본은 필요ではない.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다는요, 히지요다. 필요하지 않아는요, 다의 부정형인 대화나이. 바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히지요 대화나이. 여권 복사본은 필요하지 않아요.
1: 파스포트의 코피와 필요ではないです.
0: 혹은
1: 필요ではありません.
0: 다음 문장 볼게요. 휴일의 공원은 조용하지 않아요.
1: 休日の 공원은 静かではありません. 休日の 공원은 静かではありません.
0: 休日の 공원은, 휴일의 공원은 静かではありません. 조용하지 않아요. 静かだ, 조용하다. 조용하지 않다, 다의 부정형인 대화나이 연결합니다. 静かではない.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静かではない 데스 혹은 교재에 나온 표현 静かではありません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확장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부정형을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일본어 한자는 간단한가요?
1: 일본어 한자와 간단ですか?
0: 일본어 한자와 일본어 한자는 간단ですか? 간단한가요? 간단하다, 간단다, 간단합니다.

0: 달을 대수로 바꿔야죠. 간단데스. 의문형은요. 뒤에 까 연결해서 간단데스가 간단한가요? 대답해 봅니다. 간단하다.
1: 간단다.
0: 간단하지 않다.
1: 간단ではない.

0: 입니다. 이는 좋다. 이 형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어미 이 뒤에 데스만 붙이면 돼요. 이는 좋다. 이 데스 좋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それはいいで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에? ワンさんの家から大学まで2時間ですか?
3: はい。 でも、そんなに大変じゃありません。
2: でも、2時間はちょっと 暇じゃないですか?
3: 通学時間はドラマ鑑賞タイムです。 全然退屈じゃないですよ。
2: それはいいですね。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케이크고요. 쿠키
0: 쿠키입니다.
1: 비스켓도 비스킷인데요.
0: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쿠키는 초음과 자음으로 사음절로 발음을 하셔야 하고요. 비스켓도라고 할 때 키시라는 발음은 일본어에서는 켓도라고 발음합니다.
0: 랜덤박스 지식, 골든위크 뒤에 찾아오는 5월병. 일본의 4월 말과 5월 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긴 연휴인 골든위크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휴식이 끝나고 나면 일본 사회에는 5월병이라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찾아오는데요. 선생님, 이 5월병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1: 네, 바로 고가츠병입니다. 일본은 4월에 새한년과 새해의 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 달 동안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5월 초에 골든위크를 지나 한숨을 돌리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문득 무기력감이나 가벼운 우울감, 의욕 저하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1: 네, 1960년대부터라고 하는데요. 특히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생이나 신입사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러한 일시적인 서진 상태는 1960년대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본의 5월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4월에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시작되는 학사, 채용 구조가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 길이다.
0: 나 예전에 불어 배운 적 있어, 프랑스어 배운 적 있어. 여러분 같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왕 선생님과 28쪽 복습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1: 我以前学过法语.
0: 동사 뒤에 꾸어 기억나십니까? 해본 적 있다, 이런 조사 엄청 외우셔야 됩니다. 나 오늘 처음 온 거예요. 나 뺄게요. 오늘 처음 왔어요.
1: 今天第一次来.
0: 第一次, 요 단어 기억나십니까? 지금 두 문장이 복습이 잘 돼야 오늘 문장, 오늘 단어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가 카드키를 안 챙겼니?
1: 他没带房卡.
0: 사실 제가 유학할 때는요, 이걸 많이 썼어요. 열쇠. 선생님, 열쇠가 원래 중국어로 뭐죠?
1: 钥匙.
0: 그렇죠, 钥匙. 사실은 요새는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카드, 카, 이 단어를 꼭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시라이 칸이샤. 32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들.
1: 아르즈.
0: 딸은 그럼 뭘까요? 딸?
1: 女儿.
0: 아이고, 아아 하신 거 보니까 삼성 이성 아아 女儿 기억하시고요.
1: 我们这里坐着一个女儿奴.
0: 아, 딸바보.
1: 네.
0: 지금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선생님.
1: 女儿奴.
0: 그 누라는 글자가 여러분 N유인데요. 누. 아, 노예 할 때.
1: 맞죠.
0: 재밌죠. 우린 바보를 쓰는데 중국은 노예를 씁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好像 요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1: 好像.
0: 마치 뭐뭐인 것 같다. 오늘 하이라이트 단어 중 하나입니다. 오, 제가 안절부절하는 거 보니까 러시 他好像喜欢你.
1: 是吗?
0: 이렇게 저 사람이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추측, 영어 좀 할게요. guess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没错.
0: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누군가.
1: 有人.
0: 제가 중국 유학할 때 이 단어를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널 찾아왔어. 有人找你. 이런 거. 네, 요렌자오는 찾다예요. 어떤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어떤 사람, 요렌. 문을 두드리다.
1: 敲门.
0: 그럼 여러분 두드리다가 뭐예요?
1: 敲.
0: 문은?
1: 门.
0: 동사가 먼저 와야죠. 吃饭, 그 문장 구조입니다. 누구?
1: 谁?
0: 그렇죠. 간혹가다 근데 중국인들이 선생님 이 谁 발음을 제가 이제 무슨 말 할지 아실 것 같아요. 쉐이라고도 막 하죠, 그죠?
1: 예,可以다.
0: 정확한 발음은 谁가 원래 맞습니다. 오, 아마 못 모일 것이다.
1: 可能.
0: 아마 내일 비가 올 것이야.
1: 可能明天要下雨.
0: 이렇게 다시 한번 천천히.
1: 可能明天要下雨.
0: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可能. 어, 好像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 이제 잠시 후에 어퍼 포인트를 통해서 살짝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형, 오빠.
1: 哥.
0: 두 글자로 해볼게요.
1: 哥哥를
0: 줄여서 哥라고 합니다. 그럼 남동생은 弟弟 줄여서
1: 弟.
0: 그래서 그 유명한 큰형님,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뭐 따거 따거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1: 没错, 大哥.
0: 네, 大哥 이렇게. 그래서 그 삼국지에서 관우한테 뭐라 그래요? 둘째 형님이잖아요. 二哥.
1: 对, 二哥.
0: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돌아오다.
1: 回来.
0: 回来. 여러분, 라이가 원래 이성이잖아요. 回来 다 알아들어요. 근데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回 뒤에 있는 라이나 취는요, 경성입니다. 방향보호로서 돌아오다, 回来 해도 되지만 정확한 발음은
1: 回来.
0: 돌아가.
1: 回去.
0: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回去 해도 되지만 경성으로 回去. 가져오다, 챙기다, 휴대하다.
1: 带.
0: 오, 물건을 챙기다.
1: 带东西.
0: 휴대전화를 챙기다.
1: 带手机.
0: 따라하고 계시죠? 동시, 手机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친구를 데리고 가다. 한번 해볼게요.
1: 带朋友去.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带 사람, 去 사람을 데리고 가다. 이것도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아 이게 아니라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카드키.
1: 房卡.
0: 네, 호텔에서 많이 쓰겠죠? 열다.
1: 开.
0: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수러, 동사나 형용사 뒤에 위치하는 이 단어.
1: 一下.
0: 잠깐 좀 쉴게요.
1: 休息一下.
0: 복습하고 싶어요. 그 짧은 시간 쉬는 거 뭐라 그러죠? 한 글자.
1: 쉬一下.
0: 네, 그렇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우리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티인샤.
1: 第四课

0: 됩니까? 돼요. 다 오셔왕러. 됩니다, 선생님.
1: 可以的.
0: 그렇습니다. 내일 아마 아주 바쁠 거야.
1: 明天可能很忙.
0: 자, 발음에 집중할게요. 可能, 아아, 很忙. 연속 삼성이성 왔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明天부터 시작.
1: 明天可能很忙.
0: 따라하셔야죠. 그렇죠. 초급 중국어 청취자분들은 이제 삼성이성 잘하실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 회의 중일 거야.
1: 他们可能在开会.
0: 후이 하지 마세요.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우리 왕 선생님처럼 카이회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회의하다 중국어로
1: 카이회.
0: 그럼 짜이는 뭘까요? 1번 어디 어디에서, 2번 어디 어디에, 3번 진행형.
1: 3번?
0: 진행형이죠. 동사 앞에 있으면 이 짜이는 진행형입니다. 네, 그리고 可能, 아마도, perhaps, maybe, 타는 그가 되고요. 그래요. 이제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더 재밌는, 더 많이 쓰이는 우리 따이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이 가져왔습니다. 아까 단어 설명 때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우산 챙겼니?
1: 你带伞了吗?
0: 우산을
1: 伞.
0: 사실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산 두 글자로
1: 雨伞.
0: 그 비오다 할 때 YU 발음이요. 예, 위 아니고 유. 근데 여기는 뺐네요, 그죠? 우산 챙겼니? 나 돈 안 가져왔어.
1: 我没带钱.
0: 한 번 더.
1: 我没带钱.
0: 삼성이성 아아 我没 출발하세요. 我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我没带钱.
1: 성쌤.
0: 네.
1: 今天请客吧.
0: 아, 不好意思. 没有钱.
1: 不是没带钱，干脆没有钱.
0: 그렇죠. 여러분 지금 차이점 느끼셨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한턱 쏘라니까 제가 돈 안 가져왔어가 아니라 제가 没有钱 했어요. 그럼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1: 아예 없어요.
0: 没带钱은 뭐예요? 집에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안 가져온 거죠. 선생님 10억만 빌려주세요. 10억.
1: 你让我怎么回答? 10억?
0: 10억. 네. 아, 저는 메이따이를 원했어요. 왠지 있을 것 같아서. 메이따이면 이제 안 가져오신 거고 메이오는 10억이 없는 거죠. 확실히 이해하셨죠? 좋아요. 너 휴대폰 안 가... 아, 나 휴대폰 안 가져왔어.
1: 我没带手机.
0: 제가 선생님, 근데 제가 삼성이성 강조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1: 对呀，所以很多听友都在说太好了。
0: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고 해주셨네요. 네, 아 정말로 왜냐하면은 초급자분들은 워 올려요. 워 메이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워 메이. 자 들어볼게요.
1: 워 메이.
0: 워 메이다의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1: 쇼지.
0: 그렇죠. 쇼우지 생각하시면서 쇼지 요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친구 데리고 와.
1: 你带朋友来吧.
0: 이제는 챙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오면은 데리고의 뜻입니다. 너 친구 데리고 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你带朋友来吧.
0: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지금 필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따이 뒤에 사람이 오면은 뒤에 보통 라이나 취가 많이 오죠? 요것도 꼭 필기하시라고요. 라이나 취가 온다. 사람 뒤에. 나 좀 데려가.
1: 你带我去吧.
0: 이거 보세요. 또 나오죠? 你带我去吧. 역시 니 올라가면 안 돼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你带我去吧. 이런 발음을 반삼성 연습을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36페이지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지금 우리는 초급이잖아요, 선생님. 好像 可能, 아 물론 너무너무 많이 쓰고 중요한 말인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그 슈프, 부슈프, 방카드키, 방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 외우는 게 더 지금 효과적이라고 봐요.
1: 是的.
0: 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 확장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핸드폰 챙기는 거 잊지 마. 잘 보세요. 우린 잊지 마가 맨 뒤에 있죠. 중국은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1: 别忘了带手机.
0: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책 가져오는 거 잊지 마.
1: 别忘了带书.
0: 그렇죠.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거예요. 别忘了带A. 이렇게 여기 러가 왜 있어요?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통째로 암기하는 거죠. 덩어리째. 그래서 이 러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비에 때문에 있는 거죠, 선생님.
1: 对的.
0: 네, 비에와 러가 함께 쓰이는 짝꿍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别忘了带A.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A 챙기는 거 잊지 마. 하나만 더 하죠, 그럼. 방카, 방카드 챙기는 거
1: 别忘了带房卡.
0: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밖에서 너를 찾네.
1: 有人在外面找你.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找 올라가야죠. 이성 找你.

0: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쩌오니 이게 더 중국스럽습니다. 여기서 짜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
1: 이 땅?
0: 에서. 어디 어디 에서입니다, 여러분.
1: 어디 어디에서 에서?
0: 그렇죠.
1: 와, 我 学习了. 谢谢你.
0: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바깥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바깥에 있다가 되려면 뒤에 자오니가 빠져야죠.
1: 아, 有人在外面.
0: 그렇게 말하면 자이가 동사가 돼버리죠. 그렇죠.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문이 중국어로
1: 门.
0: 안 잠겼어.
1: 没锁.
0: 그럼 당연히 잠겼다가 수월러. 이거의 부정. 러의 부정이 뿌가 아니고 메이잖아요. 메이소. 부정, 완료 부정은 메이드에 러 쓰면 안 돼요. 안 먹었다. 메이츠러 아니에요. 어떻게 발음하죠?
1: 메이츠.
0: 그 문장 구조죠. 우린 더불어 수어. 이거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1: 你进来吧.
0: 그렇죠. 찐 뒤에도 라이나 취가 붙으면은요. 어려운 말씀 드리면 방향 보호입니다. 그럼 경성이에요. 찐라이 해도 알아듣죠, 선생님?
1: 没问题.
0: 네, 근데 경성으로 할게요. 你进来吧. 你进来. 네가 가서 좀 닫아봐.
1: 你去关一下.
0: 본문에 카이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말 써봤어요. 네, 관. 재밌는 게 카이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카이관.
1: 카이관.
0: 이거는 뭐죠? 명사로 쓰이면 스위치로 스위치. 쓰일 수 있습니다. 스위치.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1: 我好像喜欢你.
0: 아, 얼마나 설레는 말이에요. 그죠?
1: 一定要学会啊. 네, 然后跟男朋友女朋友说.
0: 그렇죠. 남친 여친에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
1: 你经常说吗?
0: 자주 말하는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1: 那也可以吧.
0: 네. 아, 괜찮습니까?
1: 네.
0: 그래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한 개라도 틀리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 플러스 보고 계시죠? 오, 38페이지 아주 유행하는 말 가져와봤습니다. 다카디 선생님.
1: 맞죠, 다카. 我们经常用.
0: 이 다카가 원래 중국 사람들은 출근하면 카드를 찍잖아요.
1: 是的.
0: 그 말에 유래된 말이고, 띠는 뭐예요? 地方.
1: 地方.
0: 네, 장소. 여기는 꼭 내가 찍고 가야 된다. 뭔가 핫 플레이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카디.
1: 그래서
0: 앞에 네, 유명한 곳 집어넣어서 왕홍. 왕홍 다카디.
1: 是的.
0: 다섯 글자를 마치 오자성어처럼 암기하셔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1: 최근 한국의 성수동. 就是网红打卡地.
0: 아, 성수동.
1: 네, 성수동.
0: 와, 발음 비슷한데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1: 성수동.
0: 오,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아, 좋은 단어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他没带房卡.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선거다.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한 개라도 삐끗했다 하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 지난 강의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문 안 잠겼어.
2: 문 没锁.
1: 너 들어와.
2: 你进来吧.
1: 저 지금 36페이지 복습했습니다. 그럼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가 카드키를 안 챙겼니?
2: 他没带房卡.
1: 房卡도 중요하지만 带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이 두 문장이 생소하게 들리지 않고 여유 있게 들려야 오늘 5강 기차역은 어떻게 가나요?
2: 火车站怎么走?
1: 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一起来看一下. 말씀 좀 여쭤볼게요.
2: 请问.
1: 이 앞에 인사를 엄청 많이 집어넣어요.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볼 때, 요새 뭐 길을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뭔가 물어볼 때 그냥 请问하는 것보다 앞에 인사를 집어넣어서 你好, 请问. 엄청 많이 쓰죠, 선생님.
2: 是的. 很有礼貌.
1: 매우 예의 있고요. 예의 네. 있다. 어, 예의 있다 중국어로.
2: 有礼貌.
1: 요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요.
2: 있다.
1: 그렇죠. 예의가.
2: 礼貌.
1: 그렇죠. 기차역은요.
2: 火车站.
1: 후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어예요. 잘 들어보세요.
2: 火.
1: 네, 火车站. 그리고 이 차 발음하실 때 처 해도 알아들어요. 근데 안 예뻐요. 두 글자라 생각하시고 처 들어볼게요.
2: 처.
1: 어, 처. 그리고 여기.
2: 站.
1: 동사로 쓰이면 서다란 뜻이 있는데요. 명사로 쓰이면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역은 중국어로.
2: 地铁站.
1: 기차역은요.
2: 火车站.
1: 6화 원칙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두 말씀하셔야 됩니다. 누구?
2: 谁?
1: 왜?
2: 为什么?
1: 뭐?
2: 什么?
1: 그렇죠. 어떻게?
2: 怎么?
1: 플러스 동사입니다. 한국어랑 어순 똑같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가요? 똑같습니다. 뒤에 동사 집어넣으면 됩니다. 삼성경성, 怎么? 나이. 워만 생각하시면서 와 이거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어요. 조.
2: 아하.
1: 오유는 어우예요.
2: 走.
1: 走. 한 번 더.
2: 走.
1: 좋아요. 이 단어가 왜 있는지 이따 볼게요. 쭉 계속 똑바로.
2: 一直.
1: 走 집어넣어 볼까요? 一直走.
2: 一直走.
1: 뭐예요 여러분? 쭉 가세요. 직진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왕 이 단어가 선생님. 제가 중국어로 먼저 했어요. 왕 이게 무슨 뜻이에요?
2: 왕. 有好多意思吧.
1: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느 쪽을 향해서.
2: 아하.
1: 오른쪽을 향해서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한국어로는요.
2: 오른쪽은 나이면야.
1: 오른쪽. 요边.
2: 왼쪽?
1: 네, 左边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들 바뀌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른쪽을 향해서 왼쪽을 향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말하죠? 일상생활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라고 말을 하잖아요. 중국은 근데 향해서가 먼저 와요.
2: 네, 왕左, 왕右
1: 이런 식으로. 선생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왼쪽을 향해서
2: 왕左,
1: 오른쪽을 향해서
2: 왕右.
1: 네, 왼쪽은 ZUO를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왕左, 좋아요. 그다음 앞쪽을 향해서 그럼 한번 두 글자를 합쳐볼게요. 앞으로
2: 왕前.
1: 그래서 앞으로 갓
2: 왕前走.
1: 그렇죠. 사실 앞으로 가 쭉 가세요. 이즈走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 一样的.
1: 심지어 같이 쓸 수 있어요. 쭉 앞으로 가세요.
2: 一直往前走.
1: 그렇죠. 다섯 글자 정말 많이 썼습니다. 一直往前走. 쭉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계속 앞으로 가세요 할 때 계속이 一直입니다. 도착하다로 쓸 수 있습니다.
2: 到.
1: 근데 이 到는 뜻이 정말 많아요. 뭐뭐까지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본문 살펴볼게요. 길목 딱 이 뜻입니다.
2: 路口.
1: 루. 코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한글로 표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커우예요. 루커우. 삼성의 마지막 글자니까 울리지 마시고 루커우. 네.
2: 我们经常说十字路口.
1: 여러분 뭘 것 같아요? 十字路口. 오, 십자 길목입니다. 바로 사거리입니다.
2: 还说丁字路口.
1: 그건 丁字가 丁 여러분 생긴 게 한번 그 검색을 해보세요. D-I-N-G 그러면 이게 삼거리예요.
2: 没错.
1: 한자 모양이 삼거리입니다.
2: 人生的路口.
1: 인생의 길목. 지금 말씀하신 건 추상적인 의미죠. 너무 멀리 가나요?

0: 우리
1: 멀리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렌샹다.
0: 렌샹다 루카오.
1: 이런 거 이제 여러분 SNS 프사에다가 딱 기록해 두시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른쪽
0: 요.
1: 왼쪽은 ZUO를 검색하세요. 쪼.
0: 쪼.
1: 네. 방향을 바꾸다 틀다.
0: 과이.
1: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곧바로
0: 지오.
1: 아이유 사이의 오너서 지우가 아니라 지어우예요. 지어우. 빠르게 발음해서
0: 지오.
1: 네. 이것도 역시 문장을 통해서 암기하시고요. 멀다.
0: 유안.
1: 위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유안.
1: 네, 위안. N 느낌이 나죠. 10분 동안.
0: 10분종.
1: 10분종. 그럼 5분 동안은요.
0: 5분종.
1: 이런 식으로. 2분은요. 2분이 아니에요. 2분은.
0: 2분종.
1: 2를 쓰네요. 2분종. 이런 식으로. 좌우란 한자가 나왔죠. 왼쪽 나왔습니다. 들어볼게요.
0: 좌우.
1: 10분 내외 할 때 중국은 좌우를 씁니다. 와우. 본문 꼭 들어봐야 되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 라이팅이자.
2: 第五课，火车站怎么走？请问一下，火车站怎么走？一直往前走，到路口右拐就到了。远不远？不远，走10分钟左右就到了。请问一下，火车站怎么走？
0: 一直往前走，到路口右拐就到了。远不远？不远，走10分钟左右就到了。
1: 말씀 좀 물어볼게요. 두 글자로.
0: 请问
1: 뒤에다가 이시아 집어넣어서 잠깐 뭐뭐 좀 해볼게요 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죠. 네 글자로
0: 请问一下.
1: 선생님은 뭘 더 많이 쓰셨습니까?
0: 저 그냥 간단하게
1: 저도요.
0: 쉬운가요?
1: 请问
0: 네, 请问.
1: 네, 확실하게 내리 꽂으시고요. 기차역 어떻게 가야 됩니까?
0: 火车站怎么走?
1: 여러분 A로 바꾸세요. A怎么走 하면 A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식당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말 화장실이 중국어로
0: 卫生间
1: 물론 뭐 洗手间도 있고요. 卫生间으로 한번 해볼게요. 화장실 어떻게 가야 돼요?
0: 卫生间怎么走
1: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가단데 취를 안 쓰지? 잠시 후에 볼게요. 쭉 앞으로 가세요.
0: 一直往前走
1: 그렇죠. 往前을 빼고 해볼까요? 쭉 가세요.
0: 一直走
1: 이지 뺄게요. 시작. 往前走.
0: 네. 往前走.
1: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요. 도착하다를 집어넣을까요? 교차로 길목에 도착해서 우회전하면 곧 도착합니다.
0: 到路口右拐就到了.
1: 하나하나 볼까요? 자, 도착하다.
0: 到.
1: 교차로 길목.
0: 路口.
1: 우회전하다.
0: 요괄.
1: 그래서 아까 단어에 과이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요괄, 조괄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좌회전하다를 중국어로 조괄, 우회전하다는
0: 요괄.
1: 그렇죠. 앞에 왕을 집어넣어도 돼요. 왕 요괄.
0: 맞죠. 可以的.
1: 네, 왕 조괄 하셔도 괜찮고요. 왕을 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A, T, O, B, 러 이따 별표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러가 완료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임박태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이 러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멀어, 안 멀어?
0: 远不远?
1: 같은 말로 뭐예요? 멀어요?
0: 远吗?
1: 네, 같은 말입니다. 안 멀어요.
0: 不远.
1: 10분 정도 가면 바로 도착합니다.
0: 走10分钟左右就到了.
1: 여기서 左右는 좌우가 아니라 한국어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10분 정도. 그렇죠. 정도죠. 여기도 뛰어 러가 있죠. 도착했다가 아니라 도착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대화문. 한번 이슬라이 팅이샤.
2: 请问一下, 火车站怎么走?
3: 一直往前走, 到路口右拐就到了。
2: 远不远?
3: 不远, 走10分钟左右就到。

0: 好了，
1: 请问一下，火车站怎么走？
0: 一直往前走，到路口右拐就到了。
1: 远不远？
0: 不远，走10分钟左右就到了。
2: EBS 초급 중국어. 어법 포인트 살펴보기 전에 41페이지 본문 마지막 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같이 보셔도 됩니다. 10분종 할 때 저는요, 여기서 걷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취는 걷다의 뜻이 없잖아요, 선생님.
3: 비교 강조 방향.
2: 네,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취는. 네, 여기서 저는 걷다. 1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를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자, 42쪽 怎么走, 怎么去, 완전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워요. 怎么走는 뭘 물어보는 거죠? 방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3: 맞죠.
2: 화장실 아까 기억나세요? 위생진 怎么走? 하면 화장실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3: 对对对.
2: 그럼 어떤 대답을 말하는 거죠? 쭉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런 말을 원하는 거고. 怎么去? 이거는 바로 교통수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3: 어떻게?
2: 그래서 어떻게 할 거? 거기 EBS까지 어떻게 가시려고요? 이렇게.
3: 怎么去?
2: 네, 뭐 잘 가야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 타고 갑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3: 그러니까,
2: 네,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3: 学校怎么走?
2: 그럼 어떤 대답이죠? 쭉 가세요. 이런 말을 원하는 거고요. 고향에 어떻게 가? 못 타고 가려고?
3: 老家怎么去?
2: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고향이 중국어로
3: 老家.
2: 네, 오래된 집 맞나요, 선생님? 老家. 삼성일성은요, 선생님을 떠올리세요. 老师 발음하고 똑같잖아요. 老家. 발음이 똑같은 게 아니고 성조가 똑같은 거죠. 老家, 老师, 내가 먹어요. 我吃, 그렇죠. 역시 삼성이 올라가는 순간 틀린 거예요. 我吃, 老家, 老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을 역시 이렇게 한 글자로 외우는 것보단 뒤에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많이 쓰인다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을 향하여 보세요가 직역이에요. 의역하면 왼쪽을 좀 보세요. Please. 칭 집어넣어서
3: 请往左看.
2: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请往左看.
2: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왕 선생님은 너무너무 쉽게 발음하시지만 우리 초급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칭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근데 삼성이 세 개면은요, 그때그때 문장 성분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는 칭이 반삼성이고요, 왕이 이성입니다. 칭, 왕, 조. 조어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다시 강조해드리면 칭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칭, 왕, 조, 칸. 이거 맞죠, 선생님?
3: 没错.
2: 다시 들어볼게요.
3: 칭, 왕, 조, 칸.
2: 칭 올리는 중국인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칭, 삼성이 세 개 있을 때는 보통 무조건은 아니지만 앞에를 반삼성으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남쪽을 향해서 가면 도착할 것입니다.
3: 往南走就到了.往南,
2: 삼성이성. 나왔죠? 남쪽을 향해서 가다. 중국은 향해서가 먼저 온다. 다시 들어볼게요.
3: 往南走就到了.
2: 그렇죠. 방향을 나타내면서 가는 건 저와 함께 쓰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여러분이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모두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3: 大家往里走.
2: 또 삼성의 세계죠? 다시 들어볼게요.
3: 大家往里走.
2: 삼성이 세 개니까 또 우리 왕 선생님이 왕을 또 반삼성으로 하셨습니다. 往里走. 이렇게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반삼성, 往里走. 이렇게 따라하는 연습 다시 듣기를 통해서 꼭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듣기 보니까 선생님 5초 앞으로 가는 거, 5초 뒤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누르는 게.
3: 你不知道吗?
2: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재생 속도를 막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3: 现在是什么年代了?
2: 무슨 시대냐고요? 저는 소녀시대 이후로 아이돌도 모르고 살. 아유, 큰일 났어, 정말.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43페이지 살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 제어 B 러는요 A가 바로 B 했다는 말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3: 맞죠.

0: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요, 문맥에 따라서는 A가 곧 B 할 예정이다. 아직 사건이 안 일어난 거죠. 어려운 말로 임박트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6시가 되면 나는 퇴근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곧 퇴근해.
1: 到6点我就下班了.到는
0: 도착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6시가 되면. 도달하다.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오의 뜻이 많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다 사면 곧바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1: 买完东西我就回去了.
0: 물건을 다 사다 할 때 다 사다가 뭐죠?
1: 买完
0: 물건
1: 东西
0: 나는 곧 돌아갈 예정입니다.
1: 我就回去了.
0: 그렇죠. A 티어 빌러는 뜻이 두 개라 보시면 됩니다. A가 바로 B 했다 혹은 A는 곧 B 할 예정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완료가 아니네요. 잠깐만 절 좀 기다려주세요.
1: 等我一下.
0: 어? 원래 동사 뒤에 이샤 쓰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等一下, 我 아닌가요? 돼요. 근데 여러분, 인칭 대명사 我, 你, 他, 我们, 你们, 他们 이런 게 목적으로 쓰이면은요, 이샤가 인칭 대명사 뒤에 올 수 있어요. 꼭
1: 没错.
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等老师一下, 이건 안 됩니다. 老师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명사죠. 네, 인칭 대명사, 나, 그녀, 그들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곧 끝나요.
1: 马上就好了.
0: 네, 곧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됩니다. 곧 마상. 커피 한 잔 마시면 바로 정신이 맑아져요.
1: 喝杯咖啡就精神了.
0: 그 어디에도 맑아진단 말이 없죠. 근데 精神이라는 단어가 정신이란 명사가 아니라 정신이 좋아진다라고 쓰이는 거죠.
1: 没错.
0: 아, 이렇게 재밌는 단어 배워봤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30분만 달리면 돼.
1: 跑步 30分钟就行了.
0: A, T, O, B, L, 보이시죠? 行 대신에 how로 호환할 수 있고요. 달리다, 뛰다 중국어로 두 글자.
1: 跑步.
0: 네, 30분 뛰면 뛰다가 먼저 오는 거죠. 30분钟 시간이 뒤로 갔습니다. 금방 곧 도착해요.
1: 马上就到了.
0: 우리가 알고 있는 도착하다 따오 나왔고요. 가까워 안 가까워.
1: 近不近.
0: 멀다는.
1: 远.
0: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거리 나왔습니다. 사거리까지만 가면 돼.
1: 到十字路口就好了.
0: 여기서는 또 따오가 뭐예요? 뭐뭐까지. 도착하다의 뜻도 있겠지만 까지. 사거리까지 도착하면 돼. 괜찮습니까? 그렇죠. 실례지만 뭐 좀 여쭤볼게요.
1: 麻烦您问一下.
0: 麻烦您 블라블라 나오면은 죄송하지만 뭐뭐 좀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麻烦您问一下.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火车站怎么走?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0: 선거다.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1: 지난 시간에 약간 시간이 부족했나요?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실례지만 좀 여쭤볼게요.
2: 麻烦您问一下.
1: 야, 요거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麻烦您 블라블라 나오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볼게요. 칭원할 때 원을 집어넣어서 죄송하지만 잠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 麻烦您问一下.
1: 혹은 그냥 두 글자로 칭원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여러분. 네.
1: 기차역은 어떻게 가나요?
2: 火车站怎么走?
1: 怎么走? 怎么去? 차이점 바로 안 나오면 다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복습이 잘 돼 있으면 오늘 문장 정말 시간이 없어.
2: 真没时间을
1: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没는 没有의 줄임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어 살펴볼게요. 한번 一起来看一下. 행사, 이벤트라고 외우세요. 절대 활동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2: 활동.
1: 선생님 안 웃기면 웃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호동입니다. 강호동입니다. 강호동 씨 행사 많이 하시잖아요. 호동. 네. 지금 청취자분들 한 7분은 웃으셨어요. 피디님은 미동도 없네요.
2: 你确信是七个人吗?
1: 아, 지금 7명 맞습니다. 네, 호동. 글 남겨주세요. 웃었다고. 호동.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요. 활동하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야, 밥 먹었으면 좀 눕지 말고 좀 호동, 호동 봐. 좀
2: 움직이다. 네,
1: 좀 움직여. 이렇게도 쓰이니까 이것도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이벤트. 그래서 마트 가시면 오늘 무슨 행사 있나요? 요샤머 호동.
2: 네. 而且我特别喜欢打折活动.
1: 할인 행사를 중국어로
2: 打折活动.
1: DAZHE 치시면 나올 겁니다. 좋아요. 엄청 매우
2: 특별.
1: 이 특별은요. 스페셜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용사나 동사 앞에 있으면 그냥 매우예요. 非常이나 很 뒤에 있어야 스페셜의 뜻이에요. 非常 특별. 이럴 때는 스페셜이죠.
2: 맞죠.
1: 네, 기억하시고요. 나 집에 가고 싶다. 밥 먹고 싶다. 하고 싶다.
2: 想이
1: 되려면 동사가 뒤에 딱 있어야 됩니다.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나 밥 먹고 싶어요.
2: 我想吃饭.
1: 나 밥 먹고 싶지 않아요.
2: 我不想吃饭.
1: 지금 저희 둘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같이 하셔야죠. 我不想吃饭.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나 하지만
2: 단
1: 두 글자로 입니다. 시 집어넣어서
2: 단시.
1: 네, 줄여서 단. 단시.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무조건 문장맨 앞에 혹은 쉼표 뒤에 위치합니다. 정말로 참으로
2: 真
1: 우리 오늘 제목이었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2: 真没时间.
1: 혹은 没有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2: 真没有时间.
1: 당연히 没时间을 많이 쓰겠죠. 저 지금 발음 틀릴 뻔했어요, 여러분. 没时间, 没时间 다 알아들어요. 틀린 발음이에요. 没 아니죠?
2: 没
1: 왜 올라가야 돼요? 아아 没时, 没时间 이성이 길어야 예뻐요. 没时间 같이 한번 해보시죠.
2: 아,所以你这么漂亮吗? 발음 잘하니까 예뻐요?
1: 아, 발음 잘. 저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제가 지금 같이 하려고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没时间 발음해 주세요.
2: 没时间.
1: 선생님은 참 여유 있게 하시네요. 没时间. 중국어를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2: 예뻐요.
1: 네, 알겠습니다.
2: 예뻤어요?
1: 아유, 그냥 쏴라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2: 맞아요. 아유,
1: 관둬요, 됩시다.
2: 쏴라.
1: 쏴라. 맨 뒤에 발을 집어넣어서 쏴라봐 해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너한테 뭐 말하려고 했는데 에이, 뭐 말해 뭐해 듣지도 않는데 쏴라봐.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요. 뭐뭐도.
2: 예.
1: 어? 쉬운 단어가 왔죠? 나도 너 사랑해.
2: 我也爱你.
1: 수러, 동사나 형용사 앞에 위치합니다. 다음에.
2: 下次.
1: 다음에 우리 밥 먹자.
2: 下次一起吃饭吧.
1: 我们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2: 下次我们一起吃饭吧.
1: 혹은
2: 我们下次一起吃饭吧.
1: 下次는 주어 앞뒤에 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我们 비슷한 말로
2: 咱
1: 혹은 먼 집어넣어서
2: 咱们.
1: 그렇죠. 咱们은요. 이거 Q&A에서 어떤 분이 저 중국어 5년 만에 드디어 확실하게 성쌤 덕분에 알았다고 하셨는데
2: 오.
1: 네,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모두 강조할 때는 咱们을 쓰는 겁니다.
2: 没错.
1: 네, 그래요. 我们은 아닐 수도 있고요. 在는 오, 그 유명한 말. 잘가 안녕히 계세요.
2: 再见.
1: 네, 再见 할 때 다시 말해봐. 再说

0: 누워봐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함께 이치랑 비슷한 말이죠.
1: 이块.
0: 오, 이치 吃饭 같은 말로
1: 이块吃饭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선생님.
1: 没错.
0: 좋아요. 단어 한번 살펴봤고요.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치라이 팅이샤.
2: 第六课, 真没时间。 明天的活动你去不去?
3: 我特别想去,但真没时间。那算了,我也不去了。下次咱在一块去吧。明天的活动你去不去?
4: 我特别想去,但真没时间。那算了。
0: 我也不去了。下次咱再一块儿去吧。내일의 행사 너 가 안 가?
5: 明天的活动你去不去?
0: 명사 사이에 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의예요. 내일의 행사 너 가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엄청나게 가고 싶어.
5: 我特别想去.
0: 이 特 발음 들어볼게요. 선생님 발음.
5: 特
0: 아니고 特도 아니고 特어예요. 굳이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 特别 기억하시고요. 근데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
5: 但真没时间.
0: 선생님 한국어 잘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말할 때
6: 하지만 응. 하지만 가끔 써요.
0: 정말 안 쓰는 말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6: 아 그래요?
0: 하지만 네, 보통 우리가 쓰면 굳이 쓰면 근데.
6: 아, 那是因为我的韩国语还서툴러요.
0: 아, 아니 선생님 서투르는 게 아니고요. 한국인들도 제가 믿어요. 안 쓰리라는 것을 정말 많이 안 쓰는 말이에요. 아하. 그러나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딴시를 많이 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라고 할 때 역접의 관계죠 보통. 근데 뭔가 반전을 말할 때 정말 쓰는 거니까 딱딱하게 그러나 하지만으로 외우지 말란 뜻이에요 제 말씀. 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됐어 그럼.
5: 나算了.
0: 그러면이 나입니다. 저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이에요. 그럼 관둬 다시 한번.
5: 나算了.
0: 나도 안 갈래.
5: 我也不去了.
0: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我 그다음 반삼성 我也 뚝 떨어집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5: 我也不去了.
0: 어떤 분들에겐 복습이네요. 不 동사 러는 뭐예요, 여러분? 그 행동을 하려 하다가 안 할 때는 不 뒤에 러를 씁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있는데 자꾸 잔소리해요 옆에서. 아이 안 먹을래.
6: 不吃了.
0: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 말 안 할래.
5: 不说了.
0: 이런 식으로 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 다시.
5: 下次咱再一块去吧.
0: 이게 뭐의 줄임말이에요? 下次咱们再一起去吧. 이게 쉬운 버전이죠.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2: 明天的活动你去不去?
4: 我特别想去，但真没时间。那算了，我也不去了。
2: 下次咱再一块儿去吧。明天的活动你去不去？我特别想去，但真没时间。那算了，我也不去了。下次咱再一块儿去吧。
0: EBS 초급 중국어. 네, 50페이지 어법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정반 의문문.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만 어려운 겁니다. 똑바로 물어봤다, 반대로 물어봤다. 볼까요? 너 먹어 안 먹어? 니치마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 니치부치.
0: 선생님 근데요. 요 정반 의문문은 말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6: 是的.
0: 니치부치.
6: 니치부치.
0: 화날 때 보통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6: 맞아요.
0: 맞죠, 선생님?
6: 네, 아이즈. 不吃饭的时候.
0: 아이가 밥 먹을 때.
6: 吃不吃?
0: 도대체 먹어 안 먹어? 네. 그럴 때는 진짜 화를 낼 때 중국 사람들이 니 다우디 치마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6: 네.
0: 이것도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추워 안 추워?
5: 今天冷不冷?
0: 당연히 말을

0: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1: 今天冷吗?
0: 그렇죠. 여기 좋아 안 좋아? 저리 하오마?
1: 저리 好不好?
0: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는 저리 혹은 얼화를 집어넣어서
1: 짤
0: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짤 한 단어예요, 여러분. 얼화를 집어넣다 이렇게.

0: 게시판, 게시판에
1: 네.
0: 초级 한유 난 不 난 물어봐요.
1: 아, 초급 중국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0: 네. 난 不 난.
1: 난.
0: 不难.
1: 아, 不难 안 어려워요.
0: 네. 같이 하면 不难.
1: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렸어요. 난, 但是. 근데 一起学习. 不难.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0: 미안해요.
1: 아니. 사과를 하고 그러세요, 선생님. 자, 됐어.
0: 算了.
1: 나 안 살래.
0: 我不买了.
1: 그렇죠. 사려고 하는데 안 사는 거니까 너를 쓴 겁니다. 아, 됐어. 이따 다시 얘기해.
0: 算了,以后再说吧.
1: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말투가 뭔가 아 됐어 이런 말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상황에 많이 쓰이는 거죠, 선생님.
0: 是的.
1: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투르지만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이치 같은 말로 이퀄 한번 입에 붙어 보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자. 오면 이치 칸바 같은 말.
0: 我们一块看吧.
1: 선생님, 우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기. 워먼, 짠먼 차이점. 아직 mm-hmm.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好吧.
1: 네, 청취자분들 10분을 모셨어요.
0: Uh-huh.
1: 네, 우리 인사합시다. 어, 안녕하세요, 大家好.
0: 大家好, 我是王老师.
1: 네, 我是성구현. 我们是 초급 중국어 선생님이에요. 짠먼是 초급 중국어 선생님이에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0: 我们是.
1: 그렇죠. 절대로 짠먼을 쓸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는 우리는 초급 선생님인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듣는 청취자분들이고.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노래 불러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초급 중국어.
0: 咱们一起唱歌吧.
1: 우리 함께 불러요.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짠먼. 근데 거기서 워먼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워먼이 제일 범위가 큰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요. 다 같이 노래합시다.
0: 大家一块唱.
1: 唱. 창 뒤에 제일 많이 붙는 게 노래라는 단어.
0: 그
1: 오빠 형이랑 발음이 똑같아요.
0: 이양다.
1: 당연히 한자는 다른데 한자가 되게 비슷해요. 심지어 네, 살펴보시고요. 다자 이치 창 해도 괜찮습니다. 이치. 너 같이 놀고 싶어?
0: 니샹 이치 왈마?
1: 혹은 이콰를 집어넣어서
0: 니샹 이콰를 왈마?
1: 저는 선생님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10년 정도.
0: Mm-hmm.
1: 그래서 이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0: 베이징인 经常说 이퀄
1: 많이 쓴 것 같아요.
0: 아하.
1: 제 기준에서는요. 네,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니 올라가야죠. 니 샹. 샹이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이성이니까. 또 삼성, 이성. 아, 아, 샹이.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니 샹이. 니 샹 이퀄. 이렇게 다시 들어볼게요.
0: 你想一块玩吗?
1: 이렇게 모두 함께 마셔요.
0: 大家一块喝吧.
1: 마시다 발음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0: 喝.
1: 喝. 약간 저 어때요, 여러분? 목소리 좀 긁었죠? 喝. 喝.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허 아니고 흐도 아니고 喝. 네. 一起喝吧. 一块喝吧.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 让我们一块进入深化练习.
1: 아, 센스 있게 또 우리 선생님께서 또 이치 했다가 오늘은 또 이퀄 쓰셨습니다.
0: 是跟你学的.
1: 아, 저에게 배웠다 그러시는데.
0: 맞아요.
1: 우리 왕은 선생님 너무 겸손하세요. 네, 정말 너무 겸손합니다. 겸손하다 중국어로
0: 谦虚.
1: QIANXU 치면 나옵니다. 둘 다 일성이에요. 老师您太谦虚了。哪里哪里。哪里哪里는요?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0: 네.
1: 겁니다. 어디에요 어디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 한자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0: 맞아요.
1: 네. 오후에 우리 같이 커피 마시자.
0: 下午咱们一块喝咖啡吧.
1: 야, 잠만 쓴 거 보니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포함한 것 같아요, 그죠?
0: 맞아요.
1: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块 대신에 뭐로 바꿀 수 있다?
0: 이치.
1: 그렇죠. 너 오늘 피곤해 안 피곤해? 你今天累吗?
0: 你今天累不累?
1: 이렇게 말이 쓸 수 있습니다. 그의 옷은 굉장히 특별해.
0: 他的衣服非常特别.
1: 옷이 중국어로
0: 衣服.
1: 특별을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특별하다 보여드리려고요. 非常이나 很 뒤쪽에 있으면 어려운 말씀드리면 수로로 쓰이면 얘가 특별해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0: 他的衣服非常特别.
1: 그럼 됐어.
0: 那就算了吧.
1: 표현 한 걸음 더니까 조금 더 확장 표현이잖아.

0: 쏴라바 앞에 치오 정말 많이 집어넣습니다. 치오의 뜻을 분석하려기보단 중국인의 그런 회화 습관을 받아들이면서 통째로 암기해 볼게요. 아, 그럼 됐어요, 그럼.
1: 나지요, 算了吧.
0: 지우가 아니라 아이유 사이에 오너서 치오 나저 쏴라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치오는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때그 바로가 아니에요. 뭐,
1: 네.
0: 내가 바로 초급 중국어 청취자다 그 바로가 아니라 뭐 시간의 빠름을 나타내는 치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의 뜻이 있는 거죠, 좀 그죠? 아,
1: 맞아요.
0: 네, 그럼 그냥 됐어, 그럼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나안 마실래?
1: 我不喝了.
0: 선생님 오늘 이 하루에만 지금 뿌 동사러가 참 많이 나오죠?
1: 没错, 要记住。
0: 제가 왜 이걸 넣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네요. 야오 지주. 지주가 뭐예요?
1: 다 외워야 돼요.
0: 기억해라. 지주.
1: 기억하고.
0: 네, 야오는 뭔지 아세요? 동사 앞에 있으면 야오는요. 해야 한다예요.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1: 下次再说吧。
0: 바 쓰기 싫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下次再说. 이렇게 발음하실 때 샤츠 아니고 샤츠. 샤츠 예쁘게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1: 下次再说吧.
0: 밑에 단어 오후, 피곤하다, 옷, 特别, 특별하다 이런 단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력 다지기 꼭 하시고요. 재미있는 중국어 역사의 현장 상하이 임시정부 선생님 가보셨습니까? 네. 아,
1: 上海的临时政府没去过.
0: 저는 세번 가봤거든요.
1: 哦，我刚想问你去过吗？
0: 아 그래요?
1: 居然去过三次。
0: 我去过三次 이렇게 하면은
1: 哇，很厉害。
0: 슬퍼요.
1: 哦，是吗？
0: 너무 작아요.
1: 울었어요？
0: 아 울진 않았어요. 제가 F인데 요새는 그 MBTI 말하잖아요. 제가 F인데요. 울진 않았지만 되게 슬펐어요.
1: 아.
0: 너무 존경스러웠고 우리 독립투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저도 독립운동을 했었을까? 이런
1: 真的吗？
0: 생각을
1: 아,
0: 하게
1: 你
0: 돼요.
1: 是在想，
0: 네. 하게 될지 않을지는 정말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진지해졌네요, 분위기가. 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真没时间。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고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부산.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지난 토요일에 막을 내린 202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곡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주요 입상곡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0회를 맞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비너슈타트 할레에서 펼쳐졌습니다. 비엔나는 1967년, 2015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를 개최한 도시가 됐는데요. 올해 대회 최종 우승은 불가리아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우승곡 들어볼까요? 나라의 노래 방가랑가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의 세계 음악기행 첫 곡은 2026년 유럽전 송콘테스트 우승곡 불가리아의 다라가 부른 방가랑가 소동 대혼란이었습니다. 자메이카의 크레올 언어 파투아어 제목의 노래였는데요. 심사위원 투표와 일반 시청자의 참여로 이루어진 텔레보팅 이 두 부분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노래라고 합니다. 불가리아 사상 최초의 ESC 우승곡이기도 하고요. 방가랑

소동, 대혼란이라는 이 노래 제목은 사실 올해 유럽 이전의 키워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올해 유럽 이전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 다섯 나라가 이스라엘의 대회 참가에 반대해서 보이콧했죠. ESC 주최 측은 부랴부랴 그동안 참가하지 않은 나라들을 설득해서 이 동유럽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같은 나라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35 나라에 그쳐서 최근 몇 년 동안의 대회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6년 유럽전 송 콘테스트 2위부터 5위까지 4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2위를 차지한 논란의 이스라엘 대표 노암 베탄의 노래 미셸, 히브루어, 영어, 프랑스어 세 가지 언어로 부른 노래고요. 3위 곡 루마니아 가수 알렉산드라 커피타네스쿠의 Choke Me, 고딕 팝, 다크 메탈적인 아주 강력한 노래입니다. 4위 곡은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델타 굿램의 Eclipse. 그리고 올해 산레모가요제 우승으로 참가 자격을 얻은 가수죠. 이탈리아의 살다빈치가 Per Sempre Si, 영원히 예스라는 노래로 5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4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6년 유럽비전 송 콘테스트 2위부터 5위까지 네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이스라엘의 노암 베탄의 미셸, 루마니아 가수 알렉산드라 커피타네스쿠의 촉미, 호주의 델타 굿램의 이클립스, 그리고 이탈리아 가수 살다 빈치의 페르샘프레시, 영원히 예스였습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인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왜 나왔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호주는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축구 대회에서는 아시아 대회 나오고 유로비전은 유럽으로 나오고, 이 지정학적인 정체성보다는 여러 가지로 실리를 추구하는 호주의 모습이 또 보여지네요. 세명 플레이리스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ESC의 음악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던 2025년 대회 1위부터 5위까지 5곡 모아봤습니다. 대회 규정상 3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노래들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위 곡 오스트리아 가수 JJ의 Wasted Love,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해서 필리핀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가수였죠.

2위 곡 이스라엘 가수 유발 라파엘의 New Day Will Rise. 3위 곡 에스토니아 가수 토미 캐쉬의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4위 곡 스웨덴 그룹 KAJ의 재미있는 사우나 노래였죠. 바라바다 바스투. 그리고 5위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콜시의 노래 볼레보 에세레 운두로 터프가이가 되고 싶었어 였습니다. 총 5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오스트리아의 JJ의 Wasted Love, 이스라엘 가수 유발 라파엘의 New Day Realize, 에스토니아의 토니 캐시의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스웨덴 그룹 KAJ의 바라바다 바스두, 그리고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콜시의 볼레버 에세레 운두로, 터프 가이가 되고 싶었어 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ESC 노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 말메에서 열렸던 2024년 대회 입상권 노래들입니다. 스위스 가수 네모가 더 코드라는 노래로 우승을 차지했죠. 남성도 여성도 아닌 non-binary라고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밝히고 움직이는 회전판 위에서 고개를 하듯이 노래한 이 네모의 퍼포먼스가 기억이 납니다. 자, 네모의 더 코드로 시작해서요. 2위 곡 크로아티아 가수 베이비 라자냐의 림팀 따기딤, 3위 곡 우크라이나 대표 래퍼인 알리오나 알리오나와 보컬리스트 제리 헤일이 함께한 노래 데레사 앤 마리아, 4위 곡 프랑스 가수 슬리마네의 모나무르 내 사랑, 그리고 5위 곡 이스라엘 가수 에덴 골란의 허리케인까지 5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צריך מילים גדולות, רק תפילות, אפילו אם קשה לראות, תמיד אתה משאיר לי אור אחד קטן.
1: 2024년 유럽전 송 콘테스트 1위부터 5위까지 5곡 전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네모의 더 코드, 베이비 라자냐의 림팀 따기딤, 알리오나 알리오나와 제리 헤일의 데렐사인 마리아, 그리고 슬리마네의 모나물, 끝으로 에덴 골란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유럽전 송 콘테스트 노래들로 함께한 3명 플레이리스트, 2023년 1위, 2위 두 곡으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트에 머물고 있는 메가히트 곡이죠. 스웨덴 가수 로린의 타투, 그리고 핀란드 가수 까리아의 코믹송 차차차까지 이 두 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순서죠.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인 브로디를 통해서 만나보죠.

0: 은 1998년 2월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후 세계 댄스 클럽을 차근차근 접수한 글로벌 히트곡입니다. 원곡은 Brimful of Asha. 부제는 노먼 쿡 리믹스 싱글 버전이었습니다. 노먼 쿡, Fat Boy Slim의 본명이죠. 1990년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즉 EDM이 세계를 장악했을 때 여기에 락의 에너지, 힙합의 그루브, 파티 무드를 결합한 빅비트를 주도한 대표 아티스트 Fatboy Slim 말입니다. Fatboy Slim이 재가공하기 1년 전에 발표된 원곡은 영국 팝씬 특히 이 평단의 극찬을 받았지만 차트 성적은 당시 영국 싱글 차트 60위에 머물렀죠. 하지만 Fatboy Slim이 이 곡으로 파티용 폭죽을 터뜨리면서 댄스 클럽은 물론 브릿팝 팬덤까지 파죽지세로 매혹시켰습니다. 원곡 주인장 소개가 좀 늦었죠. 영국의 인도 2세대 밴드 코너샵입니다.
1: É que essa dia chá de nessa dia suco se belia no dinner a tom não de que marcar que
0: Cornershop 영국 레스터 태생의 인도 이주민 후손들이 오아시스 블러의 아성을 뒤흔든 순간으로 기억되는 이름이죠. 인도 억양이 강하게 밴 영어, 인도의 전통 악기가 주도하는 모던 록 사운드는 사뭇 화기애애하게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통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밴드 이름부터 그들은 반골 기질을 드러냈습니다. 모퉁이 가게라는 뜻의 코너샵은 이 영어권 나라에 정착한 아시아 이주민들이 죄다 세탁소나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고정관념을 적시했습니다. Brimful of Asha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노래에서 코너샵은 가령 인도의 영국 동일화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떠나온 고향 인도, 가난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 백일몽일지연정 꿈을 꾸게 해준 인도 영화, 이른바 볼리우드, 그 문화의 아이콘인 아샤 보슬을 소환하고 있었죠. 아샤 보슬이 상징하는 인도 영화 산업은 본토는 물론 영국에 건너온 이민자 공동체가 자랑스럽게 소비하면서 멀리 있어도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기쁘게 재확인하는 매개, 나아가 각자의 자아를 반영하는 성장의 촉매제였습니다.

브림풀 업 아샤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 대다수의 특히 영미 모던록 팬들은 코너숍의 이름을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국 비주류 밴드의 원 히트 원더처럼 이야기되곤 했죠. 물론 차트 성적만으로 코너샵을 판단하는 건 이 그들의 문화적 궤적을 구조적으로 오독하는 행위입니다. 코너샵은 상업적 성공 이후 오히려 브랜드가 되는 걸 회피했고요. 훨씬 더 실험적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브릿팝 음악은 백인 노동계급 중심의 영국성을 재구축하는 흐름의 선상에 있었는데요. 코너샵은 이 흐름에 브리티시 아시안 디아스포라, 영국의 터를 잡은 아시아 이민 세대가 경험하고 재생산한 혼종 문화로 새로운 물길을 텄습니다. 영어로 노래하는 기타 록에

0: 시타르 같은 인도 전통 악기, 볼리우드 멜로디, 인도계 언어, 인도화한 영어를 이식하는 것으로 브리팝의 문화적 경계를 그 안으로부터 교란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려진 정체성을 당당하게 내세웠습니다. 코노샵은 그렇게 월드뮤직이라는 외부적 분류를 거부했고 서구 인디록이 암묵적으로 전제해온 문화적 동질성을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팝의 현재는 서로 다른 문화가 각자의 주체성을 보존한 채 이 막힌 세상을 넘어 소통하는 과정에 있음을 자신들의 예술로 설득했습니다.
1: É que essa viagem é nessa linha suco se belia no dinner atom não de é que marcar que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난 세계의 음악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의 인도 이민 2세대를 대표하는 밴드 코너샵과 함께 했습니다. 혼종문화 그루브의 혁신자들, 영국계 아시아 인디팝 선구자 평단과 매체에서 이런 또 찬사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대표곡이 바로 볼리우드의 전설적인 플레이백 싱어, 본인에 따르면은 12,000여 곡을 녹음했다.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네스 세계 기록을 또 갖고 있는 아샤 보슬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 작곡한 Brimful of Asha. 아샤는 또 언어적으로도 희망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희망으로 가득 찬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겠죠. 참고로 아샤 보슬은 올해 4월에 작곡했습니다. 팻보이 슬림 버전의 리믹스도 상당히 도움을 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메인스트림 청자들에게는 그 버전이 훨씬 더 달콤하게 또 어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원곡 버전으로 함께 했고요. 지금 뭐 결성한 지 30년이 넘은 이 코너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지속하고 있는 음악은 음악 이상의 것이다 라고 아티스트 트빈더 싱은 말하고 있죠.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아직 증명할 것이 있다는 생각에 계속하고 있다 라고 얼마 전 인터뷰에 또 밝혔다고 하네요. 보사노바가 광풍이 아니라 순풍으로 미국을 필두로 세계 음악 시장을 무릎 꿇게 만든 노래 또는 사건 또는 전설. 이바네마의 소녀 가로타 지 이바니마의 영어 버전인 Girl from Ipanema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962년 안토니오 스칼루스 조빔 그리고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가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 이파네마 해변에 단골 술집을 자주 드나들던 한 소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걸로 유명하죠. Girl from Ipanema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3월 18일 이 곡을 레코딩할 당시 22살이었던 브라질 가수 아스루 지우베우뚜 역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Coisa mais linda, mais cheia de graça Ela menina que vem e que passa Num doce balanço 브라질 바이아주 살바도르 태생인 아스루드 질베브뚜가 Girl from Ipanema의 보컬로 참여한 건 잘 알려졌듯 완전한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뉴욕 맨하튼에 머물고 있었답니다. 남편이자 보사노바의 선구자

주황 질베르토와 안토니오 스칼루치 오빔 그리고 미국 재즈 아티스트 스탠 게트와 함께 역사적인 명반 게트 질베르토를 레코딩하고 있었죠. 그날 그들은 가로따지 이파니마를 스탠 게트의 재즈 색소폰을 축으로 새롭게 해석해 레코딩했고 초기 버전과 마찬가지로 주앙 질베르토가 또 한 번 보컬을 맡아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아스트루드가 남편 주앙을 따라서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예정이 없던 이변이 생겼죠. 프로듀서 크리드 테일러가 급작스런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어 가사로 노래한 다음에 영어 가사로 바꾸어 부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주앙 질베르토는 영어를 잘할 줄 모른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프로듀서가 영어로 노래할 가수를 새로 섭외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때 아스트루드가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Girl from Ipanema 이전까지 아스트로드 지우 배우 때는 녹음 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초보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흠뻑 젖어 자랐고 주앙 지우 배우 때와 결혼한 후 그와 함께 브라질 공연 무대에 정기적으로 올라 노래했었습니다. 영어 가사지를 들고 컨트롤룸에 들어가 마이크 앞에 선 아스트루드는 직감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Girl from Ipanema가 자신의 운명이 될 것임을 바로 그 순간 깨달았다고 말했죠. 그녀의 노래는 기술적인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영어 발음에는 브라질 억양이 강하게 배어 있었고 감정 표현은 지나칠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불완전함이 글로벌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로듀서 크리드 테일러와 스탠 게츠는 레코딩 직후 모든 게 달라졌음을 직감했고요. 조빔은 그 자리에서 아스트루드에게 또 다른 수록곡 꼴코바두도 불러달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스트루드 지우베우트가 참여한 앨범 Get 지우베우트는 이듬해 발표되었고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96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 그래미 올해의 앨범을 포함해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The Girl from Ipanema는 전 세계에서 5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The Beatles의 Yesterday 다음으로 가장 많이 레코딩된 팝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이파네마의 소녀, Girl from Ipanema는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아스루드지 웨우트의 이름은 초판 LP 크레딧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앨범은 아스루드 지우베우트를 중년의 남성 음악 스타들이 우연히 발견한 순진한 주부로 포장했죠. 아스루드 지우베우트가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길이었음을 누누이 강조한 건 상대적으로 훨씬 덜 알려졌습니다. 스탠 게트는 아스루드 지우베우트의 로열티 수령까지 막았습니다. 그녀에겐 세션 차원의 소소한 보상만 주어진 반면에 게트는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지요. 당시 언론

역시 아스트루드 지우 베우트를 음악인이라기보단 이국적인 목소리를 가진 여자 이미지로 소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스트루드 지우 베우트는 솔로 커리어를 이어갔죠. 지금도 그녀의 목소리는 기교보단 분위기를 바꾼 절제된 미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보사노바의 여왕 아스트루드 지우벨투를 만나봤고요. 가로타 지 이파니마, Girl from 이파니마, 이파니마의 소녀였습니다. 64년도 3월 발매됐을 당시에는 아마 최초에는 그 뭐 레이블에서 레이블 특성상 재즈 오디언스를 청중을 위한 음반으로 목표했겠죠. 하지만 뭐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재즈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메인스트림 파퓰러 영역으로 그냥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영어 보컬을 추가하기로 하는 이런 사례들은 남미나 그런 곳의 아티스트가 미국 데뷔를 할 때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업적인 결정이었는데 아스트루드의 그 묘한 뉘앙스는 어떤 미학적 판단 그런 근거로도 결정을 했겠죠. 단지 그가 영업할 수 있는 유일한 참석자였다라는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음악사의 기록적인 면으로도 비미국권 아티스트가 그래미의 대단한 상이죠. 올해 앨범상을 받은 최초의 앨범이었고요. 재즈 장르의 음반으로서도 그 상을 받은 최초 수상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그 공연을 보지 않았다면 프랑스 팝 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는 1975년 당시 10대였던 그는 축구 꿈나무였습니다. 그날도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음악 공연장으로 발을 돌렸다는군요. 그렇게 영접한 미셸 사르두의 무대를 보고 나온 후 소녀는 축구선수에서 가수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세련되고 부드러운 프랑스 어르신들의 샹송과는 달리 미셸 사르두의 음악은 처절하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음악 서사극 같은 강렬함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특히

쥐어짜는 듯한 거친 창법에 말 그대로 꽂히고 말았죠. 공연장을 나온 소녀는 축구공을 냅다 버리고 기타를 잡았습니다. 미셸 사르두처럼 음악의 광풍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무대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지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가수, 영원한 사춘기 소년, 아이돌에서 작가로의 변신에 성공한 프랑스의 팝스타 파트릭 브루엘, 그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트릭 브루엘은 북아프리카 유대계 출신입니다. 1959년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알제리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고작 3살 때 알제리 독립전쟁의 포화를 피해 프랑스에 정착하지만 북아프리카와 유대 문화는 그의 음악적 정체성의 중요한 갈래가 되었습니다. 일 예로 북아프리카 디아스포라는 파트릭 브루엘의 중반기 음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죠. 미셸 사르두가 그의 음악 인생의 도화선이 된 건 사실이지만 아티스트로 가는 길은 다소 느리게 열렸답니다. 파트릭 브루엘이 처음 이름을 알린 건 1979년 앨범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1982년 첫 싱글을 발표하고 1989년 프랑스 팝스타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를 따라다닌 건 이돌, 아이돌이라는 호칭과 함께 브루엘 마니아라는 명칭의 팬덤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파트릭 브루엘은 아이돌, 프랑스형 남자 아이돌의 전형을 확립합니다.

파트릭 브루엘의 작가주의 전환은 아이돌의 절정에서 스스로 내려온 1992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그는 프랑스 향송의 서사 전통을 대중적인 팝과 뉴웨이브를 거쳐 수용하면서 이른바 샤우팅 창법으로 강도를 높였던 초창기 음악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후 기타 중심의 락 사운드로 변신도 꽤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의 전통 음악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초에 발표된 샹송의 고전을 재해석하기도 하죠. 이 대개의 시도들이 다행히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죠. 그렇게 프랑스 대중문화사에서 틴 아이돌로 시작해 싱어송라이터, 나아가 국민가수로 성공한 대표적인 정석이 됩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틴 아이돌에서 작가,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하고 프랑스 팝스타의 새로운 정석을 제시했다는 아티스트 파트릭 브루웰 스토리였습니다. 89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Casser la voix, 목청껏 소리 지르다 들으셨습니다. 80년 후반에 한국 또 아이돌의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었죠. 근데 좀 특이한 건 프랑스는 파트릭 브루엘처럼 이렇게 락적인 이 남성성이 좀 부각되는 이 거친 입자의 목소리의 가수를 아이돌로 치켜세운 반면 한국은 전형적인 아이돌의 이미지는 약간 좀 장르적으로는 댄스였고 거친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브루웰 마니아라는 이름의 팬덤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탈리아의 레나토 제로 또 장수하고 있는 또 다른 아이돌급의 가수잖아요. 제로마니아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아 마니아라고 이

쪽에서는 표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팝 발라드의 기준을 세웠다라고 파트릭 브루엘의 프랑스 팝 역사에서의 공을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제가 찾은 자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AI의 판단이지만. 그리고 아까 뭐 이것저것 많이 했다 그랬죠. 뭐 고전 샹송 20세기 초반에 발표된 그런 것들로 회귀해서 이 젊은 세대에게 그런 또 전통적인 고전 샹송을 소개하기도 했다라는 행보에서 루이스 미겔 님 행보도 막 떠오르고요. 몰레로를 또 이렇게 다시 메인스트림으로 살려낸 그런 공이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미투 시점을 두고 봤을 때 이분은 지금 상당히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팬덤을 주체할 수 없었나?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오점이 있는 프랑스의 대형 아티스트 파트릭 브루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다. 일요일 밤 한 잠도 못 잤네.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웃어대느라 출근해야 되는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으네. 파티와 음주로 밤새고 난 후 찾아온 월요일 아침 숙취와 피로를 핑계로 출근을 주저하는 청년. 스페인 그룹 메카노의 1982년 곡 Hoy no me puedo levantar,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어의 화자입니다. 소비와 향락에 물든 청년 세대를 비판하는 노래처럼 들리죠. 그러나 당시 스페인 젊은이들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해방감은 메카노의 의도에 적중한 리액션이었습니다. 1975년 드디어 40여 년의 프랑코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의 과정을 밟게 된 1980년대 초반, 이 노래는 청춘의 송가가 되었습니다. 이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도 무사하다는 것, 기성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썼던 가면을 벗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재확인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메카노를 이야기할 때마다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의 역사 선상에 서게 되는데요. 마드리드 운동이라는 뜻의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는 민주화를 맞이한 후 스페인 청년 세대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일으킨 총체적인 문화운동입니다. 당대의 예술 전반에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대중음악은 펑크, 뉴 웨이브, 글램, 일렉트로니카 등등 이 다양한 스타일과 뒤섞이면서 달라진 시대의 인형,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출현을 선언했습니다. 메카노는 그 최전선에 선 기수와 같았는데요. 아나토로화, 호세 마리아와 나초 까노 형제는 이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스페인 도시문화 속에서 성장한 전환기 세대로서 스페인 팝의 전통적 감수성과 영미 락, 뉴 웨이브 이것을 동시에 흡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 경험은 포스트 프랑코 제네레이션, 즉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유, 금기의 해제와 이 쾌락과 과잉, 혼돈과 무기력과 공허를 동시에 맛본 도시 청년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언어와 감수성을 반영한 음악 서사로 구현했습니다. 1981년부터 1992년 사실상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뉴웨이브 댄스에서 이베리아 반도의 정서적 특성, 재즈, 심포닉 팝, 아트 팝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비와 일탈, 탐닉과 고립 같은 개인적인 문제부터 폭력, 범죄, 빈곤, 성정체성 등등의 사회적인 고찰까지 독백과 단편소설, 신화적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프랑코 독재 이후 그 제네레이션을 대표하는 팝 그룹, 민주화 이후의 청년 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좌절을 음악으로 대변한 스페인의 국민 밴드 메카노 만나봤습니다. 데뷔 초기와 중후반기 대표곡 각각 한 곡씩 들어봤고요. 82년도 데뷔 앨범에서 오이놈의 부에도 라반따라, 오늘은 일어나기 싫어 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들의 중후반기, 이제는 다른 언어로 좀 확장해야겠다, 음악적인 언어가 좀 풍부해진 시대였고, 저희 새음행 전하는 노래를 통해서도 소개한 그런 신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의 이호 델라 루나, 달의 아들이었습니다. 86년 음반 수록곡이고요. 뭐 오케스트라의 현악, 그런 편곡도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의 곡이었습니다.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만큼 거침없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는 통에 가족이 입을 열 때마다 불안해지죠. 어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야 어쨌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폭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폭언을 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행동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2: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3: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4: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2: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5: 너무 좋다.
2: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연체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체형 조금 어렵죠? 명사 수식형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 다를 나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 형용사 이름이 나 형용사인지 궁금하셨죠? 이 나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할 때의 형태가 나이기 때문에 이름을 나 형용사라고 불렀답니다. 우리 단어 싹트위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유명하다.
1: 유메다. 유메다.
0: 유명한 관광지.
1: 유메나 관광 스포트. 유메나 관광 스포트.
0: 유메나 관광 스포트. 유명한 관광지란 뜻입니다. 유메다, 유명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 어미 다를 나로 바꾸면 유명한이라는 명사 수식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메다, 유명하다. 유메나, 유명한. 그래서 유메나 관코 스포토라고 하면 유명한 관광지라는 뜻이 되죠. 하나 더 볼게요. 편리하다.
1: 벤리다. 벤리다.
0: 편리한 앱.
1: 벤리나 아프리. 벤리나 아프리.
0: 벤리나 아프리라고 하면 편리한 앱이라는 의미입니다. 편리하다는 벨리다. 나 형용사죠? 어미 다를 나로 바꿔서 벨리나라고 하면 편리한이라고 하는 명사 수식형을 만들 수 있어요. 벨리다, 편리하다. 벨리나, 편리한. 벨리나 아프리, 편리한 앱이 되겠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아사쿠사는 도쿄에서 유명한 관광지예요.
1: 아사쿠사와 도쿄의 유명한 관광 스포트です. 아사쿠사와 도쿄의 유명한 관광 스포트です.
0: 아사쿠사와 아사쿠사는 도쿄의 도쿄에서 유명한 관광 스포트です. 유명하다, 유명하다. 어미다를 나로 바꿔요. 나형용사, 뭐 때문에 나형용사라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나이기 때문에 나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유메나, 유명한, 관코 스포토 데스, 관광지예요, 라는 뜻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이것은 해외여행에서 편리한 앱이에요.
1: これは海外旅行で便利なアプリです。 これは海外旅行で便利なアプリです。
0: 고래와 이것은 가이가이 료코데 해외여행에서 벨리나 아프리데스. 벨리다라고 하면 편리하다. 편리한이라고 하는 명사 수식형 만들고 싶어요. 나 형용사 나로 바꿉니다. 벨리다를 벨리나라고 하면 편리한이란 뜻이 됩니다. 벨리나 아프리데스, 편리한 앱이에요. 이때 아프리는요, 아프리케이션을 줄여서 아프리, 앱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까요? 나 형용사랑 명사는 둘 다 다의 형태로 수로가 됩니다. 학생이다 라고 하면 각세다, 다를 붙여서 학생이다 수로가 되었고요. 멜리다 라고 하면 편리하다. 이 다가 연결돼서 우리가 수로가 되는 거잖아요. 즉, 다를 기본으로 한 수러의 활용형이 나 형용사와 명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나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오늘 배운 것처럼 나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하고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그렇죠. 조사, 노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나 형용사와 명사는요, 명사를 수식할 때 형태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러가 될 때 활용 형태는 동일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습해 볼게요. 나 형용사입니다. 명사 수식하는 형태요. 조용하다.
1: 시즈카다.
0: 조용한 공원.
1: 시즈카나 공원.
0: 이번에는 명사의 수라 형태 한번 볼까요? 휴일이다.
1: 휴일이다.
0: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한번 볼게요. 휴일의 공원.
1: 휴일의 공원.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멋지다.
1: 오샤레다.
0: 오샤레다. 나 형용사입니다.

0: 있습니다. 멋진 카페.
1: 오샤레나 카페.
0: 오샤레나 카페. 멋지다, 오샤레다. 멋진과 같이 명사 수식형을 만들고 싶어요. 어미 다를 나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오샤레 다가요. 오샤레 나가 되었습니다. 오샤레나 카페. 멋진 카페. 망원동에는 멋진 카페가 많이 있어요.
1: 망원동には오샤레나 카페가 たくさんあります.
0: 망원동 니와 망원동에는 오샤레나 카페가 멋진 카페가 たくさんあります.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예쁘다.
1: 기레다.
0: 기레다. 나형 용사네요. 예쁜 꽃.
1: 기레나 하나.
0: 기레나 하나. 나형 용사의 명사 수식형, 즉 연체형은요. 어미 다를 나로 바꾸면 됩니다. 기레다, 기레나 하나. 양재동 꽃시장에는 예쁜 꽃이 많이 있어요.
1: 양재동 하나이치바니와 기레나 하나가 たくさんあります.
0: 양재동 하나이치바니와 양재동 꽃시장에는 기레나 하나가 예쁜 꽃이 たくさんあります. 많이 있어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연결하면 되네요. 무즈가시 어렵다. 무즈가시 です. 어렵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1: 기소 덴가이나 스토리 です.
0: 기소 덴가이나 스토리 です. 기소 덴가이다 라고 하면 기상천외하다 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명사 수식하고 싶어요? 어미다를 나로 바꾸면 되겠네요. 기소 덴가이나 스토리 です. 기상천외한 이야기예요. 지금 나온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설명이 難しいです. 기소된가이나 스토리で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それは気になりますね.
0: それは気になりますね. 그거 궁금하네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それは気になりま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何かおすすめの本はありますか?
3: この本はとても面白いですよ。 有名な作家の新作です。どんな話ですか?説明が難しいです。奇想天外なストーリーです。それは気になりますね。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초콜릿이고요.
0: 캔디. 캔디, 사탕이란 뜻입니다.
1: 도넛.
0: 도넛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단어 사이에 자음이 들어가는 거랑 단어 끝에 츠라고 들어가는 거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A는 A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나 곧 결혼할 사이의 연인을 뜻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것 같지만 일본어의 아이징은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일본어에서는 어떤 뜻이죠?
1: 하이, 아이징이라고 하면 주로 부족자랑 관계에 있는 상대를 뜻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본인 친구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는 연인을 뜻하는 고이비토를 사용하거나 남자친구를 가리키는 카레시, 여자친구를 가리키는 카노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0: 이쪽은 제 여자친구입니다.
1: こちらは私の彼女です.
0: 이쪽은 제 남자친구입니다.
1: こちらは私の彼氏です.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초급 일본어 이은미.

0: 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드라마 감상이 스키 데스.
0: 드라마 감상을 좋아해요라는 내용입니다. 나 형용사에는요. 쓰임이 주의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무엇 무엇을 좋아하다, 무엇 무엇을 싫어하다라는 표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좋아하다.
1: 스키다. 스키다.
0: 스키다. 스키까지 하면 좋아함. 뒤에 다를 연결해서 스키다 라고 하면 좋아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좋아하다 라는 단어는요. 우리말에서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요. 나 형용사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다음 단어 볼게요. 싫어하다.
1: 기라이다. 기라이다.
0: 기라이다. 기라이까지 하면 싫어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뒤에 다를 연결해서 기라이다 라고 하는 순간 싫어하다 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가 되죠. 앞서 좋아하다가 우리말에서 동사라고 했는데요. 싫어하다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에서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하지만 일본어에서는요. 스키다와 마찬가지로 기라이다도 나 형용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 볼게요. 맵다.
1: 가라이. 가라이.
0: 가라이. 맵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입니다. 이로 끝났네요. 그런데 일본어로 이 카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추의 매운맛뿐만 아니라 고추냉이나 겨자에 톡 쏘는 맛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우리 카라이가 사용된 예문 살펴볼까요? 김치가 맵다.
1: 김치가 가라이. 김치가 가라이.
0: 카레가 맵다.
1: 카레가 가라이. 카레가 가라이.
0: 고추냉이가 맵다.
1: 와사비가 가라이. 와사비가 가라이.
0: 이처럼 일본어의 카라이는 다양한 매움을 나타낼 수 있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능숙하다, 잘하다.
1: 조즈다. 조즈다.
0: 조즈다. 능숙하다, 잘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조즈까지가 능숙함, 잘함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다를 붙여서 조즈다의 형태로 능숙하다, 잘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서투르다, 잘 못하다.
1: 헤타다. 헤타다.
0: 헤타다. 서투르다, 잘 못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헤타까지가 서투름, 잘 못함이란 의미고요. 뒤에 다를 붙여서 헤타다가 되면 서투르다, 잘 못하다란 뜻을 나타냅니다. 다음 단어 볼까요? 자신 있다, 잘하다.
1: 도쿠이다. 도쿠이다.
0: 도쿠이다. 자신 있다, 잘하다 라는 뜻입니다. 도쿠이까지가 자신 있음, 잘함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다가 붙어서 도쿠이다 라고 하면 자신 있다, 잘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앞에서 조즈다 라고 하는 나 형용사도 능숙하다, 잘하다. 지금 도쿠이다, 자신 있다, 잘하다. 뭔가 잘하다가 중복되는데요. 이 두 단어 어떤 차이가 있죠?
1: 하이. 도쿠이다 라고 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하고 자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고요. 본인에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즈다 라고 하면 남이 보기에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보통 타인을 칭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0: 여러분 조즈다, 도쿠이다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 단어 볼게요. 잘 못하다, 거북하다.
1: 니가테다. 니가테다.
0: 니가테다. 잘 못하다, 거북하다 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니가 때까지가 잘 못함, 거북함이란 뜻인데요. 이 뒤에 다가 붙어서 니가 때다 라고 하면 잘 못하다, 거북하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고 보니 앞에 나온 서투르다, 잘 못하다, 했다다 뭔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했다다, 니가 때다 차이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1: 하이. 니가테다라고 하면 단순히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다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기술이나 솜씨가 부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0: 여러분 잘 아시겠죠? 마지막 단어 볼게요. 미소, 웃는 얼굴입니다.
1: 에가오. 에가오.
0: 에가오. 미소, 웃는 얼굴을 뜻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0: 이번 시간에는 무엇무엇을 좋아하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의 나 형용사 중에서요, 스키다, 좋아하다란 뜻이고요, 기라이다, 싫어하다란 뜻인데요. 이처럼 호불호를 나타내는 나 형용사는요, 그 대상을 나타낼 때 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무엇무엇을 좋아하다. 여러분, 우리말에 대응하는 을을 조사는요, 일본어로는 오입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좋아하다.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니나니 오 스키다. 이렇게 너무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스키다, 키라이다와 같은 나 형용사의 대상을 나타낼 때는요, 여러분, 스키다 키라이다 품사는 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 대상을 나타낼 때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좋아하다 나니나니 가 스키다. 무엇무엇을 싫어하다 나니나니 가 기라이다와 같이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자동 암기 꿀팁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제다. 능숙하다, 잘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고요. 했다다, 서투르다, 잘 못하다라는 뜻의 나 형용사. 그리고 더크이다, 자신 있다, 잘하다라는 뜻의 나 형용사. 니가떼다, 거북하다, 잘 못하다라는 뜻의 나 형용사와 같이 잘함과 못함을 나타내는 나 형용사의 대상도요. 조사 가를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을 잘하다라고 할 때는 나니나니가 조즈다와 같이 표현하면 되는 거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좋아하다.
1: 스키다, 스키다.
0: 라면을 좋아하다.
1: 라멘가 스키다, 라멘가 스키다.
0: 라멘가 스키다. 직역하면 라면이 좋아하다가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키다. 좋아하다 라고 하는 이 나형용사의 대상은요, 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해서 을을이라고 하는 대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즉, 라멘가 스키다, 우리말로는요, 라면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싫어하다.
1: 기라이다, 기라이다.
0: 날 것을 싫어하다.
1: 나마모노가 기라이다, 나마모노가 기라이다.
0: 나마모노가 기라이다. 직역하면 날 것이 싫어하다.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기라이다 앞에 나오는 대상은요, 이 가가 을을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나마모노가 기라이다. 우리말로는 날 것을 싫어하다란 뜻이 되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매운 라면을 좋아해요.
1: 私は辛いラーメンが好きです。私は辛いラーメンが好きです。
0: 저는 카라이 라멘가 스키 데스. 카라이 맵다. 이형용사죠? 이형용사는 기본형의 형태, 즉 이의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카라이 라멘, 매운 라면. 카라이 라멘가 스키 데스. 매운 라면을 좋아해요. 여러분, 스키다, 키라이다 이렇게 호불호를 나타내는 나 형용사의 대상은요, 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라이 라멘 가 스키 데스 매운 라면을 좋아해요. 다음 문장 볼게요. 싫어하는 음식은 뭐예요?
1: 嫌いな食べ物は何ですか?嫌いな食べ物は何ですか?
0: 嫌いな食べ物は何ですか?嫌いだ、싫어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어미 다를 나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嫌いな食べ物は, 싫어하는 음식은 何ですか?뭐예요? 대답해 볼게요. 날 것을 좀 싫어해요.
1: 生ものがちょっと嫌いです。生ものがちょっと嫌いです。
0: 生ものがちょっと嫌いです。が嫌いだ、무엇무엇을 싫어하다. 즉, 나마모노가 기라이 데스 라고 하면 날 것을 싫어해요. 그 사이에 ちょっと가 들어갔어요. 나마모노가 ちょっと 기라이 데스, 날 것을 좀 싫어해요. 라는 뜻이 되었네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니나니가 스키다, 무엇무엇을 좋아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나니나니가 스키다를 사용해서 묻고 대답해 보는 연습을 해 볼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좋아하다.
1: 스키다.

0: 아, 스키다. 사람을 좋아하다.
1: 히토가 스키다.
0: 히토가 스키다. 스키다의 대상은 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토가 스키다.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1: 돈나 히토가 스키 데스까?
0: 돈나 히토가 스키데스까?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스키데스까? 앞에 대상격 가 사용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1: 마지메나 히토가 스키 데스.
0: 마지메나 히토가 스키데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때 을을은요, 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미소가 멋진 사람을 좋아해요.
1: 에가오가 스테키나 히토가 스키 데스.
0: 에가오가 스테키나 히토가 스키데스. 미소가 멋진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스키데스의 대상격은 가를 쓴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와 드라마 감상을 좋아한다. 독서도 드라마 감상이 스키데스. 독서와 드라마 감상을 좋아해요. 인도어화 ですよ. 저는 인도어파예요. 실내파예요. 란 뜻입니다. 마지막에 사용된 요는요, 내용을 강조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독서도 드라마 감상이 스키데스. 인도어화 ですよ.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鈴木さんはサッカーが上手ですか？
3: いいえ、全然、運動が苦手です。
2: そうですか。私も運動が大嫌いです。
3: 僕と同じですね。
2: 読書とドラマ鑑賞が好きです。インドア派ですよ。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제리, 제리,
0: 제리, 젤리고요.
1: 프링, 프링,
0: 푸딩, 푸딩입니다.
1: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0: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프링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보통 커스터드 푸딩, 카스타드 푸딩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아이스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0: 그럼 오늘의 랜덤 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랜덤 박스 지식, 말하지 않고 전하는 사랑, 달이 아름답네요. 일본어에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자연이나 상황에 빗대어 마음을 전하는 여운이 남는 간접화법이 맞습니다. 간접화법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되어 온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달이 아름답네요 라는 말인데요.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1: 스키가 기레이 데스네 라고 합니다. 그저 밤하늘의 풍경을 감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은 일본 문학 속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뜻하는 아주 고전적이고 우아한 고백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이,
0: 유래가 어떻게 되죠?
1: 일본 근대 문학의 거장인 나츠메 소세키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영어 교사로 일하던 시절 어느 학생이 I love you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직역하자, 일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네. 그럴 때는 달이 아름답네요 정도면 충분하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0: 정말 로맨틱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 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사카가 조즈데 토테모 유메데스.
0: 축구를 잘하고 아주 유명해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멋지다.
1: 스테키다. 스테키다.
0: 스테키다. 멋지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스테키까지가 멋짐이란 뜻이고요. 뒤에 다가 연결돼서 스테키다라고 하면 멋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나 형용사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해 볼까요? 멋집니다.
1: 스테키데스.
0: 멋지지 않다.
1: 스테키じゃない.
0: 멋지지 않습니다.
1: 스테키じゃありません. 스테키じゃないです.
0: 멋진 사람.
1: 素敵な人.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매력적이다.
1: 魅力的だ. 魅力的だ.
0: 매력적까지 하면 魅力的입니다. 이 뒤에 다 연결해서 魅力的だ, 매력적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的, 한자로 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형태로 사용된 단어는 나형용사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적극적이다.
1: 積極的だ. 積極的だ.
0: 소극적이다.
1: 消極的だ. 消極的だ.
0: 구체적이다.
1: 具体的だ. 具体的だ.
0: 추상적이다.
1: 抽象的だ. 抽象的だ.
0: 모두 的기, 우리말로는 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이 단어들 모두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인기.
1: 인기, 인기,
0: 인기, 인기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읽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1: 인기가 아리마스, 인기가 아리마스.
0: 우리는 인기가 많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는 인기가 높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1: 인기가 高いです. 인기가 高いです.
0: 혹은 굉장히 편하게 아주 큰 인기예요, 대인기예요.
1: 大人気です. 大人気です.
0: 이렇게 인기, 즉 인기가 사용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친절하다.
1: 親切だ. 親切だ.
0: 親切라고 하면 친절, 친절함입니다. 이 뒤에 다가 연결돼서 親切だ라고 하면 친절하다, 나 형용사죠. 선생님, 이 형용사 중에서도 이렇게 친절하다, 상냥하다 라는 뜻의 단어가 있죠?
1: 야사시.
0: 야사시이라고 하는 이형용사도 친절하다, 상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다.
1: 아카루이. 아카루이.
0: 아카루이. 이로 끝난 이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밝다,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불이 밝다.
1: 덴키가 아카루이. 덴키가 아카루이.
0: 우리가 성격을 나타낼 때도요, 밝다, 명랑하다라는 뜻으로 이 아카루이 사용하는데요. 성격이 밝다.
1: 성격이 아카루이. 성격이 아카루이.
0: 그러면은 밝다의 반대말, 우리 어둡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어둡다는요?
1: 그라이. 그라이.
0: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입니다. 불이 어둡다.
1: 덴키가 그라이.
0: 성격이 어둡다.
1: 성격이 그라이.
0: 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여자친구, 그녀.
1: 카노조. 카노조.
0: 남자친구.
1: 카레시. 카레시.
0: 다음 단어 볼까요? 성격.
1: 성격. 성격.
0: 앞서 밝다, 아카르이라고 하는 단어 연습하면서 성격이란 단어 나왔어요. 세카크였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성격이 밝다.
1: 세카크가 아카르이.
0: 성격이 어둡다.
1: 세카크가 그라이.
0: 마지막 단어 볼까요? 핸섬하다, 잘생기다.
1: 한섬다. 한섬다.
0: 한섬의 핸섬입니다. 그런데 뒤에 다 연결해서 한섬하다 라고 하면 핸섬하다 혹은 잘생기다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슨 형용사일까요? 그렇습니다.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연결형을 살펴볼

0: 하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는요, 문과 문을 연결할 때 어미 다를 대로 바꾸면 됩니다. 즉, 나 형용사 어간 플러스 대 형태로 뭐뭐하고 뭐뭐해서와 같은 열거나 이후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까요? 멋지다.
1: 素敵だ, 素敵だ,
0: 멋지고 멋져서
1: 素敵で, 素敵で.
0: 스테키데 문맥에 따라서 멋지고 혹은 멋져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테키다, 멋지다, 나 형용사인데요. 나 형용사의 연결형은 어미 다를 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키다, 멋지다, 스테키데, 멋지고 멋져서 란 뜻을 나타낼 수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조용하다.
1: 静かだ、静かだ、
0: 조용하고 조용해서
1: 静かで、静かで。
0: 시즈카데 조용하고 혹은 조용해서 란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시즈카다 조용하다 란 의미의 나 형용사. 나 형용사의 연결형은요. 어미 다를 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즈카다는 조용하다. 시즈카데 조용하고 조용해서의 뜻을 나타내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다나카 씨는 미소가 멋지고 매력적이에요.
1: 田中さんは笑顔が素敵で魅力的です。田中さんは笑顔が素敵で魅力的です。
0: 田中 씨는 笑顔が 素敵で 원래 형태는 笑顔が 素敵だ였을 거예요. 즉 미소가 멋지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텐데요. 뒷문장과 연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 형용사를 연결하고 싶을 때는 어미 다를 대로 바꿉니다. 즉, 笑顔が 素敵だ, 미소가 멋지다, 笑顔が 素敵で라고 하면 문맥에 따라서 미소가 멋지고 혹은 미소가 멋져서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뒤에 이어서 보면 魅力的です, 매력적이에요. 魅力的다라고 하면 매력적이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 형용사는 어미 다를 des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魅力的です, 매력적이에요. 다음 문장 볼게요. 이 카페는 조용해서 인기가 있어요.
1: このカフェは静かで人気があります。このカフェは静かで人気があります。
0: このカフェは、이 카페는 시즈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형태라면 この 카페와 시즈카다, 즉이 카페는 조용하다. 그런데 뒤에 인기가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하고 싶어요. 나 형용사는 문을 연결할 때요 어미 다를 대로 바꾸면 됩니다. 시즈카다, 조용하다, 시즈카데, 조용하고 혹은 조용해서 등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 문맥에서는 この 카페와 시즈카데, 이 카페는 조용해서 인기가 아리마스, 인기가 있어요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네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명사를 배웠어요. 명사 연결할 때 어떤 표현 썼었죠? 나는 학생이고 20살이에요. 일본어로 바꾸면 와타시와 각세데 하타시 데스. 학생이다 라고 하면 각세다. 학생이고와 같이 문을 연결하고 싶을 때 다를 대로 바꿨거든요. 어머나, 오늘 배운 나 형용사랑 활용 형태가 똑같아요. 여러분, 명사와 나 형용사는 다의 형태로 수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의 활용형이 모두 동일합니다. 즉, 명사와 나 형용사는 연결할 때도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다의 연결형인 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형용사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형용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울 동사는요, 문을 연결할 때 접속조사 te를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명사문 연결한 예문 살펴볼게요. 야마다 씨는 대학생이고 전공은 정치학이에요.
1: 山田さんは大学生で、専攻は政治学です。
0: 다의 연결형인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 형용사 연결형이요. 야마다 씨는 성실하고 친절해요.
1: 山田さんは真面目で親切です。
0: 마찬가지로 다의 연결형인 대를 사용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 형용사

0: 볼까요? 야마다 씨는 밝고 재미있어요.
1: 야마다 산와 아카르크테 오모시로이 데스.
0: 접속조사 테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0: 조용하고 차분하다.
1: 시즈카데 오다야카다.
0: 시즈카데 오다야카다. 시즈카다. 이때 다를 대로 바꿨습니다. 시즈카데 조용하고. 여자친구는 조용하고 차분해요.
1: 카노조와 시즈카데 오다야카데스.
0: 카노조와 여자친구는 시즈카데 오다야카데스. 조용하고 차분해요. 차분하다, 오다야카다, 차분해요. 다를 대수로 바꿉니다. 오다야카데스.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을 좋아해요.
1: 私は 시즈카데 오다야카나 히토가 스키데스.
0: 私は 저는 시즈카데 조용하고 오다야카나 히토가 스키데스. 차분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스키다, 좋아하다의 대상격은요. 가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사용돼서 가꼬이 데스네 라고 해서 멋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確かに 가꼬이 데스네.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 호시노 센파이다.
3: 誰 ですか?
2: 사카부의 캡틴 데스. 사카가 좋으데 とても 유명です.
3: 헤.
2: 성격도 좋고 한섬데 とても 인기가 아ります.
3: 確かに 格好いいですね.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바타, 바타,
0: 바타, 버터고요.
1: 치즈, 치즈,
0: 치즈, 치즈입니다.
1: 자무, 자무,
0: 자무, 잼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버터는 모음이 완전 다르니 주의해 주시고요. 자음이 들어가면 자음 기호는 앞에 모음을 길게 끌어서 읽어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식탁 위를 달린 정성, 거치서 사막의 의미. 일본어로 잘 먹었습니다는 뭐라고 하죠?
1: 고치소 사마데시다.
0: 그런데 선생님, 이 고치소 사마데시다의 고치소 사마 한자로 쓰면 달리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흥미롭게도 중심 단어인 치소, 한국어로 치주가 되는데 이 치주라는 말은 말 달리 치와 달리 주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냉장고나 마트가 없던 옛날에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곧 발품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주인이 말을 몰고 사방으로 내달리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덤분서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단어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인사말에는 단순히 배불리 잘 먹었다는 감상을 넘어서 나를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게다가 정중함을 더하는 접두어 고 그리고 상대를 높이는 사마까지 더해져서 감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준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다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궁금해요, 청취자분들이 복습 많이 하면 살길이다라고 하시는지. 우리만 하는 거 아니겠죠? 자, 그의 옷은 굉장히 특별해. 저는 지금 52쪽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3: 他的衣服非常特别.

0: 떠올라 목적 달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는 표를 사고 싶은 그 표를 사냈다.
1: 我买到票了.
0: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워 올라가죠. 我买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요.
1: 我买到票了.
0: 그래서 부정문 이해가 잘 되죠. 메이로 부정해야죠. 러의 부정은 메이드에 러 쓰면 안 되고 아 표 안 샀어. 안 샀어.
1: 没买票.
0: 못 샀어요.
1: 没买到票.
0: 지금 어떤 청취자분들은 무릎을 치고 계실 겁니다. 아 그거구나 이렇게. 네 부정문이 이해가 잘 되시죠? 나 걔 봤어.
1: 我看到他了.
0: 보고 싶은 그 사람 봤나 봐요. 안 봤어. 에이 안 봤다 일부러.
1: 我没看他.
0: 아 못 봤어.
1: 没看到他.
0: 그렇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어렵습니다만 할 수 있습니다. 동사 부자올럭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 선생님은 잠을 좀 한 번에 잘 주무시는 스타일이세요? 어때요?
1: 是的.
0: 어, 저도요. 누우면 잡니다.
1: 아, 我倒不至于. 그래도
0: 그 정도는 아니다.
1: 그 정도는 아니에요. 很羡慕.
0: 아, 부럽다고 하시네요. 부럽다 중국어로.
1: 羡慕.
0: 羡慕. 예. 나 잠이 안 와.
1: 我睡不着.
0: 보세요. 쉐이라는 글자가 잠자다예요. 쉬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넣어서 쉐이거든요. 쉐이부자오. 쉐이가 자다인데 쉐이 뒤에 뿌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수 없다죠. 그러니까 쉐이부자오 자체가 잠이 안 온다예요.
1: 음흠.
0: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쉐이부자오 하셨는데 러 쓰면 어떨까요?
1: 쉐이부자오라.
0: 잠이 안 와.
1: 이게 공포 영화 보니까 쉐이부자오라.
0: 아, 공포 영화 보고 나니까 잠이 안 온다.
1: 시다.
0: 절대로 절대로 완료가 아닙니다. 바로 상태 변화예요.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되었다. 맞죠, 선생님?
1: 对다.
0: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선생님. 동사 뒤에 부자올러 함께 외우는 거 어떻습니까?
1: 这是很好的方法.
0: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네요. 다 팔렸어요.
1: 卖完了.
0: 동사 뒤에 왈러 하면은 다 뭐뭐했다. 지금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 现在买不着了.
0: 어때요? 买不 살 수 없다죠? 딱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중국어로 아십니까?
1: 蛋糕.
0: 오, 이번에는 不着 뒤에 바로 러가 있지 않고 목적어가 있으면 맨 뒤에 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1: 我吃不着这个蛋糕了.
0: 그렇죠. 지금 다른 예문에 비교되게 여기서는 유일하게 목적어이잖아요. 그래서 러가 맨 뒤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케이크는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1: 我吃不着这个蛋糕了.
0: 선생님, 이 케이크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왜 못 먹을까요? 그죠? 네.
1: 被别人吃了. 선생님 먹었어요?
0: 다른 사람이 먹었다 하시네요. 정确, 정답입니다. 안경을 못 찾겠어요.
1: 眼镜找不着了.
0: 안경을 중국어로?
1: 眼镜.
0: 안 좋은 소식. 눈은 중국어로 뭐예요?
1: 眼睛.
0: 안경은요?
1: 眼镜.
0: 대체 뭐가 달라요?
1: 发音不一样.
0: 네, 발음이 사실 다르대요.
1: 声调.
0: 성조. 네, 안경은 찡이 사성이에요. 眼镜. 눈은 삼성 경성이에요. 나이 나이 니먼 워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우리도 먹는 밤. 낮밤 할 때 밤 똑같잖아요.
1: 시더, 시더.
0: 얼마나 외국인들이 힘들겠어요.
1: 우리도 억울해요.
0: 너무 힘드셨죠. 여기 먹는 배 그리고 여기 두들기는 배
1: 对다.
0: 떠다니는 배 얼마나 힘듭니까. 공평하게 힘들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어퍼 포인트 중요하죠. 하지만 어법을 사용하시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숙제가 중국어로 뭡니까?
1: 作业.
0: 숙제하다는요?
1: 做作业.
0: 그는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1: 他做作业呢.
0: 정자이랑 같이 넣어볼게요.
1: 他正在做作业呢.
0: Finally, 드디어.
1: 终于.
0: 종위 아니에요. 우리 왕 선생님처럼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유의하려고 하세요. 종위. 네, 들어볼게요.
1: 我们终于到了.
0: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간단한 도착하다의 뜻이 드디어 나왔네요. 到는 도착하다입니다. 여기서 너나 좋아하니 你喜欢我吗?도 되지만
1: 你是不是喜欢我?
0: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 이거 드라마 그거 나 너 좋아하냐?
0: 어, 그 한국 드라마요?
1: 어,
0: 저 드라마 안 봐가지고 어떡하냐.
1: 算了吧.
0: 算了吧. 그렇죠. 이럴 때 아휴 말해봤자 뭐야 지금 모르게 봐.

권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안경을 못 찾겠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경을 못 찾겠어. 하나, 둘, 셋.
3: 眼镜找不着了.
1: 저 59페이지 복습한 거였고요. 너 못 찾고 있니?
3: 你找什么呢?
1: 진행형 동사 앞에 짜이를 넣어도 되지만 맨 뒤에 뭐만 넣으면 된다?
3: 너만

0: 넣어도 됩니다. 지금 두 문장이 입 밖으로 여유 있게 나와야 오늘 문장, 오늘 제목 차 마실래 아니면 커피 마실래?
1: 你想喝茶还是咖啡?
0: 오, 뭔가 좀 길죠, 여러분. 근데 엄청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18분 정도 후에 이 문장이 더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一下。 복습입니다. 3월호부터 하신 분들은 이 단어 엄청 많이 나왔죠. 나 밥 먹고 싶어요. 아,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1: 我想吃饭.
0: 그럼 어려운 문제 내겠습니다. 집에 가다가 뭐예요? 가다는 취 아닙니다. 집에 가다는
1: 回.
0: 집에 가다?
1: 家. 回家.
0: 중국은 집에 가다란 말이 없어요. 돌아간다 그래요. 回家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시는 차.
1: 你不说我想回家吗?
0: 아, 나 집에 가고 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1: 不想回家.
0: 네, 샹 앞에 부 넣어서 우리 왕 선생님
1: 기다리고 있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1: 언제 할 거예요? 네.
0: 나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我不想回家.
0: 그렇죠. 샹의 부정문 부 앞에다 넣어서 不想回家, 不想吃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시는 차.
1: 차.
0: 한 번 더.
1: 차.
0: 이게 분명한 건 한글에 있는 그 차, 한국어의 차는 아니에요. 발음이 차 이거 아니에요. 약간 차 끈덕지게 차 그죠?
1: 是的.
0: 너무 또 우리가 오버해서 촤 이건 아니에요. 차. 네. 오늘 하이라이트 어퍼 포인트입니다. A 아니면 B 할 때 발음입니다.
1: 하이시.
0: 이게 재밌는 게 하이시 아닙니다. 경성이에요. 시가 하이시 이성경성. 아하. 할아버지 이성경성의 대표 발음 할아버지
1: 예예를
0: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이시 예예 무엇 이것도 이성경성이죠?
1: 什么?
0: 그렇죠. 什么? 근데 이 예는 이 제가 얘를 의인화했네요. 什么? 정말 이렇게 많이 발음해요. 什么? 괜찮아요.
1: 可以的, 네,
0: 괜찮아요. 没问题. 문제 없어요. 근데 이성경성의 기본기를 위해서 우리 문장에 들어가면 什么도 좋지만 什么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다시 들어볼게요.
1: 什么?
0: 문장에 들어가면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뭐 먹어? 우린 그러죠. 중국은 먹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볼게요.
1: 吃什么?
0: 뭘 보니?
1: 看什么?
0: 그렇죠. 동사 플러스 什么 기억하시고요. 또 하지 마시고 이제 오유 발음은 어우입니다.
1: 또
0: 우리 모두 너 좋아해.
1: 我们都喜欢你.
0: 이런 식으로요. 동사 수로 앞에 위치하겠죠? 괜찮아. 좋아. How 같은 말로.
1: 行.
0: 그렇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단어입니다.
1: 야부.
0: 어떤 분들은 부야오 아닙니까 하시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야부 이게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부 보통 맨 앞에 위치하죠, 선생님.
1: 没错.
0: 네, 맨 앞에 위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주세요, 가져오다의 뜻이 있어요. 오다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뜻이 있네요.
1: 来.
0: 좋아요. 커피 한 잔 할 때 잔.
1: 杯.
0: 한 잔을 중국어로.
1: 이베이.
0: 숫자 1은 1성이지만 뒤에 1성이 오면 숫자 1이 4성으로 바뀝니다. 이베이 아니에요. 이베이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두 잔은 뭐예요? 얼베이 아니죠? 우리도 2잔이라고 안 하잖아요. 두 잔.
1: 량베이.
0: 그렇죠. 홍차.
1: 홍차.
0: 선생님, 얼음이 중국어로 뭐죠? 얼음?
1: 빙.
0: 그래서 그 유명한?
1: 빙홍차.
0: 그렇죠. 아이스티 맞죠, 선생님?
1: 没错.
0: 네. 좋아하십니까?
1: 일반.
0: 아, 왜 이빤 하신 거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으신 거예요. 그냥 보통이다 라고 네. 하셨네요. 이빤. 달아서 너무.
1: 不好喝我觉得.
0: 아 그래요?
1: 그냥 그래요.
0: 오 선생님 맛이 없대요. 不好喝 맛이 없다예요. 오 그렇구나.
1: 你很喜欢吗?
0: 좋아요.
1: 아.
0: 초딩 입맛. 我是 초딩 입맛. 이렇게
1: 我也觉得是.
0: 네, 알겠습니다. 넣다 더하다.
1: 자.
0: 산수에선 이게 더하기로 쓰이죠, 선생님?
1: 对的.
0: 3 더하기 3이 중국어로 산자산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말, 화이팅!
1: 加油!
0: 네, 기름을 더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설탕.
1: 糖.
0: 설탕을 좀 더 넣자. 더 넣자. 먼저 옵니다.
1: 加糖.
0: 소금을 좀 더 넣을까?
1: 加盐.
0: 어때요, 여러분? 단어를 모르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은 YAN입니다. 이성, 다시 한번.
1: 盐.
0: 그렇죠. 뭐할 필요 없다. 괜찮다?
1: 不用.
0: 선생님, 제가 20억짜리 차를 샀거든요. 오늘 제가 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1: 不用.
0: 아유, 그래요.
1: 배 아파요.

0: 배 아파서 네. 그럴 부용. 필요 없다. 그렇죠.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그럴 필요 없다로 쓸 수 있고 부용 뒤에 동사가 올 수도 있죠, 선생님.
1: 没错.
0: 쓰다가 뭐죠?
1: 写.
0: 네, 글씨 쓰다 할 때 쓸 필요 없습니다.
1: 不用写.
0: 아이 말할 필요 없어요.
1: 不用说.
0: 그래서 그 유명한 말 不客气 비슷한 말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1: 不用谢.
0: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팅이샤.
2: 第八课. 你想喝茶还是咖啡? 你想喝茶还是咖啡?
3: 什么都行。 要不来杯红茶吧？加糖吗？不用，谢谢。你想喝茶还是咖啡？什么都行，要不来杯红茶吧？加糖吗？不用，谢谢。
0: 길이만 보면은 그렇게 막 길지 않아요. 그만큼 반복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너 차 마시고 싶어? 커피 마시고 싶어? 이게 직역이에요.
1: 你想喝茶还是咖啡?
0: 그렇죠. A 할래, B 할래라고 할 때 선택 의문문입니다. 맨 뒤에 절대로 막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A 할시 B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카페 앞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할시 허 카페 그렇죠.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1: 是的.
0: 근데 이럴 땐 써야 돼요, 여러분. 너 밥 먹을래? 차 마실래?
1: 你想吃饭还是喝茶?
0: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이건 왜 둘 다 써야 할까요?
1: 동词不一样吧.
0: 동사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동사가 같을 때는 하나만 쓰면 된다. 해볼게요. 너 북경 가고 싶어? 상해 가고 싶어?
1: 你想去北京还是上海?
0: 역시 去를 두 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다 괜찮아.
1: 什么都行.
0: 아까 단어 설명할 때는 제가 뭐 什么가 동사 뒤에 위치한다. 그건 뭐 먹어? 뭐해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 여기서는 사실은 오늘은 什么都 이게 한 단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什么都 다음에 수로가 오면은 뭐든지 다 이런 뜻입니다. 다 괜찮아, 什么都好 혹은
1: 什么都行.
0: 그렇죠. 발음 잘하시기 바랍니다. 什么都가 아니라 什么都, 什么都. 재밌는 건 긍정문에서는 뭐든지로 써요. 한번 보세요. 전 뭐든지 다 먹어요.
1: 什么都吃.
0: 그렇죠. 근데 이게 부정문과 함께 있으면은요, 한국어로 뭔지 아세요, 선생님?
1: 怎么说?
0: 아무것도. 나 아무것도 안 먹어.
1: 아하.
0: 그죠. 선생님 지금 처음 들으신 표정이었어요. 그죠? 오. 맞죠. 일리 있죠.
1: 오, 对啊.
0: 나 아무것도 안 먹어.
1: 아하.
0: 해보세요.
1: 我什么都不吃.
0: 그렇죠. 나 아무것도 몰라.
1: 我什么都不知道.
0: 그렇죠. 우리 왕 선생님은 중국어에 대해서 什么都知道.
1: 그건 아니에요.
0: 겸손해하지 마시라니까요. 什么都知道. 괜찮죠? 긍정문일 때는 뭐든지, 부정문일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약간 청취자분의 약간 빙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1: 我是真的是今天第一次讲的这么清楚. 역시.
0: 아 역시.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대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홍차 한 잔 줘.
1: 要不来杯红茶吧.
0: 오, 한 번 더.
1: 要不来杯红茶吧.
0: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모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선생님? 야오를 따로 떼고요. 야오, 不来, 안 온다. 막 이렇게 외우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야오, 아니면 라이, 주세요, 줄게. 빼이, 이 빼이의 줄임말이죠. 홍차봐, 홍차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설탕 넣을까요?
1: 加糖吗?
0: 그럴 필요 없습니다.
1: 不用.
0: 뭐의 줄임말이에요? 不用加糖. 그렇죠. 감사합니다.
1: 谢谢.
0: 우리 왕 선생님의 찐 리액션을 비춰봤을 때 제가 봐도 오늘 什么都行 엄청나게 유용하게 많이 쓰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볼게요. 어머, 이치 라이 팅이샤.
2: 你想喝茶还是咖啡?
3: 什么都行，要不来杯红茶吧。加糖吗？不用，谢谢。你想喝茶还是咖啡？什么？

0: 那都行，要不来杯红茶吧？
1: 加糖吗？
0: 不用，谢谢。
2: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66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페이지네요. 66이 나오네요, 여러분. 중국인들은 6을 좋아합니다.
3: 没错，非常喜欢。
2: 왜 좋아하시죠?
3: 就是谐音。
2: 그렇죠.
3: 발음 비슷해요.
2: 발음 비슷하죠. 6이 중국어로 려. 잘 흐르다.
3: 没错，很顺利.
2: 네, 려 발음이 똑같죠. 성조만 다르고요. 그래서 6을 좋아하신답니다. 자, 선택 의문문입니다. 네가 갈래? 아니면 내가 갈까?
3: 你去还是我去?
2: 어? 여기 동사가 똑같은 건데 왜 두 개 다 써요? 你去还是我? 너 알아듣겠지만 두 개 다 써야죠. 목적어가 없잖아요, 여러분. 네, 쓰셔야 됩니다. 你去还是我去? 이렇게 빠르게 발음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 큰 거 살래? 아니면 작은 거 살래?
3: 你买大的还是小的?
2: 삼성, 삼성 나오죠? 니, 그 다음 반삼성. 你买大的. 크다가 중국어로
3: 다
2: 형용사 뒤에 떠 집어넣으면 명사가 돼버립니다. 큰 것이 되죠. 그래서 더가 붙은 겁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3: 你买大的还是小的?
2: 그렇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월요일이야 아니면 화요일이야?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3: 今天星期一还是星期二?
2: 아이고, 복습하고 싶어요. 싱치 같은 말 하나 둘 셋
3: 리바이
2: 혹은
3: 조
2: 그렇죠. 싱치 이 리바이 이 조 이 우린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라인은 오다에도 있지만 음식을 가져오다 달라의 의미로도 쓰인다.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콜라 한 병 주세요.
3: 라이핑可乐
2: 주어를 그냥 안 쓰고 라이부터 씁니다.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3: 来一瓶可乐.
2: 한 병입니다. 잔이 중국어로 뭐죠?
3: 杯.
2: 병은요?
3: 瓶.
2: 이쯤에서 캔은 뭘까요?
3: 罐.
2: 아, 혹은 더 쉬운 발음, 팅도 있어요. 팅.
3: 是的.
2: 네, 듣다 팅 있죠? 그걸 쓰셔도 됩니다. 네, 팅 괜찮았어요. 하나만 더 주세요.
3: 再来一个.
2: 再는 다시가 아닙니다. 여기선 더 주세요 할 때 더의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선생님 음식점에서 짜나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3: 每次说再来十个? 아니겠죠?
2: 비슷했어요.
3: 是吗? 但是吃羊肉串的时候经常这样.
2: 아, 양꼬치 먹을 때는 10개 더 주세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선생님께서 짜나 10거는 10개잖아요. 저는 어떤 드립을 생각했냐면 짜나 2거 생각했거든요. 저를 대체 뭘로 보신 거예요? 어쨌든 꼬치는 근데 시거 할 수 있죠.
3: 당연히 네,
2: 그렇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야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부 보통 문장 맨 앞에 위치하거나 쉼표 뒤에 있다. 예문들이 전부 다 앞에 있죠. 아니면 네가 좀 그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
3: 야부, 你问问他怎么样?
2: 한번 물어보다 원이샤 혹은 두 번 쓸 때는 두 번째 원이 경성입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3: 야부, 你问问他怎么样?
2: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야부 하신 다음에 약간 텀이 있는 게 좋아요. 야부니 이게 아니라 야부, 你问问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렇죠?
3: 没错.
2: 네, 아니면 우리 내일 가자.
3: 야부, 我们明天去吧.
2: 이거 보면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도 끌잖아요. 아니면 우리 내일 가자. 딱 그 말투인 거죠. 아니면 너 먼저 가.
3: 야부, 你先走吧.
2: 그렇죠. 야부, 부가 사성이지만 야부, 문장 뜻의 특성상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3: 是的.
2: 야, 네, 야부, 끌어주는 센스 보여주시고요. 먼저, 先, 먼저 가, 先走吧.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꾸다, 교환하다, 한 글자 이거 외우세요.
3: 환.
2: 그래서 은행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공항에서 가면은 환전하다.
3: 환钱.
2: 그렇죠. 참고로 사람 인자를 집어넣어 볼까요? 환렌. 이거는 운동 경기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3: 네, 네. 我还有换.
2: 뭐 하시는 줄 알았어요?
3: 想起来. 네. 아, 我想换一个男朋友.
2: 아, 남친을 바꾼다.
3: 환렌. 그것도 환렌이야.
2: 네, 그렇죠.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죠? 우리 피디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디님이 갑자기 이번 달에부터는 좀 환렌, 사람을 좀 바꿔 볼까?
3: 이화问问他. 네.
2: 아,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환렌, 운동 경기에서는 선수 교체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까? 다시 한번 더.
3: 要不换一个。
2: 그렇죠.

0: 예문들 꼭 섭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갈게, 오先走, 이런 것도 통째로 암기하셔야죠.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네, 그는 휴대폰을 사고 싶어하니 아니면 컴퓨터를 사고 싶어하니?
1: 他想买手机还是电脑?
0: 그렇죠. 같은 동사니까 앞에 것만 쓴 겁니다. 천천히 성주에 유의해서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마이가 이성입니다. 마이 쇼지 그리고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니까 마이 쇼우지 마이 쇼지 들어볼게요.
1: 他想买手机还是电脑?
0: 네, 언제든 다 괜찮아.
1: 什么时候都行.
0: 언제가 중국어로
1: 什么时候
0: 빠르게 발음해서
1: 什么时候
0: 그렇죠. 우린 두 글자인데 중국어 네 글자예요. 언제 언제 什么时候 什么时候 정말 많이 쓰는 발음이니까 요거는 빠르게 발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에게 따뜻한 물 좀 줄게.
1: 给你来点热水.
0: 삼성이성 아아 니라이 들려야 되고요. 라이디알 디알이 뭡니까? 굳이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디알의 줄임말이고요. 물 좀 줄게 좀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일 수도 있고 말투의 좀일 수도 있고요. 수량사입니다. 없어도 됩니다만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명사 앞에 디알 한번 넣어보시고요. 디알 热水 热 뜨거운 물 따뜻한 물 아니면 우리 택시 타고 가자.
1: 要不 咱们打车去吧.
0: 택시 타다를 두 글자로 다车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별표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 택시 타는 거 좋아해요. 我喜欢打车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소금 넣지 마.
1: 别加盐.
0: 소금 넣지 마. 한 번 더.
1: 别加盐.
0: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옌 발음도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想喝茶还是咖啡?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師.
0: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0: 오, 야, 이거 차 너무 막히는데. 아니면 우리 택시 타고 가자.
2: 여보, 咱们打车去吧.
0: 택시 타다는요. 1차원적으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쪼어 초주 치처 이런 표현도 있어요.
2: 没错.
0: 쪼어 초주 치처 있지만 두 글자.
2: 다

0: 다차.
1: 네, 정말 많이 쓰죠. 다차 꼭 외우시고요. 소금 기억나십니까?
0: 盐.
1: 좋아요. 차 마실래 아니면 커피 마실래?
0: 你想喝茶还是咖啡?
1: 이런 긴 문장이 낯설지 않게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요. 오늘 구강 너 운전할 줄 아니?
0: 你会开车吗?
1: 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숨어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조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하고 싶다 기억나십니까? 방금 했었죠? 하고 싶다.
0: 샹.
1: 맞아요. 동사 앞에 있으면 조동사입니다. 샹이. 그리고 할 수 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넝 이런 거. 거의도 되죠? 또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중요한 많이 쓰는 말. 후이 후이 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넣어서
0: 회.
1: 뜻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 배울 거예요. 할 줄 안다예요. 말 그대로 배워서 할 줄 아는 거. 선생님 혹시 실례지만 수영할 줄 아십니까?
0: 我不会游泳.
1: 아, 제가 지금 수영할 줄 아세요라고 할 때 니호이 수영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영하다는 중국어로
0: 요용.
1: 니 호이 요용마 이렇게 여쭤본 거죠, 제가. 그렇죠. 할 줄 모르면 보호해. 그러니까 보호해는 뭐예요?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호에 동사 앞에 위치하겠죠? 운전하다.
0: 카이처.
1: 니 호에 카이처마?
0: 워회 카이처.
1: 선생님께서는 할 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카이, 문을 열다 할 때 열다로 쓰일 수 있지만 처 앞에 있으면 운전하다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렇게 오라 그랬죠, 제가?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근데, 단시, 줄여서
0: 단.
1: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0: 不过.
1: 그 다큐멘터리 찌루피엔 좋아하십니까, 선생님? 그 대한민국 아, 유명한 프로.
0: 나이
1: 그거.
0: 我们说名字不行是吧?
1: 안 됩니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0: 그 유명하면 좋아해요.
1: 그런데 말입니다.
0: 아, 我知道了. 어,
1: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말입니다. 꽤 길죠? 중국은 不过 끝납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0: 不过.
1: 구어예요. 不过. 역시 접속사로서 맨 앞에 위치합니다. 但是, 단, 비슷한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외울게요, 이거는. 안 예쁘다는 不漂亮. 그럼 그다지 별로 안 예쁘다는
0: 不太漂亮.
1: 안 어려워, 不难. 별로 안 어려워,
0: 不太难.
1: 이런 식으로요. 물론 뒤에 형용사가 어떤 단어인지는 꼭 아셔야 되겠죠. 아, 별로 빠르지가 않네.
0: 不太快.
1: 빠르다, 어렵다. 지금 이런 거 만약에 놓치셨으면 꼭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不太보다 중요한 게 그 뒤에 오는 수로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0: 没事.
1: 약간 이게 북한식이에요. 고소 일 없습니다.
0: 네, 我也看到电视剧里有这样的情景. 네,
1: 일 없습니다. 얼화 집어넣어서
0: 没事儿.
1: 그렇죠. 저는 압도적으로 중국에서 没事儿 얼화를 썼습니다.
0: 是的.
1: 老师呢?
0: 我也一样.
1: 어, 선생님도.
0: 对的, 我也说没事儿, 没事儿.
1: 어, 막 삐끗했어요, 발을. 아이고, 아이고, 没事儿吗?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0: 네,
1: 많다도 되고 동사 앞에 쓰이면 많이예요.
0: 多.
1: 중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多听,多说,多练.
1: 아, 또 있어요. 多看.
0: 看谁呀? 看孙老师?
1: 王老师. 王쌤을 봐야죠.
0: 어, 有用的.
1: 연습하다를
0: 练.
1: 연습 많이 하다.
0: 多练.
1: 그렇죠. 아, 또 단골 부사 나왔습니다. 찌우찌우 하지 마시고 아유 사이에 넣어서
0: 지옥.
1: 그렇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제가 기억나세요라고 하면 이제 약간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 못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죠. A, T, O, B, L, 뭐였죠? A는 바로 B에 따른 말도 있지만 A는 곧 B 할 예정이다. 임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건지 또 볼게요. 저것이 중국어로 원래 먼저 저것?
0: 那个.
1: 반대말로 뭐 이것은 저거,
0: 저거.
1: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나가 저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럼.
0: 没错.
1: 들어볼게요.
0: 나.
1: 그럼 네가 와.
0: 나,你来吧.
1: 그럼 내가 먹을게.
0: 나,我吃.
1: 그럼 관둬.
0: 나,算了.
1: 그렇죠. 무조건 맨 앞입니다. 가르치다.
0: 教.
1: 중국어를 가르치다.
0: 教汉语.
1: 지금 저희 둘이 教 한유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没错.
1: 네, 그렇습니다. 한유. 중국어 발음하실 때 한위 아니고 YU 발음은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한

0: 근데 한국어는 뭐죠?
1: 한유.
0: 이성이에요. 한유. 이것도 부수적으로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팅이샤.
2: 第九课，你会开车吗？你会开车吗？会是会，不过开得不太好。没事，多练练就好了。那你教教我吧。你会开车吗？会是会。
0: 不过开的不太好。没事，多练练就好了。那你教教我吧。어순 자체는 엄청 간단해요. 동사 앞에 쓰이면 할 줄 안답니다. 할 줄 안다. 다시 들어볼게요.
1: 会.
0: 너 운전할 줄 알아?
1: 你会开车吗?
0: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패턴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필기 준비하시고요. A 是 A, 不过 B 뭐예요? A 하긴 A 한데 B다. 요거 요심 좋고요. 지금 나온 본문보다 더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중국어 어떻습니까? 난是难，不过很有意思.
1: 好多人都这么说.
0: 네, 제가 지금 뭐라 했어요? 어렵긴 어렵다.
1: 하지만 재밌어요.
0: 그렇죠. 재밌다가 뭐죠, 중국어로?
1: 有意思.
0: 그렇죠. 할 줄 알긴 할 줄 아는데.
1: 会是会.
0: 근데.
1: 不过.
0: 운전하는 정도가.
1: 开的.
0: 별로 안 좋아.
1: 不太好.
0: 어려운 말로 정도보어라고 합니다. 중국어에는 총 6개의 보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정도보어는요. 동사의 정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동사를 평가할 때 쓰거나. 그러니까 지금 동사 카이가 있죠. 그 뒤에 더. 뭐 품사를 말씀드리면 조사예요. 이 더 뒤에 정도보어가 오는 거예요. 더 쉬운 예문 갈게요. 선생님은 말하는 정도가 너무 빨라. 선생님은 말이 너무 빨라. 老师说很快. 알아듣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1: 说得很快.
0: 老师说得很快. 그 문장 구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 우리 중급 중국어 홍상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你这么急着让他们走吗?
0: 너무 급하게 보내시려고 한다고요?
1: 그러니까.
0: 2년만 함께 하시죠. 어쨌든
1: 네.
0: 정도 보호를 막 유창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은. 하지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할 줄 알긴 할 줄 아는데 운전하는 정도가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아. 다시 들어볼게요.
1: 会是会,不过开的不太好.
0: 괜찮아.
1: 没事.
0: 얼화 집어넣어서.
1: 没事.
0: 많이 연습하면 돼.
1: 多练练就好了.
0: 동사를 두 번 쓰면 한 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두어 리엔리엔 좀 더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하는 말투일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패턴 여기서는요. 패턴이에요. 하오까지 잡을게요. 에이 티어 하올러 에이 하면 돼. 에이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1: 선생님.
0: 네.
1: 복습하니?
0: 살 길이다.
1: 就好了我们学过.
0: 배웠어요.
1: 就行了也学过.
0: 아, how 대신에 신을 쓸 수 있고
1: 就可以了.
0: 可以를 써도 된다.
1: 对的.
0: 그렇죠.
1: 都一样.
0: 너무 좋습니다. 바꿔볼까요 그럼? 可以를 넣어서
1: 就可以了.
0: 多练练부터 한번 해주세요.
1: 多练练就可以了.
0: 신을 넣어볼게요.
1: 多练练就行了.
0: 에이就好了. 에이就行了. 에이就可以了. 왕 선생님께서 복습을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죠?
1: 당연하죠.
0: 감사합니다. 그럼 네가 좀 나 가르쳐줘라.
1: 나니 教教我吧.
0: 일본어 아니에요. 나니. 그럼 너가 날 좀 가르쳐줘. 또 동사 두 번 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1: 나니 教教我吧.
0: 여러분, 니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일성이잖아요. 그럼 반삼성이죠. 나니. 나니, 쟈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니 올라가지 말고요. 삼성 뒤에 일성이 오면 반삼성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你会开车吗?
1: 会是会,不过开得不太好。没事,多练练就好了。 나니

0: 教教我吧。
1: 你会开车吗？
0: 会是会，不过开得不太好。
1: 没事。

0: 배운다랍니다. 낯설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1: 상쌤, 네. 你会做饭吗?
0: 아, 会是会, 不过做得不太好.
1: 오, 나, 센스.
0: 라면.
1: 아, 라면마.
0: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요, 정말.
1: 아, 난 인간学习.
0: 네, 근데 사실 요새는 그런 말하면 핑계죠. 레시피가 다 나와 있는데, 그죠?
1: 알구나?
0: 네, 알구나. 대신 설거지는 하고 있습니다.
1: 어, 나 하이커이.
0: 네, 하이커이. 그럼 뭐 소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동생은 수영할 줄 모른다.
1: 妹妹不会游泳.
0: 수영하다를 요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한자가 물수변, 물이 많이 튀기죠? 네, 요용 기억하시고요. 호에, 반대말, 不会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会是会不过做的不太好. 참고로 여러분, 그 정도보 구문 있잖아요. 做饭的不太好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더는요, 무조건, 무조건 동사. 동사 뒤에 있어야 됩니다. 명사가 받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카이처더가 아니라 카이더. 처는 명사기 때문에 처를 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나를 부고 대신에 예전에 배웠던 뭐 단시, 단으로 호환해도 전혀
1: 문제 없습니다.
0: No problem입니다. 没问题. 비싸긴 비싼데, 어, 아주 예쁘네.
1: 贵是贵,不过很好看.
0: 꾸이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꾸이, 꾸이 시 꾸이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가긴 가는데 좀 늦게 갈게.
1: 去是去,不过晚点去.
0: 늦게 좀 할 때 좀이 바로 이 DR입니다. 늦다, 완 이런 단어도 기억하시고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어랑 중국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가긴 가는데,
1: 음흠.
0: 비싸긴 비싼데 똑같이 쓰잖아요.
1: 那学起来会容易一点吧.
0: 배우기에 아주 용이하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선 더 쉬운 거 배울 겁니다. 보시죠. 더 쉬운 걸 배울 건데 왜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 넣었을까? 쉬운데 잘 못 사용해요. 가져왔습니다. 저것이란 말도 쓰이죠.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1: 那个人是谁?
0: 무조건 저것이 아닙니다. 아까 언급해드렸죠? 때에 따라서는 그럼 우리 먹자. 그럼 우리 가자. 그럼 우리 가자.
1: 那我们走吧.
0: 그런데 그러면이라고 할 때 나 대신에 두 글자로
1: 那么
0: 해도 괜찮습니다. 들어볼게요.
1: 那么我们走吧.
0: 아, 그럼 내일 뵙죠.
1: 那明天见.
0: 어, 뭐 집어넣어 볼게요.
1: 那么明天见.
0: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나를 많이 쓰겠죠. 하지만 나머를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아, 접속사로서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쓰인다. 아, 왜 이렇게 같은 말이 많아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억울하지 마세요. 우리도 많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1: 就是.
0: 네. 중국어도 어렵지만 한국어도 어렵습니다. 네. 7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 같이 진입 생화 연습.
0: 오늘 이 수업 들으시기 전에 춤추다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1: 跳舞.
0: 한 번 더.
1: 跳舞.
0: 참고로 이 단어는요, 跳舞가 동사고 우가 춤이에요. 吃饭 그 문장 구조니까 막연히 그냥 이 단어를 한 단어, 그냥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문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너 춤출 줄 아니?
1: 你会跳舞吗?
0: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정말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그 오빤 강남 스타일.
1: 말춤.
0: 말춤 추다를 중국어로
1: 跳马舞.
0: 跳舞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달리는
1: 마를
0: 집어넣어서 跳马舞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1: 听是听,不过听不懂.
0: 不过,但是,但 모두 화날 수 있고요. 听不懂 기억나십니까? 또 스트레스를 드리네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큰 동기가 될 겁니다. 听不, 동사 뒤에 부는 할 수 없다라고 요시라고요. 听不, 들을 수 없다죠. 근데 동이 뭐죠? 이해하다죠. 듣고 이해할 수 없다,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이 쉬면 좀 좋아질 거예요.
1: 多休息休息就行了.
0: 쉬우시, 쉬우시 하시면 안 돼요.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쉬어, 쉬어시.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많이 쉬면 좋아질 거예요. 왕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하오 대신에 싱 혹은
1: 可以를
0: 써서 可以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1: 多休息休息就可以了.
0: 좋습니다. 탁구치다, 손으로 하는 구기 종목은 전부 다 동사가 다

0: 치다가
1: 다입니다,
0: 여러분. 탁구 치다
1: 다 핑팡球.
0: 핑팡 글자 보시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획순을 보시면, 획을 보시면 그렇죠. 선생님 어떠세요? 탁구 잘 치세요?
1: 아, 我会打. 会是会. 但是打得不太好.
0: 아, 칠 줄 아는데 잘 못 친다.
1: 네.
0: 중국인들이 잘 못 친다는 우리가 잘 못 친다는 건 다를 것 같아요. 중국 분들 정말 잘 칩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강조해 드릴 게 부호에는 아예 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부타이호에는 좀 달라요. 이거는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한다예요, 이게.
1: 对的.
0: 어떻게 보면 정도보호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중국어 잘하세요? 부호에 아예 할 줄 모르는 거죠. 부타이호에 이거는 잘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하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
1: 想是想. 但是没钱.
0: 没有钱의 줄임말 돈이 없다.
1: 没钱.
0: 좋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다 핑팡球 치우 하지 마시고요.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야죠. 치어우예요. 핑팡球 다시 들어보시죠.
1: 핑팡球.
0: 그렇죠. 제가 항상 어디 사이에 뭐를 넣어라 요거 필기하셨죠? 아이유 사이에 오 그리고 유아이 사이에는 에 뚜이부치가 아니라
1: 对不起.
0: 그렇죠. 모두 또 하지 마시고 오유는 어우 발음이죠.
1: 또.
0: 그렇죠. 실력 따지기 담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 발음도 매번 지겹도록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会开车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버스나 지하철이나 비행기와 같은 그런 교통수단에 탑승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구동사

쓰십니까? 근데 이 동일한 구동사를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 즉 퇴근하다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대충 감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는 get on, 그 반대가 get off가 되겠죠. 오늘은 바로 이 get off라고 하는 구동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get off the bus, get off the bus 이미 쓰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퇴근하고 일 마치고 가다, 이 상황에도 쓸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같이 묶어서 연습을 하면 그만큼 더 일상적으로 활용 빈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교통수단에서 하차하다 예문들 한번 볼게요. 교통수단이 딱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장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만약에 타고 있다면 We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ation. 그렇죠? 그러면 다음 역에서 하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We need to get off. 뒤에 힘 잘 주시고 get off. Get off at the next station. We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ation. 버스를 뒤에다 붙여볼게요. I got off the bus and walked to my house. 버스에 내려서 집으로 걸어왔다가 되겠죠. 자, 개세 과거 got. I got off the bus. Got off the bus. 뒤임 주고 and walked to my house. 집 쪽으로 걸어갔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교통수단에서의 하차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퇴근하다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인지를 잘 해주세요.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가장 흔하게 쓰는 문장입니다. 오늘 몇 시에 퇴근이야? 이 문장에서 이 get off의 사용이 상당히 일반적인데요. 원어민들 영어에서는. 그래서 what time do you finish work 대신에 get off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치 교통수단에서 내리듯이 뭐 회사나 이제 어디서 근무하다가 마치고 건물을 나온다는 걸 get off라고 합니다.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오늘 몇 시에 퇴근하는 거니?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볼까요? 어젯밤에 늦게 퇴근했다, 야근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이렇게만 써주면 교통수단에서 하차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100% 원어민 입장에서 늦게 퇴근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어젯밤에 매우 늦게 퇴근을 했다, 야근을 늦게까지 했다는 그런 어감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 예문들 그럼 강세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We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ation. We need to get off. Get off. T 발음은 리을 발음처럼 설다는 발생해서 get off at the next station. I got off the bus and walked to my house. I got off the bus and walked to my house. Got off. Got off. 그 다음에 퇴근.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Get off today. Get off today. Okay. 다음에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좋습니다. 자, 이 문장들 하나하나 입에 좀 붙으셨는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입영작 연습을 해볼게요. 그대로 외운 문장들은 한번 안 보고 해보세요. 우리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한다. We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ation. 나는 버스에 내려 집으로 걸어갔다. I got off the bus and walked to my house. 오늘 몇 시에 퇴근해? What time do you get off today? 나 어젯밤에 정말 늦게 퇴근했다. I got off very late last night.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get off라고 하는 구동사를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일단 교통수단 하차에서도 써보고 퇴근에서도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상점이나 아울렛몰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좀 둘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뭘 딱히 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요. 딱 가서 먼저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점 종업원이 와서 How may I help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십니까? 그냥 둘러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 쓸 수

수 있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새차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 뭐 돌아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뭐새 집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두 가지 모두 하나의 구동사로 해결이 됩니다. 바로 look around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까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라고 매장 직원한테 해야 되는 그 말은 바로 I'm just looking around 입니다. I'm just looking around. 통으로 암기해서 입에 붙이시면 좋아요. 두 번만 같이 해볼게요.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힘을 뒤에 줘야 되죠. 구동사니까. Look around.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끝나도 되고 그 뒤에 그 둘러본 공간을 목적어로 넣어주셔도 돼요. 즉 타동사이자 자동사 두 가지로 다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뒤에 뭘 받을 때 볼게요. I looked around the apartment to find your wallet. 친구나 지인이 지갑을 분실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쭉 한번 둘러봤어. 네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I looked around the apartment. 아파트를 둘러봤는데 왜 그랬어요? To find your wallet. 그죠? 네 지갑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한번 찾아는 봤다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주위를 둘러보다에 해당하는 look around가 되겠고요. 알아보고 다니다에 쓸수 있다는 인지를 확장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사기 직전에 이것저것 보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차 사기 전에 그래야 되잖아요. 바로가 살수 없죠. 차는 굉장히 좀 비싼 아이템이기 때문에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뒤에 for를 붙입니다. Look around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알아보고 다닌다예요.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뭐 랩톱이면 I'm looking around for a new laptop. 마찬가지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 사려고. 그 다음에요.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그럼 뭐 물건을 뭘 살진 정했는데 가장 최저가가 어딘지를 보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직접 돌아다닌 걸 수도 있고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최저가를 찾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look around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물리적 이동과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버추얼 공간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좋네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힘이 들어가는지 잘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아주 매끄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I'm just looking around. Just 힘주고, around 힘주고.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Looking around. 뒤쪽에 힘주시고요. 그 다음에 I looked around the apartment to find your wallet. 네 지갑을 찾아보려고 아파트 여기저기를 이미 다 찾아봤다. I looked around the apartment to find your wallet. 자, 그 다음에 알아보고 다니다.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자, 최저가를 좀 찾으려고.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So, look around, look around, looked around, looking around.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와 상관없이 뒤에 around에 힘을 준다는 거 알아두세요. around 뒤쪽에 강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입양작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아, 저 그냥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I'm just looking around. 너의 지갑을 찾기 위해서 아파트 여기저기를 둘러봤다. 영어로 I looked around the apartment to find your wallet. 나새차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 I'm looking around for a new car. 4가 바로 나오면 되죠? For a new car. 가장 낮은 가격을 찾으려고 알아보고 있다. I'm looking around to find the best price 해주시면 되겠죠. 자, look around라고 하는 이 구동사 원래의 뜻과 그 다음에 확장해서 이렇게 쓰는 것까지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구동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kay, well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Kok kok 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런 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 그 밖에 정말 화창한 날씨라든가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면서 즐긴다는 말 영어로 할 때 어떻게 가십니까? 자, 공교롭게 이 두 가지가 사뭇 다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동사 하나로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바로 오늘의 구동사 주인공은요. taken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taken 뒤에 담주고 읽어보세요. taken. 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쪽의 예문을 한번 보시고 이 의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There was so much information to take in. 자, 앞에 일단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해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았다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re was so much information to take in.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걸 다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정보도 소화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물도 물론 소화한다고 얘기하지만 I didn't have enough time to take in all of this. 어떤 소식이나 이런 걸 듣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다라는 말을 할 때도 쓰는데 그런 맥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소화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I didn't have enough time to take in all of this. Take in all of this. 즉 사태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는 걸 take in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는 너무 다르게요. 전혀 비슷한 그런 뉘앙스조차 없습니다. 만끽하다라든가 감상하다의 의미로도 take in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텔에 어디 묵었는데 경치가 상당히 아름다웠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다, 만끽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We took in the breathtaking view. Breathtaking 하면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했다. We took in the breathtaking view. Breathtaking. 발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Breathtaking. Okay.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날씨, 화창한 날씨를 만끽했다.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날씨에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Take in 자체가. 자, 그 분위기를 물씬 느끼면서 소화를 한 거니까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뭐 가을이나 봄 같은 데 나들이 가서 혹은 뭐 단풍 구경 같은 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네요.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끽하다, 감상하다까지 이렇게 예문들 만들어봤고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연습을 해볼게요.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There was so much information to take in. To take in. To take in. Mm-hmm. I didn't have enough time to take in all of this. Take in all of this. Take in all of this.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소화할 시간이 부족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끽하다. We took in the breathtaking view. Breathtaking 앞에 힘 주시고 자 과거형이니까 We took in, took in, took in the breathtaking view. 아름다운 날씨요.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 예문들이 입에 좀 붙었는지 확인하는 입영작 연습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해해야 할 정보가 너무나도 많았다. There was so much information to take in. 이 모든 것을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I didn't have enough time to take in all of this. 자, 그 다음에 감상 만끽 쪽. 우리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다. We took in the breathtaking view. 우리는 아름다운 날씨를 만끽했다. We took in the beautiful weather. 이렇게 해서 take in, took in, take in, took in. 입에 완전히 붙여서 이 적재적소 이 상황들에 잘 써보셨으면 좋겠고 원어민이 이런 말을 쓰면 아 take in 저런 의미를 썼구나 이렇게 잘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댄다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좀 졸음이 와서 졸음쉼터 혹은 휴게소에 아예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잠시 차를 정차하는 걸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두 가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다른 그런 성격의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임시 정차냐, 아니면 아예 주차를 하고 잠시 차를 대고 뭘 하느냐 이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두 가지 공통으로 쓰는 구동사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어 동사 조합 pull over입니다. pull over, pull over. 이것도 힘을 뒤에다가 주는 그런 구동사죠. 자, 일단은 차량을 갓길에 잠시 임시로 대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먼저 써볼게요. 타이어가 펑크 나면 뭐 그다음 휴게소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서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상의 이유로. I had to pull over because I had a flat tire. I had a flat tire라고 하죠. 우리 펑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진 않고 flat, 납작한 타이어, 즉 이게 이제 공기압이 다 빠져서 이제 납작해진 그런 타이어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 펑크가 나서 길가에 차를 임시로 세워야 했다. I had to pull over because I had a flat tire. 오케이? 자, 이럴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다.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수동태로. 자, I를 주어로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길 가고 있는데 경찰이 세우라고 했다. 이겁니다. 자, 수동태 문장 다시 한번.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이런 경우에도 강세는 뒤에 줍니다. Pulled over by the police. 자, 이렇게 임시로 차를 갓길에 혹은 도로변에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정식으로 어딘가에 가서 차를 잠시 정차하고 시동 끄고 나와서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pull over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휴게소나 졸음방지 쉼터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et's pull over at the next service area.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돼 있죠. 그래서 이걸 service area라고 많이 하거든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뭐 기름도 넣지만 음식도 사 먹고 뭐 쇼핑도 하고 경치도 즐길 수 있는 Let's pull over at the next service area라고 하고 주로 이제 졸음방지 쉼터를 rest area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구분을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우, 졸음이 쏟아져서 졸음방지 쉼터에 잠시 차를 세웠다 해볼까요? I pulled over at a rest area because I was so sleepy. 다시 한번. I pulled over at a rest area because I was so sleepy. 너무 졸려서 졸음방지 쉼터에 차를 잠시 정차했다. 뭐 이것은 뭐 1, 2분의 어떤 임시로 차를 세운 것보다는 뭐 20분, 30분 세워놓고 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pull over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상황에 약간 구분을 해서 알아봤고요.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구동사니까 무조건 뒤에 over 쪽에 힘을 줘야 됩니다. I had to pull over because I had a flat tire. 다시. I had to pull over because I had a flat tire. I had a flat tire. 오케이.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다.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over에 힘이 들어가죠?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자, 경찰도 police가 아니라 police. 첫 음절은 약화시켜서 police. 자, let's pull over at the next service area. 다음 휴게소에 잠시 섰다가 잔 얘기죠. Let's pull over at the next service area. 자, 그래서 stop 이런 동사보다는 pull over를 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I pulled over at a rest area because I was so sleepy. 오케이?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I pulled over 과거형으로 갈 때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들이 입에 좀 익을 수 있게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영작을 해보세요. 타이어가 펑크 나서 길가에 차를 임시로 세워야 했다. I had to pull over because I had a flat tire. 경찰이 길가에 차를 세우라고 했다. 자, 주어를 I로 잡으면 I was pulled over by the police. 오케이. 다음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0: Let's pull over at the next service area.
1: 아, 졸음이 쏟아져서 졸음방지 쉼터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0: I pulled over at a rest area because I was so sleepy.
1: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pull over라는 구동사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확실히 파악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2: Today, we have a reaction English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3: Reaction English. Forget it. Forget it. Forget it. 과연 무슨 뜻일까요? Forget it. 그것을 잊어라 라는 뜻은 아니겠죠? Forget it. 무슨 뜻이냐면 안 돼, 됐어, 그만해, 말도 안 돼. 우리 가끔 이제 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표현들이 이거잖아요. 반사, 딱 이거예요. 반사예요. Forget it. 누구의 말을 거절할 때 반사, 말도 안 된다, 받아들이기 힘든다 라는 표현으로 forget it, forget it. 상대방이 뭐 제안을 하거나 말한 것을 수용할 수 없거나 관심이 없을 때 불가능하거나 현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Forget it. Forget it. 여기서도 emotion이 정말 중요하죠. 약간 말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Forget it. Forget it. 따라라. 따라라. Forget it. Forget it. 이런 상황에서. Can I borrow your laptop for the weekend? Can I borrow your laptop? 여기서 laptop 하면 네, 우리 컴퓨터 그 노트북이죠. For the weekend. 주말 동안 너의 노트북 좀 빌릴 수 있을까? 좀 빌려줘. 딱 이틀만 쓰고 가지고 올게. Can I borrow your laptop for the weekend? Oh, forget it. Forget it. 됐어. 안 돼. 됐어. I just bought it and I need it myself. 나 지금 방금 샀는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밖에 안 됐는데 나도 필요하거든. I just bought it and I need it myself. I just bought it. I recently bought it. And I need it myself this weekend. 완전 새 노트북 빌려가기 좀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러운데 이 친구는 뻔뻔하게 Can I borrow your laptop for the weekend? Forget it. Forget it. Forget it. Okay. Next. Let's try to sneak into the concert without tickets. Let's try to sneak in. 어디 sneak in 하면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Sneak. 참 좋은 단어예요. S-N-E-A-K. To sneak in. 몰래 몰래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뭐, it can be a concert, it can be a store, it can be anything. Let's try to sneak into the concert without tickets. 티켓 없이 콘서트에 몰래 들어가 보자. 말도 안 돼. Forget it. Forget it. Forget it. I don't want to get into trouble. We could get into serious trouble. We could get in serious trouble. 우리 큰일 날 수 있어. 우리 감옥 갈 수도 있고 벌금을 크게 물 수도 있고 Forget it. We can get into serious trouble. 여기서 into serious trouble 해도 되고 in serious trouble 해도 괜찮아요. We can get into serious trouble. We can get in serious trouble. Forget it. Forget it. Yeah, let's not do that. 그렇게 하지 말자. 안 된다. 그만해. Forget it. Forget it. Next. Hey, wanna go skydiving this weekend? Wanna go skydiving? Skydiving 할래? 이번 주말에. Wanna go skydiving this weekend? Forget it. 반사. 아, 나 무서워. 안 돼. I don't want to die. Forget it. No. No를 좀 더 강하게 거절할 때. No. 반사. Forget it. I'm terrified of heights. Terrified. If you are terrified,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워하다. I'm terrified. 공포증 정도의 이제 무서움을 terrified, terrified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terrified of heights. 나는 고소 공포증이 있어. 바로 이런 뜻이에요. I have a serious fear of heights. Fear of heights. I am terrified of heights. 고소 공포증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Forget it. I'm terrified of heights. 마지막으로.

Reaction English. I have to disagree. Oh,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무슨 뜻일까요? I have to, 난 무엇을 꼭 해야 된다. I must란 뜻이죠. Disagree. 다들 아실 테지만 그 disagree 하면 agree의 반대 뜻이기 때문에 disagree,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have to라고 표현했을까요? 나는 꼭 동의하면 안 된다라는 뜻일까요?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I have to disagree 또는 I must disagree 해도 되는데요. I must disagree, I have to disagree.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정중하지만 좀 이렇게 nice하고 formal하지만 이 확고하게 반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냥 I don't agree with you는 좀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I disagree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조금 정중하게 I have to disagree. 여기서도 이 intonation, 말투와 이 태도가 중요하죠. Oh, I'm sorry, but I have to disagree. I'm sorry, but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여기서 강하게 I have to disagree 하면 너무 좀 약간 무리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정중하게 I'm sorry, but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제 입장은 A, B, C, 뭐뭐뭐 등등등 나오겠죠. I have to disagree. For example, online learning, internet learning, education is just as effective as in-person classes. 이런 의견을 누가 제시했어요. Online learning is just as effective as in-person classes. 온라인 학습이 대면 수업만큼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온라인 학습을 다시 한번 online learning, just as effective, 뭐뭐만큼 효과적이다, 똑같이 좋다라는 뜻이죠. 뭐뭐만큼 효과적이다, as in-person classes,

대면 수업만큼 효과적이다. 대면 수업을 in-person이라고 표현합니다. in-person, in-person. 우리말로는 거의 주로 이제 오프라인 클래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영어로는 in-person, in-person. 근데 요새는 가끔 offline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online, offline. 다시 한번 온라인 학습이 대면 수업만큼 효과적이다. online learning is just as effective as in-person classes. 이런 의견이 있는데 나는 좀 반대입니다. 나는 반대야.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Based on my experience, I have to disagree. My thinking is, my opinion is different. Face-to-face interaction is important for learning. 학습에는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라는 의견이에요. 누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face-to-face, 직접 얼굴을 face-to-face 보면서 직접 in-person 직접적인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Face-to-face interaction, in-person interaction is important for learning. 다시 한번, Hey, online learning is just as effective as in-person classes. Well, I have to disagree. I think face-to-face interaction is important for learning or more important for learning. All right? I have to disagree. 나는 반대야. 저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I have to disagree. But say it nicely, okay? I have to disagree. Next situation. Many workers believe working from home is the best option. Many workers, many employees believe working from home is the best option. 많은 근로자들은 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 또는 work from home, 재택근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여기서 약간 생각하면서 I have to disagree.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t can be really distracting. 그 이유는 바로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You know, it can be really distracting if you're working from home. I think this is true for many people. 네. Working from home, 재택근무죠? 그게 더 좋을까요? 정말 그게 최고의 옵션일까요? 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없을 때,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Next, we should stick to the original plan. You know, we should stick to the original plan. 여기서 stick to 하면 뭐뭐를 고수해야 된다,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stick to, stick to. We should stick to the original plan. 원래 계획을 고수해야 합니다. Original plan, 원래 계획이죠. We should stay with the plan, stick to the original plan.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I have to disagree. 저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Adjust도 있지만 이것은 adapt가 맞아요. A-D-A-P-T. Adapt, adapt. We need to adapt to the new situation.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You know, I have to disagree. The situation has changed and we need to adapt. Finally, we should ignore the negative feedback. We should ignore the negative feedback. 부정적인 피드백은 무시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We should just ignore the negative feedback. You know,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네, agree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Negative feedback can help us improve. This is very true. This is so true in business. Negative feedback, 부정적인 피드백은 can help us improve. 우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쵸? Negative feedback can help us improve. That is why I disagree. That is why I think negative feedback is important. I have to disagree. Negative feedback can help us improve. All right. It's time for your action. Hollywood.

0: what skills right now. Ready? Reaction, action. Online learning is just as effective as in-person classes. Action. I have to disagree. Face-to-face interaction is important for learning. Good job. Next, many workers believe working from home is the best option. Action. I have to disagree. It can be really distracting. I have to disagree. Good job. Next, we should stick to the original plan. Action. I have to disagree. The situation has changed, and we need to adapt. Good job. Finally, we should ignore the negative feedback. Action. I have to disagree. Negative feedback can help us improve. Great job, everyone. That was fantastic. I have to disagree.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반대하는 표현이죠. 난 반대야. 를 좀 더 나이스하게. I have to disagree. I have to disagree. All right. Remember that emotion is always key when you're studying English. Reaction English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어떻게 뭐뭐를 뭐뭐 하는지를 나는 궁금해요. 혹은 나는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함께 익혀 보실까요? 이때에도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이 부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how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는 김치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정말 알고 있어요. 네. 자, 일단 나는 알아요 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하게 돼요. I know. I know 하면 난 알아요 이 말이죠. 만약에 몰라요. 모르는데요 라고 한다면 I don't know. I don't know 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서는 알고 있다 라고 하니까 I know. 그 다음에 뭐뭐를 이란 말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를 비교해 보는 것이 글쎄요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나는 알아요 라고 할 때 I know 보통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문장을 만들게 되지만 영어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는 알아요 자, 무엇을 아는지 해당하는 것이 그 뒤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know 다음에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부분이 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나는 알아요 이 말이니까 이게 바로 그 목적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면 김치를 만드는지 자, 이 부분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라는 뜻의 how로 일단 시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how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이 to 연결고리가 to가 됩니다. How to, how to, 어떻게 뭐뭐를 하는지에 해당이 되죠. 자, 어떻게 만드는지라고 한다면 how to make, how to make 이렇게 할 거고요. 어떻게 연주하는지라고 한다면 how to play, how to play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라고 한다면 how to use, how to use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동사가 뒤에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만든다는 건지, 뭐를 연주한다는 건지, 뭐를 사용한다는 건지 자, 그 말이 또 뒤에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영어로 하자면 일단 I know 다음에 how to make 김치 이게 다예요.

I know how to make kimchi. 간단하죠? 자, I know how to make 김치전.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김치전 만드는지 알아요. 이 말이 되는 거고요. I know how to, 예를 들어서 play the piano 하면 나는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지 혹은 연주하는지 알아요. 이 말이 됩니다. 자, 우리말로는 피아노를 치다, 김치전을 만들다 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만들어요 김치전을, 연주해요 피아노를, 이런 순서로 말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I know how to make 김치전. I know how to play the piano 라고 말하면 모두 다 김치전 만들 줄 안다, 피아노 칠 줄 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요, 물어보는 말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쿨렐레 연주할 줄 아세요? 자, 트럭 운전할 줄 아세요? 자, 이럴 때에도 역시 how to를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 아세요? Do you know? 라고 물은 다음에 어떻게 연주하는지, how to play 하면은 연주하는 법을 아세요? 라는 말이 되죠. Do you know how to play ukulele? Do you know how to play ukulele? 자, 우쿨렐레, 기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주 작은 귀여운 악기 있죠? 자, 이거 ukulele라고 보통 많이 발음하게 됩니다. Do you know how to play ukulele? 혹은 트럭을 어떻게 운전하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나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I know how to로 시작해서 나 김치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I know how to make 김치. I know how to make 김치. 그리고 트럭 운전할 줄 아세요? 물어본다면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아시겠죠? 많이 연습해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Iboyeong의 영어의 뼈대. Hi everyone,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나는 무엇을 가져갈지 알고 있어. 생일이야? 나 뭐 가져갈지 안다? 꽃 가져가야지? 혹은 와인 가져가야지? 나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이런 식으로 무엇을 뭐뭐 할지 라는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 뭐 가져갈지 알겠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저기 생일이라고 하는데 뭘 가져가야 될까? 아, 그 친구가 와인을 좋아하니까 나 뭐 가져갈지 난 안다? 라고 한다든지 나는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혹은 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라는 부분을 은근히 우리는 참 많이 말하게 되거든요. 영어로는 일단 무엇이라고 할 때 what, what로 이어보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Good! 자, 이때 what 다음에 to만 붙이면 돼요. What to bring, what to bring 하면 무엇을 가져갈지 라는 말이 됩니다. What to bring, 은근히 간단하죠? 무엇을 가져갈지 What to bring. 그러니 나 알고 있다? 무엇을 가져갈지? 라고 한다면 I know what to bring. I know what to br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bring 하게 되면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어떤 곳으로 가져온다 혹은 가져간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반대로 거기 있는 걸 내가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 라고 할 땐 take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내가 다른 곳에 있던 것을 가져온다라는 뜻이니까 bring이 되는 거죠. I know what to bring. 나 뭘 가져갈지 알겠다. 이런 말이 돼요. 자, 이번에는 나는 뭘 말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what to 말하다. say. say. what to say.
뭐라고 말해야 할지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고 뭘 말할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I know what to say. I know what to say. 나 뭘 말해야 할지 알겠네요. 생일 축하해 라고 한다든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한다든지 I know what to say. 나 뭘 말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혹은 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What to do? What to do? 자, 하다라는 뜻의 동사 do를 붙여서 what to do 이렇게 만든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난 안다. I know what to do. I know what to do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뭘 가져갈지 알겠다 한다면 I know what to bring 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그 반대로 나는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I know가 아니라 I don't know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I don't know what to bring. Oh, I don't know what to bring. 글쎄 내가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글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군 라고 할 적에도 I don't know what to say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라고 할 적에도 I don't know what to sa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모두 내가 뭘 가져가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의 말이 되겠어요.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무엇을 뭐뭐 할지라고 할 때 what to로 시작했어요. what to bring, 뭘 가져갈지라고 문장을 만들 때 딱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 뭐 가져갈지 알겠다. I know what to bring. 난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bring. 아시겠죠? 많이 문장 만들어서 연습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Iboyeong의 영어의 뼈대. 여러분, welcome back to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왜 영어를 배우시나요? 아니, 왜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하세요? 자, 우리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죠? 자, 왜 뭐뭐인지를 물을 때 why 의문사 why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시작해 볼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당신은 왜 영어를 배우시나요? 이런 문장 혹은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왜 영어를 배우세요? 사실 참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간혹 이걸 많이 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괜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말이죠. 자, 그러나 영어를 내가 왜 배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멀리 커다란 그런 목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디 가서 햄버거 주문하려고요. 혹은 나중에 여행 갔을 때 외국인 친구를 한번 만나서 사귀어 보려고요. 라고 한다든지 좀 가깝게 그리고 내가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목적을 좀 항상 상기한다면 훨씬 더 잘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왜? 라는 질문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Why? 자, 왜 당신은 뭐뭐를 하나요? 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Why do you? Why do you? 로 시작하게 돼요. Why do you? 다음에 배우다 영어를 이런 순서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배우다라는 말을 영어로 알아야겠죠? learn, learn 이라고 합니다. 뛰다 라는 뜻의 동사 run, run 하고 learn, learn 하고는 다르죠. R-U-N, 뛰다 라고 할 땐 run, run 이렇게 말하지만 좀 짧고 그리고 R 발음이 혀 끝을 살짝 올려서 당기면서 내는 발음이잖아요. run. 근데 그에 비해서 배우다 라는 뜻의 이 동사 L-E-A-R-N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혀 끝이 윗니 바로 뒤에서 콕 점을 찍듯이 찍었다가 떼면서 발음하게 돼요. learn 이렇게요. 자, 왜
당신은 영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Why do you learn

0: 하다 라는 뜻의 동사를 붙여볼까요? Why do you exercise? Why do you exercise every day? Why do you exercise every day? 왜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왜 당신은 피자를 그렇게나 많이 좋아하나요? 라고 한다면 Why do you, 그 다음에 좋아하다, like, 그 다음에 피자. 피자 붙이고 그렇게나 많이, so much, so much. 자, 문장을 자꾸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Why do you like pizza so much? 라고 말이죠. 왜 당신은 EBS를 매일 청취하나요? 라고 한다면 Why do you, 그 다음에 듣다, 청취하다, listen to EBS every day 라고 하면 됩니다. Why do you listen to EBS every day? 어떠세요? 자, 이렇게 왜 당신은 하나요? Why do you가 하나의 커다란 틀이 돼서 Why do you 다음에 왜 배우나요? 라고 묻는다면 learn을 붙이고 왜 운동을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exercise를 붙이고 그 다음에 들어요? 라고 한다면 listen to를 붙이고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보통 because로 이어서 많이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요. I learn English because 내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예요. 라고 한다면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를 뒤에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I learn English because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 제가 EBS를 매일 듣는 이유는요. I listen to EBS because it has so many great programs.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It has, 자, 그것이 가지고 있다. It has so many great programs. 라고 하면 묻고 답하고 아주 잘 이루어지는 거죠.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왜 뭐뭐 하나요? Why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영어를 배우시나요? Why do you learn English? 아, 제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말이죠.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보고 또 한번 사귀고 싶어서 그래요. I learn English because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 묻고 답하는 것까지 많이 연습해보세요. See you next time!
1: Audio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Sunday the 24th of May and I'm your host, Che Soo-jin. After days of unseasonably hot weather, the rain brought much-needed relief, giving us a beautiful window to enjoy spring before summer officially takes over. So take a stroll today, visit a park or check out a local flower exhibition, why don't you? And make the absolute most of this Sunday, along with our weekend review show. 자, 모닝 스페셜의 주말 프로그램은 주중에 방송됐던 내용 중 주요 자료를 선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됐던 EDM 패키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고 2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욕타임스 기사 코너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위켄드 스페셜 on EBS FM 모닝 스페셜. 스페셜한 일요일 모닝 스페셜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월요일에 방송됐던 EDM 패키지 만나볼게요. 오늘의 EDM은 Every Nook and Cranny, 구석구석. 자,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는 부부입니다. 네, 쉐인이 출근해야 하는데 차 열쇠를 못 찾고 있어요. Let's have a listen.

전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